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절왜 멈춰 세우신 거죠, 경관님? 네. 아, 보통은 이제 말을 아예 못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이거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시츄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좀 떨리거든요. 뒤에서
1: 네.
0: 막 울리면서.
1: 그렇죠.
0: 예, 네, 그렇
1: 엄청, 뭐지, 누가, 뒤차가 빵만 해도, 뭐야, 나야?
0: 그럼요,
1: 나한테 한 거야?
0: 그럼요.
1: 이러면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경찰관님께서 이렇게 딱 오셨다 그러면은,
0: 똑똑똑 이러면서
1: 너무 주눅들죠.
0: 완전히
1: 아우,
0: 얼어버려요. 자, 일단 이런 질문이 미션 1이고요. 그리고
1: 예.
0: 두 번째 미션은 우선 브레이크 등이 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나 봐요. 근데 오늘
1: 네.
0: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등이 나갔다. 이거는 이것도 잡나요? 미국에선 잡아요.
1: 오.
0: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저는 또 약간 딱지 끊기는 과정인 줄 알고.
0: 그런 게 들어갈 수도 있죠,
1: 예.
0: 사실은.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뭔가 대처는 해야 되니까.
1: 그쵸, 그쵸.
0: 오케이, so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아, 왜절 멈춰 세우신 거죠, 경관님?
2: Do you speak English?
1: Why? Why stop? Why stop?
2: Why did I stop you?
1: 응.
2: First of all,
1: 응?
2: your brake lights are out.
1: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is okay. I stop.
2: Your brake lights are out.
1: Light? 어머머머. 진짜네?
2: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 belt.
1: Seatbelt?
2: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 belt.
1: 아우! 아니에요. 내내 하고 있었어요. Seatbelt 하고 있었어요. You stop and 딸깍.
2: What?
1: You stop. You say stop, stop, stop. So at that time, 딸깍.
2: You were wearing your seat belt.
1: 요요요요. 블랙박스. 응, 블랙박스. See.
2: I don't believe you.
1: 아, 부끄럽네요.
0: 아니, 큰일 날 뻔했어요.
1: 네.
0: 제가 딱두 가지 말씀드리면,
1: 네네.
0: 미국 같은 데서 예를 들어 운전을 하시다가 이렇게 누군가 세웠다. 그리고
1: 네.
0: 경찰이 세우면 두 가지는 좀 확실히 해야 됩니다. 뭐냐면 본인의 권리는 찾아야 돼요. 그래서
1: 그쵸.
0: 왜 내가 여기 멈춤을 당했느냐라는 거는 해야 되지만,
1: 이유를
0: 네,
1: 여쭤봐야죠.
0: 또 하나는 적극 협조해야 됩니다.
1: 아.
0: 조금만 만약에 협조를 안 하는 자세를 보이면 그 사람들이 경계 태세에 돌입하면서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 이게 막 밀어붙여요.
1: 사실 한국에서는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조금,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예, haciendo 하시면서 이제 뭐 벌금을 쭉 예, 이렇게 매겨주시죠.
0: 네.
1: 예.
0: 약간 무서운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 그렇군요.
0: 적극 협조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알아들어야겠죠.
1: 아유, 무조건이죠.
0: 네, 그래서 우리 청취에도 좀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4: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 belt.
3: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0: Okay,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절왜 멈춰 세우신 거죠? 경관님. 일단은 지금 윙 하면서, 갓길이라고 하죠. 그렇죠?
1: 그렇죠.
0: 영어에서는 shoulder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1: 오.
0: 차를 세운 상황인 거예요.
1: shoulder 어깨요?
0: 네,
1: 아,
0: 맞아요.
1: 그걸 갓길이라
0: 네,
1: 그러는군요.
0: that's right.
1: 자, why did you?
0: Why
1: 왜
0: did
1: 그랬어요? 예,
0: you?
1: 당신 왜 그랬어요? 나를 풀 오버했어요. 풀 오버가 이렇게 끌어 땡기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쵸. 그다음에 경관님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은 그 경관님이니까,
0: 경찰을 부르는 단어가 들어가면
1: 그쵸.
0: 되겠죠.
1: 근데 폴리스맨 이러면은 너무 딱딱하잖아요. 폴리서. 아, 이런 말 없나요?
0: 폴리서요? 굉장히
1: 오케이.
0: very creative.
1: 예, 큰 힌트가 됐고요. 예, 자, 그럼
0: 바로
1: 폴리스맨.
0: 자연스럽게 맨으로
1: 예,
0: 넘어갑니다.
1: 이렇게
0: 오케이. 자,
1: 갈게요.
0: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틀린 단어는 아닌데요. 다른 걸 가져왔습니다. 바로 Why did you pull me over?
1: 아,
0: officer
1: 오피서.
0: 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lright. 자, 경찰이라고 할때 원래는 cop도 가능은 해요.
1: 네.
0: cop이란 단어 들어본 적 있죠?
1: 그쵸. 택시랑 비슷해가지고 항상 헷갈려요.
0: Oh, that's cab, right? 자, let me show you.

0: 자, police officer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네. 경찰이라는 그 경찰관을 얘기를 할 때 가장 무난한 표현입니다.
1: 아, policeman보다요?
0: Right. policeman, policewoman 이거는 너무 한쪽 성별을 지칭하는 게 있어서 사실은 요즘에 안 쓰는 건 아닌데 많이 사라졌어요.
1: 그렇군요. 네,
0: 그래서 policeman, policewoman 뭐 이것보다는 police officer. 그냥 officer. 줄여서 맥락에 따라 officer 하면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1: 이거를 내가 어디서 보긴 했는데 네네. 떠오르질 않아서 police가 된 것 같아요.
0: 아, police. 예. officer이랑 섞였군요.
1: 맞아요.
0: 오케이, 오케이.
1: 예.
0: I got it, I got it.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police officer보다는 cop에 더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둘 다 경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 명을 얘기를 하는데요.
1: 네.
0: 아, police officer 같은 경우에는 직업명으로 쓸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 my father is a police officer. 이렇게 직업명으로도 가능하고 호칭할 때 있죠. 부를 때.
1: 네.
0: officer 이렇게 부를 때도 잘 어울려요. However, 여기 cop이라고 하는 거는 직업명으로는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 my son is a cop. That's fine. 괜찮은데 excuse me, cop 이거 엄청 어색해요.
1: 아~ 네.
0: 그래서 cop은 호칭할 땐 쓰지 않는 걸로.
1: 네.
0: 직업으로만. 그래서 두 개 중에 헷갈린다고 하면 그냥 이걸 쓰는 게 안전하죠.
1: 얘만 조금 더 머릿속에 저장해 두는 게.
0: That's 네. right.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많아요. 부르는 거. 뭐 police officer, officer. 남자일 경우에는 그냥 sir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뭐 여성분이라면 뭐 ma'am 가능하겠고요.
1: 네.
0: 오케이.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자, 여기 멈춰 세운다라고 하는 거, 슬기 씨가, 왜냐면 동사가 모르는 게 나왔겠나, 이걸로 아마 guess를 한 것 같아요.
1: 네.
0: Right? Okay. 자, pull someone over 이라고 하는 거, 바로 누군가를 멈춰 세우다인데요. 이거는 길 가다가 걸어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멈춰 세우는 거, stop 시키는 거랑은 달라요.
1: 예.
0: 얘는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경찰관이 세운다라고 할 때 거의 딱 정해져 있는 표현이에요.
1: 아~
0: 네, 그래서 옆쪽으로 이렇게 pull 시킨다, 이게 끌어낸다
1: 아~
0: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사실은 원래 목적어 안 쓰고도 I pulled over 할 수도 있어요.
1: 네.
0: 내가 세웠다 옆에 갓길에 또 가능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이 나를 세운 거죠.
1: 그쵸.
0: 그렇기 때문에 pull someone over 누군가를 멈춰 세우다. 이거는 정말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무조건 아셔야 돼요.
1: 네.
0: 자, 우리 한번. 영장 만들어 볼게요. 캅을 활용을 해서
1: 오케이.
0: 그 캅이 그 경찰관이 나를 멈춰 세웠어. 어떻게 할까요?
1: The cop pull
0: 과거로
1: pulled me over.
0: 그렇죠. The cop pulled me over. 그러면 옆으로 세웠다고 알아두셔야 돼요.
1: 네.
0: 자, 질문형도 한번 해 볼게요. 그들이 널 세웠니? 멈춰 세웠니? 그들이 널 멈춰 세워서 pull over 시켰어?
1: Did they pull You over?
0: Wow! Very nice. Okay. 오! 두 동사로 질문 만드는 거 약간 취약했었는데.
1: 그쵸.
0: You're getting better. Very nice.
1: 약간 알러지 있었거든요.
0: 그쵸. 예. So, did they? 그들이 과거에 뭐 했니? Did they pull you over? 했니?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pull someone over. 아, 물론, stop이 더 포괄적이긴 해요. Stop은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나를 멈춰 세우는 게 될 수도 있고, 경찰관이 뭐 차로 세울 때도 가능한데, 이 pull 그쵸. over는 specifically 굉장히 구체적으로 경찰관이 특히나 옆으로 세우게 만드는 거. 오케이?
1: 네.
0: 자, 같이 낭독해 볼게요. The cop pulled me over.
1: The cop pulled me over.
0: Did they pull you over?
1: Did they pull you over?
0: 본문 갈게요.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1: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0: All right. 자, 이랬을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었나 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우선 브레이크 등이 나갔어.
1: 아, 그쵸. 사실 이 브레이크 등이 없음 나가면요. 네. 운전 중에 정말 위험해요.
0: 엄청 위험하죠.
1: 그쵸.
0: 그러니까 그 lights 관련해가지고 은근히 sensitive해요. 그래서
1: 그렇군요.
0: 뒤에 브레이크 등이 나가던가 심지어 그 license plate 그거 번호판에도 불이 들어오잖아요.
1: 맞아. 그 불 나가도
0: 걔도 안 돼요.
1: 자동차 검진할 그렇습니다. 때 다시 받아 와야 돼요.
0: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길에서 보면 밤에 깜빡하고 헤드라이트를 끄고 운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부러가 아니겠지만.
1: 그쵸, 깜빡해요.
0: 그런 것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좀 민감하긴 해요.
1: 아, 오케이.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아직 벌금은 아닌데.
0: 거기는 뭐.
1: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First of all, 우선 이거 진짜 고등학교 때 엄청 외웠어요.
0: Okay.
1: First of all, above all. 이런 거, 여러 개 있어요.
0: 덩어리로.
1: 예. You are, or out. 브레이크 등이니까.
0: 그렇죠.

0: 그러면 이거는 브레이크는 너무 영어잖아요. 그럼 브레이크.
1: 오.
0: 등은 방금 내가 힌트를 얻었어요.
1: 뭐였죠?
0: 라이트.
1: 오, 오케이.
0: 네, 브레이크 등이 하나가 아니니까
1: 아하.
0: 라이트.
1: 그쵸.
0: 예.
1: 그리고 여기서도 힌트가 좀 있잖아요. Yes,
0: Are,
1: exactly.
0: yes.
1: Okay, so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너무너무 비슷했는데.
0: 예?
1: You know what went wrong? That's right.
0: 맞잖아요.
1: 아니요. B-R-E-A-K로 쓰셨잖아요.
0: 제가요?
1: You did. You wanna go back? 제가 바로 증거로.
0: 이걸 왜 이렇게 썼죠?
1: 이런 경우 엄청 흔합니다. 왜냐면 보통 생각하면 브레이크라고 하면은 브레이크 약간 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0: 어머.
1: B-R-E-A-K, take a break 할때 그거 맞아요. 스펠링. 틀린
0: 어, 어.
1: 스펠링이 아니라
0: 네.
1: 뜻이 다르죠. 이 브레이크는 휴식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0: 아.
1: 그게 아니라 자동차 브레이크를 얘기를 할때 차를 세우는 그 제동장치라고 하나요?
0: 네.
1: 그것은 B-R-A-K-E입니다. 이거는 이거를 와, 이런 게 있었나? 할수 있는데요. 거의 10명 물어보면 한 8명은 틀려요. 진짜예요.
0: 아.
1: It's okay. It's okay.
0: 전 브레이킹 라이트라고 고치려고 그랬거든요.
1: 그건 또 뭐, 별로 이렇게 상황을 좋게 하진 않는데.
0: 예.
1: So, B-R-A-K-E입니다. 여러분들
0: 오,
1: 주의하셔야
0: 완전
1: 돼요.
0: 처음 봐요, 얘.
1: Right.
0: 예.
1: 그래서 뭐 당연히 여러 개면 S를 붙여주면 되겠죠. Okay. So, 제가 그래서 이거 실수 나올 것 같았어요.
0: 와.
1: 왜냐면 너무 많이 틀리니까
0: 네.
1: 이렇게 주의해 달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이 나갔다라고 할 때,
0: 네.
1: 꺼졌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 어떤 단어를 썼죠?
0: out.
1: 오케이. 뭐가 out 됐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So, something is out. Alright? Especially the lights. 그래서 불이 나간, 뭐 꺼진 정도가
0: 네.
1: 되겠습니다. 보통 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면 꺼진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뭔가 고장 났을 때라든가. 자, 그런데 이게 하나만의 이유가 아니라는 게 first of all에서 나오죠.
0: 우선.
1: 네, 그래서 지금 슬기 씨도 얘기했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0: 맞아요.
1: First of all, 뭐뭐뭐. Second of all, 뭐뭐뭐.
0: 네.
1: And lastly,
0: 아,
1: 뭐 이렇게
0: 맞아요.
1: 한 기억이 있을 텐데요. 자, first of all, 우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뭔가 이유들을 여러 개 나열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니, 왜 내가 안 좋아? 너나왜안 좋아해? 이랬을 때
0: 예.
1: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선 넌내 타입이 아니야. 오케이,
0: 아.
1: okay, 그러면 일단 우선 그러면 어떻게 해요?
0: First of all,
1: 넌 나의 타입이 아니다.
0: you're not my type.
1: Oh my.
0: Yes.
1: 이 얘기 들으면 이유가 더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이번에는요. 일단 우선 난 돼지고기를 안 먹어.
0: First of all, I
1: Don't.
0: don't eat pork.
1: 그렇죠.
0: Yeah.
1: First of all, I don't eat pork. And second of all 하고 계속 연결도 가능하겠죠.
0: 네.
1: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First of all, you are not my type.
0: First of all, you're not my type.
1: First of all, I don't eat pork.
0: First of all, I don't eat pork.
1: Alright,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두 번째 이유를 댈 때, 그 다음에 라고 하려면, first가 아니라 뭘 쓰면 되겠어요?
0: Second.
1: Yes, yes.
0: Yeah.
1: And second of all, 이렇게 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근데 보통 있잖아요. 브레이크 등이 나갔을 때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른데, 경찰관이, 이걸 주고 나서, 만약에 당신이 며칠 내로 이거를 고쳐오면,
0: 아.
1: 그거를 뭐 리시트랑 보내면은 영수증
0: 오.
1: 보내면은 우리가 없애주겠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0: 아,
1: 네네네.
0: 그렇군요.
1: 자, 읽어보겠습니다.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0: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1: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1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1: 네, 근데 이유가 또 있어요.
0: 네?
1: 좌석 벨트도 안 하고 계셨고, 이거는
0: 아유, 이
1: 위법 상황이죠.
0: 빼도 박도 못
1: 이거는
0: 하겠네요.
1: 어떻게 할 수가
0: 네,
1: 없습니다. 네,
0: 요거는 벌금 또는 범칙, 아이 그 뭐죠? 그거? 벌점. 예,
1: 맞아요.
0: 그렇게 들어가야
1: 이게
0: 돼요.
1: 근데 벌점까지는 미국에서는 아니고
0: 아.
1: 그거는 보통 moving violations라고 해서
0: 예.
1: 뭐 차선을 뭐 넘어가거나 스피딩을
0: 오.
1: 할 때는 보통 벌점이 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보통 벌금으로 끝납니다.
0: 아, 그래요?
1: Alright, so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이렇게 돼 있고 좌석 벨트 안 하고 있었다.
0: 네.
1: 뭐가 빠졌을까요?
0: So,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벨트겠네요.

0: 5배 저는 이거를 맨날 외워요. 뭐냐면 우리 비행기 타잖아요. 비행기 탔을 때의 그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네. 그때 단어 Fasten your seatbelt. 오. 어, 그게 너무 듣기 좋잖아요.
1: 아, 기분 좋아요.
0: 예. 어. 여행 가는 설렘과 설렘, 더불어서 설렘. 예. 원래는 막 좌석 벨트 하기까지가 seat 잠깐만요.
1: 아하.
0: seat belt. 예. 이거죠.
1: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0: 예.
1: Alright. 자, 맞는지 볼게요. 좌석 벨트 seat belt 정답입니다.
0: 아,
1: 띄어도 되고 부셔도 돼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좌석 벨트라고 하는 거 진짜 좌석이 seat잖아요. 그리고 belt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좌석 벨트, 안전 벨트 둘 다 번갈아 가면서 많이 쓰잖아요.
0: 네.
1: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동차 관련해서는 좌석 벨트가 조금 더 자연스럽긴 한데요. 안전 벨트 뭐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같이 써볼게요. 이건 안전 그리고 벨트를 정말 써주시면 되죠. 안전
0: safe belt
1: 명사로 써야 되죠.
0: safe
1: 자, 아예 명사는
0: 아 safety 어. 아 sorry 네. say 아 safe safety
1: okay
0: safety belt
1: okay
0: 예
1: 자 노력했습니다.
0: 어
1: alright
0: 어, 아니란 얘기네요.
1: 거의 맞았어요.
0: safe 아 이가 빠지면 네. 안 되는구나.
1: 근데 이런 실수가 또 있죠. 이런 패턴이 막 뭐가 없어지는 패턴이 많으니까
0: 이 원래 없애잖아요.
1: Right.
0: 잘 없애잖아. 나 이 좋아하는데.
1: 이 좋아하는데. 네. Alright, 여기서는 없애면 안 돼요. So safety belt 하면 이것도 안전 벨트가 되겠습니다. Alright, 자 여기 보세요. 당신은 wearing 하고 있지 않았다고 그랬죠. 일단 부정을 했잖아요.
0: 네.
1: 근데 여기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과거 진행으로 썼습니다. 오케이? 자, 한참 뭐 하고 있다라고 해서 진행형을 쓸 때 비동사 ing인데요.
0: 네.
1: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쓰면 과거에 한 순간에 한참 그러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You know what I mean?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I was eating. 나 먹고 있었어. 과거에 한 순간에 한참 먹고 있었어. 근데 여기서는 다만 not을 써서 안 하고 있었다.
0: 네.
1: Right? 그래서 당신은 wearing 안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 진행형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냥 부정문으로 not을 써본 것 뿐입니다.
0: 네.
1: 이거 한번 try 해볼게요. 그래서 과거 한 시점 한참 안 하고 있었다.
0: I'll
1: 예를,
0: try.
1: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네. 그녀는 그녀의 좌석 벨트를 안 하고 있었다.
0: 아, she was not wearing her seatbelt.
1: 그렇죠. She was not wearing her seatbelt.
0: Yes.
1: 자, about this. 우리 저희요 비디오 게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 공부하고 있으라 그랬잖아. 그랬는데 저희 비디오 게임 안 하고 있었어요. 우리 공부하고 있었어요. 막 이러면서 right?
0: We were not playing game.
1: Playing a video game.
0: Playing a video game.
1: So we were not. Okay. 만약에 하고 있었으면 we were playing이라고 했겠죠? 하지만 아니니까 we were not playing a video game.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0: 네.
1: 만약에 이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처음에는 난 넌 거를 하지 마세요.
0: 네.
1: 그냥 과거 진행형 연습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부정형으로 바꿔보는 거죠.
0: 근데 우리는 항상 비동사 부정을 쓸 때 isn't, aren't 이렇게 쓰니까요. 그냥 비동사 뒤에 과거일지라도 not을 붙이면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1: Oh, yes, yes. 그리고 이거 줄여서 she wasn't 해도 돼요.
0: weren't.
1: Right, we weren't 해도 되고요.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She was not wearing her seatbelt.
0: She was not wearing her seatbelt.
1: We were not playing a video game.
0: We were not playing a video game.
1: 본문할게요.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0: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1: 자, 이랬을 때 억울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내 하고 있었어요.
0: 지금 푼 거예요? 지금 푼 거군요.
1: 지금 푼 거예요.
0: No, I was it the whole time. 전체 시간에. 그렇죠?
1: 맞아요.
0: I was 그거를 하고 있었다. I was wearing이겠네요.
1: 계속 나왔죠?
0: 그렇죠.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의역은 되어 있지만
1: 맞아요.
0: 사실 시펠트를 입고 있는 거니까.
1: 얘도 옷이나 똑같아요.
0: Okay?
1: So,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0: Yeah.
1: Alright? Perfect. Very, very nice. 그래서 우리가 옷을 이미 입은 상태를 강조할 때도 wear 쓰듯이
0: 네.
1: 이 seatbel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착용하는 동작보다는 착용한 상태다. 라고 느껴주는 게 맞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상태였어요. 자, 그러면 where 나온 김에 오랜만에 where의 과거형, PP형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1: 여러분, 교재에

0: 필기해 주세요.
1: Where, were,
0: 과거형, PP형,
1: worn.
0: Oh, nice.
1: Yes.
0: You got it.
1: Mm-hmm.
0: So, 이렇게 right? 입은 상태다, 입은 상태였다, 그 다음에 PP 형태. 네. 꼭 기본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Mm-hmm.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에
1: 네.
0: 얼마 동안 하고 있었다고요?
1: Whole time.
0: The whole time.
1: Yes.
0: 얘는 덩어리입니다. 고정된 표현이에요.
1: The whole time.
0: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네. 이렇게 강조. 왜냐면 whole 자체가 전체라는 뜻이거든요.
1: 네.
0: Right? 자, 그래서 the whole time. 이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처음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1: 네.
0: Let me just show you, right? So 여기쯤 나눠서 자, 보세요. I was sleeping the whole time. 이거 무슨 말일까요?
1: 나는 내내 잤었어.
0: 자고 있었어. 너의 전화 안 받았어. 막 이러면서 막 한 3시간 동안 연락했는데 I was sleeping the whole time.
1: 아우, 깨어나겠다.
0: 자, 그렇죠. 네. She was laughing the whole time. 이건 뭐라고 해석할까요?
1: 난 내내 웃고 있었어.
0: 그렇죠. 나 내내 웃고 있었어. 뭐 예를 들어 어떤 영화를 봤는데 너무 웃겼던 거, 너무 재밌었던 거.
1: 추천하는 거죠.
0: Right. So, she was laughing the whole time.
1: Yes.
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보여드렸으니까 낭독 같이 해볼게요.
1: 네.
0: I was sleeping the whole time.
1: I was sleeping the whole time.
0: She was laughing the whole time.
1: She was laughing the whole time.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요.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확률상 원어민들은 똑같은 표현으로 하나 더 쓰는 게 있습니다. 전체란 뜻이에요.
1: 이거 아니에요? Every?
0: 자,
1: 전체? 더 올타임.
0: 더 올타임. 비슷하지만
1: 다 틀렸어요?
0: 다 틀렸습니다.
1: 아,
0: entire. The entire time.
1: 아.
0: 얘가 조금 더 격식의 느낌은 있는데 왜냐면 알아두셔야 여러분들이 안 쓰더라도 스쳐서 들었을 때 대충 이런 느낌인가 보다.
1: 알아들을 수 있는 게
0: 때문에
1: 중요하죠.
0: 옵션 많이 깔아두면 좋습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1: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0: There you go.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저를 왜 멈춰 세우신 거죠, 경관님?
1: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0: 두 번째는요?
1: 응?
0: 아니에요, 내내 하고 있었어요.
1: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0: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2: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3: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입했던 잊지 마유 볼까요?
0: Alright, pull someone over.
1: Yeah.
0: 이거 활용해서 한번 해볼 텐데 목소리 키워주세요.
1: Yeah.
0: 크게요. 경찰이 날 멈춰 세웠어. 그 cop이 나를 멈춰 세웠다.
1: The cop pulled me over.
0: There you go.
1: Mm-hmm.
0: 두 번째. 그들이 널 멈춰 세웠니?
1: Did they pull you over?
0: Did they pull you over? 세 번째입니다. 아니, 절 왜 멈춰 세우신 거죠, 경관님? 왜 절 멈춰 세웠어요, officer?
1: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0: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The cop pulled me over.
3: Did they pull you over?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The whole time.
0: Mm-hmm. 여기 좀 억양을 많이 주세요.
1: 네.
0: 자, 난 내내 자고 있었어. 나 자고 있었어, 내내.
1: I was sleeping the whole time.
0: You got it.
1: Yeah.
4: 두 번째.
0: 저는 그걸 내내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하고 있다는 거 왜 하고 있었다.
1: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0: You got it. 걔는 그녀는 내내 웃고 있었어.
1: She was laughing the whole time.
0: Perfect.
1: Yeah.
0: 읽어볼게요. I was sleeping the whole time.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She was laughing the whole time. 네, 좋습니다.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5: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6: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5: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2: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1: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2: No. Your brake lights.
1: It's rear.
2: Seatbelt.
1: Huh? Check out the black box.
0: Oh,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Alright.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검정 셔츠는 실패할 일이 없지라는 문장이었는데요.
0: 네.
1: You can't go wrong with black shirts.
0: 그렇죠. You can go wrong. 잘못될 순 없는 거야. With black shirts.
1: Yes.
0: Very nice.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이죠. The whole time. 이거 활용해서 네. 다음 명작 해주세요. 그녀는 내내 조용했어. 원래 말이 많던 사람인가 봐요. 근데 그녀는 내내 조용했어.
1: 오호.
0: 네, 이 문장 영어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머릿속에 떠다니는 문장들을 조합해서 얼른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Al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You are eating like a horse. You are eating like a horse. You are eating like a horse.
1: Huh? Eat like a horse? But my mom is the one who's eating like a horse. She only has greens on her plate.
0: It's not about the vegetables. It means you're eating a lot.
1: Aha! I'll eat like a horse and run like a horse.
0: Good idea. With you, the buffet is worth every penny.
2: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리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뷔페 좋아하시나요? 뷔페에 가면 보통 어떤 음식 드시나요? 저는 맛있는 뷔페의 기준을 항상 초콜릿 분수로 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뷔페라도 초콜릿 분수가 없으면 저한테는 오늘 케빈과 크리스틴 그리고 케빈의 어머니가 함께 뷔페에 갔습니다. 크리스틴이 월급을 받아서 대접을 하는데요. 웬일인지 케빈이 엄청 많이 먹고 있습니다. 케빈이 이렇게 많이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재미있는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 담았습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 해봐요. 오늘은 크리스틴의 월급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틴이 케빈과 케빈 어머니를 뷔페에 모시고 왔죠. 자, 맛있게 드세요. 케빈 신이 났어요. I wish it was Christine's payday every day. 아, 매일이 크리스틴 월급날이면 좋겠다. 룰루랄라, 룰루랄라. 정말 신이 났죠. 자, I wish라는 표현을 케빈이 사용을 했어요. 이 I wish 다음에는 과거형 문장을 써서 뭐뭐라면 좋겠다라는 가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은요. 실제가 아니라 지금 일어날 수 없거나 현실과 반대되는 일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면 I wish they were mine. I wish they were mine. 친구가 엄청 뭐 귀엽고 이쁜 인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거 보면서 저거 내 거면 좋겠다. 내 거예요? 아니죠. I wish they were mine. 내 거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I wish I had a puppy. 나 강아지 있으면 좋겠다. 이때도 나에게 지금 강아지가 있지 않지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나타내는 문장 I wish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맨날, 그쵸. 크리스틴이 맛있는 거 사주면 좋겠어요. 케빈 어머니도, 아유, 잘 먹을게. 고마워. 자, 이제 음식을 가져와서 각자 먹기 시작하는데요. 케빈이 무서운 속도로 아주 맛있게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체할 텐데, 좀 천천히 먹어야 될 텐데요. 왜 그러나 하고 봤더니, I starved all day. 하루 종일 starved, 굶었대요. 그러다가 지금 음식 많이 있는 뷔페 식당이었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so I could eat a lot tonight. 오늘 진짜 많이 먹을 거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크리스틴이요, Kevin, 너 엄청 많이 먹는다 라고 얘기하네요.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너 엄청 많이 먹는다. 재밌게 표현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You are eating like a horse. You are eating like a horse 입니다. Horse, 푸잉. 맞습니다. 그 말을 뜻하는 거예요. You are, 너는 무엇무엇이다 라는 뜻. Eating은 먹고 있는. Like는 뭐뭐처럼. 그리고 a horse는 말 한 마리죠. 말 그대로 해보자면 너 말처럼 먹고 있네 이런 뜻이 됩니다. 말이 풀이랑 이런 걸 되게 많이 먹나 보죠. You are eating like a horse라고 하면은 엄청 많이 먹는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문장이에요. 우리 뜻 생각하면서 함께 얘기해 볼게요. You are eating like a horse. 자, 이제는 붙여서 말하되 노란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You're eating like a horse. 야, 너 진짜 많이 먹는다. 그런데 케빈은 이 문장을 말 그대로 받아들였나 봐요. 응? 말처럼 먹는다고? 푸잉. 그죠?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말처럼 드시지. She only has greens on her plate. 이거 봐봐. 엄마 접시에 풀밖에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하네요. 우리 채소라는 말 물론 vegetables 있습니다. 그런데 green

green vegetables를 줄여서 그냥 greens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어린 잎 채소를 baby greens라고 그래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vegetables 단어가 길죠? 이렇게 길 때는 veggies라고 줄여서도 말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고요.

돈이 아깝지 않아서 좋아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 worth가 뭐뭐할 가치가 있는이라는 뜻입니다. It's worth it. 그럴 만한 가치가 있지. It's not worth it. 그럴 가치도 없어.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카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너 엄청 많이 먹는다. You're eating like a horse. You're eating like a horse. 우리요, 이런 비슷한 표현이 또 있습니다. 넌 너무 많이 먹는데. Pig out 이라는 표현 써서 You're pigging out. You're pigging out 이라고 하면 많이 먹는 것, 또좀 개걸스럽게 와구와구 먹는 것, 이런 것도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대식가인 내 친구, 혼자 3, 4인분은 거뜬합니다. 보고 있으면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요. 야, 너 너무 많이 먹는데? 어떡해요? You're pigging out. You're pigging out. 그런가 하면 반대로 너무 적게 먹는다라는 표현은 You eat like a bird. 새를, 새가 이렇게 콕콕 쪼아 먹잖아요. You eat like a bird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조금 먹어도 너무 조금 먹는 동생. 도넛 하나를 3일 동안 나눠 먹어요. 하, 너 너무 적게 먹어. 어떡해요? You eat like a bird. You eat like a bird. Great. 이번 시간에는 많이 먹고 적게 먹는 표현들 배워봤죠. 동물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게 재밌었습니다. 많이 먹을 때는 eat like a horse 아니면 pig out 이렇게 쓸수 있고요. 조금 조금 먹을 때는 eat like a bird 함께 기억했다가 사용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UPSC 초등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도요 우리 계속 배웠던 음절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다룰 단어와 문장들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어보고 얼마나 잘 들리는지 체크하러 가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Situation. This is a different situation. Avocado. I love avocado toast. Independent. I'm an independent person.
0: 자, 어때요, 여러분? 오늘의 단어들도 잘 들었나요? 오늘도 조금 긴 단어들이었을 텐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단어들 3개 나왔는데요. 오늘 좀 길죠? 맞습니다. 오늘도요, 사음절 단어가 주인공이에요. 우리 사음절 단어 여러 번 했었죠? 자, 오늘 단어도 한번 나눠서 볼까요, 음절? 이렇게 생겼어요. Situation 이런 식입니다. 하나씩 이따가 차근차근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네 덩어리가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몇 번째가 주인공이냐면요. 이 ABCD 중에서 세 번째 C블럭이 오늘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부분을 가장 강하게 발음을 해주면 돼요. 영어에서는 강세 정말 중요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어부터 차근차근 볼까요? 먼저 이 단어 뜻은 상황이라는 뜻이고 많이 흔한 단어죠, 알려진. 자, 발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situ 한 다음에 ation 이 A 부분에 우리 세 번째 블럭에다가 강세 줘야 돼요. situation 이렇게요. 어렵지 않죠? 자, 예문 보면요. This is a different situation.

situation. 이건 다른 상황이야. This is a different situation.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겠죠? Situation. A 부분에 강하게요. Okay. 두 번째. 자, 이거는 여러분 맛있는 겁니다. 이거 좋아하죠? 딱 봐도 이거는 우리가 아는데 발음 어떻게 영어로 해야 할지 고민할 수 있어요. 역시 세 번째. 이 카 부분에 강하게 줄 거고요. 앞부분 avocado. 카 부분 이렇게 확실하게 avocado 하면 우리가 말하는 아보카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보라고 하지만 V라는 거 발음. 그래서 토끼 이빨도 신경을 써줘야겠네요. 자, 예문 볼까요? 나는 아보카도 토스트를 정말 좋아해. 네, 선생님도 이거 정말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먹어봤나요? 아보카도 토스트 정말 맛있는데 영어로 발음 어떻게 하냐면요. I love avocado toast라고 해야겠죠. I love avocado toast.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 단어는 이것도 좀 어려워 보이지만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독립적인 이란 뜻이고 그렇죠. Pendant. 여기 다음에 pen 부분에 강세 있어요. Independent. 독립적인. 난 독립적인 사람이야. 맞아요. 우리 독립적인 사람 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럴 때 independent 이란 단어 기억해 주면 돼요. I'm an independent person. I'm an independent person. Alright? 이렇게 세 번째 음절에 강세 주기.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우리 한번 연습하러 가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네,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오늘 배운 단어와 문장들 열심히 소리 내서 반복해서 말하면서 발음 확실하게 익혀보겠습니다. 강세도요, 항상 우리 입에 이렇게 익숙해져야 하는 거지 내가 그냥 스펠링만 보고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아니거든요. 입에 익숙하게 많이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음절 단어 상황이란 뜻이죠. Situation. A 부분에 강하게 자 듣고 따라해 주세요. 큰 소리로 Situation. 그렇죠. 한 번 더 Situation. Very good. 자, 두 번째 단어 맛있는 아보카도입니다. 카 부분에 강하게요. 강하게도 하고 길게 좀 끌어도 주세요. 듣고 따라해 주세요. 아보카도. 그렇죠. One more time. 아보카도. Great job. 자, 마지막 단어. 뜻 기억하나요, 이 단어? 독립적인. 우리 언젠가는 다 이렇게 독립적인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럴 때 필요한 단어 independent입니다. 세 번째 음절에 강하게 자 듣고 갑니다. independent. One more time. independent. 그렇죠. 어때요, 여러분? 지금 다 세 번째 음절에 강세 주는 그 규칙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더 기억에 빨리 남을 것 같죠? 자, 그러면 문장으로 한번 볼까요? 이건 다른 상황이야. Situation. A 부분에 강하게 갑니다. This is a different situation. Asian. Great. 한 번 더요. This is a different situation. Different. Asian. Good job. 자, 그 다음으로는 난 아보카도 토스트를 정말 좋아해. 자, 바로 갈게요. 카 부분에 강하게요. I love avocado toast. Avocado. 그렇죠. Toast. 한 번 더. I love avocado toast. Toast.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난 독립적인 사람이야. Independent. Pen 부분입니다, 여러분. 바로 갈게요. I'm an independent person. Person.
한 번 더요.

0: I'm an independent person. Person. Wonderful. 여러분, 잘했습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사음절 단어들 중에서 우리 세 번째 음절에 강세 있는 단어까지 거의 모든 경우를 이제 다 섭렵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맨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음성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한번 따라하러 떠나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Situation. Situation. This is a different situation. This is a different situation. Avocado. Avocado. I love avocado toast. I love avocado toast. Independent. Independent. I'm an independent person. I'm an independent person.
0: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이곳 EBS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2: LNDB 국민행동 요령 파이폴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0: 119 바로 신고하세요 119 잔불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향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봐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먼저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Sun. S-U-N. Sun. Sun. Earth. E-A-R-T-H. Earth. Earth. Moon. M-O-O-N. Moon. Moon.
0: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스페이스, 우주예요. 여기 우주 가보고 싶은 사람, 친구들 오늘 저와 함께 우주로 한번 날아가 볼까요? Let's go to space. 슝! 첫 번째 단어는 sun, 해 또는 태양이에요.

0: It's very, very hot. 아주 뜨거운데요. Sun. 그 다음은 Earth. 지구 또는 땅이란 뜻인데요. We all live in Earth. 우리는 모두 지구에 살죠. 아, it's beautiful. 아주 아름답네요. 그 다음은 Moon. 달이에요. 우리가 밤마다 위를 쳐다보면 Moon이 보이죠? Wow, I love space. 우주는 재밌는 곳이네요. 그럼 우리 발음과 강세 연습해봐요. 해, 태양, sun. 친구들, sun이 아니라 아 발음이에요. sun. 잘했어요. 지구, 땅, earth. 가운데 er 발음을 잘해보세요. earth. That's right. 달, moon. 긴 단어예요. Moon. Good job,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Sun, sun, earth, earth, moon.
0: 이제 예문으로 단어를 적용시켜 볼까요? Oh, it's very long, but you can do it. The sun rises highest in the sky during the summer. 해는 여름 동안 하늘에서 가장 높이 뜬다. Oh, it's very hot. 자, rises, 뜬다. Highest, 가장 높이란 뜻이에요. Highest. 자, 여러분 같이 천천히 말해봐요. The sun rises highest in the sky during the summer. Wow, I knew you were gonna do well. 잘할 줄 알았어요. 그다음, the earth is big and round. 지구는 크고 둥글다. 아까 배운 지구 나왔네요. Earth. 여러분, 행성은 다 대문자로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로 돼 있고요. Big and round. 둥글다란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같이 말해 볼까요? The earth is big and round. 역시. Good job. 오늘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그다음 The moon is very bright at night. 달은 밤에 매우 밝다. 친구들, 밤에 달 본 적 있죠? 저 멀리 있는데 굉장히 밝고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를 따라오는 거 알아요? 참 신기해요. 우리 같이 말해봐요. The moon is very bright at night. Good job, everyone. 그럼 다음 단어 배워볼까요?
1: Star. S T A R. Star. Star. Planet. P L A N E T. Planet. Planet. Rocket. R O C K E T Rocket Rocket
0: 자, 여러분, 우리는 우주에 왔는데요. 또 뭐가 보이냐면요. 바로 star. 별이 보이네요.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데요. It's shining very bright. 별 star. 그다음은 Planet, 행성이에요. 아주 신기하게 생겼죠? And look, I can see Earth. 우리가 방금 본 우주가 보이네요. Planet. 그 다음, 우리가 이걸 타고 우주에 날아왔죠? Rocket, 로켓이에요. 여러분, 로켓이란 발음이 아니라 rocket. 자, 그럼 우리 같이 다시 발음 연습해 볼까요? 별, star. 친구들, R 발음 다시 해보세요. Star. Very good. 행성, planet. 자, 에 발음이 아니라 벌려서 아 발음이 나요. Planet. Good job. 로켓, rocket. One more time. O 발음이 아니라 어 발음이에요. Rocket. Perfect.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0: R. Star. Planet. Planet. Rocket. Rocket.
1: Now let's learn some more sentences together. The star was shining bright.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친구들 밤에 반짝반짝 작은 별 본 적 있어요? 굉장히 귀엽고 예쁜데요. Shine, 빛나다는 뜻이에요. 친구들 같이 따라해봐요. The star was shining bright. That's right. Next, Mars is a planet in space. 화성은 우주에 있는 행성이다. 친구들, 화성도 또 하나의 행성이에요. Planet. You remember planet? Okay, let's say it one more time. Mars is a planet in space. Okay, now let's go to our last sentence. A rocket launched into space. 로켓은 우주로 발사되었다. 발사되다가 launch거든요. 와, 한번 보고 싶은데요. 굉장히 빠르잖아요. Phew! Okay, let's say it one more time. A rocket launched into space. Great job, everyone.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0: Sun. Sun. Earth. Earth. Moon. Moon. Star. Star. Planet, planet. Rocket, rocket.
1: 친구들, 오늘은 우주, space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같이 영어 공부해봐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The ice slide! It's melting!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0: Unit 108. KN.
1: Let's go. Phonics KN. N, n, n. N, knife.
2: N, knife.
1: N, knee.
2: N, knee.
1: N, knock.
2: N, knock.
1: N, knot.
2: N, knot.
1: N, knight.
2: N, knight.
1: N, no.
2: N, no.
3: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를 만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게요. K 소리가 나는 알파벳 K와 N 소리가 나는 알파벳 N이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N N N Very good! 친구들, 신기하게도 앞에 K, K 소리는 안 나고 N 소리만 나요. 그럼 N 소리가 들어가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칼, knife예요. 여기 앞에 N 소리 들렸죠? 우리가 요리할 때 꼭 필요한 거예요. 채소를 써는 칼, 영어로 knife. knife. Knife. Good job. 그 다음 ㄴ 소리.

0: 소리가 나는 단어는 무릎, 니예요. 여기도 앞에 느 소리가 나네요. 우리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연결시켜주는 무릎, 영어로 니. 니. 니. Good job! 또 어떤 단어가 느 소리 날까요? 아, 두드리다, knock가 있었네요. 우리가 방에 들어가려면 꼭 똑똑하고 두드려야 되죠. 두드리다, 영어로 knock. Knock. Knock. Very good. 느 소리 나는 그 다음 단어 배워볼게요. 바로 mad, not이에요. 여기 앞에 느 소리 들렸죠? 우리가 뭔가를 끈으로 묶을 때 꼭 매듭을 지어요. 매듭, 영어로 knot. Knot. Knot. Excellent. 이 단어도 느 소리가 나요. 바로 기사 night이에요. 앞에 느 소리 들렸나요? 창과 방패를 들고 상대방과 멋지게 싸우는 기사, 영어로 night. Night. Night. That was very good. 느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알다, know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면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알다, 영어로 know. Know. Know. Great job! Wow! 이렇게 느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그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K 소리 나는 알파벳 K와 N 소리 나는 알파벳 N이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1: N, N, N.
0: 아주 잘했어요. 신기한 N 소리를 배웠는데요.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 우리가 요리할 때 이거를 쓰는데요. 굉장히 날카로워요. What is it?
1: Knife.
0: That's right. 칼, knife. 여기 앞에 느 소리 들리는데요. 우리 knife 쓸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네, 아주 잘하네요. 그럼 칼, knife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느, 느, knife. 느, 느, knife. 느, 느, knife.
0: Good job. 그 다음 단어는 로그는 우리 다리에 있는 건데요. 종아리와 허벅지를 연결해주는 무릎, 영어로 뭐였죠?
1: knee.
0: 아주 잘했어요. 무릎, knee. 여기도 앞에 느 소리 나네요. 자, 여기 사람이 있는데 knee는 어디든지 로건이가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knee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짠! 여기 있어요. Good job, Logan. 아주 잘했어요. 그럼 무릎, knee. 다시 발음 들어보세요.
1: Na, na, knee. Na, na, knee. Na, na, knee.
0: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느 소리 났죠? 아, 우리가 방 안으로 들어갈 때 똑똑 두드리죠? What is it in English?
1: Knock.
0: Yes. 똑똑 두드리다, knock. 그럼 써니가 세 번 knock 할 테니까 우리 로건이도 knock 한번 해봐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두드리다, knock. 다시 발음 들어보세요.
1: knock, knock, knock. knock, knock, knock. knock, knock, knock.
0: 아주 잘했어요. 또 느 소리 나는 단어 배워볼게요. 친구들, 우리가 뭔가를 끈으로 묶었을 때 매듭을 짓잖아요. 매듭, 영어로 뭐였죠?
1: Knot.
0: 아주 잘했어요. Knot. 여기 앞에 느 소리 들렸죠? 자, 그래서 짠! 써니가 knot를 만들 거예요. 자, 로건 한번 잘 보고 따라해봐요. Knot는 이렇게 묶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로건이가 한번 해볼까요? 다시 써니가 풀어볼게요. Now you try, Logan. 잡아당기세요. 와우, 진짜 잘했어요. 매듭을 지었네요. You made a knot. 자, 그럼 매듭, knot.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No, no, knot. No, no, not. No, no, not.
0: Good job. 이 다음 단어도 느 소리로 시작하는데요. 창과 방패를 들고 있는 기사. 뭐였죠?
1: Knight.
0: Yes. 기사형으로 knight. 여기 앞에 느 소리 친구들 들렸나요? 그럼 기사 knight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No, no, knight. No, no, knight. No, knight.

0: No, no, no. No, no, no. No, no, no.
1: Wow, great job! We did it, Logan! 여러분도 너무 잘했는데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 불러볼까요?
2: Let's chant!
3: Let's go! Phonics KN. N, N, N. N, knife.
2: N, knife.
3: N, knee.
2: N, knee.
3: N, knock.
2: N, knock.
3: N, knot.
2: N, knot.
3: N, knight.
2: N, knight.
3: N, no.
2: N, no.
1: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N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N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뭐 해야 돼요? 손을 씻어야 되죠. 자, 이번 시간에는 손을 씻어요 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볼 텐데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17. Daily Expressions. I can tell someone to wash their hands.
0: 손을 씻어요 라는 표현을 배워보기 전에 우리 warm-up부터 같이 한번 해볼게요. Oh, I think he just came back home. 우리 친구가 막 집에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그쵸? 집에 딱 들어왔을 때 뭘 해야 한다고요? 그쵸? 손을 씻어야 되겠죠. 그래서 엄마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손 씻어, wash your hands.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엄마도 뭘 씻고 계시네요? She's washing the dishes. 설거지를 하고 계시네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손을 씻어 라는 표현을 같이 배워볼 텐데요. 그럼 오늘의 대화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I'm home.
2: Hi, sweetie. Wash your hands.
1: Okay.
2: I have snacks ready.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손을 씻어라는 표현을 우리 한번 배워볼게요. 처음에 저 집에 왔어요 라는 표현을 썼어요. I'm home 이렇게요. I'm home.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학교 갔다 집에 왔을 때 I'm home 이렇게 엄마나 집에 계신 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돼요. 자, I'm home 같이 한번 해볼까요? I'm home. 자, 그런데 I'm home은 집에 왔다는 인사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배운 것처럼. 근데 나중에 헷갈릴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I'm at home. 자, at home은 집에 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전화를 했을 때 너 어디야? 아, 나 집에 있어. 이럴 때 쓰는 표현이 I'm at home이고요. 막 들어와서 인사할 때는 I'm at home이 아니고 I'm home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요 두 개는 꼭 구별해서 써주세요. I'm home. I'm at home. 이런 거죠. 그쵸? 자, 요거 두 개 잘 기억해 주시고 I'm home이라고 했더니 이렇게 또 반겨주네요. Hi, sweetie. 이렇게요. Sweetie. 자, sweet가 달콤한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약간 이응 받침을 넣으면 좀 귀여운 말투가 되죠. 예를 들어서 사랑해보다는 사랑행 뭐 이렇게 한다는 거. 근데 영어는 이 소리가 끝에 들어가면 귀여운 표현이 돼요. 그래서 sweet에 이를 붙여서 sweetie라고 하면 귀엽고 좀 사랑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애칭으로 sweetie라고 사람들을 많이 불러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뭐 선생님이 학생에게도 부를 수 있고요. 나중에는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sweetie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sweetie가 애칭인 거. 그래서 이름 대신에 hi sweeti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사를. 그러면서 막 들어왔으니까 이제 손을 씻어 라는 말을 했는데 바로 wash your hands 라는 표현입니다. 자, wash가 씻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hand는 손인데 우리 양손이잖아요. 오른쪽 왼쪽. 그래서 hands라고 표현을 하고 your hands는 당신의 양손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쵸? So wash your hands 이렇게 말합니다. Wash your hand라고 내가 말했다. 그러면 오른손이요? 왼손이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꼭 S 붙여서 Wash your hands라고 말해야 돼요. 자, 큰 목소리를 해볼까요?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잘했어요. 자, 이렇게 wash your 다음에 hands 대신에 다른 신체 부위나 어떤 물건을 넣으면 그거를 씻어라 라는 말이 되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얼굴을 씻어요. 얼굴은 face니까 wash your face 라고 하면 되겠죠. 이것도 큰 목소리를 해볼까요? 세수해. Wash your face. Wash your face. 잘했어요. 몸을 씻어라, 즉 뭐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해라 라고 할 때는 wash your body 라고도 할 수 있겠죠. body가 몸이라는 뜻이거든요. wash your body, wash your body. 자, 가방을 씻어라 라고 할 때는 가방이라는 뜻의 단어 bag를 넣어주면 되겠고요. wash your bag, wash your bag. 이렇게요. 그 다음에 마신 컵, 그 컵 있잖아요. 컵을 씻어라고 할 때는 wash your cup, wash your cup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발음 팁 하나 드리자면요. wash하고 your는 연음이 돼요. 영어는 단어 단어가 이렇게 붙어서 문장이 돼서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쭉 이어져서 발음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그거를 연음이라고 해요. 이어지는 그 발음. 그래서 여기서도 wash하고 your가 wash your, wash your 이렇게 sure처럼 발음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짧게 되면 washer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여러분 연습할 때는 조금 과장되게 해줘도 좋아요. wash your hands, wash your face 이런 식으로 연습 많이 해주세요. 자, 손 씻어라고 했더니 okay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손 씻고 오면 되게 좋은 게 기다리고 있나 봐요. I have snacks ready. 이렇게 또 대답을 했어요. snacks는 간식들이라는 뜻이에요. 복수죠. s를 빼잖아요. 맨 끝에 s. snack. 요거는 간식 하나라는 의미예요. 참고해 주시고요. ready는 준비된 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 have snacks ready 라고 하면 나 준비된 간식들이 여기 있어. 간식들 준비해놨어 라는 말입니다. 손 씻고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을 쭉 봤는데요. 어려운 거 없었어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1: I'm home.
2: Hi, sweetie. Wash your hands.
1: Okay.
2: I have snacks ready.
0: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레벨업 시간입니다. 자, 아까 집에 돌아온 학생과 설거지하는 엄마 기억나죠? 들어오면서 저 집에 왔어요. 이 표현은 I'm home. I'm home.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했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I'm home. 잘했어요. 그런데

집에 왔어 라는 의미보다는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왔어요 라고 할 때는 I'm here 라고 얘기해도 돼요. here가 여기에 라는 뜻이거든요. I'm here.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I'm here. 출석부 부를 때, 그쵸? 자, 우리 학생 누구누구 왔어요? Here, I'm here.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I'm here.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인사할 때, 뭐, 이름을 얘기해도 되지만, 애칭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죠. 영어로는 Hi, sweetie. sweetie라는 애칭을 부르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sweet가 달콤 아니고, 좀 귀여운 발음으로 e를 붙여서 sweetie.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서 이제 손을 씻어요라고 엄마가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wash your hands 였죠? hand는 꼭 s를 붙여서 복수로 wash your hands 라고 해야 된다고 했어요. 양손 다 씻어야 되니까. 자, 이거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얘기해 볼까요?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잘했어요. 자, 그런데요. nice and clean 이라는 표현이 영어에 있습니다. 각각 뭐 nice는 좋은이란 뜻이고 clean은 깨끗한이란 뜻인데 nice and clean이라는 표현이 그냥 약간 굳어진 표현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고 좋게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순서는 nice and clean이에요. clean and nice라고 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굳어진 거겠죠? 그래서 깨끗하게를 좀 강조해 줄때 쓰는 표현인데 wash your hands 뒤에 붙여서 wash your hands nice and clean 이라고 하면 조금 더 강조해서 깨끗하게 손을 씻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wash your hands nice and clean. wash your hands nice and clean. 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아까 신체 부위 넣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wash your feet는 뭘까요? feet는 발이라는 뜻인데, 양발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지금 발 씻고 있어 라고 할 때는 I'm washing my feet. 이렇게 또 대답을 할수 있겠죠? I'm washing my feet.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행동을 나타낸 단어에 ing를 붙으면 지금 하고 있다 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I'm washing my feet는 제 발을 제 발들을 지금 씻고 있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자, feet가 양발이라고 했고요. 만약에 한쪽 발을 얘기할 때는 foot, foot 라는 단어를 쓰면 돼요. 그건 참고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엄마한테 물어볼까요? 엄마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자, 엄마도 wash를 쓴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wash the dishes 라는 표현이 있는데, dish가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릇을 씻고 있다, 설거지를 하다라는 의미죠. wash the dishes. 그럼 엄마는 I'm washing the dishes.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저는 설거지하고 있어요. 나 설거지 중이야. I'm washing the dishes. 한번 더. I'm washing the dishes.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ing 넣는 것도 또한번 연습을 해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는 끝났는데요. 우리 배웠던 것들 있잖아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해보면 저 집에 왔어요. 뭐였나요? I'm home 이었죠. 그리고 손 씻으렴. wash your hands 였죠. 그래서 wash your 신체 부위 혹은 물건을 넣으면 그걸 씻어 라는 말이 된다고도 했어요. 자, 요거 막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guys? Okay, it's time to do the chant. Ready?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Wash your feet. Wash your feet. Wash your face. Wash your face. Wash your body. Wash your body. Wash your cup.

0: Wash your cup. Wash the dishes. Wash the dishes. Wash your bag. Wash your bag.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someone to wash their hands 였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손 씻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check. 자, wash your hands 라는 표현 오늘 많이 많이 써주세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mor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1: 오늘은 기분이 어때?
0: 쌤 봐서 기분이 좋아진다고요? 쌤도요. 자, 오늘도 쌤이랑 즐겁게 영어 공부해보자. 자, 우리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2: Week 17. Where is it? Wednesday. It was between the chairs. I can say where it is using between.
0: 우리의 첫 코너, Look and Talk 시간입니다. 오늘의 그림은 뭘까 나올지 궁금하죠? 쌤이랑 보러 가자. Here we go. 짜잔! 오, 오늘의 그림이에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은 얘들아 바닷속 아니야. Under the sea, under the sea. It's under the sea. 그래서 막 이렇게 조개랑 물고기랑 꽃게, starfish, 불가사리가 있네요. 그쵸? I see. 자, 이거 봐봐. 조개가 영어로 clam입니다. Clam. So I see a clam. 그 다음에 이 물고기, 물고기가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쵸? 초록색 물고기가 또 보이네요. I see a big green fish. A big fish, right? I see a green fish. 자, 초록색 물고기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딱딱딱딱딱딱딱. 꽃게죠. 꽃게. 개라 그러죠. 그거 꽃게. 자, 꽃게는 영어로 crab. Crab. I see a crab. 그쵸? 그리고 저 노란색은 뭐야? 불가사리네요. 불가사리. 불가사리는 starfish. Starfish. So, I see a starfish too. 네, 선생님. 저게 뭔지 모르겠단 말이야. 저 불가사리랑 그 꽃게 사이에 between에 있는 저 하얀색 알맹이 뭘까? 저 박하사탕 같은 보이기도 하고요. 쌤이 옛날에 바다에 빠뜨린 박하사탕인가? 자, I see something, white thing, between a starfish and a crab. But I don't know what that is. 뭔진 모르겠어서 이따 cartoon talk 때 뭔지 확인해보고 싶어요. 근데 얘들아 저걸 봐야 돼. The clam is crying. 조개가 울고 있어. 왜 울까? 그것도 궁금해서 이따 선생님이랑 체크해보자. 자, 일단은 우리 친구들 dialogue 들어보고 올게요.
3: Oh no, my watch is gone.
2: Are you sure? Let's check again.
3: Oh, it was between the chairs.
0: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입니다. 방금 들어본 dialogue 선생님이랑 자세하게 살펴보자.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리뷰가 있습니다. 리뷰 복습. 선생님이랑 저번 시간과 저번 시간에 배운 두 가지 표현 선생님이 퀴즈 내볼게. 자, 내 모모는 어디 있지?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3, 2, 1. 맞습니다. Where is my? 였지요? 짜잔! 자, 그래서 지우개가, 내 지우개가 어디 있지 않나면 Where is my eraser? Where is my eraser? 하면 된다 그랬어요. Where is my? 하게 되면은 내 모모는 어디에 있지? 할 수 있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선생님이 계속 복습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케이? 자, 하나 더 해볼게. 이건 저번 시간에 배운 건데 나는 내 뭐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 얘들아? 찾다가 영어로 뭐였지? F로 시작해. 3, 2, 1, find 예요. 그래서 나는 내 뭐뭐를 찾을 수가 없다 라고 할 때는 짠! I can't find my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네, 여기서 pencil가 나왔네. 그래서 나는 내 연필을 찾을 수가 없어. I can't find my pencil.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where is my와 I can't find my 꼭 기억할게요. 자, 이거 두 개 둘 다 다 뭔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쓸 수 있는 패턴 표현이죠? 자, 오늘 새로운 거 하나 또 알려줄게. 물건 잃어버렸을 때 할 수 있는 거. 짜잔! Oh, my is gone. One more time. My is gone. 이거는 막 찾다가 도저히 못 찾겠어서 나 잃어버렸어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gone 하면 없어지, 가버린이란 뜻이야. 빠이빠이, 가버린 거야. 이제 내 눈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my is gone 하게 되면은 나 이거 진짜 잃어버렸어. 내 뭐뭐는 없어졌어 라 그러는 거야. 나 그거 없어졌어. 내 뭐뭐는 없어졌어 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gone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게 어딘지 알아? 왜 노래들에 she is gone 이러면서 막 그녀는 떠나갔다 뭐 이렇게 할 때 많이 쓰이는 겁니다. gone 이란 단어 노래에서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한테서 gone 하지 말아요. 자, my is gone. 내 뭐뭐는 없어졌다. 그러니까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 눈앞에 없다는 거야. 짜잔! 자, 예문에서 보자. My watch is gone. 하면 뭘까? Watch는 시계야, 시계. 그래서 내 시계는 가버렸다. 내 시계는 사라져버렸다. 없어졌다. 라는 뜻이에요. My watch is gone. 내 시계 없어졌어. My watch is gone. 근데 약간 gone 쓰면은 좀 허탈하게 My watch is gone. 없어졌어. 라는 뜻입니다. 자, My watch is gone 해볼게요. My watch is gone. 오케이, 좋아요. 또 보자. My phone is gone. 이거 굉장히 많이 쓰일 것 같아요. Phone, 바로 그 휴대전화죠, 핸드폰. 자, 그래서 my phone is gone 하게 되면은 내 핸드폰은 가버렸다, 내 핸드폰 사라졌다 라는 뜻입니다. 없어졌다 라는 거예요. 아, 진짜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정말 너무너무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쵸? 핸드폰은 잃어버리면 큰일 났잖아요. 그쵸? 자, my is gone 하게 되면 내 모모는 가버려서 내 모모는 없어졌어, 사라졌어 라는 뜻이 되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챈트가 아니라 노래의 시간이 다가왔죠. 우리 친구들 손가락 준비됐어요? 시작! In and under, in and under, in front of, 그 다음에 behind, behind, in between. 이거 선생님이 이번 주 내내 한다 그랬잖아. 그쵸? 자, 오늘은 짜잔! between을 알아보겠습니다. between은 in between. 자, between 뭐뭐 사이에 란 뜻이에요. 자, where is the apple? It's between two boxes. It's between the boxes. 지금 박스 두 개 사이에 있죠? 그래서 뭐뭐 사이에 있다고 말할 때 between 쓸 수 있어요. 쌤이랑 보자. 짜잔! between A and B. 오, A and B가 뭘까? 자, A와 B 사이에 있다라고 할 때 between A and B 되겠습니다. 자, 물건이 그러니까 사이에 있을 때는 한 개 있을 때는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어. 그렇지? 물건이 하나 있을 때는 between이 나올 수가 없어. 왜? 사이니까 하나 이상, 그러니까 두 개 정도의 뭔가가 있어야지 between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between 발음 우리 연습해볼까? 시작! Between 친구들

between. Between 이거 말고 b between 시작. Between, between, between, between. 좋아요. 자, A와 B 사이에 두 개의 물건 사이에 예문 볼게요. 짜잔. I sit between Mike and Wendy. One more time. I sit between Mike and Wendy. 자, sit 뭐야? Sit. 앉다라는 뜻이죠. I sit. 자, 근데 between은 사이잖아. 그래서 두 개의 이번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 나와야죠. 그쵸? 나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앉아요. 라고 하는 거니까. 자, Mike와 Wendy 사이에 저는 앉아요. 라는 문장입니다. One more time. I sit between Mike and Wendy. 해볼까? 시작. I sit between Mike and Wendy. 좋아요. 영어 말할 때 얘들아 입을 크게 벌려서 하는 거 잊지 말고. 자, 하나 더. The dog is between the chairs. One more time. The dog is between the chairs. 자, 봐봐 얘들아. 이거는 뭐예요? 뒤에 물건이 두 개가 나오긴 했는데 한 단어로 됐네. 자, 그 개는, 그 강아지는 의자들 사이에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chair 다음에 s가 붙었잖아. 그래서 의자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 강아지, 그 개는 의자들 사이에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The dog is between the chairs. 해보자. 시작. The dog is between the chairs. 좋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우리 한번 다이얼로그 보겠습니다. Oh no! My watch is gone. 아, 맙소사 세상에 내 시계가 없어졌어. Gone. 없어졌어. 가버렸어. Are you sure? 너 정말 확실해? Let's check again. Let's check again. 이거 문장 너무 좋다. Let's check again. 무슨 뜻이냐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라는 뜻입니다. Let's check again. 자, 그랬더니 Oh! It was between the chairs. 아, 그거 의자들 사이에 있었어 라고 하네요. 어우, 찾아서 다행이다, 그쵸? 자,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얘들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Cartoon Talk Time이에요. 아까 조개, The clam was crying. 그리고 왜 그랬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쵸? 그걸 우리 한번 알아보러 갈까요? 짜잔! Look, the clam is crying. We don't know why. 빨리 확인해보자.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조개가 아이고 맙소사 내 진주가 사라졌어 엉엉엉 이럽니다. 그 조개한테 진주는 너무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쵸? 그래서 Oh no, my pearl is gone. Oh no, my pearl is gone. 이라고 합니다. Pearl, 진주. 아, 없어졌어. 어디 있을까? 그랬더니 초록 물고기가 어? 내가 저 꽃게랑 불가사리 사이에 있는 거 봤어? 라고 하네요. 어? I saw it between the crab and the starfish. Between 나왔어. Between 사이에란 뜻이었죠? 그래서 crab, 꽃게와 불가사리 사이에 있대요. 사이에 있는 걸 써 봤대요. 어우, 다행이다. 그쵸? 그랬더니 조개가 어우, 정말 알려줘서 고마워. 라고 하네요. Really? Thanks for telling me. One more time. Really? Thanks for telling me.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아, 저 하얀색 박하사탕 같은 게 박하사탕이 아니라 귀한 진주였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그쵸? 자,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Singing Time.

AR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우리 학습 목표 달성했는지 확인해 볼까? I can say where it is using between. 자, 나는 between, 뭐뭐 사이에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어디에 있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between 쓰는 거 배웠지? 그래서 check 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자, 물건이 잃어버렸을 때,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쓸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 쌤이랑 배웠지? 내일은 또 재밌게 더 해보자. 그랬다, 우리 친구들. Bye bye. Butterfly.

Okay.

0: 니콜 선생님, 오늘 오랜만에 사촌 형네 집에 놀러 갔는데 내일 학교 가야 돼서 저녁도 못 먹고 집에 왔어요. 더 놀고 싶었는데 더 있어도 되는지 물어나 볼걸. 허락 구하는 표현이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1: 하이 친구들, 영어 만화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의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저런 맞아요. 물어나 볼걸.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그쵸? 자, 저 뭐뭐 해도 돼요? 이런 말 우리 친구들 많이 하죠.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어린이고 어른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 꼭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저 뭐뭐 해도 돼요? 허락 구하는 표현 알아볼게요. Stay. Can I? Can I stay? Can I stay? 자, 친구들, 우리가 오늘 배워볼 표현은요, 뭐뭐 해도 돼요 하는 허락 또는 요청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뭐뭐 해도 돼요를 우리가 문장 만들어 볼 건데, 선생님, 저희가 알고 있는 can이 나와 있어요 하는 친구들 있죠? 아주 잘 봤어요. 우리 지금까지는 이 can이라는 단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줄 아는 것, 이렇게 가능한 것,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로 배웠는데요. 이 can에는 뭐뭐 해도 된다라는 허락의 의미가 또 하나 숨어 있어요. 오늘은 뭐뭐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니까 can의 순서가요, 문장의 제일 앞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can, 해도 돼요? 누가요? 제가요. I, 그리고 stay. stay는 머무르다 라는 거죠. 친구들 흔히 말하는 더 있는 거, 그죠? 여기 가지 않고 계속 있는 거. Can I stay? 라고 하면 더 있어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말, 즉 허락을 구하는 말이 되는 거죠. 친구들도 따라해 볼게요. Can I? 한 번 더. Can I? 그래요. Can I stay? 이렇게 말하면 엄마 더 있어도 돼요? 좀 더 있어도 돼요? 이렇게 허락을 구하는 말. 오늘 이렇게 Can I를 사용해서 허락 구하는 표현들 만들기 도와줄 단어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Now Come In Keep.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단어

함께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now예요. now. now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 뜻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뜻은 지금, 이제라는 거예요. 이제 가도 돼요? 지금 한다고요? 이렇게 지금, 이제라는 뜻의 now 같이 써볼게요. 첫 글자는 소리 나는 N이고요. O와 W가 만나서 ow, ow라는 소리 나네요. 붙이면 now, now, now. 입을 좀 부지런히 움직여야지 정확한 발음 낼수 있어요. now 하면 지금 또는 이제. 두 번째 단어 볼게요. 다음 단어는 come이에요. come. come은 오다라는 뜻이에요. 오다. come. go는 가다라는 뜻이죠. 반대말로 오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문장에서 사용할 때는 어떤 사람 쪽으로 가까이 가게 될 때도 come 쓸 때도 있어요. 이건 우리가 문장에서 배워보고 먼저 우리 친구들은 오다라고 생각하세요. 소리 나는 오네요. 이는 소리 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오의 소리인 또는 오우랑은 다르기 때문에 친구들 요거는 기억을 잘 해줘야 되겠죠. Come, come, 오다. 세 번째 단어는 in, in이에요. in은 뭐뭐 안에 또는 어디 안으로 요런 뜻이 돼요. 그리고 쉽네요. 소리 나는 대로 써서 in. 오늘의 마지막 단어는 keep예요. keep. keep 아니고요. 길게 keep라고 소리 내요. 이 keep도 뜻이 정말 많이 있어요. 지금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계속 가지고 있다. 이런 뜻도 있어요. 우리는 두 번째 계속 갖고 있다라는 뜻으로 오늘 문장 만들기 있다 연습해 볼 거예요. 소리 나는 K에다가 E 만났죠? E 길게 소리 내고 P 붙여줬더니 keep, keep 갖다 계속 갖고 있다라는 뜻 기억하세요. 단어도 배워봤으니 그럼 문장 만들기에 도전. 첫 번째 문장은 저 여기 있어도 돼요? 여기 머물러도 되나요? 라고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해도 돼요? 허락이죠. can으로 시작해야죠. 제가요, I 머물러도 되나요? stay 붙여서 can I stay? 한번 더. can I stay? 좋아요. Can I stay? 하면 더 있어도 돼요? 여기 계속 있어도 돼요? 물어보는 말. 두 번째는요. 저 이제 가도 돼요? 저 이제 가도 되나요? 보통 우리 친구들 이렇게 엄마나 선생님한테 혼나고 나서 막 야단 듣고 나서 이제 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죠. 이제 가도 되나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저 뭐뭐 해도 돼요? 니까 can I로 시작하면 되겠죠. can I 가다 go 지금 이제 now 붙여서 can I go now? 한번더 can I go now? 한 번만 더 can I go now? good. 세 번째는요. 또 많이 쓰는 표현 같아요. 똑똑 놓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죠. 제가 들어가도 되나요? 하는 문장이에요. 제가 뭐뭐 해도 돼요? Can I? 그리고 그렇죠. Come in. in은 안으로잖아요. Can I come in? Can I come in? 선생님, 들어가는데 왜 come이에요? 궁금한 친구들도 있죠? 이렇게 내가 물어보는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로 다가오는 느낌이라서 can I come in? 이라고 얘기해요. Can I come in? 저 들어가도 되나요? 마지막 문장이에요. 뭔가 좋은 물건이 있어요. 이거 나 가져도 돼? 저 이거 가져도 돼요? 어떻게? Can I? Keep it? Can I keep it? 한번 더. Can I keep it? Keep 이라는 것이 계속 갖고 있다 이런 뜻이 되니까요. Can I keep it? 하면 이거 나 가져도 돼? 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만들어 본 문장들 신나게 챈트로 불러볼게요. Let's chant!

0: Can I stay? Can I stay? Can I go now? Can I go now? Can I come in? Can I come in? Can I keep it? Can I keep it? Can I stay? Can I go now? Can I come in? Can I keep it? Yay! 허락을 구하는 표현 Can I 또 언제 쓸 수 있을까요? 그림 보면서 친구들도 크게 말해봐요.
1: 아, 선생님, 친구들 저렇게 재밌게 노는데 아, 얘기 그만하고 저 가고 싶은데 저 이제 가도 돼요?
2: Can I now? Can I go now?
0: 자, 여기 고민형.
1: 너무 귀엽다. 나 진짜 가져도 돼? 나 가져도 돼?
2: Can I? Can I keep it?
1: 무슨 일로 날 부르셨을까? 똑똑똑. 저 들어가도 돼요?
2: Can I come in?
0: Alrighty.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 더 잘 기억하기 위한 미션도 해봐야죠.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잘 듣고 단어를 골라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Can I stay? Can I stay? 자, 단어는 8개 있어요. Can I stay? 저 더 있어도 돼요? 하는 문장 만들어 볼게요. 만들었나요? 우리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 해도 되나요? 허락 구하는 can. 제가요, I, 머무르다, stay. 요렇게 세 개의 카드가 필요하네요. Can I stay? Good. 각 그림에 어울리는 표현과 연결하세요. 왼쪽에는 그림들이 있죠. 오른쪽에는 문장들이 있네요. 문장 먼저 읽어볼게요. A, can I go now? 저 가도 돼요? B, can I come in? 저 들어가도 되나요? 묘하게 달라요, 친구들. 그림이랑 연결해 볼게요. 3, 2, 1, 정답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그림은 저도 가서 놀고 싶은데 저 가도 돼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A로 연결, can I go now? B는 어떤가요? 똑똑똑 하고 들어가도 되나요? 하는 그림이잖아요. 그렇다면 B로 연결, can I come in? 잘 듣고 아이가 하는 말을 찾아보세요. 야, 누군가 뭘 주고 있어요. 나 가져도 되는 거야? 이런 그림이에요. 친구들 보기 읽고 답 찾아볼게요. A, can I go now? B, can I keep it? C, can I come in? 자, 어떤 표현이 그림에 어울릴까요? 3, 2, 1, 정답은? 그래요. 나 가져도 돼? 하고 물어보는 거니까 can I keep it? 이 좋겠네요. Well done! We did it! Awesome!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이번 시간 우리 뭐 배웠죠? 우리가 알고 있는 can을 사용했지만 이 can의 의미가 해도 된다라는 허락의 의미라고 했어요. Can I? 저 뭐뭐 해도 되나요? 하고 물어보는 문장 배워봤어요. 친구들 어린이로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내가 평소에 어떻게 허락받는 표현을 쓰는지 생각해보고 영어로 바꿔보는 연습도 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렇게 해보세요. 허락을 구할 때는 Can I?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짜잔! 영어에 반하는 시간입니다.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해요. 예이!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 이탈리아 너 가본 적 있니? 라는 말 연습했잖아요. Have you ever been to Italy?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뭐 피사의 사탑 사진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말은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뿅! 그것은 피사의 사탑으로 유명해. 그쵸, 뭐 이탈리아 얘기하면서 이탈리아 뭐 콜로세움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피사의 사탑으로 유명해. 자, 이런 말을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오늘의 단어부터 확인합니다. 과연 어떠한 단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 나라, famous, famous라고 하는 단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사진 보세요. 와, 이거 진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잖아요. 시드니의, 그죠? 그 호주 시드니의 Opera House입니다. 오페라 하우스, 우리말로 그렇게 발음하는데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쵸? 유명한이란 단어. Famous. Famous. Famous. Very good. And next. Else.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What else? 이렇게 많이 말해요. 자, what else 하면 그 밖에 뭐, 그 외에 뭐가 있겠어? 뭐 이런 말인데요. Else는 그 밖의 라는 말입니다. 여기 몇 개가 있는데 그 밖의, 그 외의 이런 의미예요. Else. Else. Else. Very good. And next. 아, 진생! 있네요. 여러분, 자, 이 사진에 나온 것들이 진생 되겠습니다. 딱 보니까 뭐예요? 오, 몸에 좋다고 하는 그 인삼. 사실 이렇게 딱 보면 산삼인지 인삼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보통 인삼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맞아요. 인삼이 진생이에요. 진생. 진생. 진생. Very good. And next. Mount. Mount인데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일본에 있는 후지산 아닌가요? Mount Fuji. 그렇죠. 이렇게 mount 하면 산이라는 뜻이에요. 어, 선생님,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산 하면 mountain이 있는데 얘랑 좀 비슷한

0: 느슨한데 좀 다르네요.
1: 그래요, 여러분. 좋은 질문입니다. 자, 산을 얘기할 때 mountain도 좋고요. 지금처럼 mount를 쓰기도 해요. 오케이? 이 mount를 우리가 좀쓸 때, 글자로 쓸때 줄여서 제일 앞에 있는 M, 그리고 끝에 있는 T, 이렇게 MT로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읽을 때 mount라고 읽어주면 돼요. 오케이? Mount. Mount. Very good. 자, 이렇게 어휘들을 착착착 살펴봤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에 반해볼까요?
2: Famous for?
3: It's famous for the Tower of Pisa.
2: And what else?
3: It's also famous for spaghetti and pizza.
1: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아, 그래. 정말 대화 듣고 보니까 이탈리아의 유명한 곳이 정말 정말 많네요. 그쵸?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A가 이렇게 물어요.
2: What is Italy famous for?
1: 이라고요. 자, 여러분. 사실 이 질문에도 오늘의 핵심 표현이 쭉쭉쭉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이탈리아는 what? 무엇으로 유명하니? 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비동사 famous for 보이죠? Be famous for 하면 뭐뭐로 유명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야, 이탈리아는 뭐로 유명해? 크게 따라서 말해볼게요.
2: What is Italy famous for?
4: What is Italy famous for? What is Italy famous for?
2: What is Italy famous for? Very good.
1: 자, 그랬더니 B가 대답합니다.
2: It's famous for the Tower of Pisa.
1: 라고 하죠. 자, 여러분, 여기 be famous for 보이죠? 뭐뭐로 유명하다. 그거는 뭐로 유명하냐면 여기 the Tower of Pisa. 이게 바로 피사의 사탑이에요. 이거를 the leaning tower of Pisa라고도 해요. leaning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이렇게 하는데 간단하게 the Tower of Pisa라고도 얘기합니다. 피사의 사탑으로 유명하지 라는 말이에요. 크게 따라서 말해 볼게요.
3: It's famous for the Tower of Pisa.
4: It's famous for the Tower of Pisa.
2: It's famous for the Tower of Pisa.
4: It's famous for the Tower of Pisa.
1: 네, 잘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A가 계속 질문을 해요. 그거 말고 또 뭐? 설마 이탈리아에 유명한 게 그거 하나만 있겠냐? 또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2: And what else?
1: 그쵸? Else. 그 밖에 또 무엇이 있니? 라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이 조금 더 듣고 싶을 때 질문할 수 있어요.
2: And what else?
4: And what else?
3: And what else?
4: And what else?
1: 잘했어요. 그랬더니 B가 대답을 합니다.
2: It's also famous for spaghetti and pizza.
1: 아,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스파게티와 피자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탈리아는 스파게티 그리고 피자로도 유명해. Also 하면 또한 이런 말이죠. 또한 스파게티와 피자로도 유명하지 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자, 여러분 여기에 be famous for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크게 크게 따라서 말해볼게요.
3: It's also famous for spaghetti and pizza.
4: It's also famous for spaghetti and pizza.
2: Oh, it's also famous for spaghetti and pizza.
1: 잘했어요. 여러분, 뭐뭐로 유명하다라고 하는 be famous for 이용해서 우리 더 많은 문장들 만나볼게요. 자, 여러분,

0: 아시죠? 프랑스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그 건축물 뭐가 있어요? 바로 에펠탑! 그렇죠. 그러면 프랑스는 에펠탑으로 유명해 라고 말해볼까요? France is famous for the Eiffel Tower. 그래요. 우리말로는 에펠탑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The Eiffel Tower. Eiffel. 이렇게 발음해요. 다시 한번. France is famous for the Eiffel Tower. France is famous for the Eiffel Tower. 잘했어요? And next. 오, 샤이니 선생님의 고향인 금산이 나왔습니다. 충청도 금산인데요. 금산은 인삼으로 유명하답니다. 말해볼게요. 금산 is famous for ginseng. 금산 is famous for ginseng. 잘하셨고요. 또 나와라. 짠! 여러분 제주 그냥 제주라고 해도 돼요. 우리 알고 있는 제주도 있잖아요. 제주는 뭐로 유명할까? 사실 유명한 거 많죠. 뭐 돌하르방도 있고 다양한 먹거리들도 많고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한라산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한라산으로 유명해라고 해서 우리 한라산을 요렇게 한번 요번에 배워볼까요? Mount Hala. Mount Hala. 그렇죠? Mount. 기억하시죠? 산이라는 단어입니다. 말해볼게요. Jeju is famous for Mount Hala. Jeju is famous for Mount Hala. Jeju is famous for Mount Hala. Jeju is famous for Mount Hala. 네,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이탈리아에 세번 다녀온 친구가 이탈리아는 뭐로 유명하고, 그리고 뭐로도 유명하고, 라고 하는 이야기 해줬어요.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이탈리아는 뭐로 유명해? Speak.
1: What is Italy famous for? 이탈리아는 피사의 사탑으로 유명하지.
0: Speak. 그리고 그 밖에 또 뭐? Speak.
1: And what else? 그리고 또 스파게티, 그리고 피자로도 유명해.
0: Speak. It's also famous for spaghetti and pizza. 자, 영어에 반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 문제 잘 맞춰보세요. 첫 번째 문제. 그것은 피사의 사탑으로 유명해. 어떻게 말할까? 빈칸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3, 2, 1, 띵! 자, 유명한이라고 하는 단어. Famous! Yay! Very good. 말해볼게요. It's famous for the Tower of Pisa.
1: It's famous for the Tower of Pisa.
0: It's famous Very good. And next. 프랑스는 에펠탑으로 유명해요. 그치? France is famous, the Eiffel Tower.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정답은, 자, 여러분. Be famous for. 기억하시오. 그래요. 말해볼게요. France is famous for the Eiffel Tower.
1: France is famous for the Eiffel Tower.
0: France is famous for the Eiffel Tower. 좋아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3, 사진 보니까 인삼 종류인 것 같아요. 그쵸? 정답은 예! 진생!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바로 뭐뭐로 유명하다라고 하는 진짜 진짜 유용한 표현 Be famous for를 배웠습니다. 정말 지금 뭐몇 가지만 나왔지? 여러분 동네에도 야, 우리 동네는 이런 게 유명해. 저 동네는 이런 게 유명해. 굉장히 할말 많으시죠? 그래요. 그 말을 이제는 영어로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Be famous for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코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대명사, 지난 시간엔 조금 어려운 대명사를 배웠죠. 오늘은 쉬워집니다. 갑자기 꽤나 쉬워져요. 쉬운데요, 일상생활에서 진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대명사입니다. 이거, 저거, 이것들, 저것들. 되게 많이 쓸만한 말이죠. 그거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럼 지시대명사 세 문장과 세 장의 사진 같이 볼게요. 어머나, 쇼핑의 현장인가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은 느낌. This is my bag and these are my cloth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시하는 표현 맨 앞에 나와 있고, 그 다음 사진 볼게요. 어머나, 어떤 두 분이 보고 우와 대박 약간 이런 느낌으로 쳐다보고 계시죠. That looks go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맨 앞이 지시대명사고요. 마지막 사진이요. 오, 뭔가 지금 50% 할인하는 데서 여자분이 저거 사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계시죠. Those are my favorite thing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 자리에 지시대명사가 있는데요. 어떤 뜻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시대명사라는 거는 이것, 저것 이렇게 뭔가 포인트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참 좋을 텐데요. 딱 네 개만 배우면 됩니다. 오늘 굉장히 쉬울 거예요. 딱 네 개만 외우고 가자고요. 자, 지시대명사의 간단한 정의부터 굉장히 쉽습니다. 지시할 때, 즉 뭔가를 포인팅, 가리킬 때 쓰는 대명사가 바로 지시대명사입니다. 이거, 저거. 자, 그리고 종류는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가까운 건 이것, 멀리 떨어진 건 저것, 약간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 그 이것, 저것에서 단수, 복수까지 나누게 되면 총 네 가지의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것, 이것들, 저것, 저것들, 이렇게 나뉘겠죠? 딱 네 개의 단어만 외우면 오늘 끝나요. 굉장히 쉬운 날입니다. 자, 하나씩 같이 읽어보죠. This. 이것이라는 뜻이에요. This. 그 다음은 이것들 여러 개. These. 입이 약간 찢어져요. These. 자, 그리고 저것. That. That. 그리고 저것들은요. Those. 도우즈. Those. 좋습니다. 딱 이렇게 네 개만 외우면 돼요. This. These, that, those. 이렇게 손이랑 같이 외우는 것도 꽤나 편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보죠. This is my bag. This는 뭐예요? 이것이죠? 이것은 내 가방이고, and these, 이것들은 내 옷들이야. 자, 이것과 이것들이 동시에 나오는 문장이네요. This, these, 이것, 이것들. 자, 그리고 이거는 가까운 한 개와 가까운 여러 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가까운 한 개가 this, 가까운 여러 개가 these. 대명사예요. 자, 그리고 that looks good. 요거 해석하면 저것 좋아 보이네. 이렇게 저것은 좋아 보이는군.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저것. 저기 있는 멀리 떨어진 하나를 가리키는 게 바로 that. 자, 그러면 멀리 떨어진 여러 개는 those로 표현을 합니다. Those, 저것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저것들, those,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개를 가리키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This, these, that, those. 딱 네 개만 외우면 돼요, 오늘. 자, 그리고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시험 포인트 짚겠습니다. 자, 우리 특히 수행평가할 때 많이 나올 텐데요. 통화할 때, 여보세요, 저 누군데요? 할 때요. This is 지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I am 지원 하면 이상합니다. 알겠죠? 통화할 때는 꼭 this is라고 자기 자신을, 이것은 지원이에요. 약간 핸드폰이랑 통화한다고 생각해봐요. 상대방은 내 목소리를 핸드폰으로 들으니까 이 핸드폰을 통해서 들리는 이것은 납니다. 이런 느낌으로 this를 사용한다 생각하면 되고요. 자, 지시 대명사랑 지시 형용사 두 가지 다 중일 때 나오는데 간단하게 짚고 갈게요. 말은 어려운데요. 굉장히 쉽습니다. That looks good 하면 저 겉은 좋아 보인다고, That dress 하면 저 드레스는 좋아 보인다예요. 자, 그냥 that만 해서 저 겉 명사가 될 수도 있지만 That dress에서 저 드레스, 그러니까 뭔가 dress를 꾸며주는 형용사로서 that이 자리를 하게 되는 거죠. 두 가지 다 뜻은 같아요. 뭐 완전히 같다고 할 순 없지만 멀리 떨어진 하나를 가리킨다는 건 동일합니다. 근데 대명사의 경우에는 저 겉, 뭐뭐 겉이라는 해석이 들어가고 그냥 형용사일 때는 저 하고 비어요. 그래서 저 드레스, 저 옷, 저 음식 이런 식으로 that dress, that 뭐 food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해석만 할 줄 알면 돼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문법이었고요. 우리 이제 듣기 열심히 해볼까요?
1: This is my bag, and these are my clothes. This is my bag, and these are my clothes. That looks good. That looks good. Those are my favorite things. Those are my favorite things.
0: 자, 오늘은 지시대명사 집중적으로 들을 겁니다. This, 하나 여기 있는 거. This, th, this,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 개는 these, ease 하는 발음 나죠. These, this, these. This is my bag and these are my clothes. 이것은 나의 가방이고 이것들은 나의 옷들이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This is my bag and these are my clothes. This is my bag and these are my clothes.
0: 자, 이번엔 저것 that teach that that T 발음을 확실하게 막 정확하게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That that that looks good. 저것은 좋아 보인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That looks good. That looks good.
0: 자, 이번에는 저기 멀리 떨어진 여러 개죠. Those.

거의 디귿 발음처럼 들려요. 도, 그치? Those. Those. 도즈. Those. Those are my favorite things. 저것들

0: 사진과 함께 보고 복습하겠습니다.
1: This is my bag, and these are my clothes. This is my bag, and these are my clothes. That looks good. That looks good. Those are my favorite things. Those are my favorite things.
0: Speaking points 시간입니다. 한국어로 먼저 문장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배운 지시대명사를 잘 활용해서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게요. 이것은 나의 개이고 이것들은 그녀의 장난감들이다. 저것은 좋은 냄새가 난다. 저것들이 나의 취미들이다. 자, 역시나 중요한 건 this, these. 요거 발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것 하나, this. This, th 할 때 혀를 앞니 앞으로, this. 자, 반면에 여러 개는 이 발음이 길게 납니다. These, these. 좋아요. 자, 이것은 나의 개이고부터 하죠. This is my dog. 이것들은 그녀의 장난감들이다. And these are her toys. 좋아요. 자, 여기 하나, 여기 여러 개. Full sentence 갑니다. This is my dog and these are her toys. 아주 좋습니다. 자, 이번 조금 더 빠르게요. This is my dog and these are her toys. And these are her toys. 약간 랩하는 느낌 나죠?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저것은 좋은 냄새가 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것, 멀리 떨어진 하나를 가리킬 때 that 사용하죠? 따라하죠. That. That 이렇게 읽지 않고요. That. That smells good. 한 번 더. 저것은 좋은 냄새가 난다. That smells good.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이죠.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개를 가리킬 때는 읽어봅시다. Those. TH는 혀를 앞으로. Those. 도즈 아니고요. Those. 거의 삼음절 같아요. Those. 저것들이 나의 취미들이다. Those are my hobbies. 조금 더 빠르게. Those are my hobbies. Very good. 한 번 더. Those are my hobbies.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제 복습할 시간입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산타워, 엔서울타워라고 하죠. 그거를 관광하면서 나오는 안내 멘트들일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This guide will show you. 이 가이드가, 즉 안내하시는 가이드 선생님이 will show you, 당신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 랜드마크들, 저기 있는 저 랜드마크, 여기 있는 이 랜드마크 중에 어떤 걸까요? 정답은? 그쵸. 일단 이것은 확정인데, landmarks 뒤에 s가 붙어 있기 때문에 these를 고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때는 지시하는 대명사가 아니고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거, 영작입니다. 저것은 엔서울 타워이다. 저것, 이게 중요해요. 정답. 저것, 뭐죠? 네개 중에 that 넣으시면 되겠죠? That is Ansel Tower. 옛날 이름은 남산 타워. And 이것은, 저것들은 padlock. padlock 하면 그, 우리 자물쇠 말합니다. 자, 저것들은 자물쇠들이다. 저것들, those 넣으시면 되겠죠? 실제로 그 엔서울 타워 가보면은 이렇게 소원을 담아가지고 자물쇠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묘사하는 겁니다. Look! 보세요. were placed here 10 years ago. 자, 이것들은요, 여기에 10년 전에 설치되었어요. 자, 정답! 이것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러 개 these 사용하시면 됩니다. 꼭 해석이 없어도 뒤에 were이라는 복수형의 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these를 고를 수 있어야 하고요. Let's move on. 움직입시다. 이동합시다. To 저기 저 섹션으로 20분 후에 이동합시다. 저기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that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section 뒤에 s가 없잖아요. 그냥 section 단수기 때문에 이것도 단수 형태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reading and writing 지문이었고요.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전체 듣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1: Tour guide. This guide will show you these landmarks. That is N Seoul Tower, and those are padlocks. Look, these were placed here 10 years ago. Let's move on to that section in 20 minutes.
0: 1 포인트 정리 가겠습니다. 오늘 지시대명사 배웠고요. 딱네개 단어만 외우면 됐습니다. 지시대명사라는 건 이것 저것 지시할 때 쓰는 대명사고요. 종류가 딱네 개. This 이것, these 이것들, that 저것, those 저것들. 이네 가지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교적 쉬운 지시대명사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대명사를 척척척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어려운 대명사가 나오지만 지시대명사 열심히 복습하면서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Reading and Writing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Tour Guide라고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관광 안내 정도가 되겠네요. 오늘 글은요, 서울에, 특히 우리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 함께하고 있는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so, 그리고 떨어져 있는 that 구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게 어떤 구문인지는 잠시 후에 보고, 먼저 지난 시간 퀴즈의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Let's pass the test 뒤에 나와 있는 부가 의문문이었는데, passed, 과거죠. 일반 동사의 과거인데, 긍정이야. 자, 그럼 조동사를 did를 빌려올 건데,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바꿔서 didn't, 그렇죠? 그리고 주어는 대명사로 바뀌어야 돼서 didn't she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석은 리즈가 시험에 통과했잖아, 그치 않니? 라는 해석이 되겠죠? 다 맞추셨죠? 자, 그럼 우리 오늘의 대화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다음 주에 놀이동산에 가지 않을래? 그랬더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쟈니 키가 너무 작아서 롤러코스터를 탈수 없거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문장에서 이 so that이 쓰일 거예요. 자, 어떻게 쓰일지 지금 바로 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Listen up.
1: Why don't we go to the amusement park next week?
2: I think it's impossible. John is so short that he can't ride the roller coaster.
0: 자, 잘 들어보셨나요? Why don't we? 그러면 우리 되게 많이 나왔던 표현입니다. 뭐뭐 하지 않을래? 라고 하는 제안의 표현이었던 거. So why don't we go to the amusement park? 놀이공원이죠? 우리 놀이동산에 가지 않을래? 라는 제안의 뜻입니다. 언제? Next week. 야, 우리 다음 주에 놀이동산에 가지 않을래? 그랬더니 I think it's impossible. 내 생각에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 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주인공이 되는 구문.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었네요. 들으셨나요? John is so short that he can't ride a roller coaster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해석을 해보면 John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그가 롤러코스터를 탈 수가 없어 라고 번역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 so that 구문이 어떻게 쓰이는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오늘 들여다 볼 텐데요. 먼저 해석은 뭐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때 이 뭐뭐해서 이가 이 so that 사이에 들어가 있는 그 단어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이 that 있잖아. 이 that은 뒤에 문장이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가 다시 나올 거예요. 해석을 해보면 I'm so tired that I can't go to the party 라는 문장이 되겠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더라? 나 너무 피곤해서 파티에 갈 수가 없어 라는 해석이겠죠? 해석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우리 그러면 이 so that 구문이 어법적으로도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잠깐 쉬었다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so that은 떨어져 있는 거였잖아. so, 뭐 들어가고, that. 근데 이 붙어 있는 so that도 있거든요. 뭐 잠깐 쉰다고 했는데, 그냥 연장인 것 같지만,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돼서 가지고 왔어요. 붙어 있을 때와 떨어져 있을 때 해석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아까 떨어져 있을 때는,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해. 그러니까 원인 결과의 느낌으로 갔다면 얘는 목적의 느낌이죠. 뭐뭐 하기 위해서. 완전 다르죠. 자, 문맥 속에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I studied hard. 나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 왜? So that I could pass the test. 이거 해석을 착각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통과했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통과했는지는 몰라. 그냥 나는 시험에 통과하기 위에서 열심히 공부했어. 이렇게 번역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차이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때 so that은 우리가 세 단어로도 좀 많이 바뀌어서 나올 수가 있는데, 세 단어로 바뀌는 문장은, 짠, in order that.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I studied hard in order that I could pass the test. 두개 같은 뜻이고, 혹시 이걸 보는 순간, 선생님, 그거 in order to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투부정사 할때 이거 배웠거든. 그래서 in order to도 뭐뭐 하기 위해서였어요. 맞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투부정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겠지만 in order that, 뭐 so that 마찬가지로 얘는 절이잖아, 대절. 그래서 이거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 구조적인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이 so가 들어간 문장의 총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주로 앞에 콤마가 붙고 so that이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때 so that은 또 대시 또 많이 생략이 돼서 그냥 결국 문장에서는 콤마 so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그래서라는 해석이에요. 해볼게요. She studied hard. 콤마 찍고 so she could pass the test. 자, 이렇게 쓰면 아까랑 다르게 되죠. 그녀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래서 시험에 통과했대 라는 문장이 됩니다. 아, 요거 so that 떨어져 있는 거랑 좀 비슷해서 요렇게도 바꿔볼 수 있겠네요. She studied so hard that she could pass the test. 이거랑 같은 문장이 되겠죠, 결국은? 그녀가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대. 요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생겼지만 조금씩 다른 떨어져 있는 붙어 있는 콤마가 찍힌 so that 구문 봤고요. 자, 그럼 다시 오늘의 주인공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떨어져 있는 so that의 경우 어법적으로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 그 부분을 지금부터 짚어볼 텐데 먼저 이 so that 구문은 얘는 사실은 부사의 느낌으로 들어간 거라 앞에 주어 동사가 먼저 이어져요. 주어가 너무 뭐뭐해서 또 주어가 뭐뭐하대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 문장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건이 so that 사이에 이 뭐가 들어간다고 했잖아. 근데 이때 들어갈 수 있는 것의 품사가 형용사 또는 부사가 됩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쓰라는 건가? 그거 아니겠지, 얘들아. 형용사나 부사 둘 중에 하나를 어법에 맞게 넣으셔야 됩니다. 어떤 걸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냐면, 자, 여기는 동사 보고 고르시면 돼요. 동사가 만약에 비동사다. 그러면, 비동사는 우리 형용사 보고 쓰잖아. 형용사를 쓰면 되고, 이 동사가 만약에 일반 동사다. 그럼 우리, 일반 동사는 부사랑 짝꿍인데? 맞아요. 그래서 일반 동사일 때는 부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이 대절 뒤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라는 거지. 이건 우리가 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할 때도 되게 자주 얘기했으니까 완전하다는 게 뭐야? 주어동사 당연히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어까지, 그치? 아,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빠지면 안 되는 게 바로 완전한 문장이었죠. 그래서 이 대절 뒤에 완벽한 문장이 들어간다. 이두 가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The weather was so nice that I went for a walk.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나는 산책을 하러 갔었지라는 문장이고요. 또 하나는 so that 구문 써줄 때 완벽한 문장이니까 뒤에 동사 다시 나오잖아. 이때 동사의 시제를 앞에 주절의 시제와 반드시 일치를 시켜줘야 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so that 구문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사실은 이게 좀 핵심이 되는데 이게 시험에 꼭 나오죠. 항상 so that과 비교를 해서 나오는 to 구문이에요. 얘가 일단 생긴 거 볼게요. to 그리고 가운데 역시나 동사에 따라서 형용사 또는 부사 넣어주고요. 뒤에는 투부정사. to. 그러니까 얘는 해석이 뭐냐면 아까 so that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긍정이었다면 얘는 해석 자체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지 못하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투투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자체에서는 not을 쓰면 안 돼요. 그 이중 부정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아, 투투 자체가 부정이구나. 일단 예문 한번 볼게요. 해석해 볼까? He's too young to drive the car. 자,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니, 그러면? 그가 너무 어려서 운전을 할 수가 없어.
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여기 낫이 없어도. 그쵸? 다시. 해석이 안 나오네. 다시. 걔가 너무 어려서 운전을 할 수가 없어. 라고 부정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왜 소댓이랑 항상 묶여서 다닐까? 해석이 비슷하잖아. 한끗 차이죠. 소댓은 뭐뭐 하다? 얘는 뭐뭐 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뭔가 소댓을 뭐뭐 하지 못하다로만 바꿔줄 수 있다면 두 문장을 교체해서도 쓸수 있겠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청법과 소댓을 교체해서 쓰는 거, 요거를 지금부터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 먼저 차이점이 얘는 부정이고 얘는 긍정이었잖아. 그러면 얘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지 못하다가 되려면 대절의 동사가 부정이면 되겠네. 그치? 근데 하지 못하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조동사 can't가 그런 뜻이 있죠. 얘가 못하다는 뜻이 있잖아. can't를 넣어주면 됩니다. 아주 쉽죠?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얘는 그냥 투부정사니까 여기에 시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얘는 시제 신경 쓰라 그랬죠. 여기가 긍정이면 아니, sorry, 여기가 현재 시제면 can't가 맞지만 여기가 과거 시제다. 그러면 여러분들 can't가 아니라 could and 과거로 조동사를 써줘야 되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바꿔보죠. He is too young to drive the car. 그는 너무 어려서 운전을 못해. 문장이었는데, 자, 소댓으로 바꾸면요. He is so young that 주어 동사 살아나야죠. 그쵸? 다시 he. 그 다음에 시제, 현재니까 can't drive the car. 알겠나요? 따라올 수 있겠죠? 그 차이가 여기는 주어도 살아나야 되고, 그 다음에 can't를 넣어주면 되더라. 현재니까 현재로 넣어주면 되더라. 여기까지. 자, 두 번째도 보겠습니다. The book was too difficult for me to read. 그 책은 너무 어려워서 읽을 수가 없었어. 근데 중간에 요거 얘들아, 이거 투부정사 파트 했던 친구들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넣고 싶을 때 우리가 for 플러스 목적격 넣었던 거 기억나니? 그래서 해석을 다시 해보면 책이 너무 어려워서 누가, 내가 읽을 수가 없었어. 라는 해석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소댓으로 바꾼다면 The book was so difficult. 여기까지는 뭐, so만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that, 내가 못 읽은 거잖아. 주어는 I. 그 다음에 과거니까 조동사는 couldn't. 그리고 read. 까지 쓰면 아깝게 100점이 아닙니다. 뒤에 뭘 붙여줘야 되냐면 is을 반드시 붙여줘야 돼요. 이거는 또왜 없던 게 생기나요, 쌤? 이럴 수 있는데 아까 쌤이 강조한 게 대절은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한다고 했죠. 그 말에 뒤에 문장만 보고도 하나의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없으면 I couldn't read. 난 읽을 수가 없었어. 뭘? 뭘못 읽었는데? 궁금해지죠. 그래서 책을 못 읽은 거잖아요. 요거를 대명사로 넣어줘야 돼. 어렵게 나오면 여기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까지 쌤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시 한번 예문 속에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So that 구문이니까 이거는 거꾸로 투투로 바꿔보고, 투투가 나오면 so that으로 바꿔볼게요. She is so sick that she cannot go to school. 해석 먼저 해보면 그녀가 너무 아파서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자, 이거 투투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겠니? She is too sick. 그 다음에 투부정사로 이제 이어주면 됩니다. 투부정사는 뒤에 동사 원형만 나오면 되니까 그대로 to go to school 이렇게 이어지겠죠? 이렇게 뜻 자체가 부정이니 not으로 넣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한 번씩만 읽어보죠. She is so sick that she cannot go to school. 자, 투투로도 읽어볼게요. She is too sick to go to school. 좋아요. 어법적인 거잘 보시고. 자, 이번에는 투투가 나왔으니 얘는 so that으로 바꿔볼 거야. I was too nervous to remember my lines. 자, nervous 하면 긴장된, 초조한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 뭐 lines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여기서는 뭐 대사 같은 걸 말해. 연극하고 있나 봐. 뭐 아니면은 뭐 강연일 수도 있고 어쨌든
대사로 볼게요.

내가 너무 초조해서 내 대사를 기억할 수가 없었다라고 해석은 해주면 되고, 자, so that으로 바꾸면 I was so nervous까지 써주고 that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주어 동사가 살아나야 되는데 주어는 I고요. 시제가 과거니까 조동사는 can't가 아니라 couldn't. 그리고 뒤에는 remember my lines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요. I was so nervous that I couldn't. 과거로 remember my lines. 너무 긴장돼서 대사를 기억할 수가 없었어요. 자, 역시나 한 번씩 읽어볼게요. I was too nervous to remember my lines. 자, 이번엔 so that으로 I was so nervous that I couldn't remember my lines. 시작. 좋습니다. The system is so complicated that she can't explain it. 자, 이거는 이제 so that 구문이니까 to로 바꿔볼 거고요. Complicated, 그럼 이제 복잡한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해석이 뭐니? 그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그녀가 그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투투로 바꿔보죠. The system is too complicated. 그 다음에 주어가 좀 다르니까 to 부정사 앞에 for를 넣어줘야 됩니다. 목적격으로 바뀌겠죠? For her to explain까지. 다시요. The system is too complicated. 그 다음에 for her to explain. 선생님, 이거 어디 갔어요? 이건 여기선 안 써줘도 되죠. it은 결국 시스템을 받는 건데, 여기서는 대절 뒤에 문장이 완벽해야 돼서 왔다면, 어차피 to로 바꾸면 한 문장이기 때문에 굳이 중복되는 걸또 쓰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해석이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for her, 그녀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현재네요. 자, 역시 한 번씩 읽어보죠. The system is so complicated that she can't explain it. 시작. 자, 이번엔 투투로. The system is too complicated for her to explain. 시작. 자, 어법적인 부분 잘 생각하면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The garden is too wide for us to walk around. 자, 정원이 너무 넓어서 누가? 아, 우리가 좀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었다. 라는 해석입니다. 자, 이거 so that으로 바꿔볼게요. The garden is so wide that 누가? 우리가. We, 시제 현재니까 cannot walk around가 되겠습니다. The garden is too wide for us to walk around. 시작. 자, 이번에는 so that으로 바뀐 거. The garden is so wide that we can't walk around. 좋아요. 자, 우리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 보죠. 다음 주에 놀이동산에 같이 앉을래? 제안할 때 why don't we? 뭐 how about도 있는데 why don't we go to the amusement park next week? 이런 문장 있었죠? 아, 난 불가능할 것 같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I think it's impossible.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핵심. 존이 너무 키가 작아서 롤러코스터를 탈 수가 없거든. 자, 이거 so that으로도 해보고 to로도 해보겠습니다. John is so short that he cannot ride a roller coaster. 자, to로 바꾸면 John is too short to ride a roller coaster가 되겠죠. 잘하셨습니다. 자, 빈칸에 세 단어 넣어볼게요. 자, 투투를 넣는, 바꾸는 거니까, 이 so that으로 넣어주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한 칸에는 뭐 조동사가 들어가겠죠. 시제와 그리고 어떤, 문맥 잘 보시고 정답 세칸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내용, 배운 내용 좀 어려운 부분 있었어요. 복습 꼭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0: 이미지. EBS 잉글리시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1: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0: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기 그림을 먼저 보면요. 에펠탑, 파리 있는 그 에펠탑을 기념품으로 만든 열쇠 고리네요. 자, 오늘은 이런 기념품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볼 겁니다. 자, 영어로는 souvenir라고 해요. 같이 발음해 볼게요. souvenir. souvenir라고 하면 기념품이란 뜻이고요. introduce라고 하면 소개하다. 그리고 scented. scented는 향기로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다음 단어, reminder. reminder. 자, remind라고 하면 다시 떠오르게 하다. 마음속에 다시 생각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동사에 er를 붙여서 무언가를 생각나게 하는 것. 그래서 reminder라는 단어가 있어요. metal. metal은 형용사로 금속에라는 뜻이 있고요. intense는 강렬한이라는 형용사로 이따가 우리 들어볼 겁니다. 자, 지금 다룬 이 단어들이 어떤 맥락 속에서 들리는지 listening clear로 내용 확인해 볼게요.
1: Today, I'll introduce some of the best souvenirs from around the world. First, when you travel to Beijing, jasmine tea is a great souvenir. Scented tea in the morning will become a wonderful reminder of all those memories there. Second, in Paris, Eiffel Tower keychains are popular. With this little metal item hanging on your keys, you can remember the special moment of being at the top of the Eiffel Tower. Third, when visiting Hawaii, bring back a Hawaiian dancing doll. It'll remind you of the intense sun, crystal clear water, and amazing beaches. I hope these tips will help you in your souvenir shopping.
0: Reading Clear에서 함께 독해 볼게요. Today로 시작을 하네요. I'll introduce some of the best souvenirs from around the world. 자, from around the world라고 하면 전 세계 각국에서란 뜻이거든요. 오늘 저는 각국의, 세계 각국의 best souvenir, 가장 최고의 기념품들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겁니다. 자, first, 첫 번째로, when you travel to Beijing. 자, 베이징은 중국에 있는 그 북경 도시잖아요. 북경이잖아요. 베이징에 여행할 때, Jasmine tea is a great souvenir. 자스민 차는요, 훌륭한 기념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로 베이징에 가게 되면 자스민 차를 사세요. 라는 팁을 얘기를 하네요. Scented tea in the morning will become a wonderful reminder of all those memories there. 자, 여기에서 scented tea라고 하면 얘들아, 향기로운 차인데, 여기 앞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그렇죠. 중국에서도 특히 베이징에 가게 되면은 자스민 차를 사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지금 향기로운 차는 같은 맥락에 있는 자스민 차가 되는 거죠. 이 자스민 차를 사가지고 왔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아침에 이러한 향기로운 차가 뭐가 될 것이다? 그렇죠. 훌륭한 어떤 reminder가 될 겁니다. 뭐 했던 거? All those memories there. 문맥상 there는 당연히 그 베이징이 되겠죠. 내가 베이징에 있었을 때의 그러한 기억들을 떠올리게 해주는 그러한 것이 될 거래요.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자스민 차를 기념품으로 추천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in Paris.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의 파리죠. 파리에서는요, Eiffel Tower keychains are popular. 맞아요. 그 에펠타워, 우리 앞에서 보았었던 그 형상 있잖아요. 그게 에펠타워인데, 이 에펠탑 앞에 가면 이걸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에펠탑의 열쇠고리가 are popular, 인기가 많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파리에 가게 되면 사게 될 이런 열쇠고리를 추천을 하고 있고요. With this little metal item까지 이렇게 한번 끊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작은 금속 물품이라고 하면은 우리 앞에서 봤었던 열쇠고리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작은 이러한 금속의 이런 물품인데 hanging on your keys. 자, 콤마에서 이렇게 끊어 볼게요. 자, 원래 hang이라고 하면요. 매달다 혹은 매달리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행이란 동사에 ing가 이렇게 붙어 있고 문맥상 그 아까 봤던 그 에펠탑 같은 이러한 형상이 어디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너의 열쇠에 매달려 있는 그러한 장식품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행인 자체는 아이템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은 형용사. 그래서 형용사 성질에 준동사인 현재의 분사가 이렇게 쓰였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너 열쇠에 매달려 있는 그러한 작은 금속 체인으로 you can remember 그러한 아이템으로 you can remember the special moment of being at the top of the Eiffel Tower.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기억을 할 수 있답니다. 어떤 순간이에요? 특별한 순간이죠. of being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being 이렇게 생긴 거 보면은 뭐야 이거 약간 해석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던데 여기서 포인트 내더라 이것만 아시면 돼요. 앞에 of라는 전치사가 있죠. 자, 영어에서 전치사는 절대로 혼자 못 쓰여요. for, with, it, and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on 그리고 with, of 이런 아이들은 절대 혼자 못 쓰이고 뒤에 반드시 목적어를 가지고 와야 하는 규칙이 있고요. 이 목적어 중에서 명사를 취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being 자체도 뭐가 되는 거예요? 비동사에 ing가 붙어있는 준동사. 자, 동사에 ing가 붙은 건 두 가지 가능성. 첫 번째는 현재 분사이거나 아니면 동명사 둘 중 하나인데 자리를 보니까 얘들아 어때? 전치사 뒤에 자리는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 목적어는 누가? 명사가 하는 거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다? 동명사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동명사 해석은요 정해져 있어요. 해석은 동사하는 것 혹은 동사하기라고 명사의 어미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being이라는 것은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뭐가 되는 거예요? Being at the top of the Eiffel Tower. 내가 에펠타워에 여행 갔어. 내가 어떤 파리 여행 가서 에펠타워 꼭대기까지 올라가 본 거야. 그랬던 그러한 것의 특별한 순간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하게 되면? 프랑스인은 파리에 가게 되면 유명한 관광 명소 중에 하나인 에펠타워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키체인 사가지고 오면 이러한 추억들이 생각이 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뭘로 해석한다? Being at the top of이니까 에펠탑 위에 꼭대기에 있는 것, 그렇게 있게 되는 것의 특별한 순간을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ing가 붙어있는 hanging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성질의 준동사, 현재 분사였었고요.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전치사 뒤에 있는 동명사로서 쓰였구나. 이 차이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갑니다. 자, 세 번째로 when visiting Hawaii. 자, 하와이에 방문할 때 bring back a Hawaiian dancing doll. 자, 하와이에 dancing doll을 가지고 돌아오세요. 그래서 쌤이 이걸 보고 이게 뭐지? 이게 하와이에서 파는 유명한 관광 어떤 기념품인가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생긴 이러한 인형들, 이러한 것을 이 글에선 추천을 하고 있네요. 하와이 가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래요. It will remind you of the intense sun. 자, 그러한 춤추는 인형, 상을 보면요. 뭘 떠올리게 할 것이다? 하와이는 강렬한 태양과 그리고 crystal clear water라고 하면 말 그대로 크리스탈처럼 수정처럼 맑은 물 그리고 놀라운 이런 해변들을 떠올리게 할 거예요. I hope these tips will help you in your souvenir shopping. 자, 그래서 필자의 바람은 뭐다? 이러한 팁들이 너가 기념품 쇼핑을 갔을 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라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0: 여러분이 세계 각국에 여행을 가게 되었을 때 나름대로 필자가 어떤 추천하는 어떤 수브니어 그런 어떤 물품들, 어떤 물건들을 소개하고 있죠. Speaking Clear에서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에서 with this라는 부분을 보시면 전치사 with 자 뒤에 우리 th 발음으로 with 이렇게 발음으로 끝나고요. 두 번째 단어 this 또 역시 the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발음을 하다 보면 with this 이렇게 하기도 힘들어,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하다 보면 with this little metal item 다시 with this 그래서 거의 마치 이게 한 단어처럼 with this로 발음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with this little metal item hanging on your keys, you can remember the special moment of being at the top of the Eiffel Tower. 자, 이 문장에서 특히 이 부분을 소리내서 지금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원어민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1: With this little metal item hanging on your keys, you can remember the special moment of being at the top of the Eiffel Tower.
0: 네, 와, 되게 길었었는데 우리가 연습해야 될 부분은 이 앞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도 지금 소리내서 발음해 보세요.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우리 souvenir란 단어 앞에서 봤었는데요. 이 단어가 얘들아 조금 영어스럽진 않게 생겼죠. 실은 발음도요. souvenir라고 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듣기 평가에 종종 나오는 단어인데 우리 친구들 발음 때문에 놓친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같이 일단 발음은 souvenir로 우리 연습할 수 있고요.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원래 영어는 라틴어에서 온거 알고 있죠? 라틴어 sub라는 말이요. 아래에서 위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venire라고 하면은 오다란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추억들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떠올리게 하는 것, 그래서 기념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서칭을 해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여행 갔을 때 뭔가 perfect souvenir를 찾을 수 있는 세 가지 팁들이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 팁은 뭐냐면요. Try to avoid touristy souvenir shops. 주로 여행객 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념품 샵을 주로 피하도록 해야 된대요. 되도록이면 explore the local market, 그 현지 마켓 있죠? 현지 그런 곳에 가서 시장이나 아니면 그런 물품 샵에 가서 구매하는 게 좋다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여행객들이 있는 애들아 그런 기념품 샵에 가면은 주로 가는 곳에 보면은 대부분 다 메이드 인 차이나죠. 그래서 이게 거기서 온 건지 아니면 그곳에 있는 물건인지를 구분하기 힘드니까 로컬 마켓으로 가는 게 지역 경제에도 좋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buy a handicraft. 되도록이면 뭔가 수공예품을 사는 게 좋다라는 그런 팁이 있었고 세 번째는 try to buy something that the person will actually use. 그 기념품 선물을 받을 사람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그런 물건들을 사세요. 이런 세 가지 팁들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이런 팁들 기억해서 나중에 생각하면 좋겠어요. Grammar Clear로 가볼게요. 오늘 다룰 문제는 A, B, C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위치를 찾아보니까요. A번에 hangs와 hanging이라는 게 묶여 있고요. B번은 visited or visiting. 그 다음에 C번에는 day를 쓸 건지, it을 쓸 건지. 자, 이 문제를 한번 골라 볼게요. 자, 출제 의도는 얘들아 이겁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우리 중학교 아마 선생님들 문제를 내실 때도 이런 포인트에서 많이 내시거든요. 자, 봅시다. A번에 hangs와 hanging이 묶여 있는 것은요. hang은요, 얘들아, 매달다 혹은 매달리다 라는 동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동사인데 앞에 지금 s가 이렇게 붙어서 주어가 3인칭 단수로 맞춰준 동사가 나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hang이란 동사에 ing가 붙어서 준동사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구나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죠. With this little metal item. 이렇게 작은 금속의 아이템인데 이러한 명사구 앞에 전치사가 붙어 있으면 주어가 될 수 없어요. 다시 영어 문장에서는 이 주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문장에서 맨 앞에 나와 있는 명사는 무슨 자리? 주어 자리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 뭔가 명사 인 아이 앞에 전치사가 붙게 되면요. 얘는 주어가 될 수 없어요. 품사가 부사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자리가 주어 자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동사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컴마에서 이렇게 끊기기 때문에 여기에선 동사가 아닌 준동사 hanging을 쓰는 게 맞고 해석상 너의 열쇠들에 매달려 있는 그 아이템 그 열쇠고리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을 꾸며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사 성질의 현재 분사, 행행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B번 볼게요. Third, 세 번째로 When visited or visiting Hawaii, bring back a Hawaiian dancing doll. 자, 여기에서 visited는 과거 분사 구문을 쓸 건지 아니면 visiting이라는 현재 분사를 쓸 건지 이 둘 중 하나를 우리 고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얘들아 포인트는 뭐냐면 이것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when이라는 접속사가 이렇게 있게 되고요. 접속사 뒤에 갑자기 ed 형태나 ing 형태가 나오게 된다면 이 구문 자체는 분사 구문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문장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주절을 찾으세요. 주절. 자, 주절은 뭐냐면 문장에서 접속사가 붙어 있지 않은 주어 동사 덩어리를 주절이라고 하고요. 접속사가 붙어 있는 절을 종속절이라고 그냥 편하게 영어에서는 그렇게 부르는데 여기에서의 지금 주절은요. bring back 돌아오세요. 뭘 가지고 돌아오세요? Hawaiian dancing doll을 가지고 돌아오세요 라는 그런 명령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bring이라는 앞에 주어가 없는 것이 아니라 you bring이라는 이 주어 동사라는 절이 지금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접속사 뒤에 분사의 형태가 보인다면 주절에 있는 주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you가 뭔가 방문을 받은 건지 아니면 you, 당신이 방문을 한 건지 이렇게 해석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문장은 실은 뭐가 되냐면 when you visit Hawaii, bring back a Hawaiian dancing doll인데 영어 문장에서는 종속절에 있는 주어와 주절에 있는 주어가 똑같을 경우에는 두 번 쓰기 싫어서요. 종속절에 있는 주어를 없애주고 남아있는 동사의 형태를 이렇게 분사로 바꿔주는 게 그게 바로 뭐다? 분사 구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내신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다면 재빨리 뭘 찾아? 주절에 있는 주어를 가져다가 그대로 데리고 와서 이 주어가 하는 거라면 능동의 뉘앙스 현재 분사 가지고 와서 이 주어가 의미의 해석이 수동으로 말이 자연스러우면 정답은 과거 분사를 고르시면 돼요. 자,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너가 방문을 한다라는 것은 너가 방문하는 거잖아. 당신이 하와이를 방문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능동의 뉘앙스인 현재 분사를 써야 되죠. 정답은 when visiting Hawaii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C번 볼게요. C번에 데일 쓸 건지 이스 쓸 건지 실은 이거 얘들아 보너스 문제입니다. 바로 앞 문장에서 뭐였었냐면 A Hawaiian dancing doll 이렇게 A라는 관사가 붙어 있으면 바로 뭐야? 그렇죠. 하나라는 단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단수의 대명사는 데이예요? 이시예요? 그렇죠. 단 하나라는 것을 가리킨 대명사는 단수는 it이기 때문에 복수 형태의 데이가 아니라 대명사 수를 맞추는 it을 골라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 우리 OS 코의 정답 확인해 볼게요. 관계사는 접속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정답은 당연히 O였었고요. 이 부분 매우 중요하니까 꼭 복습을 하면 좋겠어요. 오늘의 OX 코스 나갑니다. 전치사가 붙은 명사는 주어 역할을 할 수 없다. 자, 이게 정답이 O인지 X인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요, souvenir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다루어 보았어요.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This is Kevin, and it's our sixth time of learning English through funny cartoons. 재미있는 만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하고 재미있는 다양한 표현, 콩글리시, pronunciation 등등 가르쳐 드릴 거예요. Are you guys ready? I'm ready. Are you guys excited? I'm excited. Let's go, go, go!
1: Woo! We're done with shopping. Now what?
2: Oh, I'm getting hungry. Want to grab a bite to eat?
1: 콜! There are lots of places to eat, so you choose.
2: 콜? Does that mean yes? Oh, should we get a sandwich?
1: Since you're in Korea, why don't you try Korean food?
2: Oh, you're right. What do you suggest?
1: How about 떡볶이?
2: 떡볶이? Oh, I saw that on TV once. But isn't it really spicy?
1: Oh, don't worry. We can ask for a less spicy one. Come on!
2: Great! Since you bought me some clothes, lunch is on me!
1: If that's the case, I'll have to order everything. 떡볶이, 튀김어묵, and soup.
2: Okay, you got it. My mouth is watering already. Let's go.
1: Let's go.
2: Woohoo!
0: 네, 여러분, 오늘의 카툰 재밌게 보셨나요? 이해가 좀 안 되셨다고요? It's totally fine. 괜찮습니다. 이 케빈쌤과 함께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Let's go, go, go. 네, 장소는 동대문 거리입니다. 먹을 곳이 먹자 골목인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볼까요? We're done with shopping. Now what? 자, 케빈이 자 이제 쇼핑도 다 했는데 이제 우리 뭐 할까?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자 크리스틴이 Oh, I'm getting hungry. Want to grab a bite to eat? 나 조금 배고파지는 것 같은데 뭐라도 좀 먹을까?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자 케빈이 콜!
1: There are lots of places to eat, so you choose.
0: 좋아. 아, 여기는 정말 먹을 곳이 많어. 그러니까 고르는 건 너가 하도록 해. 그런데 콜?
1: Does that mean yes?
0: 콜, 그게 yes란 뜻이야? 라고 크리스틴이 얘기하고 있네요. 콜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나 봐요. 그렇죠. 콜은 콩글리시입니다, 여러분. 외국에서는 call, 부르다, 통화하다, 전화하다라는 뜻이에요. 외국에서 콜 대신 sounds good, deal 이란 단어를 더욱더 많이 씁니다. 자, 콜이라는 건 안 써요. sounds good, deal. 아시겠죠? 콜은 콩글리시입니다. 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Should we get a sandwich? 오, 배가 고파서 샌드위치를 먹자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자 케빈은 Since you're in Korea, why don't you try Korean food?

0: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음식을 먹어보는 건 어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빠밤. Why don't you try Korean food? 한국 음식을 먹어보는 건 어때? Why don't you try? 뭐뭐를 해보는 건 어때? 먹어보는 건 Korean food. 한국 음식을 먹어보는 건 어때? 오늘의 핵심 표현이죠.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You're right. What do you suggest? 그런 것 같네. 그럼 좀 추천을 좀 해줘. 뭘 추천해 줄 거니? 하자. 케빈이 How about 떡볶이? 보린이 떡볶이 먹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는 떡볶이. I saw that on TV once, but isn't it really spicy? 떡볶이 TV에서 본것 같은데. 혹시 그거 매운 거 아니야? 저 매울 것 같은데. 그러자 케빈이 Don't worry, we can ask for less spicy one. Come on! 걱정 마. 덜 맵게 부탁드리면 돼. 그렇죠? 매운 단계가 있잖아요. 덜 맵게, 약간 맵게 하면은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자 크리스는 Since you bought me some clothes, lunch is on me. Great! Since you bought me some clothes, lunch is on me. 좋습니다. 본인이 점심을 사겠다고 하네요. 케빈은 If that's the case, I have to order everything 떡볶이, 튀김, 어묵, and 순대. You got it. My mouth is watering already. Let's go. 군침이 돈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오늘의 핵심 표현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네, 여러분, 오늘의 핵심 표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저를 도와줄 제이미 불러볼게요. Come on in, 제이미. Oh, 제이미, 궁금한 게 있는데, What is your favorite food?
1: My favorite food is Italian food, pizza, pasta.
0: 제이미, 오늘의 핵심 문장을 써서 Why don't you try Korean food? 한국 음식을 먹어보는 게 어때?
1: I would love to. I like Korean food.
0: 오, 그래?
1: Don't you cook for me?
0: 표현을 응용했네요. Why don't you cook for me? 나를 위해 요리를 해주는 건 어때? 예, 그냥 파스타 먹어. 내가 파스타 해줄게. 봉골레 파스타.
1: Thank
0: 그렇죠, 여러분. Why don't you cook for me? 나를 위해 요리를 해주는 건 어때?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 해봤던 거. Why don't you try Korean food? 한번 해볼까요?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카툰을 보면서 오늘의 핵심 표현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Let's go, go, go.
2: Woo! We're done with shopping. Now what?
3: Oh, I'm getting hungry. Want to grab a bite to eat?
2: 콜! There are lots of places to eat, so you choose.
3: 콜? Does that mean yes? Oh, should we get a sandwich?
2: Since you're in Korea, why don't you try Korean food?
3: Oh, you're right. What do you suggest?
2: How about 떡볶이?
3: 떡볶이? Oh, I saw that on TV once. But isn't it really spicy?
2: Oh, don't worry. We can ask for a less spicy one. Come on!
3: Great! Since you bought me some clothes, lunch is on me!
2: If that's the case, I'll have to order everything. 떡볶이, 튀김, 어묵, and
3: Okay, you got it. My mouth is watering already. Let's go.
2: Let's go.
0: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You had fun today? Alright. But remember, practice makes perfect. 복습만이 살길이다. 오늘의 핵심 표현 꼭 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Why don't you try Korean food? Why don't you try Korean food? 좋아요. Alright guys, see you next time. 다음 시간에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매치 지원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그 전에 배웠던 동사들 좀 복습해보고 있죠? 오늘도 우리가 배웠던 동사 한 번 더 복습하면서 표현도 잡는 시간이 나올 겁니다. 오늘의 동사는 뭘까요? 그럼 한번 다이얼로그 들어볼게요. This group project is getting on my nerves because Ryan is being really lazy. 아, 이 조별 과제 너무 짜증난다. 브라이언이 너무 게을러. I totally agree with you. 나 완전 너한테 동의하잖아. If you want to bring this up to the teacher, I got your back. 만약에 너가 이거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으면 내가 네 뒤에 있다. 내가 지지해줄게. I'm going to give him one more chance. But if nothing changes, we'll have to do something. 아, 나는 브라이언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줄 거야. 근데 만약 아무것도 안 바뀌잖아? 우리 뭔가를 해야겠다. 자, 여러분, 우리 인터넷에서 흔히 보는 조별과제에 화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게 보통 이런 흐름으로 가죠. 보통 조별과제를 하면 누군가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는 또 안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어서 선생님이 두 개를 준비해왔습니다. 자, 오늘의 복습 표현은 바로 get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요거 할 때 get이 얻는 건 맞아요. 뭔가 이렇게 얻는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나한테 기존에 없었던 것을 뭐 이렇게 흐름을 타고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요런 진행 방향 가운데서 나의 것이 될 수 있고 이제 그런 설명했던 거 기억나죠? 기억이 안 나면 get의 제일 처음 편을 보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가지 표현을 봤는데 get on A's nerves 와 get A's back 입니다. 자, 둘 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볼 건데요. 참고로 아래는 선생님이 get이 아니라 got으로 적어놨죠. 그 이유가 있으니까 이따가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첫 번째로는 일단은 get on A's nerves 입니다. 사실 요거는 이해하기가 꽤 쉬워요. 자, get on 하면은 우리 왜 그 기억나요? 대중교통 같은 거 탈 때 get on 이라는 표현 썼었죠. 뭔가를 타는 거예요. A's nerve 하면은 nerve가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왜 nervous, 막 긴장되는 이런 단어 있잖아요. 그게 그 너의 신경이 바짝 곤두서 있고 막 무섭고 그런 데서 나온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nerve라는 단어는 신경이라는 뜻인데 신경 위에 올라타 있는 거야. 즉 이렇게 막 머리 꼭대기에 올라타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뭔가 조금 이렇게 유쾌하진 않은 거죠. 신경을 건드리다 한글로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짜증나게 하다 라고도 받아들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이런 문장이 나왔었습니다. 이 조별 과제가 getting on my nerves. 내 뭔가 신경을 자꾸 건드려. 막 계속 여기서 막 와라라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브라이언이 너무너무 게으르거든.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자, 참고로 조심하셔야 할 점은요. nerve를 항상 복수로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get on a's nerves. S를 꼭 붙여주셔야 이 완벽한 의미가 됩니다. 사람들이 신경을 하나만 갖고 있진 않거든요. 신경은 정말 수십억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복수형으로 쓰는 것이고요. 자, 또 다른 예문도 보여드릴게요. Don't get on my nerves, please.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데요. 나 짜증나게 하지 마라, 제발.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성가시게 굴고 앞에서 막 이렇게 막 뭔가 방해하고 그럴 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표현은요. Got Ace back 입니다.

0: 선생님이 처음에 요거를 get A's back 이라고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요. 요거 감수해 주시는 원어민 교수님께서, 선생님. get A's back이라고 이렇게 현재 시제로 쓰지 않아요. 늘 got이라고 과거로 쓴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 교과서에도 다 got으로만 나오고 get으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예 요거는 got으로 외우자 해서 과거형으로 적어놨습니다. 자, 요거는 A의 편을 들다라는 뜻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뒤에 있는 거예요. get이 뭔가 이렇게 얻는다는 의미 있다고 했잖아요. A의 뒤쪽 등에 내 팀을 하나 얻어놓은 거야. 즉, 나의 든든한 지원군이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A의 편을 들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A의 등 뒤에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너 이거 선생님한테 bring up 하면은 주제를 꺼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즉, 선생님한테 이거 얘기하고 싶으면 I got your back. 내가 네편 들어준다. 내가 너 뒤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요런 예문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마요. I got your back. 내가 네 뒤에 있어요. 내가 너의 편을 들어줍니다.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거는 현재 시제로는 쓰지 않아요. 거의 쓰지 않고 무조건 got A's back. 이렇게 과거 시제 형태로 쓴다는 거. 아무리 앞뒤 시제가 현재고 미래여도 과거 시제로서 활용을 한다는 걸꼭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표현입니다. Nerves가 들어간 건 신경을 건드리다.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고, got A's back. A의 뒤에 편이 있는 거니까 A의 편을 들다. 이렇게 외워두면 좋겠네요. 자, 그럼 mix and match quiz 풀어봅시다.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이제 퀴즈 총네 문제가 나갈 겁니다. 첫 번째 거 볼게요. 내 신경을 건드는 게 많지는 않아. 자, 뭔가 이 사람은 성격 자체가 이렇게 예민하지가 않은 거죠. 자, 내 신경을 건드리다, get on my nerves.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Not many things get on my nerves. Not many things get on my nerves. 자, nerve 뒤에 반드시 복수형 s 붙이는 거꼭 기억하고요.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켈리는 무서운 사람이니까 걔 신경 건드리지 마. 자, 참고로 켈리스라고 쓰셔야 해요. Don't get on Kelly's nerves. 이렇게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켈리의 신경을 건드리지 마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난 네가 내 편을 드는 건지 알아야겠어. 자, 편을 들다 등 뒤에 있는 거죠. Got 내 편이니까 my back. 그쵸?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신감을 가져. 우린 모두 네 편이야. 자신감을 가져. 정답을 얘기. 그렇죠. We all got 내 편이니까. Your back.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요거 실제로 우리 있지의 달라달라라는 노래 가사 중에 나온다고요. 그 중간에 댄스 브레이크 있고 랩 나오는데요. Keep your chin up. We got your back. Keep your head up. Just keep on dreaming. 요런 가사가 나오는데 그때 We got your back. 우리가 너의 등 뒤에 있으니까 계속 꿈을 꾸고 자신감을 가져라.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거 기억하면서 우리 원어민 선생님 대화 듣고 맞춰볼게요.
1: This group project is getting on my nerves because Brian is being really lazy. I totally agree with you. If you want to bring this up to the teacher, I got your back. I'm going to give him one more chance, but if nothing changes, we'll have to do something.
0: 자, 이렇게 오늘의 수업도 끝이 났습니다. 오늘 get 관련해서 복습했었죠? Get on A's nerves, A의 신경을 건드리다. Got A's back 하면 A의 편을 들다. 이두 가지 꼭 기억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안녕!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향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봐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먼저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Sun. S-U-N. Sun. Sun. Earth. E-A-R-T-H. Earth. Earth. Moon. M-O-O-N. Moon. Moon.
0: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스페이스, 우주예요. 여기 우주 가보고 싶은 사람, 친구들 오늘 저와 함께 우주로 한번 날아가 볼까요? Let's go to space. 슝! 첫 번째 단어는 sun, 해 또는 태양이에요. It's very, very hot, 아주 뜨거운데요. Sun. 그 다음은 Earth, 지구 또는 땅이란 뜻인데요. We all live in Earth. 우리는 모두 지구에 살죠. 아, it's beautiful. 아주 아름답네요. 그 다음은 Moon, 달이에요. 우리가 밤마다 위를 쳐다보면 Moon이 보이죠? Wow, I love space. 우주는 재밌는 곳이네요. 그럼 우리 발음과 강세 연습해봐요. 해. 태양, sun. 친구들, sun이 아니라 아 발음이에요. sun. 잘했어요. 지구, 땅, earth. 가운데 er 발음을 잘해보세요. earth. That's right. 달, moon. 긴 단어예요. moon. Good job,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Sun, sun. Earth, earth. Moon, moon.
0: 이제 예문으로 단어를 적용시켜 볼까요? Oh, it's very long, but you can do it. The sun rises highest in the sky during the summer. 해는 여름 동안 하늘에서 가장 높이 뜬다. Oh, it's very hot. 자, rises, 뜬다. Highest, 가장 높이란 뜻이에요. Highest. 자, 여러분 같이 천천히 말해봐요. The sun rises highest in the sky during the summer. Wow, I knew you were gonna do well. 잘할 줄 알았어요. 그 다음, the earth is big and round. 지구는 크고 둥글다. 아까 배운 지구 나왔네요. earth. 여러분, 행성은 다 대문자로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로 돼 있고요. big and round, 둥글다란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같이 말해볼까요? The earth is big and round. 역시, good job! 오늘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그 다음, the moon is very bright at night. 달은 밤에 매우 밝다. 친구들, 밤에 달 본 적 있죠? 저 멀리 있는데 굉장히 밝고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를 따라오는 거 알아요?

0: 신기해요. 우리 같이 말해봐요. The moon is very bright at night. Good job, everyone. 그럼 다음 단어 배워볼까요?
1: Star. S-T-A-R. Star. Star. Planet. P-L-A-N-E-T. Planet. Planet. Rocket. R-O-C-K-E-T. Rocket. Rocket.
0: 자, 여러분, 우리는 우주에 왔는데요. 또 뭐가 보이냐면요. 바로 star, 별이 보이네요.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데요. It's shining very bright. 별, star. 그 다음은 planet, 행성이에요. 아주 신기하게 생겼죠? And look, I can see Earth. 우리가 방금 본 우주가 보이네요. Planet. 그 다음 우리가 이걸 타고 우주에 날아왔죠. Rocket. 로켓이에요. 여러분, 로켓이란 발음이 아니라 rocket. 자, 그럼 우리 같이 다시 발음 연습해볼까요? 별, star. 친구들, R 발음 다시 해보세요. Star. Very good. 행성, planet. 자, 에 발음이 아니라 벌려서 아 발음이 나요. Planet. Good job. 로켓, rocket. One more time. O 발음이 아니라 어 발음이에요. Rocket. Perfect.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Star. Star. Planet. Planet. Rocket. Rocket.
0: Now let's learn some more sentences together. The star was shining bright.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친구들, 밤에 반짝반짝 작은 별 본 적 있어요? 굉장히 귀엽고 예쁜데요. Shine, 빛나다는 뜻이에요. 친구들, 같이 따라해봐요. The star was shining bright. That's right. Next, Mars is a planet in space. 화성은 우주에 있는 행성이다. 친구들, 화성도 또 하나의 행성이에요. Planet. You remember planet? Okay, let's say it one more time. Mars is a planet in space. Okay, now let's go to our last sentence. A rocket launched into space. 로켓은 우주로 발사되었다. 발사되다가 launch거든요. 와, 한번 보고 싶은데요. 굉장히 빠르잖아요. 뿅! Okay, let's say it one more time. A rocket launched into space. Great job, everyone.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Sun, sun. Earth, earth. Moon, moon. Star, star. Planet, planet. Rocket. Rocket.
0: 친구들, 오늘은 우주, space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같이 영어 공부해봐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장소 전치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의 미션입니다. 장소 전치사 at, on, in 중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빈칸에 쓰세요. 라는데요. 우리 at, on, in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그쵸. 바로 시간 전치사에서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아주 능력자라서 장소를 나타낼 때도 쓸 수가 있다는 점. 그러면 장소를 나타낼 때는 또 어떻게 쓰이는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먼저 장소 전치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장소, 위치,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배울 at, on, in은요, 전부 어디 어디에 라는 뜻을 가지거든요. 하지만 쓰임이 다릅니다. 우리말은 같은데 쓰임이 다르다. 그러면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장소를 나타내주는 at, on, in은 어떻게 쓰임이 다른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at입니다. 우리가 시간 전치사에서는 at에 있는 t를 뭐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시계바늘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각, 시점을 나타낼 때 at을 쓴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t를요, 지도의 화살표라고 생각해 볼까요? at은 지도의 화살표. 그래서 특정 지점이나 위치, 비교적 좁은 장소를 가리킬 때 at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t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에서, at the subway station, 지하철역에서, at home, 집에서, at work, 직장에서, at school, 학교에서, at the corner, 모퉁이에서, at the airport, 공항에서. 자, 이렇게 at은요, 여기, 지도상에서 여기를 가리키는 거야 라는 뜻으로 쓸때 at을 사용합니다. 특정 지점이나 위치, 비교적 좁은 장소를 나타낼 때, 그때는 at을 쓴다. 자, 그런데 on으로 넘어가면요. on은 조금 더 범위가 넓어져서 표면 위입니다. 표면 위. 그래서 on을 쓰려면 반드시 어떤 면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on the table. 테이블은 탁자죠? 탁자 위에. 이면 위에 딱 맞닿아 있는 거. 표면 위에 쓸때 on과 함께 사용합니다. On the floor. Floor, 바닥도 마찬가지로 면이죠. 그 면에 딱 맞닿아 있을 때 on을 사용해요. On the floor, 바닥 위에. On the street. On the street, 거리도, 여러분, 거리도 the floor과 비슷하게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앞에 on을 써주는 거예요. 이런 평평한 면에 딱 맞닿아 있을 때는 on을 사용해준다. On the street, 거리에입니다. On the wall. 자, 이번에는 세로 면이네요. 벽도 면이죠. 이 면에 딱 붙어 있을 때, 그때 on을 사용해줘요. On the wall. 그리고 on the door.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로로 되어 있는 면. 이 면에 딱 맞닿아 있을 때는 on을 사용해줘요. On the door. On the chair. 의자도 면이 있죠. 이 면에 딱 맞닿아 있을 때 on을 사용합니다. On the chair. 의자 위에. 그래서 on은 어떠한 면이 있고 그 면에 맞닿아 있을 때 사용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장소 전치사 in입니다. in은 장소 전치사로 쓸때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래 in의 기본적인 뜻이 뭐죠? 안에라는 뜻이에요. 안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간 내부라는 의미로 in을 쓸수 있습니다. 또는 넓은 장소, 도시, 나라와 같이 아주 범위가 넓을 때, 그때도 in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리 시간 전치사에서도 in은 가장 넓은 시간 범위를 나타낸다고 했거든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전치사 in, 마찬가지로 넓은 장소, 도시, 나라와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in the room. 방이라는 공간 내부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in을 써줬습니다. In the box, 상자. 상자도 공간이 있죠. 그 공간 내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in을 써줬습니다. 상자 안에.

forest. In the forest. 자, 숲은 범위가 넓은 장소라서 in을 적어줬어요. In the river. 강도 마찬가지로 범위가 넓은 장소죠. In the river. In the sky. 범위가 더 넓어졌네요. 하늘에 in을 사용해줍니다. 그 다음에 도시에 in을 붙인 경우도 볼까요? In Seoul. 서울에서 in Paris. 파리에서 in. 도시 앞에는 in을 써줘요. 또 나라 앞에도 in을 써줍니다. In Korea. 한국에서. In France. 프랑스에서와 같이. 그래서 넓은 장소, 도시, 나라 앞에 in을 쓰고요. 그 외에 어떤 공간 내부다. 상자 안, 방 안처럼 공간 내부를 이야기할 때도 in을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at, on, in의 쓰임 모두 알아봤는데요. 퀴즈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장소 전치사 at, on, in 중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서 빈칸에 적어주세요. 1번. The laptop is blank the bed. 노트북은 침대 위에 있다. 여러분, 침대는 면이 있죠? 그 면에 노트북이 딱 맞닿아서 놓여 있는 거겠죠? 그러면 정답은 on입니다. 표면 위에 있는 건 on. The laptop is on the bed.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요. 2번. She is blank the bus stop. 그녀는 버스 정류장에 있다. 여러분, 버스 정류장, 우리 지도상에서 화살표로 여기, 여기 버스 정류장 이렇게 가리키는 장면 떠올려 볼게요. 지도상에 화살표 T죠. T가 들어있는 at 적어주시면 됩니다. She is at the bus stop. 그녀는 버스 정류장에 있다. 3번. There is milk blank the fridge. 자, 여기서는 the fridge, 냉장고 안에 우유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냉장고라는 공간이 있고 그 내부에 우유가 있답니다. 공간 내부니까 정답은 in이 되겠죠. There is milk in the fridge. 냉장고 안에 우유가 있다. in이 정답입니다. 4번. There's a sticker blank the wall. 벽에 스티커가 있다라는데요. 여러분, 벽은 평평한 면이죠. 거기에 스티커가 착 붙어 있습니다. 표면 위에 있는 거니까 정답은 on. There's a sticker on the wall.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They stayed blank Tokyo for a week. 그들은 일주일 동안 도쿄에서 머물렀다. 도쿄는 도시죠. 도시나 나라처럼 넓은 장소 앞에는 in을 써주셔야 됩니다. They stayed in Tokyo for a week. 그들은 도쿄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소 전치사 at, on, in 배워봤는데요. 자, 그러면 the cat is blank the sofa. 여기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고양이가 소파 위에 있다. 소파는 평평한 면이 있어요. 그 위에 고양이가 맞닿아서 있는 거겠죠. 정답은 on 되겠습니다. The cat is on the sofa. 고양이는 소파 위에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위치 전치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시뻘건 불길로 뒤덮인 도로.
1: 산불이 마을 근처까지 접근하고
2: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3: 10년간 발생한 산불 총 5,455건. 그중 67%의 산불이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에 갈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나 산 인근에서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기후 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우리의 산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33강이고요. 오늘은 어떤 중요한 영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우리 바로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봅시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을 지칭하는 각기 다른 단어를 써요. 예를 들어 아기, 아이, 청소년, 어른과 같은 단어를 쓸 수도 있죠. 오늘은 나이대에 따라 각기 다르게 사람을 지칭하는 것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우리 그림을 보면서 오늘 배우게 될 단어 힌트를 한번 얻어볼게요. 자, 왼쪽에는 어린 아이가 나와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였다가 조금 더 크면 이제 10대 청소년이 되죠. 학교를 다니고요. 또 오른쪽을 보면요. 조금 더 성장해서 어른 혹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이러한 성장 과정을 거치잖아요. 자, 이럴 때 어떤 표현들을 쓰게 되는지 우리 오늘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첫 번째 단어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child. child. 우리 친구들, 이 단어에 이렇게 ch가 붙어 있으면 거의 항상 ch라고 발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child라고 발음하는 겁니다. child 하면 아이라는 의미입니다. 같이 한번 써볼까요? child. c-h-i-l-d. 읽을 때는 child. 자, 그런데 이 child의 복수 형태는요, children, children입니다. 아이들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children, children. 얘는요, 아이는 child. 발음이 조금 다르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that child is very polite 라고 하였어요. 저 아이는 매우 예의 바르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child는 어린 아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문 볼 텐데요. 이 child는 정말 나이가 어려서 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식이라는 의미의 아이일 수도 있어요. 참고로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서가 이 경우가 그렇죠. My child is 8 years old 라고 하면 나의 아이는 8살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단어 볼게요. 이번에는 teenager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자, 얘 어떻게 읽어요? teenager. 강세를 앞에 강하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teenager. 같이 발음해 볼까요? teenager. 네, teenager는요, 10대의 청소년이라는 뜻이에요. 얘를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먼저 teen이라는 건 우리 13, 14 할 때 그 teen이거든요. 그 자체로 10대라는 의미예요. 그 뒤에 ag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age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er은요, 뭐뭐 한 사람이에요. 합쳐보면요, 10대의 나이를 가진 사람이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10대의 청소년이라고 할 때 우리 teenager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볼게요. 자, teenager 정확한 스펠링으로 같이 써봐요. 자, T-E-E-N-A-G-E-R 읽을 때는 teenager.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Their son is a teenager 이라고 했는데요. 그들의 아들은 10대의 청소년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teenager, 청소년. 하나 더, many teenagers use social media today 라고 하였는데요. 자, many teenagers, 많은 청소년들이 오늘날 무엇을 사용해요? 소셜미디어를 사용합니다. 자, 우리 SNS

소셜이라고 흔히 말하는 이 표현은 영어식 표현으로는 소셜미디어가 정확하니까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 adult, 어른 성인입니다. adult 하면 어른 성인인데요. 자, 이 단어는 특이하게도 발음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쌤이 방금 발음했던 것처럼 adult 하셔도 되고요. 앞에 강세를 두어서 adult,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확한 스펠링을 같이 한번 써볼게요. adult, A, D, U, L, T, adult. 자, 스펠링 바로 외워주셨나요? 그러면 우리 예문을 보면서 빈칸 넣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I want to be a good adult. 나는 좋은 adult가 되고 싶다. 나는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가 되겠죠. 하나 더 볼게요. Act like an adult. Act like an adult. 여러분, act는요, 행동하다라는 표현이고요. 또 like는 무엇처럼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act like 누구누구 하면 누구처럼 행동해라라는 표현이 되겠죠. Act like an adult. 어른답게 좀 어른처럼 행동을 해라.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이 child, teenager, adult 외에도 다양한 사람 나이 영단어들이 있는데요. 자, 딱네 개만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 나이를 불문하고 쓸수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 person. 혹시 몰랐다면 지금 꼭 기억해 두세요. 참고로 이 사람들 여러 명을 말할 때는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person의 복수형 people. 네, 얘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나이를 나타내는 단어 age가 있어요. age는 나이뿐만 아니라 나이 들다라는 표현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young, old인데요. 둘은 반대말이죠. young은 나이가 어린 혹은 젊은이라는 의미고요. 또 old는 나이 먹은, 늙은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young people 하면 젊은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old people 하면 나이 든 사람들, 노인들 이렇게도 자주 쓰입니다. 자, 그럼 오늘 표현들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 영어로 뭐라고 하죠? child라고 합니다. child. 또두 번째 영단어 같이 말해 볼까요? 자, 청소년 영어로 teenager. 그리고 조금 더 자라서 이제 어린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나 성인은 우리 adult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영단어와 오늘 쌤이 추가로 보여드렸던 그 영단어들을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암기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Hi guys,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Tweet English의 Stephanie 쌤이에요. Let's learn English. Tweet English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영어 동사를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동사를 문장으로 활용하시면 절대 잊지 않으실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디를 갈 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세요? 저는 예전에는 버스를 많이 탔는데 요즘은 지하철을 더 타게 되는 것 같아요. I used to take the bus, but now I take the subway. I used to take the bus, but now I take the subway. 자, 제가 방금 말한 문장에 오늘의 표현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그럼 오늘의 표현 확인해 볼까요? Take, take. 잡다, 붙잡다, 받다. 그리고 어떤 것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가다 혹은 이동시키다. 사람을 데리고 가다, 데려다 주다 혹은 안내하다 라는 뜻인데요. 자, 오늘 배울 동사 take입니다. 같이 한번 발음해 볼까요? Take, take. 아주 좋아요. 자, 영어 동사는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뀐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제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기도 하고 또 문장의 주어로 나, 너, 우리, 그, 그녀, 그들 이렇게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기도 해요. 그럼 오늘 배울 동사 take도 마찬가지로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3인칭 단수입니다. 문장의 주어로 그 혹은 그녀, he or she가 올 때 take 뒤에 s가 붙어요. 그럼 발음이 take가 아니라 takes, takes 이렇게 바뀌겠죠? 그는 가져가다, he takes. 그녀는 가져가다, she takes. 이렇게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다음 볼게요. 자, 현재 분사, 진행형이죠? 그럼 뒤에 e가 떨어지고 ing가 붙어요. 그럼 발음은 taking, taking 이렇게 부드럽게 발음이 되겠죠? 가져가는 중인 거예요. 그러면 I am taking something 이렇게 문장으로 길게 활용할 수 있겠죠? 마지막 볼게요. 과거형이네요. 가장 모양이 많이 바뀌는 단어예요. take가 took로 바뀌죠? oo가 두 개가 붙을 때는 우 발음이 나요. 같이 해볼까요? took, took. 좋아요. 가져갔다 라는 뜻이죠. He took something. She took something. 이렇게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변화를 봤는데요.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이에요. Please take. 일단 문장 처음에 please가 오면 요청사항이죠. 어떤 걸 가져가 달라는 걸까요? My hand, 제 손이죠. 내 손을 잡아줘 라는 영어 표현이에요. Please take my hand. 같이 해볼까요? Please take my hand. Please take my hand. 내 손을 잡아줘. 이렇게 문장으로 할 수 있죠? 다음 문장 볼게요. She takes. 3인칭 단수니까 take 대신에 takes가 오죠. She takes. 그녀는 어떤 것을 가져갔을까요? A cookie. 그녀는 쿠키를 가져가다. She takes a cookie. 같이 해볼까요? She takes a cookie. She takes a cookie. 좋아요. 뒤에는 쿠키 말고 다른 물건이 올 수도 있겠죠? 다음 문장 볼게요. I am taking. 현재 진행형 taking이죠? 나는 무엇을 가져가는 중일까요? The bus to school. 문장이 조금 길어요. 하지만 당황하지 말고 the bus 이렇게 교통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I am taking the bus. 나는 버스를 타는 중이다. 어디를 가려고? 학교를 가려고. To school. 나는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는 중이다. 같이 해볼까요? I am taking the bus to school. I am taking the bus to school. 좋아요. 조금 긴 문장이었죠? 자, 마지막 문장 볼까요? 과거형이에요. take가 아니라 took. I took. 가져갔다. Her to the hospital. Take 누구누구 to 이렇게 문장이 오면 누구를 어딘가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I took her. 나는 그녀를 데려다 주는 거예요.

0: 사라졌다. 어디로? 병원으로. Her to the hospital. 나는 그녀를 병원에 데려다 줬다. 이렇게 문장이 되겠죠? 같이 해볼게요. I took her to the hospital. I took her to the hospital. 뒤에는 병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장소로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럼 today's point, 오늘의 포인트로 리뷰해 볼까요? 오늘의 포인트, today's point입니다. 오늘은 take란 동사에 대해서 배워봤죠? 가지고 가다라는 뜻이에요. 3인칭 단수 현재 시제일 때는 takes, takes. 현재 분사 진행형일 때는 taking, taking. 과거형일 때는 took, took. 이렇게 모습이 변하죠? 자, 그럼 today's point 잘 기억하면서 바로 퀴즈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예요. 나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고 있다. I am blank the bus to school.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taking, 진행형이죠. 가는 중, 가고 있다. I am taking the bus to school. 같이 해볼까요? I am taking the bus to school.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그녀는 쿠키를 가져가다. She blank a cookie.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뒤에 3인칭 단수니까 takes, s가 붙죠? She takes a cookie. 같이 해볼까요? She takes a cookie. 그녀는 쿠키를 가져가다. 이렇게 문장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내 손을 잡아주세요. Please blank my hand.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기본형인 take죠? Please take my hand. 내 손을 잡아주세요. 같이 해볼까요? Please take my hand. Please take my hand. 네, 문장이 됐죠? 다음 문제 볼게요. 나는 그녀를 병원에 데려다 줬다. I blank her to the hospital.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데려다 줬다. 과거형이니까 take가 아니라 took. I took her to the hospital. 이 되겠죠? 같이 해볼게요. I took her to the hospital. I took her to the hospital. 이렇게 오늘의 퀴즈가 완성이 됐고요. 자, 그럼 짧은 일기를 한번 써볼까요? I took my sister to the hospital yesterday. 나는 어제 나의 여동생을 병원에 데려다 줬다. Now I am taking the bus to the hospital. 나는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가고 있다. My mom takes a cookie. 엄마는 쿠키를 가져가다. 자, 이제 원어민 발음도 들어볼까요?
1: I took my sister to the hospital yesterday. Now I am taking the bus to the hospital. My mom takes a cookie.
0: 자, 오늘은 영어 동사 take, 가져가다 라는 뜻의 단어를 배워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직접 문장으로 쓰실 수 있겠나요? 그럼 오늘의 숙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짧은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그럼 절대 잊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단어로 또 찾아뵐게요. See you guys next time. Bye!

0: 친한 친구들과 뷔페에 갔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엄청 많이 먹네요. 벌써 네 접시째. 디저트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요. 야, 너 엄청 많이 먹는다. 엄청 많이 먹는다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You are eating very much. 정답 카툰으로 확인해 볼게요.
1: I just got paid, so dinner is on me. Enjoy!
2: I'm so excited! I wish it was Kristen's payday every day.
1: Thank you, Kristen. I really appreciate it.
2: Oh, so good. Yum, yum, yum, yum.
1: Oh, slow down. You'll get an upset stomach if you eat too fast.
2: I starved all day so I could eat a lot tonight.
1: Kevin? You are eating like a horse. You are eating like a horse. You are eating like a horse.
2: Huh? Eat like a horse? But my mom is the one who's eating like a horse. She only has greens on her plate.
1: It's not about the vegetables. It means you're eating a lot.
2: Aha! I'll eat like a horse and run like a horse.
1: Good idea. With you, the buffet is worth every penny.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빅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뷔페 좋아하시나요? 뷔페에 가면 보통 어떤 음식 드시나요? 저는 맛있는 뷔페의 기준을 항상 초콜릿 분수로 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뷔페라도 초콜릿 분수가 없으면 저한테는 오늘 케빈과 크리스틴 그리고 케빈의 어머니가 함께 뷔페에 갔습니다. 크리스틴이 월급을 받아서 대접을 하는데요. 웬일인지 케빈이 엄청 많이 먹고 있습니다. 케빈이 이렇게 많이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재미있는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 담았습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 해봐요. 오늘은 크리스틴의 월급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틴이 케빈과 케빈 어머니를 뷔페에 모시고 왔죠. 자, 맛있게 드세요. 케빈 신이 났어요. I wish it was Christine's payday every day. 아, 매일이 크리스틴 월급날이면 좋겠다. 룰루랄라, 룰루랄라. 정말 신이 났죠. 자, I wish라는 표현을 케빈이 사용을 했어요. 이 I wish 다음에는 과거형 문장을 써서 뭐뭐라면 좋겠다라는 가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은요. 실제가 아니라 지금 일어날 수 없거나 현실과 반대되는 일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면 I wish they were mine. I wish they were mine. 친구가 엄청 뭐 귀엽고 이쁜 인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거 보면서 저거 내 거면 좋겠다. 내 거예요? 아니죠. I wish they were mine. 내 거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I wish I had a puppy. 나 강아지 있으면 좋겠다. 이때도 나에게 지금 강아지가 있지 않지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나타내는 문장 I wish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맨날, 그쵸. 크리스틴이 맛있는 거 사주면 좋겠어요. 케빈 어머니도, 아유, 잘 먹을게. 고마워. 자, 이제 음식을 가져와서 각자 먹기 시작하는데요. 케빈이 무서운 속도로 아주 맛있게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채

텐데 좀 천천히 먹어야 될 텐데요. 왜 그러나 하고 봤더니 I starved all day. 하루 종일 starved 굶었대요. 그러다가 지금 음식 많이 있는 뷔페 식당에 왔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so I could eat a lot tonight. 오늘 진짜 많이 먹을 거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크리스틴이요. 케빈, 너 엄청 많이 먹는다 라고 얘기하네요.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너 엄청 많이 먹는다. 재밌게 표현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You are eating like a horse. You are eating like a horse 입니다. Horse? 푸잉! 맞습니다. 그 말을 뜻하는 거예요. You are, 너는 무엇무엇이다 라는 뜻. Eating은 먹고 있는, like는 뭐뭐처럼, 그리고 a horse는 말 한 마리죠. 말 그대로 해보자면 너 말처럼 먹고 있네 이런 뜻이 됩니다. 말이 풀이랑 이런 걸 되게 많이 먹나 보죠. You are eating like a horse라고 하면은 엄청 많이 먹는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문장이에요. 우리 뜻 생각하면서 함께 얘기해 볼게요. You are eating like a horse. 자, 이제는 붙여서 말하되 노란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You're eating like a horse. 야, 너 진짜 많이 먹는다. 그런데 케빈은 이 문장을 말 그대로 받아들였나 봐요. 응? 말처럼 먹는다고? 푸잉! 그죠?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말처럼 드시지. She only has greens on her plate. 이거 봐봐, 엄마 접시에 풀밖에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하네요. 우리 채소라는 말, 물론 vegetables 있습니다. 그런데 green vegetables를 줄여서 그냥 greens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어린잎 채소를 baby greens라고 그래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vegetables, 단어가 길죠? 이렇게 길 때는 veggies라고 줄여서도 말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아니, 채소가 아니고 많이 먹는다는 뜻이야. 그랬더니, 아, 그러면 나는 말처럼 많이 먹고 말처럼 열심히 뛰어야지. 푸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With you, the buffet is worth every penny. 동전 하나하나만큼 다 가치가 있다. 즉, 너랑 오면은 돈이 아깝지 않아서 좋아. 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 worth가 뭐뭐 할 가치가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It's worth it. 그럴만한 가치가 있지. It's not worth it. 그럴 가치도 없어.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카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너 엄청 많이 먹는다. You're eating like a horse. You're eating like a horse. 우리요, 이런 비슷한 표현이 또 있습니다. 넌 너무 많이 먹는데. Pig out 이라는 표현 써서 You're pigging out. You're pigging out 이라고 하면 많이 먹는 것도 좀 개걸스럽게 와구와구 먹는 것 이런 것도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대식가인 내 친구 혼자 3, 4인분은 거뜬합니다. 보고 있으면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요. 야, 너 너무 많이 먹는데? 어떡해요? You're pigging out. You're pigging out. 그런가 하면 반대로 너무 적게 먹는다라는 표현은 You eat like a bird. 새를, 새가 이렇게 콕콕 쪼아 먹잖아요. You eat like a bird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조금 먹어도 너무 조금 먹는 동생. 도넛 하나를 3일 동안 나눠 먹어요. 하, 너 너무 적게 먹어. 어떡해요? You eat like a bird. You eat like a bird. Great. 이번 시간에는 많이 먹고 적게 먹는 표현들 배워봤죠. 동물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게 재밌었습니다. 많이 먹을 때는 eat like a horse 아니면 pig out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조금 조금 먹을 때는 eat like a bird 함께 기억했다가 사용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0: 클래스 안 가봐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핀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 쓱쓱쓱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1: May I take your order?
2: I'd like spaghetti and a sandwich.
1: Do you want anything to drink?
2: I'd like a soda.
1: Sorry, we're out of soda today.
2: Just water, please.
0: 대화 잘 들어봤나요? 오늘은 대화의 장소가 맞아요. 음식점인 것 같죠? 이 대화 들으면서 대화 속에 있는 단어들도 눈여겨봤죠? 오늘은 may I, spaghetti, anything, soda, out of 이렇게 다섯 개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may I예요. 뒤에 물음표 보이죠? may는 뜻이 많이 있는데요. may I 하고 물어보면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이렇게 허락을 구할 때 쓰는 말이 may I? 그리고 spaghetti. spaghetti. 우리말로도 스파게티라고 하는데 영어로 말을 할 때는 이 강조점이 중요해요. spaghetti예요. 그리고 t-t 소리는 좀 약하게 해서 spaghetti, spaghetti. 한 번 더 spaghetti.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럽다. anything, anything. anything은요, 무엇, 뭐 아무것, 무엇이든 이렇게. 뜻이 조금 모호한 것 같죠? 요 단어는 친구들 우리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조금 이따 잘 살펴봐요. soda, soda. 에요. 소다 아니고 소다예요. 탄산음료. 이렇게 우리 탄산 들어서 먹으면 목이 막 따끔따끔하면서 시원한 그런 음료들을 다 묶어서 소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out of. out of. 원래 out of는 밖에 뭐 밖으로 이런 뜻이 있는데 또 우리가 물건 같은 거 얘기할 때 우리의 상태가 out of라고 얘기하면 뭐뭐가 없는 상태다 이런 뜻이 돼요. 우리 계란이 없네, 우리 우유가 없네, 다 마시고 없네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이 out of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단어 표현들 문장 속에서 또 한번 살펴볼게요. 남자가 물어봅니다. May I take your order? May I 해도 될까요? Take your order. Take your order 하면은 주문을 take 하는 거니까 주문을 받다가 되겠죠. 제가 주문 받아도 될까요? May I take your order? 맞아요. 음식점 웨이터 분이죠. I'd like spaghetti and a sandwich. 여자가 주문을 하는데 I'd like 라고 했어요. I'd like는 I want 랑 비슷한 거예요. 뭐뭐 하고 싶다, 뭐뭐 먹고 싶다, 갖고 싶다 이럴 때 둘을 쓸 수 있는 말. I'd like spaghetti and a sandwich니까 스파게티랑 샌드위치 하나 먹을게요. 먹고 싶어요? 주세요. 이런 뜻이 되겠죠. Do you want anything to drink? 아까 우리 anything 봤잖아요. Do you want anything? 무엇이라도 원하는 게 있으신가요? To drink. 즉, 마실 거 뭐 좀 드릴까요? Do you want anything to drink? I'd like a soda. 탄산음료 주세요. Sorry, 죄송해요. We're out of soda today. Today는 오늘이죠. 오늘 저희가 소다가 없어요. 탄산음료가 다 떨어지고 없네요. We're out of soda today. Just water, please. 그럼 그냥 물 주세요. Please는 친구들 잘 알고 있죠. 말 앞이나 뒤에 붙여서 조금 더 공손하게 하는 말. Just water. 그냥 물이요. 보다는 그냥 물 주세요. Just water, please. 이렇게 please 붙여주면 훨씬 예의 바른 말이 된다. 자, 그럼 우리 오늘 배운 단어와 대화들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나요? 오늘은 Topic Word 5에 806 눌러서 함께 시작해 볼게요. 들으면서 단어 누르면 문장이 완성. 잘 들어봐요.
2: May I take your order?
0: 들었죠? May I take your order? May I take your order? 주문 받아도 되겠습니까? 주문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말.
2: I'd like a sandwich.
0: I'd like a sandwich. I'd like a sandwich. 샌드위치 하나 주세요.
2: I'd like pancakes.
0: I like는 똑같죠? I'd

0: Like pancakes 하면 팬케이크 주세요. 보통 팬케이크가 한장 나오지 않고 여러 장 나오니까 팬케이크스라고 했어요.
1: Do you want anything to drink?
0: 좀 길었죠? 한번 더.
1: Do you want anything to drink?
0: 맞아요. Do you want anything to drink? 마실 거뭐 드릴까요? 음료 드시겠어요?
1: I'd like a soda.
0: I'd like 또 나왔죠? I'd like a soda. 저는 탄산음료 주세요.
1: I'd like orange juice.
0: 이번에는 I'd like orange juice. 오렌지 주스 주세요. 요렇게. 어렵지 않았죠? 우리 반복되는 거 많아서 I'd like, I'd like, I'd like. 요거 정도는 우리 친구들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펭수와의 대화를 위한 미션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미션. 네, 어떤 것이 있나요? 저는 스파게티 주세요. 물 주세요. 좋아요. 우리 미션 톡 스텝 2 들어가서 에피소드 23, 23 누르면 대화할 수 있어요. 뭔가 오늘은 펭수가 웨이터가 될것 같은 느낌.
1: Hi,
0: Hi.
1: may I take your order?
0: 역시 주문하시겠어요? May I take your order? 어떤 것이 있나요? 뭐 파는데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What do you have?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at do you have?
1: We have
0: 무엇을 파나요?
1: spaghetti and sandwiches. What do
0: Spaghetti랑
1: you want to
0: sandwich.
1: have?
0: What do you want to have? 친구들 뭐 먹을래요? 선생님은 스파게티 좋아하니까 스파게티 주문해 볼게요. I'd like spaghetti. 성공.
1: All right. One spaghetti.
0: Yes.
1: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0: 음료는 그냥 물 주세요 해볼게요. 그냥이니까 just water, please. Just water, please.
1: Okay.
0: Okay.
1: Coming right up. Please tell me when you need anything.
0: Okay. Bye. 와, 이렇게 해서 우리 펭수와의 대화 미션도 성공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음식점 가서도 주문하기 어렵지 않겠죠? 자,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may가 나왔으니까 may를 사용해서 허락을 구하는 표현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May 사용해서 허락 구하는 예문들 좀 알려줄래? May I come in? 들어가도 될까요? May I leave now? 저 이제 가도 돼요? May I ask you a question?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아하, 이거 봐요, 친구들. May I come in? 저 들어가도 되나요? May I leave now? 저 이제 떠나도, 가도 되나요? May I ask you a question?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May I 뒤에 동작을 붙여서 그 동작에 대한 허락을 구할 수 있다. 꼭 기억해요. 오늘도 AI 팽톡과 즐거운 말하기 연습 어땠나요, 친구들? 그냥 앱 끄지 말고요. 다시 한번 열어서 복습하는 거 잊지 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2: Bali,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H sound. Written by Book H. He likes his hat. It's on his head.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뭐 해야 돼요? 손을 씻어야 되죠. 자, 이번 시간에는 손을 씻어요 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볼 텐데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17. Daily Expressions. I can tell someone to wash their hands.
0: 손을 씻어요 라는 표현을 배워보기 전에 우리 warm-up부터 같이 한번 해볼게요. Oh, I think he just came back home. 우리 친구가 막 집에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그쵸? 집에 딱 들어왔을 때 뭘 해야 한다고요? 그쵸? 손을 씻어야 되겠죠. 그래서 엄마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손 씻어, wash your hands.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엄마도 뭘 씻고 계시네요? She's washing the dishes. 설거지를 하고 계시네요.

0: 계시네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손을 씻어라는 표현을 같이 배워볼 텐데요. 그럼 오늘의 대화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I'm home.
2: Hi, sweetie. Wash your hands.
1: Okay.
2: I have snacks ready.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손을 씻어라는 표현을 우리 한번 배워볼게요. 처음에 저 집에 왔어요라는 표현을 썼어요. I'm home 이렇게요. I'm home.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학교 갔다 집에 왔을 때 I'm home 이렇게 엄마나 집에 계신 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돼요. 자, I'm home 같이 한번 해볼까요? I'm home. 자, 그런데 I'm home은 집에 왔다는 인사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배운 것처럼. 근데 나중에 헷갈릴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I'm at home. 자, at home은 집에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전화를 했을 때, 너 어디야? 아, 나 집에 있어. 이럴 때 쓰는 표현이 I'm at home이고요. 막 들어와서 인사할 때는 I'm at home이 아니고 I'm home.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요두 개는 꼭 구별해서 써주세요. I'm home. I'm at home. 이런 거죠. 그쵸? 자, 요거 두개잘 기억해 주시고, I'm home이라고 했더니, 이렇게 또 반겨주네요. Hi, sweetie. 요렇게요. Sweetie. 자, sweet가 달콤한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약간 이응 받침을 넣으면 좀 귀여운 말투가 되죠. 예를 들어서 사랑해보다는 사랑행 뭐 이렇게 한다는 거. 근데 영어는 이 소리가 끝에 들어가면 귀여운 표현이 돼요. 그래서 sweet에 이를 붙여서 sweetie라고 하면 귀엽고 좀 사랑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애칭으로 sweetie라고 사람들이 많이 불러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뭐 선생님이 학생에게도 부를 수 있고요. 나중에는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sweetie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sweetie가 애칭인 거. 그래서 이름 대신에 hi, sweeti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사를. 그러면서 막 들어왔으니까 이제 손을 씻어라는 말을 했는데 바로 wash your hands라는 표현입니다. 자, wash가 씻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hand는 손인데 우리 양손이잖아요. 오른쪽 왼쪽. 그래서 hands라고 표현을 하고 your hands는 당신의 양손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So wash your hands 이렇게 말합니다. Wash your hand라고 내가 말했다. 그러면 오른손이요, 왼손이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꼭 S 붙여서 wash your hands라고 말해야 돼요. 자, 큰 목소리를 해볼까요?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잘했어요. 자, 이렇게 wash your 다음에 hands 대신에 다른 신체 부위나 어떤 물건을 넣으면 그거를 씻어라 라는 말이 되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얼굴을 씻어요. 얼굴은 face니까 wash your face 라고 하면 되겠죠. 이것도 큰 목소리를 해볼까요? 세수해. Wash your face. Wash your face. 잘했어요. 몸을 씻어라. 즉, 뭐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해라 라고 할 때는 wash your body 라고도 할수 있겠죠. body가 몸이라는 뜻이거든요. wash your body. wash your body. 자, 가방을 씻어라 라고 할 때는 가방이라는 뜻의 단어 bag를 넣어주면 되겠고요. wash your bag. wash your bag. 이렇게요. 그 다음에 마신 컵. 그 컵 있잖아요. 컵을 씻어라고 할 때는 wash your cup. wash your cup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발음 팁 하나 드리자면요. wash하고 your는 연음이 돼요. 영어는 단어가 이렇게 붙어서 문장이 돼서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쭉 이어져서 발음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그거를 연음이라고 해요. 이어지는 그 발음. 그래서 여기서도 wash하고 your가 wash your, wash your 이렇게 sure처럼 발음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짧게

0: 하게 되면 washer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여러분 연습할 때는 조금 과장되게 해줘도 좋아요. Wash your hands, wash your face 이런 식으로 연습 많이 해주세요. 자, 손 씻어라고 했더니 OK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손 씻고 오면 되게 좋은 게 기다리고 있나 봐요. I have snacks ready. 이렇게 또 대답을 했어요. Snacks는 간식들이라는 뜻이에요. 복수죠. S를 빼잖아요. 맨 끝에 S. Snack. 요거는 간식 하나라는 의미예요. 참고해 주시고요. Ready는 준비된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 have snacks ready 라고 하면 나 준비된 간식들이 여기 있어. 간식들 준비해놨어 라는 말입니다. 손 씻고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을 쭉 봤는데요. 어려운 거 없었어요. 다시 한번더 들어보겠습니다.
1: I'm home.
2: Hi, sweetie. Wash your hands.
1: Okay.
2: I have snacks ready.
0: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레벨업 시간입니다. 자, 아까 집에 돌아온 학생과 설거지하는 엄마 기억나죠? 들어오면서 저 집에 왔어요. 이 표현은 I'm home.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했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I'm home. 잘했어요. 그런데 집에 왔어라는 의미보다는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왔어요라고 할 때는 I'm here라고 얘기해도 돼요. Here가 여기에라는 뜻이거든요. I'm here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I'm here 출석부 부를 때, 그쵸? 자, 우리 학생 누구누구 왔어요? Here, I'm here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I'm here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인사할 때, 뭐, 이름을 얘기해도 되지만, 애칭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죠. 영어로는, Hi, sweetie. Sweetie라는 애칭을 부르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Sweet가 달콤 아니고, 좀 귀여운 발음으로 E를 붙여서, sweetie.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서 이제 손을 씻어요라고 엄마가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wash your hands. 였죠? hand는 꼭 s를 붙여서 복수로 wash your hands라고 해야 된다고 했어요. 양손 다 씻어야 되니까. 자, 이거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얘기해 볼까요?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잘했어요. 자, 그런데요. nice and clean 이라는 표현이 영어에 있습니다. 각각 뭐 nice는 좋은이란 뜻이고 clean은 깨끗한이란 뜻인데 Nice and clean 이라는 표현이 그냥 약간 굳어진 표현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고 좋게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순서는 nice and clean이에요. clean and nice라고 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굳어진 거겠죠? 그래서 깨끗하게를 좀 강조해줄 때 쓰는 표현인데, wash your hands 뒤에 붙여서 Wash your hands nice and clean 이라고 하면 조금 더 강조해서 깨끗하게 손을 씻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Wash your hands nice and clean. Wash your hands nice and clean. 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아까 신체 부위 넣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Wash your feet는 뭘까요? Feet는 발이라는 뜻인데 양발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지금 발 씻고 있어 라고 할 때는 I'm washing my feet 이렇게 또 대답을 할수 있겠죠? I'm washing my feet.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행동을 나타낸 단어에 ing를 붙으면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I'm washing my feet는 제 발들을 지금 씻고 있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자, feet가 양발이라고 했고요. 만약에 한쪽 발을 얘기할 때는 foot, foot라는 단어를 쓰면 돼요. 그건 참고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엄마한테 물어볼까요? 엄마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자, 엄마도 wash를 쓴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Wash the dishes라는 표현이 있는데 dish가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릇을 씻고 있다, 설거지를 하다라는 의미죠. Wash the dishes. 그럼 엄마는 I'm washing the dishes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저는 설거지하고 있어요. 어, 나 설거지 중이야. I'm washing the dishes. 한 번 더. I'm washing the dishes.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ing 넣는 것도 또 한 번 연습을 해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는 끝났는데요. 우리 배웠던 것들 있잖아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해보면 저 집에 왔어요. 뭐였나요? I'm home 이었죠. 그리고 손 씻으렴. Wash your hands 였죠. 그래서 wash your 신체 부위 혹은 물건을 넣으면 그걸 씻어 라는 말이 된다고도 했어요. 자, 요거 많이 많이 연습해주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guys? Okay, it's time to do the chant. Ready?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Wash your feet. Wash your feet. Wash your face. Wash your face. Wash your body. Wash your body. Wash your cup. Wash your cup. Wash the dishes. Wash the dishes. Wash your bag. Wash your bag.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someone to wash their hands 였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손 씻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check. 자, wash your hands 라는 표현 오늘 많이 많이 써주세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0: mor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1: 오늘은 기분이 어때?
0: 쌤 봐서 기분이 좋아진다고요? 쌤도요. 자, 오늘도 쌤이랑 즐겁게 영어 공부해보자. 자, 우리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2: Week 17. Where is it? Wednesday. It was between the chairs. I can say where it is using between.
0: 우리의 첫 코너, Look and Talk 시간입니다. 오늘의 그림은 뭘까 나올지 궁금하죠? 쌤이랑 보러 가자. Here we go. 짜잔! 오, 오늘의 그림이에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은 얘들아 바닷속 아니야. Under the sea, under the sea, it's under the sea. So 막 이렇게 조개랑 물고기랑 꽃게, starfish, 불가사리가 있네요. 그쵸? I see, 자, 이거 봐봐. 조개가 영어로 clam입니다. Clam. So I see a clam.

0: clam. 그 다음에 이 물고기. 물고기가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쵸? 초록색 물고기가 또 보이네요. I see a big green fish. A big fish, right? I see a green fish. 자, 초록색 물고기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딱딱딱딱딱딱딱 꽃게죠. 꽃게. 게라 그러죠. 그거 꽃게. 자, 꽃게는 영어로 crab. Crab. I see a crab. 그쵸? 그리고 저 노란색은 뭐야? 불가사리네요. 불가사리. 불가사리는 starfish. Starfish. So, I see a starfish too. 네, 선생님, 저게 뭔지 모르겠단 말이야. 저 불가사리랑 그 꽃게 사이에, between에 있는 저 하얀색 알맹이 뭘까? 저 박하사탕 같 보이기도 하고요. 쌤이 옛날에 바다에 빠뜨린 박하사탕인가? 자, I see something, white thing, between a starfish and a crab. But I don't know what that is. 뭔진 모르겠어서 이따 카툰 턱때 뭔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근데 얘들 저걸 봐야 돼. The clam is crying. 조개가 울고 있어. 왜 울까? 그것도 궁금해서 이따 선생님이랑 체크해 보자. 자, 일단은 우리 친구들 다이얼로그 들어보고 올게요.
1: Oh no, my watch is gone.
2: Are you sure? Let's check again.
1: Oh, it was between the chairs.
0: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입니다. 방금 들어본 dialogue 선생님이랑 자세하게 살펴보자. 짜잔! 자,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review가 있습니다. review, 복습. 선생님이랑 저번 시간과 저번 시간에 배운 두 가지 표현 선생님이 퀴즈 내볼게. 자, 내 몸은 어디지?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3, 2, 맞습니다. Where is my였지요? 짜잔! 자, 그래서 지우개가, 내 지우개가 어디 있지 않냐면, Where is my eraser? Where is my eraser? 하면 된다 그랬어요. Where is my? 하게 되면은, 내 몸은 어디에 있지? 할수 있는 거꼭 기억해야 돼. 선생님이 계속 복습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케이? 자, 하나 더 해볼게. 이건 저번 시간에 배운 건데, 나는 내 뭐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 얘들아? 찾다가 영어로 뭐였지? F로 시작해. 3, 2, 1. Find 예요. 그래서, 나는 내 뭐뭐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할 때는, 짠! I can't find my 라고 할수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pencil가 나왔네. 그래서, 나는 내 연필을 찾을 수가 없어. I can't find my pencil. 라고 할수 있겠죠? 자, where is my와 I can't find my. 꼭 기억할게요. 자, 이거 두개둘다다 뭔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쓸수 있는 패턴, 표현이죠? 자, 오늘 새로운 거 하나 또 알려줄게. 물건 잃어버렸을 때할수 있는 거. 짜잔! Oh, my is gone. One more time. My is gone. 이거는 막 찾다가 도저히 못 찾겠어서 나 잃어버렸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gone 하면 없어지, 가버린이란 뜻이야. 빠이빠이 가버린 거야. 이제 내 눈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my is gone 하게 되면은 나 이거 진짜 잃어버렸어. 내 뭐뭐는 없어졌어 라 그러는 거야. 나 그거 없어졌어. 내 뭐뭐는 없어졌어 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gone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게 어딘지 알아? 왜 노래들에 she is gone 이러면서 막 그녀는 떠나갔다. 뭐, 이렇게 할때 많이 쓰이는 겁니다. gone이란 단어, 노래에서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한테서 gone 하지 말아요. 자, my is gone. 내 뭐뭐는 없어졌다. 그러니까,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 눈앞에 없다는 거야. 짜잔! 자, 예문에서 보자. My watch is gone. 하면 뭘까? Watch는 시계야, 시계. 그래서 내 시계는 가버렸다. 내 시계는 사라져버렸다. 없어졌다란 뜻이에요. My watch is gone. 내 시계 없어졌어. My watch is gone. 근데 약간 gone 쓰면은 좀 허탈하게. My watch is gone. 없어졌어. 란 뜻입니다. 자, my watch is gone 해볼게요. My watch is gone. 오케이, 좋아요. 또 보자. My phone is gone. 이거 굉장히 많이 쓸 것 같아요. Phone, 바로 그 휴대전화죠. 핸드폰. 자, 그래서 my phone is gone 하게 되면은 내 핸드폰은 가버렸다. 내 핸드폰 사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아, 진짜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정말 너무너무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쵸? 핸드폰은 잃어버리면 큰일 났잖아요. 그쵸? 자, my is gone 하게 되면 내 모모는 가버렸어. 내 모모는 없어졌어, 사라졌어 라는 뜻이 되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챈트가 아니라 노래의 시간이 다가왔죠. 우리 친구들 손가락 준비됐어요? 시작! In and under, in and under, in front of, 그 다음에 behind, in between, in between. 이거 선생님이 이번 주 내내 한다고 그랬잖아, 그쵸? 자, 오늘은 짜잔! between을 알아보겠습니다. between은 in between. 자, between 뭐뭐 사이에란 뜻이에요. 자, where is the apple? It's between two boxes. It's between the boxes. 지금 박스 두개 사이에 있죠? 그래서 뭐뭐 사이에 있다고 말할 때 between 쓸수 있어요. 쌤이랑 보자. 짜잔! Between A and B. 오, A and B가 뭘까? 자, A와 B 사이에 있다라고 할 때, between A and B 되겠습니다. 자, 물건이 그러니까 사이에 있을 때는, 한개 있을 때는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어. 그치? 물건이 하나 있을 때는 between이 나올 수가 없어. 왜? 사이니까 하나 이상, 그러니까 두개 정도의 뭔가가 있어야지 between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between 발음 우리 연습해 볼까? 시작. between 친구들. between. between 이거 말고 b. between. 시작. between. between. between. between. 좋아요. 자, A와 B 사이에, 두 개의 물건 사이에 예문 볼게요. 짜잔. I sit between Mark and Wendy. One more time. I sit between Mike and Wendy. 자, sit, 뭐야, sit. 앉다라는 뜻이죠. I sit. 자, 근데 between은 사이잖아. 그래서 두 개의 이번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 나와야죠. 그쵸? 나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앉아요. 라고 하는 거니까. 자, Mike와 Wendy 사이에 저는 앉아요. 라는 문장입니다. One more time. I sit between Mike and Wendy. 해볼까? 시작. I sit between Mike and Wendy. 좋아요. 영어 말할 때 얘들아 입을 크게 벌려서 하는 거 잊지 말고. 자, 하나 더. The dog is between the chairs. One more time. The dog is between the chairs. 자, 봐봐 얘들아. 이거는 뭐예요? 뒤에 물건이 두 개가 나오긴 했는데 한 단어로 됐네. 자, 그 개는 그 강아지는 의자들 사이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chair 다음에 s가 붙었잖아. 그래서 의자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 강아지, 그 개는 의자들 사이에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The dog is between the chairs. 해보자. 시작. The dog is between the chairs. 좋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우리 한번 다이얼로그 보겠습니다. Oh no, my watch is gone. 아, 맙소사 세상에 내 시계가 없어졌어. Gone, 없어졌어, 가버렸어. Are you sure? 너 정말 확실해? Let's check again. Let's check again. 이거 문장 너무 좋다. Let's check again. 무슨 뜻이냐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라는 뜻입니다. Let's check again. 자, 그랬더니 Oh. It was between the chairs. 아, 그거 의자들 사이에 있었어 라고 하네요. 어우, 찾아서 다행이다. 그쵸? 자,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 이었습니다. 얘들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cartoon talk time이에요. 아까 조개, the clam was crying. 그리고 왜 그랬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쵸? 그걸 우리 한번 알아보러 갈까요? 짜잔! Look, the clam is crying. We don't know why. 빨리 확인해 보자.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조개가, 아이고, 맙소사, 내 진주가 사라졌어. 엉엉엉, 이럽니다. 그 조개한테 진주는 너무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쵸? 그래서, Oh no, my pearl is gone. Oh no, my pearl is gone. 이라고 합니다. Pearl, 진주. 아, 없어졌어. 어디 있을까? 그랬더니 초록 물고기가, 어? 내가 저 꽃게랑 불가사리 사이에 있는 거 봤어. 라고 하네요. 어?
I saw it between the crab and

am the starfish. Between 나왔어. Between 사이에란 뜻이었죠? So crab 꽃게와 불가사리 사이에 있대요. 사이 있는 걸 쏴 봤대요. 어우 다행이다, 그쵸? 그랬더니 조개가 어우 정말 알려줘서 고마워라고 하네요. Really? Thanks for telling me. One more time. Really? Thanks for telling me.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아, 저 하얀색 박하사탕 같은 게 박하사탕이 아니라 귀한 진주였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그쵸? 자,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Singing Tim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우리 학습 목표 달성했는지 확인해볼까? I can say where it is using between. 자, 나는 between, 뭐뭐 사이에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어디에 있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할수 있어요. between 쓰는 거 배웠지? 그래서 check 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자, 물건이 잃어버렸을 때,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쓸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 쌤이랑 배웠지? 내일은 또 재밌게 더 해보자. 그랬다, 우리 친구들. Bye bye, butterfly.

0: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초쌤이에요. 친구들이랑 다른 친구들이랑 시간 약속 잡을 때 서로 다른 시간을 원해서 곤란한 적 있었나요? 그럴 때 유용한 표현 오늘 선생님과 함께 배워봐요. 다들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Let's go, let's grow.
1: Week 15. Making suggestions. Wednesday. 2 doesn't work for me. I can say a time doesn't work for me.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먼저 보면서 warm up 해보는 시간 가져봐요. Let's take a look at the picture now. What do we see here? 와, 여러 가지 놀이기구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 theme park인 것 같아요. 그죠? 놀이공원. 그럼 오늘 놀이공원 관련된 단어들 몇 개 좀 짚어보고 갈게요. 자, 제일 먼저 가운데 있는 기구, 가장 큰 기구, 뭐가 보이죠?

0: 회전목마가 보이죠? 회전목마는 영어로 merry-go-round라고 해요. merry-go-round. merry-go-round. 여기서 merry는 merry Christmas 할때 즐거운, 이런 즐겁다라는 표현을, 의미를 가진 그 단어, merry가 맞고요. go-round는 우리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빙글빙글 돈다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전목마를 merry-go-round라고 한다는 것. 그리고 이건 우리 롤러코스터. 아, 다들 너무 잘 아는 그런 기구죠. 롤러코스터. 이거를 영어 발음으로는 롤러코스터라고 합니다. R 발음 유의해서 롤러는 약간 구르다. 코스트는 좀 미끄러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떼굴떼굴 미끄러지면서 우와 막 미끄러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롤러코스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람차, 커다란 그 놀이기구 있죠? 그래서 슉 이렇게 차 같은 거를 타면은 빙글빙글 돌아가서 저기 꼭대기에서 멀리까지 보이는 그 관람차, Ferris wheel이라고 해요. Ferris wheel. Ferris wheel. 재미있는 건이 Ferris가 이 관람차를 만든 사람의 이름이래요. 네. 그리고 저기 솜사탕 파는 곳도 보이는데, 솜사탕은 영어로 cotton candy. cotton은 솜, cotton, 그쵸? 그리고 candy는 사탕. 그래서 솜사탕 하면 cotton candy. cotton 이렇게 T 발음 해도 되고, cotton 이렇게 먹어도 좋습니다. cotton candy. 네, 좋아요. 그림 보고 나니까 오늘 today's dialogue 빨리 더 듣고 싶다. Let's take a listen.
1: Shall we meet here at 2?
2: 2 doesn't work for me. How about 3?
1: Sure. We can get a hot dog after that.
2: Sounds yummy.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쏙쏙 귀에 들어오는 시간. 오늘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갑니다. 터더! Shall we 땡땡? 우리 뭐뭐 하자, 우리 뭐뭐 할까? 이렇게 제안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shall we 하고 그 뒤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을 그 빈칸에 넣어주면 됩니다. 우리 무엇을 먼저 제안해 볼까요? 여기에서 2시에 만날까? 이걸 한번 제안해 볼까요?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여기에 2시에 만나다. 그러면 만나다를 먼저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 meet. 그죠? 여기, here, meet here at 2. 그쵸? 그래서, shall we meet here at 2? 너무 간단하죠? 따라해보세요. Shall we meet here at 2? Shall we meet here at 2? 맞습니다. 우리 다른 친구들에게 뭐뭐 할까? 이렇게 제안할 때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 바꿔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회전목마 탈까? 우리 회전목마 탈까?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 아까 회전목마 같이 배웠는데. 자, 기억해 보세요. 우리 즐겁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기구 맞아요. Merry-go-round. 그래서 merry-go-round를 타다. 타다는 ride죠. 그래서 shall we ride the merry-go-round라고 하면 되겠죠? 따라해 보세요. Shall we ride the merry-go-round? Shall we ride the merry-go-round? 잘했어요. 우리 한번더 연습해 봐요. 잠깐 쉴까를 제안해 보고 싶어요. 잠깐 쉴까?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쉬다, 휴식 이런 거는 break라고도 하죠. break. 그러면 take a break. 휴식을 취하다. 그래서 shall we take a break? 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Shall we take a break? Shall we take a break? Shall we take a break? 우리 잠깐 쉴까?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럼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땡땡 doesn't work for me. 자, 여기에서 work는 일하다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work는 이렇게 작동하다, 뭐 아니면 나한테 맞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로 되는데, 그래서 doesn't work니까 부정이죠. 그래서 뭐 나한테 맞지 않아, 나한테 잘 작동하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땡땡 doesn't work for me. 그러면 나한테 그것은 잘 작동하지 않는다, 나한테 맞지 않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2시는 그래서 안될것 같아, 나한테 잘안 맞아, 이 말은 어떻게 할까요? 빈칸에

그냥 to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to doesn't work for me. 네, 그럼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To doesn't work for me. To doesn't work for me. To doesn't work for me. 잘했어요. 그럼 이 표현을 한번 다르게 써볼게요. 월요일은 안될것 같아. 월요일은. 그러면 월요일을 빈칸에 넣으면 되겠죠? 월요일, Monday. 그래서 Monday doesn't work for me. 따라해 보세요. Monday doesn't work for me. Monday doesn't work for me. 잘했어요. 한번더 해볼게요. 그 계획은 나한테 맞지 않아. 그 계획이 뭐죠? 영어로 plan 맞죠? 그래서 that plan doesn't work for me라고 하시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That plan doesn't work for me. That plan doesn't work for me. 나한테 맞지 않아. Let's move on to the next expression. We can 땡땡 after that. 자, 그러면 우리는 할수 있다. We can. 그쵸? After that. 그거 다음에.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는 거는 그 다음에 우리 뭐 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에 핫도그 먹자. 핫도그 먹자를 빈칸에 넣어볼까요? We can get a hot dog after that. 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한국말로는 먹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get a hot dog 그러니까 약간 사서 get 해서 먹자.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따라해 보세요. We can get a hot dog after that. We can get a hot dog after that. 잘했어요. 솜사탕 먹자는 어떻게 제안할까요? 솜사탕. 우리 아까 배웠는데. 솜, cotton, candy는 네, 사탕이죠? 그래서 cotton candy. We can eat cotton candy after that. Repeat after me. We can eat cotton candy after that. 퍼레이드 보자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We can 보자. Watch the parade after that. 그쵸? We can watch the parade after that. 다시 한번. We can watch the parade after that. Great job, everyone. Boom boom chant music cue. Shall we? Shall we? Shall we? Shall we? Shall we meet here at 2? Shall we meet here at 2? 2 doesn't work for me. 2 doesn't work for me. How about 3? How about 3? Good job! 오늘 배운 표현 복습하고 스피킹 연습해서 레벨업 해보는 시간. 띠링! 그럼 우리 오늘 배웠던 표현들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봐요. 자, 팀파크가 나왔고요. 여러 가지 라이드, 놀이기구들이 보이는데 처음에 친구가 얘기했죠? 땡땡, meet here at 2. 자, 여기서 2시에 만날까? 이렇게 제안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의 시작은, 이 질문의 시작은 뭘로 해야 될까요? 3, 2, 1. 맞췄나요? Shall we? 였죠? Shall we? 자, 따라해보세요. Shall we meet here at 2? Shall we meet here at 2? Shall we meet here at 2? 네, 이거였어요. 그러면 아, 근데 2시는 나한테 맞지 않아. 2시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또 기억하나요? Do you remember? 2, 땡땡, for me. 뭐라고 하죠? 3, 2, 1. 네, doesn't work. 나한테 작동하지 않아. 나한테 맞지 않아. 2 doesn't work for me. 따라해 보세요. 2 doesn't work for me. 2 doesn't work for me. Good. 자, 그러면 다음 표현이 뭐였죠? 다음에는 그러면은 3시는 어때? 라고 다시 제안을 했어요. 우리 how about 이거 저번에도 배웠던 표현이죠? 이거는 어때? 라는 그런 질문에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라고 배웠는데 그래서 how about 3? 라고 물어봤어요. How about 3? 그럼 3시는 괜찮대요. 그래서 sure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에 우리 핫도그도 먹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할까요?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갔을까? 3, 2, 1. 네,
We can.

우리는 할수 있다. 뭘할수 있다? 그 다음에 핫도그도 가서 사서 먹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sure, we can get a hot dog after that. Repeat after me. Sure, we can get a hot dog after that. 한번 더. Sure, we can get a hot dog after that. Great job. 그럼 여기에서 질문. 핫도그가 아니라 솜사탕을 먹고 싶으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여기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핫도그가 아니라 솜사탕인데, 솜사탕 영어로 솜, cotton, 그쵸? 사탕, candy. 그래서 sure, we can get cotton candy after that. 이거였죠? 따라해 보세요. Sure, we can get cotton candy after that. 다시 한번, sure, we can get cotton candy after that. 네, 잘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대응으로 sounds yummy라고 했어요. 네, sounds yummy. yummy는 맛있다, 그쵸? 맛있다. 근데 sounds, 들리다. 오, 맛있게 들리네. 그러니까 맛있을 것 같다라는 표현이죠. 따라해 보세요. sounds yummy. Sounds yummy. 어때요? 성초쌤이랑 이렇게 표현들 다 배워보니까 너무 쉽죠?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 수업 재밌었나요? 오늘은 우리 놀이동산, 놀이공원에 관련된 표현들도 배워보고, 그리고, 이 시간은 나한테 안될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방법도 배워봤어요. Two doesn't work for me. 이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2: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불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Julie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영어 공부하는 거 어떤가요? Are you keeping up with me? 잘 따라와주고 있나요? 아, 조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 있나요? Just remember to have your confidence. 우리 자신감을 갖고 I can do it,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임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무엇을 배우게 될지 함께 볼까요? Let's find out what we're learning today.
1: Week 15. Being healthy. Wednesday. Keep your hands clean. I can say, keep your hands clean.
0: All right, guys. Did you see what we're learning today? 오늘 무엇을 배우게 될지 보고 왔나요? Keep that in mind. 잘 기억하면서 let's brain up your brain. 우리 친구들 오늘의 vocabulary 함께 볼까요? 자, here's our picture. 그림을 보면서 우리 단어를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핸드폰 친구가 있고 그 친구 앞에 아, 남학생이 있는데 우리 남자의 상태 어떤가요? How does he look? Oh, not good. 좋지 않아요. 아, 지금 보니까 무릎이

0: 발이 지금 다쳤어요. 넘어졌나? 넘어진 것 같아요. 손도 굉장히 더러워요. 여러분, 더러우는 영어로 뭘까요? 바로 dirty입니다. 한번더 읽어볼까요? dirty. dirty. 아, 손만 더러운 게 아니라 머리도 막 헝클어져 있고 얼굴도 안 좋아요.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저분은 messy. messy인데요. 자, 더럽고 이렇게 지저분한 상태로 핸드폰에 다가갔더니 우리 핸드폰이 단호하게 안 돼,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무엇을 하지 마! 라는 뜻은 don't입니다. 읽어볼까요? don't, don't. Very good, everyone.
1: Hey, your hands are dirty again. Don't touch me. Oh no, I fell down the stairs a while ago. Keep your hands clean. You make my face messy. Sorry, I'll clean both my hands and you.
0: Alright, did you guys see today's dialogue? 오늘 대화문 잘 보고 왔나요? It's time to focus on! 우리 대화문 속의 중요한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me입니다. 오, 미로 끝나는 문장. Can you guys remember? 기억하나요? 힌트를 주자면, 나 만지지 마! 라고 얘기하는 핸드폰이 있었어요. 맞아요. 여기서는 don't touch me입니다. 한번더 읽어볼까요? Don't touch me. Don't touch me. 자, 여러분, 무엇을 하지 마라는 것은 don't인데요. don't라는 단어 뒤에 동사 원형을 써서 무엇 무엇을 하지 마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은요. 나의 핸드폰을 만지지 마입니다. 자, don't touch가 만지지 마인데요. 무엇을 만지지 마라고 하죠? 나의 휴대폰입니다. 영어로는 my phone이죠. 우리 문장 읽어볼게요. Don't touch my phone. Don't touch my phone. Good. 이번에는 your hands 라는 표현인데요. Can you remember 이 문장 기억하나요? 맞아요. 힌트를 주자면 손을 깨끗하게 해, 깨끗이 해라는 문장이었어요. 우리 핸드폰이 남학생한테 얘기를 하는 문장이었죠.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keep이랑 clean이 들어가서 문장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읽어볼게요. 손을 깨끗이 해. Keep your hands clean. Keep your hands clean. 자, 여러분, 여기서 keep이라는 단어는요, 동사 원형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우리 동사 원형은 뭐였죠? 과거형도 아니고 s도 안 들어가는 원형 그 자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에 명사가 있고 뒤에 형용사가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무엇무엇을 뭐뭐하게 해라. 그래서 너의 손을 깨끗하게 해라. 라는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다른 단어 넣어서 문장 만들어 볼 거예요. 방을 깔끔하게 유지해라는 표현이에요. 일단 유지하다라는 동사는 keep이고요. 깔끔한이라는 형용사는 tidy입니다. 읽어볼게요. Keep your room tidy. Keep your room tidy. Good. 이번에는 You, my face, 입니다. 빈칸 두개 들어가는데요. 우리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들, can you remember? 기억하나요? 자, 힌트는요. 너는 내 얼굴을 지저분하게 만들어 라는 표현입니다. 자, 어떤 단어죠? 맞아요. 우리 첫 번째 빈칸엔 make가 들어가고 지저분한이라는 단어, messy가 들어갑니다. Let's read. You make my face messy. You make my face messy. 자, 여러분, 우리 make가 들어가면서 이런 문장은 이렇게 해석한다입니다. 누구누구는 혹은 무엇은 어떤 것을 뭐뭐하게 만든다입니다. 우리 방금 배운 문장을 넣어보면 너는 나의 얼굴을 지저분하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make는 여기서 무엇을 하게 만든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자, 이번에는 너는 내 머리를 지저분하게 만들어입니다. You make 나의 머리는 my hair입니다. Let's read. You make my hair messy. You make my hair messy. 이번엔 조금 더 긍정적인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너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You make me 행복한 happy입니다. Let's read. You make me happy. One more time. You make me happy. Great work, everyone.

0: Hello, world.
1: 백만 스물 하나, 백만 스물 둘, 백만 스물 셋.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 어떤 일을 하나요? I exercise every day.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생활 습관이 꼭 필요하죠.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알아볼 거예요. 공기가 아주 맑은데요. 이곳은 우리나라 경남 고성에 있는 양화마을입니다. 이 마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이 마을엔 장소에 비결이 있다고 해요. 그건 바로 water. 마을에서 나는 약수를 마시는 거예요. Would you like some water? How often do you drink water? 8 times a day. 네덜란드에서는 이렇게 멋진 풍차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풍차보다 더 자주 흔히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바이시클, 자전거입니다. 1970년대 이후부터 네덜란드 사람들에게는 자전거를 타는 게 일상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어딜 가든 자전거 전용 도로가 설치되어 있어요. 네덜란드가 자전거 천국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었네요. How often do you ride a bike? Every day. 여기도는 저기도는 하얀 소원이 펼쳐진 겨울왕국 핀란드에 왔어요. 핀란드에 오면 눈만큼이나 유명한 게 있다는데요. It's a sauna. 핀란드 사람들은 사우나를 정말 좋아해요. 얼마나 사우나를 좋아하냐면 사우나 버스, 사우나 곤돌라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겨울이 긴 핀란드에서는 약 2000년 전부터 추위를 이겨내고 근육을 불러주기 위해 사우나가 활성화되었다고 해요. 뜨거워! How often do you go to the sauna? Twice a week. 이곳은 정말 오래돼 보이는데요? 다들 뭔가를 마시고 있어요. What are they drinking? It's a tea. 이곳은 100년 된 중국의 찻집이래요. 중국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차를 즐겨 마시는데요. 차는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How often do you drink tea? 3 times a day.
2: Welcome back, everyone. Now it's time for us to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우리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타임입니다. Our dialogue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let's review, 복습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이렇게 손도 더럽고 온몸이 엉망진창인 이 남자아이가 핸드폰을 만지려던 순간 우리 핸드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Hey, your hands are dirty again. 너 손이 또 더러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Hey, your hands are dirty again. Good.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죠? 맞아요. 나 만지지 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don't touch me. 한 번 더 읽어볼까요? Don't touch me. Good. 이번에는 뭐뭐를 보다 라는 look at을 넣어서 나 쳐다보지 마, 나 보지 마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만들까요? 맞습니다. Don't look at을 써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Don't look at me. Don't look at me. Good. 그랬더니 우리 남자아이가 어떻게 얘기하죠? Oh no, I fell down the stairs a while ago. 아, 안 돼, 나 아까 전에, 좀 전에 계단에서 넘어졌어 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Oh no, I fell down the stairs a while ago. Good. 자, 그러면 우리 핸드폰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바로 아, keep your hands clean 이라고 대답합니다. 너의 손을 깨끗하게 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Keep your hands clean. Keep your hands clean. 그리고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You, my face. 너는 나의 얼굴을 어떻게 만든다? 아, 지저분하게 만든다. 읽어볼게요. You make my face messy.

0: Sad. Good. 자, 그랬더니 우리 남자아이가 어떻게 대답하죠? Sorry, I will clean both my hands and you. 미안해. 내 손과 너를 예쁘게 깨끗이 닦을게. 씻을게. 라고 합니다. Shall we read one more time? 한번더 읽어볼까요? Sorry, I will clean both my hands and you. 얼른 빨리 가서 씻어서 우리 핸드폰 가지고 열심히 놀았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친구들 대화문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Now that was today's lesson.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였고요. 자, 선생님하고 goodbye 인사하기 전에 오늘 배웠던 표현들 한번더 복습해야겠죠? 그래야지 우리 친구들의 자신감이 올라가니까. 자, 오늘은 명령문이 좀 있었어요. 무엇을 하지 마라는 표현은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맞아요. Don't입니다. 우리 don't는 하지 마예요. 혹시 말하지 마라는 표현은 어떻게 쓸까요? Don't speak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Don't speak. Good. 그리고 너의 손을 깨끗하게 해라는 문장. Can you remember? 맞아요. Keep your hands clean. 였어요. 자, 오늘 배운 내용도 이렇게 열심히 복습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Cyber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 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All in One 짜증나.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고 있지? 자, 선생님 오늘도 재밌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오늘 무슨 요일이야, 얘들아?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맞았어. That's right. Today is Wednesday.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얘들아. 일주일에 반이 갔어. 좀만 참자, 얘들아. 화이팅! 자, 우리 수요일은 뭐 하는 날이죠? 듣기 하는 날입니다. 듣기는 영어로? 그렇지, 그렇지. Listening이에요. 그래서 Wednesday is for listening. 이번 주 주제가 뭐였지? 기억나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Week 17. What sauce do you want? One more time. What sauce do you want? 이거 무슨 뜻이었어? 너는 무슨 소스를 원하니? 였지요. 그래서 이번 주에 선생님이랑 막 소스 얘기하고 있었어. 막 케찹, 마요네즈, 간장 다양한 거 얘기하고 있었는데 오우,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지 우리 친구들도? 그쵸? 자, 오늘 리스닝은 어떤 재밌는 수업이 기다릴지 궁금하지 않아요? 빠밤! 우리 리스닝 시작 전에 미션이 있지, 얘들아? What are Chrissy and Zan going to eat after school? 자, 오늘은 Chrissy랑 Zan이랑 함께 등장하네요. 자, Chrissy랑 Zan이랑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무엇을 먹느냐고 하네요. 어, 그거 모르지 뭐. 우리 학교 앞에 뭐가 있니, 얘들아? 뭐가 있지? 떡볶이도 팔고요. 아이스크림도 팔고요. 와플도 팔고. 많은데. 그

0: 중에 하나, 뭘 고를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한번 들어보러 갈까요?
1: Hey, Chrissy. Do you want to get a corn dog after school?
0: Yummy! That sounds great. What sauce do you like on yours?
1: Oh, I love ketchup on mine. It makes it sweet.
0: I like hot sauce. It makes it spicy.
1: Have you ever tried mayonnaise on it?
0: No, but I've heard it's creamy. Maybe I'll try it today. 잘 들어봤어, 얘들아? 크리스랑 젠이랑 뭘 먹는데?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1: Hey, Chrissy. Do you want to get a corn dog after school?
0: 나온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시작!
1: Hey, Chrissy. Do you want to get a corn dog after school?
0: 들었나요? 자, 정답 여기 나왔네. 자, 제니. Hey, Chrissy. Chrissy, do you want to get a corn dog after school? 뭘 먹재요? Corn dog. Corn dog가 무슨 뜻이었지? 그치, 핫도그지. 이렇게 꼬지로 된그 핫도그. 자, 그래서 너 학교 끝나고 corn dog, 핫도그 같이 먹고 싶니? 라 그러네요. 핫도그 먹고 싶어? 라고 물어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선생님 먼저 들어봐. Hey, Chrissy, do you want to get a corn dog after school? 안녕, Chrissy, 너 방과 후에 같이 핫도그 먹을래? 자, 시작! Hey, Chrissy, do you want to get a corn dog after school? 자, Chrissy 뭐라 그럴 것 같아? 쌤이 뭐라 그럴까? 뭔가 핫도그는 무조건 오케이지 않을까? 들어볼게요.
2: Yummy! That sounds great! What sauce do you like on yours?
0: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2: Yummy! That sounds great! What sauce do you like on yours?
0: 잘 들어봤어요. 선생님은 당연히 핫도그라면 오케이죠. 그쵸? 자, 한번 볼게요. Yummy! That sounds great! What sauce do you like on yours? 라고 하네. Yummy! 하면은 맛있겠다! 이러지요. 자, 그 다음에 That sounds great! 그거 좋은 생각이다! 라 그러지요. 그 다음에 What sauce do you like on yours? 너는 너 거에다가 무슨 소스 뿌리는 거 좋아해? 라고 물어보네요. 자, 요즘 핫도그에 무슨 소스 뿌려 먹니, 얘들아? 일단 요즘 핫 설탕도 뿌리고 그런 것 같은데 막 케첩도 있고 머스타드도 있고 막 다양하지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Yummy! That sounds great! What sauce do you like on yours? 자, 우리 친구들 잘하는데요. Yummy 할 때 Yummy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맛있겠다 이렇게 감정 없이 하면 안 돼, 얘들아. Yummy 이렇게 살려서 시작! Yummy! That sounds great! What sauce do you like on yours? 아유, 잘했어요. 그 다음에 제니 무슨 소스 좋아하는지 얘기해 줄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
1: Oh, I love ketchup on mine. It makes it sweet.
0: 들어봤어요? 무슨 소스 좋아한대요? 무슨 소스 뿌린대요? 한번 다시.
1: Oh, I love ketchup on mine. It makes it sweet.
0: 들어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제니 무슨 소스를 뿌려 먹냐면 Oh, I love ketchup on mine. 나는 내 거에다가 케첩을 뿌려 먹는 것을 정말 좋아해. 라 그러네요. It makes it sweet. Sweet 뭐야, 얘들아? 달달한이란 뜻이죠? 그래서 케첩을 뿌리면 달달하게 만들어줘. 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 핫도그에 케첩은 무조건 성공할 확률이 높지요. 그쵸? 항상 맛있잖아. 자, Oh, I love ketchup on mine. It makes it sweet. 난 내 거에 케첩 뿌려 먹는 거 정말 좋아해. 달게 만들어지거든. 자, 우리 친구들 잘해. Oh, I love ketchup on mine. It makes it sweet. 우리 친구들 해볼까? 시작! Oh, I love ketchup on mine. It makes it sweet. 잘했네, 얘들아. 그 다음에 크리스, 쌤은 뭘 좋아한다 그럴까?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들어보세요.
2: I like hot sauce. It makes it spicy.
0: 뭐래요? 무슨 소스 뿌려 먹는데요? 다시 한번.
2: I like hot sauce. It makes it spicy.
0: 잘 들어봤어요? 선생님은 뭘 뿌려 먹는데요? 크리스는 Oh, I like hot sauce. 나는 핫소스 좋아해. It makes it spicy. 맵게 만들어주거든. 이라고 하네요. 선생님은 매운 것을 요즘 좀 좋아해. 그래서 핫도그에도 심지어 핫소스를 뿌려 먹으면 맛있다고 하네요. 그쵸? 진짜 맛있어. 한번 해봐. 자, 다시 들어보세요. I like hot sauce. 나는 핫소스 좋아해. It makes it spicy. 그것은 맵게 만들어줘. 우리 친구들 차례 시작. I like hot sauce. It makes it spicy. 좀 이상할 것 같지? 근데 한번 해봐라. 맛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1: Have you ever tried mayonnaise on it?
0: Mayonnaise?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1: Have you ever tried mayonnaise on it?
0: 뭐래요, 얘들아? Have you ever tried mayonnaise on it? 오, 얘들아, 핫도그에 마요네즈 뿌려줘 봤어? 난 한 번도, 선생님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 맛있을까?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해보고 선생님한테 얘기해주세요. 자, have you ever tried? 너 한번 시도해봤니? 입니다. mayonnaise on it? 마요네즈 위에 뿌려봤어? 마요네즈 뿌려서 한번 시도해봤어? 라는 문장이죠? 다시 해보자. Have you ever tried mayonnaise on it? 자, 우리 친구들 차례 시작! Have you ever tried mayonnaise on it? 핫도그에 마요네즈 맛있을까, 얘들아?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자, 크리스티는 뭐라고 하나 들어봅시다.
2: No, but I've heard it's creamy. Maybe I'll try it today.
0: 한 번 더!
2: No, but I've heard it's creamy. Maybe I'll try it today.
0: 자, 크리스티가 뭐라고 하나요? 선생님은 좀 도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No, but I've heard it's creamy. 아니, 근데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고는 했어. 들었어. 부드럽게는 만들어준다고 들었어. 누가 하는 걸 들었나 봐요. 그쵸? Maybe I'll try it today. 오늘 한번 시도해보지 뭐. 이라 그러네요. 자, 누가 핫도그를 먹고 선생님한테 핫도그에 마요네즈 뿌려 먹으면 되게 부드러워져. 크리미해져. 라고 들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오늘 한번 시도해보지 뭐. 라고 합니다. 자, 잘 들어봐. No, but I've heard it's creamy. Maybe I'll try it today. 자, 우리 친구들 차례. No, but I've heard it's creamy. Maybe I'll try it today. 아유,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과연 핫도그에 마요네즈가 맛있을까? 궁금하네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미션을 풀어볼게요. What are Chrissy and Zan going to eat after school? 방과 후에 크리시와 젠은 무엇을 먹기로 하지요? 자, 들어보자.
1: Hey, Chrissy. Do you want to get a corn dog after school?
0: Do you want to get a corn dog after school? 하니까.
2: Yummy! That sounds great!
0: Yummy! That sounds great! 크리스티도 너무 좋아하지? 선생님 핫도그 좋아하거든. 자, 그래서 뭘 먹기로 하나요? 정답은 콘독입니다. 콘독은 핫도그 이렇게 꼬지 짝 이렇게 꽂혀있는 핫도그 있지요? 자, 맛있겠다, 그쵸? 자, 그럼 우리 한번 multiple choice 문제 풀어볼게요. Number one. What sauce does Zan like on his corn dog? 자, Zan은 핫도그에 무슨 소스를 뿌려 먹는 걸 좋아하냐 물어보자. A. Ketchup. B. Hot sauce. C. Mustard. 뭘까요? 들어볼까?
2: What sauce do you like on yours?
0: 그랬더니
1: Oh, I love ketchup on mine.
0: Oh, I love ketchup 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케첩입니다. 핫도그에 케첩은 늘 성공이죠. 그쵸? 자, 2번 가보자. What sauce does Chrissy like on her corn dog? 자, 선생님은 corn dog에 무슨 소스를 뿌려 먹는다 그랬지? 살짝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무슨 소스 뿌려 먹으면 맛있다 그랬어, 선생님이. 잘 들어보자. 자, A는 soy sauce, 간장. 오케이. B, mayonnaise, 마요네즈. C, hot sauce, 매운 소스, 핫소스. 들어볼까요?
2: I like hot sauce. It makes it spicy.
0: I like hot

0: sauce. It makes it spicy. 라고 왔죠? 그래서 정답은 빠밤 hot sauce 되겠습니다. 자, 3번은요. 3번 없고 true or false가 있죠? 자, true or false. Chrissy is going to have mayonnaise on her corn dog. Chrissy는 corn dog에 마요네즈를 뿌려 먹을 겁니다. O 또는 X 뭘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corn dog에 뭘 뿌려 먹는다 그랬지? 들어볼까요?
1: Have you ever tried mayonnaise on it?
0: Have you ever tried mayonnaise on it? 너 마요네즈 뿌려 먹어봤어? 그랬더니 크리스가
2: No, but I've heard it's creamy. Maybe I'll try it today.
0: 아니, 근데 되게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고 들었어. 오늘 한번 시도해보지 뭐라 그러자. 그래서 정답은 빠밤 오 되겠습니다. 맛있을진 모르겠지만. 자,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크리시가 되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Hey, Chrissy. Do you want to get a corn dog after school? Oh, I love ketchup on mine. It makes it sweet. Have you ever tried mayonnaise on it?
0: "얘들아, 선생님이랑 오늘 수업하니까 핫도그 먹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은 오늘 수업 끝나고 핫도그를 먹으러 가려고요. 자, 우리 친구도 오늘도 재밌게 수업했나요? 선생님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 또 이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

지니어스로 만들어드릴 지니쌤 유지인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조동사 can 마지막 시간입니다. 조동사 can은요 워낙에 그 매력도 다양하고 역할도 다양해서요 여러분이 조동사 can을 확실히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알게 되면 이 영어 문장을 더 많이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난 시간의 핵심 내용 퀴즈를 통해 한번 복습해 봅시다. 퀴즈 주세요. Question number one. 첫 번째 문제입니다. But did you know cats taste anything sweet? 하지만 고양이들이 어떤 단맛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이에요. Cats taste anything sweet. A. Can't. B. Can. C. Don't. 입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 2, 1. 정답은요? 네, 바로 A의 can't가 되겠죠. But did you know 하면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나요? 무엇을 cats, 고양이들이 can't taste anything sweet, 어떤 단맛도 느낄 수 없다는 것을요. B의 can은 무엇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고 C, don't는 하지 말라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A의 can't가 들어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좋아요. 두 번째 문제 봅시다. Question number two.

두 번째 문제. Can hugging us happy? Can hugging us happy? 포옹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묻는 거예요. 빈칸에 들어갈 말. A. makes. B. will make. C. make. 자, 이 중에서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3, 2, 1. 정답은요? 그렇죠. C의 make입니다. Can hugging make us happier? 앞에, 문장 앞에 can이라는 조동사가 있잖아요. 따라서 그 뒤에 makes 같은 이런 동사 뒤에 뭐가 붙은 건올 수가 없고요. will make. will도 조동사죠? 한 문장 안에 조동사가 두개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C의 동사 원형. Can hugging make us happy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 문제 볼게요. Question number 3. You able to make your family happy and healthy. 당신은 당신의 가족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미래네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요. A, are, B, will, C, will be. 자, 이 중에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3, 2, 1. 정답은요? 그렇죠. C의 will be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B의 will만 적으신 건 아니죠? 그 뒤에 비동사가 빠졌잖아요. 비동사의 동사 원형인 be까지 꼭 넣어줘야 합니다. You will be able to make your family happy and healthy. 이렇게요. will be able to 동사 원형 구문까지 여러분 꼭 기억하고 갈게요. 세 문제 모두 잘 푸셨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유닛 5 조동사 can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can은 역할이 정말 정말 다양해요. 오늘 step 마지막 지문 보면서 그 속에 숨은 캔들 한번 잘 찾아보시고요. 마지막에 step 아웃에서는 문제 풀면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어떤 것을 좀 헷갈려 했는지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즐거운 word 게임까지 함께 즐겨보자고요. 자, 준비되셨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교재 54쪽에 step 세 번째 지문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니까요. 어떤 게 보이나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긴 거 학교 과학실에서 혹시 본적 있나요? 온도계예요. 우리가 어떤 온도를 측정할 때 쓰는 물건이죠. 이쪽에 보니까 온도가, 와, 엄청 높고, 여기는 온도가 낮고.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어떤 과학적인 내용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A cricket is a small insect. 여러분, cricket 하면은요, 바로 귀뚜라미예요. 귀뚜라미. 크릭, 크릭, 크릭. 귀뚤, 귀뚤, 귀뚤. 이렇게 운다 해서 cricket, 귀뚜라미인데요. 아, 귀뚜라미는 small, 작은 insect, 곤충입니다. 여러분, 귀뚜라미 혹시 실제로 본적 있나요? 네, 실제로 보면 우리 선생님 손가락엔 두 마디 정도? 크면 두 마디 정도, 한 2, 3cm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작은 곤충이지요? It makes loud noise. 그것은요, 이 그것은 앞에 있는 귀뚜라미, 크리켓을 가리키겠죠. 그것은 makes, 만듭니다. S 붙었죠? 무엇을? loud noise. 아주 시끄러운 noise, 소리를 만들어낸대요. 귀뚜라미 어때요? 크기는 요만한데? 소리를 들어보면요. 아주 우렁차요. 큰 소리로 웁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밤에 누워있는데 밖에서 귀뚤, 귀뚤, 귀뚤 소리가 들리면, 아이고, 가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This insect can tell us the temperature. 오? 그 귀뚜라미는 큰 소리도 내는데, 우리한테 this insect, 이 곤충은요, can tell. 말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요. 무엇을 말해줄 수 있냐면 the temperature. 그 temperature 하면 기온, 온도라는 뜻이에요. 온도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오,
어떡해요? 이 곤충이 몸에 온도를 써서 나타내나요? 어떻게 우리한테 현재 온도는 35도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나타낼까요? 자, 뒤에 읽어봅시다.

believe can. 자, 조합해서 문제에 보면은 당신은 그것을 믿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묻는 문장이에요. Can이 문장 맨 앞에 와야겠죠? 의문문이니까. Can. 그 다음에 그 뒤에 주어. You. 동사 원형. Believe it. 하면 되겠죠. Can you believe it? 당신은 그것을 믿을 수 있나요? 곤충이, 저 작은 곤충이 온도를 말해준다는 것을 믿을 수 있나요? 선생님 아직까지 믿기지 않는데요. Count how many times a cricket makes a sound in 14 seconds. 이 문장을 보면요. 여기 이렇게 동사로 문장 시작합니다. Count요. 그러면 count. 수를 세다니까 수를 세세요. 명령하는 거죠. 수를 세어보세요. How many times? Time은 우리 친구들 지난 유닛에서 선생님이 꼭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몇 번을 뜻하는 거예요. One time, two times, three times. 이렇게요. 몇 번. 근데 앞에 how many가 있으니까 몇 번, cricket, 그 귀뚜라미가 makes a sound. makes a sound 묶어서 소리를 내다라고 말합니다. 그 귀뚜라미가 몇번 소리를 내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언제? In 14 seconds. 14초 동안 소리를 몇번 내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입니다. 여기 있는 second는요, 시간에서 초를 얘기해요. second. 근데 14이니까 초 뒤에 s도 붙였습니다. 초는 second고, 우리 친구들, 분은 무엇이었죠? 몇 분? 할 때는? 그렇죠. minute. 썼었죠. 1 minute, 2 minute, 10 minutes. 이거요. Second는 초, minute은 분. 이것도 구분해서 알아둡시다. Then add 40. 그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add 하면 더하다, 추가하다예요. 그리고 나서 40을 더해보세요. 아까 귀뚜라미가 14초 동안 소리를 몇번 만들어내는지 세어보라고 했죠. 자, 예를 들어, 아, 3번 만들어낸다, 10번 만들어낸다. 센 다음에 거기에다가 40을 더해보세요. 입니다. Now you are able to tell the temperature in 이거는 Fahrenheit라고 읽어요. Now 이제 you are able to 동사 원형이요. 당신은 able to 무엇무엇을 할수 있습니다. Tell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The temperature 그 온도를요. In Fahrenheit. 이 Fahrenheit는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어떤 온도의 단위예요. 온도의 단위, 화씨 온도라고 합니다. 이 Fahrenheit, 화씨 온도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자주 쓰는 건 아니고요. 보통 미국에서 온도를 이야기할 때 화씨 몇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40까지 더했으면 당신은 이제 그 온도를 화씨 온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 돼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f you hear 30 sounds in 14 seconds, the temperature is about 70. 자, 여기 뒤에는 도 F는 degrees Fahrenheit. 그다음에 about 21. 자, 이 도씨는 degrees Celsius라고 읽습니다. 이 온도 단위는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한번 듣고 넘어가세요. 예를 들어서 if 하면 우리 친구들 무엇이었죠? 만약 뭐뭐라면 기억나나요? 만약 당신이 듣는다면 무엇을? 30 sounds, 30번의 소리들을 듣는다면 in 14 seconds, 14초 동안 귀뚜라미가 귀뚤 귀뚤 귀뚤 귀뚤 귀뚤 이렇게 30번 우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the temperature, 그 온도는 is about 하면 약이라는 뜻이에요. 대략적으로 70, 화씨 70도라는 겁니다. 자, 화씨 70도는 about, 대략 섭씨 21도라고도 해요. 우리한테 익숙한 온도는 섭씨 21도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것을 화씨 70도라고도 읽어요. 어차피 같은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과학적인 것은 여러분 앞으로 과학 시간에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영어 지문에서는 모른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14초 동안 귀뚜라미가 30번 귀뚤귀뚤 우는 것을 들었다면 어때요? 30번 울었으니까.

거기다가 아까 add 40라고 했죠. 40을 더해주라고 했었죠. 30 더하기 40은 더하기, 여러분 이 정도는 수학에서 배웠죠. 7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the temperature, 그 온도는 about 대략 70도구나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 귀뚜라미가 그래서 진짜로 알고 보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즉 뜨거워질수록 울음소리가 빨라진다고 해요. 귀뚤귀뚤귀뚤귀뚤 이렇게요. 더운 날에는 엄청 빠르게 울고 추울 땐 귀뚤 귀뚤 이렇게 운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They are like tiny thermometers in nature.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they는 누구를 뜻하겠어요? 그렇죠. 크리켓. 귀뚜라미들은요. are like는 무엇무엇과 같다라는 겁니다. 뭐와 같냐면 tiny. tiny는 아주 작은 거예요. small도 작은이지만 tiny는 그보다 좀더 작은 의미를 나타냅니다. 아주 정말 작은 thermometers. 온도계입니다. 여기 앞에 they니까 온도계들의 s를 붙였죠? in nature. 자연에서요. 그래서 귀뚜라미는 자연에서 아주 작은 온도계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로 온도를 측정하는 것을 어떤 법칙의 이름이 있대요. 돌베어 법칙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렇게 자연에서 귀뚜라미 우는 소리를 듣고, 아, 온도가 이 정도 되는구나, 라는 걸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고 해요. 선생님도 처음에 보고, 에, 거짓말 아닌가? 싶어서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이런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재밌는 질문이었어요. 이 속에 숨은 grammar point 찾아봅시다. 첫 번째는요, this insect can tell 이에요. 우리 이 can이 너무 중요해서 계속 나오죠? 이 곤충은 tell, 말해줄 수 있다, 뭐뭐 할수 있다요. can 동사 원형은 이쯤 되면 우리가 확실히 외워둡시다. 좋아요. 두 번째, you are able to tell. can의 친한 친구, be able to 나왔죠. 주어가 you니까 비동사는 are로 잘 써줬습니다. you are able to tell 하면 당신은 말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can의 부정, 의문, 그리고 친한 친구 be able to까지 여러분이 다 아셨으면 정말 훌륭한 거예요.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 글의 괄호 안에 주어진 말을 이용하여 다음 우리말에 맞게 영어로 쓰세요. 우리 아까 지문 읽으면서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해석이 당신은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물어보는 의문이니까 맨 앞에, 그렇죠. 아까 can으로 시작한다. can, 그 다음 주어, you, 동사 원형, believe it 까지요. Can you believe it? 이거요. 우리 이거는 지난 유닛에서도 여러 가지 질문에서 간단히 네, 봤었던 문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만드셨을 것 같아요. can, you, 그 다음에 동사 원형 believe가 되겠죠. Can you believe? 그 다음에 it. Can you believe it? 당신은 그것을 믿을 수 있나요? 이렇게요. 자, 여러분 잘 적었어요. 두 번째, 귀뚜라미에 대한 설명으로 언급된 것은입니다. 언급됐던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1번, 귀뚜라미의 소리로 온도를 알수 있다. 알수 있나요? 그렇죠. 귀뚜라미가 몇 번, 얼마나 자주 우는지를 세어서, 아, 몇 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온도가 낮아지면 개체 수가 늘어난다. 온도가 낮아지면, 즉, 추워지면 귀뚜라미의 개체 수가 늘어난다고 했나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X. 세 번째, 20도 이상 온도의 환경에서 서식한다. 아, 귀뚜라미가 어떤 환경에서 서식하는지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번의 정답, 1번에 체크해주면 되겠네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스텝 업, 세 번째 지문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번 단원의 지문 속에 숨은 can, 그 다음에 be able to 표현 정말 많았으니까요. 꼭 지난 시간에 했던 것까지 같이 한두번 정도 다시 읽어보세요. 좋아요. 우리 이제 step out으로 넘어가 봅시다.

55쪽 스텝 아웃 A번부터 살펴볼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알맞은 거 골라볼까요? 1번 Cats can jump. Jump can high and move quickly. 고양이들은 높이 뛸수 있고 빠르게 움직이다. Move quickly.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can jump예요? jump can이에요? jump can은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동사 원형 뒤에 can이 오지 않습니다. can 뒤에 동사 원형이 오죠. cats can jump. 높이 뛸수 있다. can jump high 하면 높이 뛸수 있다. 이렇게 되죠. 항상 can은 동사 원형 앞에 옵니다. 두 번째. The car can travel at high speed. 그 차는 빠른 속도로 at high speed 주행할 수 있다. 주행할 수 있다. 선생님이요, 여러분 설마 이거를 캔스라고 할까라고 네, 불안했는데요. The car 3인칭 단수 주어라 해서 조동사 뒤에 s 이렇게 절대 붙여주지 않습니다. 조동사의 모양은 그대로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Can, will, did 모양 그대로 써줍니다. 아시겠죠? 주어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can travel 이렇게 써주세요. 3번. The man was can able to stop the car. 그 남자는 그 차를 멈추게 할수 있었다. 할수 있었다. 그렇죠. 과거잖아요. able to 앞에 비동사의 과거형인 was를 써줍니다. The man was able to stop the car. 이렇게요. 4번. You can't, don't can eat food here. 당신은 여기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금지하는 표현. 어떻게 했었죠? 그렇죠. can't요. You can't eat food here. 이렇게 하죠. can의 부정을 don't를 붙여서 하지 않습니다. don't는 일반 동사가 있을 때 부정하는 표현이에요. 5번. Can, was, anyone learns it in a year? 누구든지 1년 안에 그것을 배울 수 있나요? 배울 수 있나요? 무엇을 할수 있냐는 거니까 was가 아니라 can이고요. can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동사 원형 learn을 써줘야겠죠? Can anyone learn it in a year? 이렇게요. can과 동사 원형 항상 붙어서 같이 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B번 문제.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표시하고 바르게 고쳐 쓰세요. 틀린 부분 두눈 크게 뜨고 한번 찾아 봅시다. 첫 번째. Dolphins talk can to each other. 돌고래들은 서로 to each other 이야기할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다. 여러분, 아까 A번에서도 나왔잖아요. can의 위치가 왜 여기 있나요? 위치를 잘못 썼어요. can, 그 다음에 동사 원형 talk를 써줘야죠. can talk to each other. 이렇게요. 두 번째. The little girl doesn't can reach the top shelf. 그 어린 소녀는 맨위 선반에 닿을 수 없다. 닿을 수 없다. can의 부정. 앞에 doesn't인가요? doesn't는 일반 동사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can의 부정은 doesn't can이 아니라 이렇게 can not 붙여서 써주거나 혹은 우리 친구들 축약형 can't 둘 중에 하나 써주시면 됩니다. 3번 문제. Do I can use your phone? 내가 당신의 전화기를 사용해도 될까요? 사용해도 될까요? 요청하는 거? 그렇죠. can의 의문문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do I can이 맞나요? do I can은 아니죠. do I can이 아니라, can I use your phone? 이렇게요. can. 그 다음에 그 뒤에 주어. 그리고 use. 동사 원형. 써줍니다. 두도 일반 동사의 의문문이에요. 4번. The manager able to speak three languages. 그 관리인은 세 개의 언어를 말할 수 있다. 오, 얼핏 보면 오, 맞는 문장 아닌가요? 하는데 여러분 빠진 거 하나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어디 빠진 거 있어요? 그렇죠. The manager 그 가운데 비동사 빠졌잖아요. Be able to니까 우리 able to에 체크하고 비동사 무엇을 써줄까요? The manager이니까 is죠. The manager is able to 같이 써줍니다.
The manager is able to speak three languages.

그 관리인은 세 개의 언어를 말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해야 완벽한 문장이 되겠네요. Step out. 문제 어때요?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틀린 것은 여러분 꼭 복습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강의를 한번 돌려보던지 혹은 선생님 게시판에 와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마음 편안하게 월드 게임 즐겨보러 갑시다. 네, 교재 56쪽에 월드 게임이에요. 첫 번째 A는 그림에 알맞은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하고 우리말 뜻과 연결하는 거네요. 그림을 봅시다. 1번. 오, 어때요? 아빠와 딸이 아주 따뜻하게 포옹을 하고 있습니다. 포옹하다 어딨어요? 허그 H, 그쵸? HUG, 허그에 표시하고요. 어디 있나요? 포옹하다. 그렇죠. 쭉 이어주세요. 2번. 무엇을 하고 있죠? 여자가 음식을 맛보고 있네요. 선생님도 요리할 때 저렇게 맛을 많이 보다가 음식을 다 먹어버리기도 해요. 자, 2번 맛보다 taste, taste, taste 여기 숨어 있네요. 동그라미 하시고요. 맛을 느끼다. 첫 번째 쭉 그어주시다. 그어줍시다. 3번. 오, 맛있는 고기예요. 고기 우리 친구들. 고기는 영어로 meat. 기억나죠? M-E-A-T, meat 체크하고요. 고기 어디 있나요? 고기 바로 옆에 있어요. 쭉 그어줍니다. 4번. 자, 무엇이죠? 무당벌레. 이런 무당벌레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곤충이라고 하는데 곤충은 영어로 insect. I-N. 자, 여기 I도 있는데 네, 여기 있네요. I-N-S-E-C-T, insect하고 곤충 이어줍시다. 와, 마지막. 오, 이 아이 보니까 어때요? 아이 시끄러워 하고 있죠? 시끄러우는? 그렇죠. loud. L-O-U-D. loud. 표시하고 시끄러운 이어줍시다. 네, 여러분 이런 모양 나왔나요? 그럼 정말 잘한 거예요. 이번 단원에 단어도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공부했나 봐요. 좋습니다. 그 다음 B번 볼게요. 우리말 뜻에 맞는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해봅시다. 자, 낱말 퍼즐이에요. Across, 가로, down, 세로, 가로부터 갑니다. 1번, 인간, 인간, human, 그렇죠? H-U-M-A-N, human, 찾으셨죠? 맨 위에. 그 다음, 2번, 채소예요, 채소. 조금 긴데요. 무엇이었죠? Vegetable, 기억나죠? 채소, vegetable, V-E-G-E-T-A, BLE까지입니다. 오, 좀 길었는데 여러분 잘 찾았나 모르겠네요. 3번. 아주 작은. 작은. small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작은. 정말 작은. tiny. 기억나죠? tiny. T-I-N-Y. tiny. 아주 작은. 그 다음에 4번. 수를 세다요. 수를 세다. count. 그렇죠? C-O-U-N-T. count. 수를 세다. 좋아요. 그 다음에, 오, 가로를 벌써 다 찾았네요. 아, 정말 잘했어요. down. 이제 세로 한번 찾아볼게요. 시간에 초예요, 초. 분은 minute. 초는 second. 그렇죠? 세로의 second가 어디 있을까요? se. 그렇죠? second. 여기 숨어 있었네요. S-E-C-O-N-D, second, 초까지 찾았고요. 마지막이에요. 오, 괜히 마지막 하려니까 좀 아쉽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6번 세로는 어른, 성인, 무엇이었죠? 그렇죠, adult, A-D-U, 그렇죠, adult 여기 있습니다. adult까지 우리 친구들이 잘 찾았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 즐거운 낱말 퍼즐이기도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번 단원에서 정말 중요한 이번 단원에서 알아두면 그 다음 단원, 다음, 다다음 단원에서도 여러분이 많이 활용할 그런 핵심 단어들이니까요. 혹시 이 중에서 조금 어려웠거나 헷갈리는 게 있었으면 오늘 여러분 단어장에 적어두고 영어랑 뜻 모두 적어두고 복습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요. 잠깐 여기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 답을 가릴 테니까요. 이 뜻만 보고 영어 뜻 뭐였는지 여러분 잠깐 복습하는 시간 가질게요. 당황하지 않으셨죠? 1번, 인간. 무엇이었죠? 인간.
Human 기억나죠? Human, human.

0: 2번 채소 무엇이었나요, 친구들? 채소, vegetable 조금 길었는데요. V로 시작하는 vegetable 가지요. 그 다음에 3번 아주 작은, 여러분 작은 small만 알아두지 마시고 이제 아주 작은 tiny까지 알았으니까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tiny였고요. 4번 술을 세다, 술을 세다 count죠. 우리 연말에 countdown 하다라고 하잖아요. 5, 4, 3, 2, 1 count 술을 세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새로 시간에서 초를 나타내는 거는 second였죠. S-E-C-O-N-D, second. 분은 minute. 이렇게 따로따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6번. 어른, 성인, adult. A로 시작하는 adult까지 여러분, 이번 단어들 꼭 알아두세요. 자,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이번 단원에서의 마지막 미션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법 능력 올리기 미션이요. 어떤 걸 해야 여러분이 좀 재미있게 상상의 나라를 잘 펼칠 수 있을지 선생님 고민하다가요. 만약 여러분이 초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무엇을 할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라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은 가끔 혼자 있을 때 그런 상상을 하거든요. 내가 날수 있으면 어떨까? 내가 정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아져, 타이니해지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한번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세요. 그리고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can과 be able to를 활용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재밌겠죠? 좋아요. 날고 싶은지, 여러분은 작게 되고 싶은지, 또 다른 초능력 갖고 싶은 게 뭐가 있는지, 선생님 정말 궁금한데요. 여러분 꼭 수강 후기 게시판에 놀러 와서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초능력 문법 독해의 힘을 키우는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고요. 이번 단원 아주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았어요. 조동사 can이요. 꼭 복습하고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조동사 재밌는 거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복습도 열심히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네. 자, 한 주에 이제 반을 가르는 날인데요.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라고 해서 오늘은 경찰이란 직업이랑 또 관련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경찰이 차를 세운 situation이에요.
1: 아, 그러면은 뭐 범법 행위가 조금 있었겠네요.
0: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용상. 우리가 해외에 가면은 그 자동차를 렌트해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1: 그렇죠. 저도 렌트해 봤어요.
0: 그랬을 네. 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제 저는 경험이 있으니까 네. 운전을 하다가 조금만 뭔가 문제가 있어도 그게 꼭 무슨 뭐 과속이나 이런 게 아니어도 네. 뭐 예를 들어 등이 하나 나갔다든가 이럴 때도 굉장히 민감하게 잡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랬을 때 내용, 어떤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저를 왜 멈춰 세우신 거죠, 경관님? 네. 아, 보통은 이제 말을 아예 못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이거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시츄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좀 떨리거든요. 뒤에서
1: 네.
0: 막 울리면서.
1: 그렇죠.
0: 예, 네, 그리고,
1: 엄청, 뭐지, 누가, 뒤차가 빵만 해도, 뭐야, 나야?
0: 그럼요,
1: 나한테 한
0: 그럼요.
1: 거야? 이러면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경찰관님께서 이렇게 딱 오셨다 그러면은,
0: 똑똑똑 이러면서
1: 너무 주눅들죠.
0: 완전히
1: 아우,
0: 얼어버려요.
1: 예.
0: 자, 일단 요런 질문이 미션 1이고요. 그리고
1: 네.
0: 두 번째 미션은 우선 브레이크 등이 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나 봐요. 근데 오늘
1: 네.
0: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등이 나갔다. 이거는 이것도 잡나요? 미국에선 잡아요.
1: 오.
0: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저는 또 약간 딱지 끊기는 과정인 줄 알고.
0: 그런 게 들어갈 수도 있죠,
1: 예.
0: 사실은.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뭔가 대처는 해야 되니까.
1: 그쵸.
0: 오케이, so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아, 왜절 멈춰 세우신 거죠, 경관님?
2: Do you speak English?
1: 왜? Why stop? Why stop?
2: Why did I stop you?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1: 브레이크? 브레이크 is okay. I stop.
2: Your brake lights are out.
1: Light? 어머머머. 진짜네?
2: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 belt.
1: Seatbelt?
2: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 belt.
1: 아우! 아니에요. 내내 하고 있었어요. Seatbelt 하고 있었어요. You stop and 딸깍.
2: What?
1: You stop. You say stop, stop, stop. So at that time, 딸깍.
2: You were wearing your seat belt.
1: 요. 블랙박스. 응, 블랙박스. See.
2: I don't believe you.
1: 아, 부끄럽네요.
0: 아니, 큰일 날 뻔했어요.
1: 네.
0: 제가 딱두 가지 말씀드리면,
1: 네네.
0: 미국 같은 데서 예를 들어 운전을 하시다가 이렇게 뭐 누군가 세웠다. 그래서
1: 네.
0: 경찰이 세우면 두 가지는 좀 확실히 해야 됩니다. 뭐냐면 본인의 권리는 찾아야 돼요. 그래서
1: 그쵸.
0: 왜 내가 여기 멈춤을 당했느냐라는 거는 해야 되지만,
1: 이유를 여쭤봐야죠.
0: 네, 또 하나는 적극 협조해야 됩니다.
1: 아.
0: 조금만 만약에 협조를 안 하는 자세를 보이면 그 사람들이 경계 태세에 돌입하면서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 이게 막 밀어붙여요.
1: 사실 한국에서는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조금,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예, haciendo 이제 뭐 벌금을 쭉 예, 이렇게 매겨 주시죠. 예.
0: 네. 약간 무서운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
1: 그렇군요.
0: 협조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알아들어야겠죠.
1: 아유, 무조건이죠.
0: 네. 그래서 우리 청취에도 좀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4: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 belt.
3: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0: Okay,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절왜 멈춰 세우신 거죠, 경관님? 일단은 지금 윙 하면서 갓길이라고 하죠, 그렇죠?
1: 그렇죠.
0: 영어에서는 shoulder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1: 오.
0: 차를 세운 상황인 거예요.
1: shoulder 어깨요?
0: 네, 맞아요.
1: 아, 그걸 갓길이라
0: 네,
1: 그러는군요.
0: that's right.
1: 자, why did you?
0: Why
1: 왜
0: did
1: 그랬어요? 예, 네, 당신 왜 그랬어요? 나를 풀 오버 했어요. 풀 오버가 이렇게 끌어 땡기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쵸. 그다음 경관님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은 그 경관님이니까,
0: 경찰을 부르는 단어가 들어가면
1: 그쵸.
0: 되겠죠.
1: 근데 폴리스맨 이러면은 너무 딱딱하잖아요. 폴리서.
0: 폴리서요?
1: 아, 이런 말 없나요?
0: 폴리서요? 굉장히
1: 오케이.
0: very creative.
1: 예, 큰 힌트가 됐고요. 예, 자, 그럼
0: 바로
1: 폴리스맨.
0: 자연스럽게 맨으로
1: 예,
0: 넘어갔네요.
1: 이렇게
0: 오케이. 자,
1: 갈게요.
0: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틀린 단어는 아닌데요. 다른 걸 가져왔습니다. 바로 why did you pull me over?
1: 아,
0: officer
1: 오피셜.
0: 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Alright. 자, 경찰이라고 할때 원래는 캅도 가능은 해요. 캅이란
1: 네.
0: 단어 들어본 적 있죠?
1: 그쵸. 택시랑 비슷해가지고 항상 헷갈려요.
0: That's cab, right? 자, let me show you. 자, police officer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1: 네.
0: 이게 경찰이라는 그 경찰관을 얘기

0: 일을 할 때 가장 무난한 표현입니다.
1: 아, 폴리스맨보다요?
0: Right. Policeman, policewoman. 이거는 너무 한쪽 성별을 지칭하는 게 있어서 사실은 요즘에 안 쓰는 건 아닌데 많이 사라졌어요.
1: 그렇군요. 네,
0: 그래서 policeman, policewoman 뭐 이것보다는 police officer. 그냥 officer. 줄여서 맥락에 따라 officer 하면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1: 이거를 내가 어디서 보긴 했는데 네네. 떠오르질 않아서 폴리서가 된 것 같아요.
0: 아, 예. 폴리서. 어, officer이랑 섞였군요.
1: 맞아요.
0: 오케이, 오케이.
1: 예.
0: I got it, I got it.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police officer보다는 cop에 더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둘 다 경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 명을 얘기를 하는데요.
1: 네.
0: 아, police officer 같은 경우에는 직업명으로 쓸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 my father is a police officer. 이렇게 직업명으로도 가능하고 호칭할 때 있죠. 부를 때.
1: 네.
0: officer 이렇게 부를 때도 잘 어울려요. However, 여기 cop이라고 하는 거는 직업명으로는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 my son is a cop. That's fine. 괜찮은데 excuse me, cop 이거 엄청 어색해요.
1: 아~
0: 네. 그래서 cop은 호칭할 땐 쓰지 않는 걸로.
1: 네.
0: 직업으로만. 그래서 두 개 중에 헷갈린다고 하면 그냥 이걸 쓰는 게 안전하죠.
1: 얘만 조금 더 머릿속에 저장해 두는 게.
0: That's 네. right.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많아요. 부르는 거. 뭐 police officer, officer. 어, 남자일 경우에는 그냥 sir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어, 뭐 여성분이라면 뭐 ma'am 가능하겠고요.
1: 네.
0: 오케이.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자, 여기 멈춰 세운다라고 하는 거 슬기 씨가 왜냐면 동사가 모르는 게 나왔기면 이걸로 아마 guess를 한 것 같아요.
1: 네.
0: Right? 오케이. 자, pull someone over 이라고 하는 거 바로 누군가를 멈춰 세우다인데요. 이거는 길 가다가 걸어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멈춰 세우는 거, stop 시키는 거랑은 달라요.
1: 예.
0: 얘는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경찰관이 세운다라고 할 때 거의 딱 정해져 있는 표현이에요.
1: 아~
0: 네, 그래서 옆쪽으로 이렇게 pull 시킨다, 이렇게 끌어낸다
1: 아~
0: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사실은 원래 목적어 안 쓰고도 I pulled over 할 수도 있어요.
1: 네.
0: 내가 세웠다 옆에 갓길에 또 가능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이 나를 세운 거죠.
1: 그쵸.
0: 그렇기 때문에 pull someone over 누군가를 멈춰 세우다. 이거는 정말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무조건 아셔야 돼요.
1: 네.
0: 자, 우리 한번 영장 만들어 볼게요. 캅을 활용을 해서
1: 오케이.
0: 그 캅이 그 경찰관이 나를 멈춰 세웠어. 어떻게 할까요?
1: The cop pulled
0: 과거로
1: pulled me over.
0: 그렇죠. The cop pulled me over. 이러면 옆으로 세웠다고 알아두셔야 돼요.
1: 네.
0: 자, 질문형도 한번 해 볼게요. 그들이 널 세웠니? 멈춰 세웠니? 그들이 널 멈춰 세워서 pull over 시켰어?
1: Did they pull You over?
0: Wow! Very nice. Okay. 두 동사로 질문 만드는 거 약간 취약했었는데.
1: 그렇죠.
0: You're getting better. Very nice.
1: 약간 알러지 있었거든요.
0: 그렇죠. 네. So did they? 그들이 과거에 뭐 했니? Did they pull you over? 했니?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pull someone over. 아, 물론 stop이 더 포괄적이긴 해요. Stop은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나를 멈춰 세우는 게 될 수도 있고 경찰관이 뭐 차로 세울 때도 가능한데 이 pull over는 specifically 굉장히 구체적으로 경찰관이 특히나 옆으로 세우게 만드는 거. 오케이?
1: 네.
0: 자, 같이 낭독해 볼게요. The cop pulled me over.
1: The cop pulled me over.
0: Did they pull you over?
1: Did they pull you over?
0: 본문 갈게요.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1: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0: All right. 자, 이랬을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었나 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우선 브레이크 등이 나갔어.
1: 아, 그쵸. 사실 이 브레이크 등이 나가면요.
0: 네.
1: 운전 중에 정말 위험해요.
0: 엄청 위험하죠.
1: 그쵸.
0: 그러니까 그 라이트 관련해가지고 은근히 센스티브해요. 그래서
1: 그렇군요.
0: 뒤에 브레이크 등이 나가던가, 심지어 그 라이센스 플레이트 그거, 번호판에도 불이 들어오잖아요.
1: 맞아요. 그 불 나가도.
0: 걔도 안 돼요.
1: 자동차 검진할
0: 그렇습니다.
1: 때. 다시 받아와야 돼요.
0: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게 길에서 보면 밤에 깜빡하고 헤드라이트를 끄고 운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부러가 아니겠지만.
1: 그쵸, 깜빡해요.
0: 그런 것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좀 민감하긴 해요.
1: 아, 오케이.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아직 벌금은 아닌데.
0: 거기는 뭐.
1: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First of all, 우선 이거 진짜 고등학교 때 엄청 외웠어요.
0: Okay.
1: First of all, above, above, all. 이런 거, 이런 게 있어요.
0: 덩어리로.
1: 예. You are, or out. 아, 브레이크 등이니까.
0: 그렇죠.
1: 그러면은 이거는 브레이크는 너무 영어잖아요. 그럼 브레이크. 등은 방금 내가 힌트를 얻었어요.
0: 뭐였죠?
1: Light.
0: 오케이.
1: 근데 브레이크 등이 하나가 아니니까 라이트?
2: 그렇죠.
1: 예.
2: 그리고 여기서도 힌트가 좀 있잖아요.
1: Are.
0: Yes, exactly. Yes. Okay, so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너무너무 비슷했는데.
1: 예?

0: 차를 세우는 그 제동 장치라고 하나요?
1: 네.
0: 그것은 brake입니다. 이거는 이거를 와 이런 게 있었나 할수 있는데요. 거의 10명 물어보면 한 8명은 틀려요. 진짜예요. It's okay, it's okay.
1: 전 브레이킹 라이트라고 고치려고 그랬거든요.
0: 그건 또 뭐, 별로 이제 상황을 좋게 하진 않는데. So, brake입니다, 여러분들.
1: 오,
0: 주의하셔야
1: 완전
0: 돼요.
1: 처음 봐요, 얘.
0: Right. 그래서 뭐, 당연히 여러 개면 S를 붙여주면 되겠죠. Okay. So, 제가 그래서 이거 실수 나올 것 같았어요.
1: 와.
0: 왜냐면 너무 많이 틀리니까,
1: 네.
0: 이렇게 주의해 달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이 나갔다라고 할 때,
1: 네.
0: 꺼졌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 어떤 단어를 썼죠?
1: 아웃.
0: Okay. 아, 뭐가 아웃됐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So, something is out. Alright. Especially the lights. 그래서 불이 나간, 뭐 꺼진 정도가
1: 네.
0: 되겠습니다. 보통 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면 꺼진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뭔가 고장났을 때라든가. 자, 그런데 이게 하나만의 이유가 아니라는 게 first of all에서 나오죠.
1: 우선.
0: 네. 그래서 지금 슬기 씨도 얘기했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학창시절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1: "맞아요.
0: First of all, 뭐뭐뭐. Second of all, 뭐뭐뭐.
1: 네.
0: And lastly,
1: 아,
0: 뭐 이렇게
1: 맞아요.
0: 한 기억이 있을 텐데요. 자, first of all, 우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뭔가 이유들을 여러 개 나열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니, 왜 내가 안 좋아? 너나왜안 좋아해? 이랬을 때
1: 예.
0: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선, 넌내 타입이 아니야. 오케이,
1: 아.
0: 그러면 일단 우선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First of all,
0: 넌 나의 타입이 아니다.
1: you're not my type.
0: Oh my. 이 얘기
1: Yes.
0: 들으면 이유가 더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이번에는요. 일단 우선 난 돼지고기를 안 먹어.
1: First of all, I
0: Don't.
1: don't eat pork.
0: 그렇죠. First of all, I don't eat pork. And second of all 하고 계속 연결도 가능하겠죠.
1: 네.
0: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First of all, you are not my type.
1: First of all, you're not my type.
0: First of all, I don't eat pork.
1: First of all, I don't eat pork.
0: Alright.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두 번째 이유를 댈 때, 그 다음에 라고 하려면, first가 아니라 뭘 쓰면 되겠어요?
1: Second.
0: Yes. Yes.
1: Yeah.
0: And second of all. 이렇게 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근데 보통 있잖아요. 브레이크 등이 나갔을 때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른데, 경찰관이, 이걸 주고 나서, 만약에 당신이 며칠 내로 이거를 고쳐오면,
1: 아.
0: 그거를 뭐 리시트랑 보내면은 영수증 보내면은
1: 오.
0: 우리가 없애주겠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1: 아,
0: 네네네.
1: 그렇군요.
0: 자, 읽어보겠습니다.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1: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0: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1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0: 네, 아, 근데 이유가 또 있어요.
1: 네?
0: 좌석 벨트도 안 하고 계셨고요. 이거는
1: 아유, 이
0: 위법 상황이죠.
1: 빼도 박도 못
0: 아, 이거는
1: 하겠네요.
0: 어떻게 할 수가
1: 네,
0: 없습니다. 네,
1: 요거는 벌금 또는 범칙, 아이, 그 뭐죠? 그거? 벌점. 예,
0: 맞아요.
1: 그렇게 들어가야
0: 이게
1: 돼요.
0: 근데 벌점까지는 미국에서는 아니고
1: 아.
0: 그거는 보통 moving violations라고 해서
1: 네.
0: 뭐 차선을 뭐 넘어가거나
1: 오.
0: 스피딩을 할 때는 보통 벌점이 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보통 벌금으로 끝납니다.
1: 아, 그래요?
0: Alright, so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이렇게 돼 있고 좌석 벨트 안 하고 있었다.
1: 네.
0: 뭐가 빠졌을까요?
1: So,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벨트겠네요. 오!
0: 좌석 벨트
1: 저는 이거를
0: 뭐라고
1: 맨날
0: 할까요?
1: 외워요. 뭐냐면, 우리 비행기 타잖아요. 비행기 탔을 때의 그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0: 네.
1: 그때 단어, Fasten your seat belt.
0: 오.
1: 그게 너무 듣기
0: 아, 기분
1: 좋잖아요.
0: 좋아요.
1: 예. 여행 가는 설렘과
0: 설렘,
1: 더불어서,
0: 설렘.
1: 예. 원래는 막 좌석 벨트 하기까지가 seat. 잠깐만요.
0: 아하.
1: seat belt.
0: 오.
1: 예. 이거죠.
0: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1: 예.
0: Alright. 자, 맞는지 볼게요. 좌석 벨트, seat belt. 정답입니다. 띄어도 되고. 붙여도
1: 아,
0: 돼요. 네.
1: 그래요?
0: 그래서 좌석 벨트라고 하는 거, 진짜 좌석이 시트잖아요. 그리고 벨트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좌석 벨트, 안전 벨트 둘다 번갈아 가면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1: 네.
0: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동차 관련해서는 좌석 벨트가 조금 더 자연스럽긴 한데요. 안전 벨트 뭐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같이 써볼게요. 이건 안전 그리고

0: 벨트를 정말 써주시면 되죠. 안전,
1: safe belt?
0: 명사로 써야 되죠.
1: safety?
0: 자, 아예 명사로.
1: 아, safety. 쏘리. 네. safety.
0: 오케이.
1: safety belt.
0: 오케이.
1: 예.
0: 자, 노력했습니다.
1: 알라이트. 아니란 얘기네요?
0: 거의 맞았어요.
1: 아, 이가 빠지면 네. 안 되는구나.
0: 근데 이런 실수가 또 있죠. 이런 패턴이 막 뭐가 없어지는 패턴이 많으니까.
1: 이 원래 없애잖아요.
0: Right.
1: 잘 없애잖아. 나 이 좋아하는데.
2: 이 좋아하는데. 네.
0: Alright, 여기서는 없애면 안 돼요. So safety belt 하면 이것도 안전 벨트가 되겠습니다. Alright. 자, 여기 보세요. 당신은 wearing 하고 있지 않았다고 그랬죠. 일단 부정을 했잖아요.
1: 네.
0: 근데 여기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과거 진행으로 썼습니다. 오케이? 자, 한참 뭐 하고 있다라고 해서 진행형을 쓸 때 비동사 ing인데요.
1: 네.
0: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쓰면 과거의 한 순간에 한참 그러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You know what I mean?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I was eating. 나 먹고 있었어. 과거의 한 순간에 한참 먹고 있었어. 근데 여기서는 다만 not을 써서 안 하고 있었다.
1: 네.
0: Right? 그래서 당신은 wearing 안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 진행형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냥 부정문으로 not을 써본 것 뿐입니다.
1: 네.
0: 이거 한번 try 해볼게요. 과거 한 시점 한참 안 하고 있었다.
1: I'll try.
0: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네. 그녀는 그녀의 좌석 벨트를 안 하고 있었다.
1: 아, she is not, she was not wearing her seatbelt.
0: 그렇죠. She was not wearing her seatbelt.
1: Yes.
0: 자, about this. 저희요 비디오 게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 공부하고 있으라 그랬잖아. 그랬는데 저희 비디오 게임 안 하고 있었어요. 공부하고 있었어요. 막 이러면서 right?
1: We were not playing game.
0: 아하, playing a video game.
1: 아, playing a video game.
0: So we were not. 오케이. 만약에 하고 있었으면 we were playing이라고 했겠죠? 하지만 아니니까 we were not playing a video game.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1: 네.
0: 아, 만약에 이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처음에는 난 넌 걸 하지 마세요.
1: 네.
0: 그냥 과거 진행형 연습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부정형으로 바꿔보는 거죠.
1: 근데 우리는 항상 비동사 부정을 쓸 때 isn't, aren't 이렇게 쓰니까요. 그냥 비동사 뒤에 과거일지라도 not을 붙이면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0: Oh, yes, yes. 그리고 이거 줄여서 she wasn't 해도 돼요.
1: weren't.
0: Right, we weren't 해도 되고요.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She was not wearing her seatbelt.
1: She was not wearing her seatbelt.
0: We were not playing a video game.
1: We were not playing a video game.
0: 본문할게요.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1: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0: 자, 이랬을 때 억울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내 하고 있었어요.
1: 지금 푼 거예요? 네.
0: 지금 푼
1: 거군요.
0: 지금 푼 거예요.
1: No, I was it. The whole time. 전체 시간에. 그쵸?
0: 맞아요.
1: I was 그거를 하고 있었다. I was wearing 이겠네요.
0: 계속 나왔죠?
1: 그쵸?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의역은 되어 있지만.
0: 맞아요.
1: 사실 시펠트를 입고 있는 거니까.
0: 얘도 옷이나 똑같아요.
1: Okay?
0: So,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1: Yeah.
0: Alright? Perfect. Very, very nice. 그래서 우리가 옷을 이미 입은 상태를 강조할 때도 wear 쓰듯이
1: 네.
0: 이 seatbel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착용하는 동작보다는 착용한 상태다라고 느껴주는 게 맞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상태였어요. 자, 그러면 wear 나온 김에 오랜만에 wear의 과거형, PP형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여러분 교재에 필기해 주세요.
1: Where, were,
0: 과거형, PP형,
1: worn.
0: Oh, nice.
1: Yes.
0: You got it.
1: Mm-hmm.
0: So, 이렇게 right? 입은 상태다, 입은 상태였다, 그 다음에 PP 형태.
1: 네.
0: 꼭 기본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Mm-hmm.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에
1: 네.
0: 얼마 동안 하고 있었다고요?
1: Whole time.
0: The whole time.
1: Yes.
0: 얘는 덩어리입니다. 고정된 표현이에요.
1: The whole time.
0: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네. 이렇게 강조. 왜냐면 whole 자체가 전체라는 뜻이거든요.
1: 네.
0: Right? 자, 그래서 the whole time. 이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처음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1: 네.
0: Let me just show you, right? So, 여기쯤 나눠서. 자, 보세요. I was sleeping the whole time. 이거 무슨 말일까요?
1: 나는 내내 잤었어.
0: 어, 자고 있었어.
1: 자고 있었어.
0: 너의 전화 안 받았어. 막 이러면서 막 한 3시간 동안 연락했는데. Oh, I was sleeping the whole time.
1: 아우, 깨어나겠다.
0: 아, 그렇죠. 네. She was laughing the whole time. 이건 뭐라고 해석할까요?
1: 난 내내 웃고 있었어.
0: 그렇죠. 나 내내 깔깔깔. 웃고 있었어. 뭐 예를 들어 어떤 영화를 봤는데 아, 너무 웃겼던 거, 너무 재밌었던 거.
1: 추천하는 거죠.
0: Right. So, 네. Oh, she was laughing the whole time.
1: Yes.
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보여드렸으니까 낭독 같이 해볼게요.
1: 네.
0: I was sleeping the whole time.
1: I was sleeping the whole time.
0: Uh-huh. She was laughing the whole time.
1: She was laughing the whole time.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요.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확률상 원어민들은 똑같은 표현으로 하나 더 쓰는 게 있습니다. 전체란 뜻이에요.
1: 이거 아니에요? Every?
0: 아!
1: 아!
0: 아! 자,
1: 전체? 이, 어, 올! 더 올타임.
0: 더 올타. 비슷하지만
1: 다 틀렸어요?
0: 다 틀렸습니다.
1: 아, entire. Entire.
0: The entire time. 아. 얘가 조금 더 격식의 느낌은 있는데 아. 왜냐면 알아두셔야 여러분들이 안 쓰더라도 스쳐서 들었을 때 아, 대충 이런 느낌인가 보다.
1: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중요하죠.
0: 옵션 많이 깔아두면 좋습니다.
1: 네.
0: 자, 읽어 볼게요.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1: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0: There you go. All 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저를 왜 멈춰 세우신 거죠, 경관님?
1: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0: 두 번째는요?
1: 아니에요.
0: 내내 하고 있었어요.
1: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0: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2: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3: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0: 네, 입으로 하는 이명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입했던 잊지 마유 볼까요?
0: Alright, pull someone over.
1: Yeah.
0: 아, 요거 활용해서 한번 해볼 텐데 목소리 키워주세요.
1: Yeah.
0: 그게요, 경찰이 날 멈춰 세웠어. 그 cop이 나를 멈춰 세웠다.
1: The cop pulled me over.
0: There you go. Mm-hmm. 두 번째. 그들이 널 멈춰 세웠니?
1: Did they pull you over?
0: Did they pull you over? 세 번째입니다. 아니, 절 왜 멈춰 세우신 거죠, 경관님? 왜 절 멈춰 세웠어요, officer?
1: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0: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The cop pulled me over. Did they pull you over?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자, 다음은요.
1: 네.
0: The whole time. Mm-hmm. 여기 좀 억양을 많이 주세요.
1: 네.
0: 자, 난 내내 자고 있었어. 나 자고 있었어, 내내.
1: I was sleeping the whole time.
0: You got it.
1: Yeah.
0: 두 번째. 저는 그걸 내내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하고 있다는 거 wear 하고 있었다.
1: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0: You got it. 걔는, 그녀는 내내 웃고 있었어.
1: She was laughing the whole time.
0: Perfect.
1: Yeah.
0: 읽어볼게요. I was sleeping the whole time.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She was laughing the whole time. 네, 좋습니다.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5: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And you were not

0: wearing your seatbelt?
1: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2: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4: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3: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4: No. Your brake lights.
3: It's rear.
4: Seatbelt.
3: Huh? Check out the black box.
2: 굿잡 유 가이즈 수고하셨습니다. Alright.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검정 셔츠는 실패할 일이 없지라는 문장이었는데요.
2: 네.
3: You can't go wrong with black shirts.
2: 그렇죠. You can't go wrong. 잘못될 수는 없는 거야. With black shirts.
3: Yes.
2: Very nice.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The whole time. 이거 활용해서 다음 네. 영작 해주세요. 그녀는 내내 조용했어. 원래 말이 많던 사람인가 봐요. 근데 그녀는 내내 조용했어.
3: 오호.
2: 네, 이 문장 영어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자, 머릿속에 떠다니는 문장들을 조합해서 얼른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2: Al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고 보는 영어쌤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문법 독해인 레벨 4 13강에 오신 여러분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13강은 새로운 유닛을 시작하는 강의인데요.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은 투부 정사의 명사적 용법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뭐에 대해서 배웠죠? What, which, whose 명사 음운문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난 시간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 Next Step Challenge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자, 선생님이 이런 우리말 문장을 주고 이거를 영어로 바꿔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모두 완성해 봤나요? 자, 우리말 볼게요. 당신은 무슨 영어 단어를 사용하기 좋아하나요? 음운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영어 단어 이렇게 네, 음운사와 명사가 나오는 음운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what, which, whose 명사를 이용해서 음운문을 만들어야 돼요. 먼저 무슨이란 뜻을 가지는 음운사 what이 나와야 되고요. 다음 영어 단어라는 명사 뭐죠? English word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음으로는 주어 동사를 봐야 되는데 음운문이니까 동사가 앞으로 나와야 되죠. 이 문장의 동사는 무엇인가요? 좋아하다 입니다. 일반 동사 like죠? 이럴 경우에는 일반 동사 대신에 뭐가 나와야 돼요? 두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자, 두. 근데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주어와 시제를 살펴야 돼요. 주어는 you, 당신은이고요. 좋아하다는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do you로 물어야 되죠. 다음으로는 일반 동사 like가 나오고요. 뭐 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사용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like의 목적어가 to use로 표현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물음표 쓰는 거 잊지 말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What English word do you like to use? 네, 이렇게 해서 잘 완성해 봤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to use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투부 정사입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today's learning point로 확인해 볼까요? Today's learning point. 오늘은 step in에서 독해에 필요한 문법 공부를 새로 시작하죠. 오늘 공부할 문법 제목은 투부 정사의 명사

명사적 용법입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잘 배운 후에는 스텝법에서 독해를 해볼 거예요. 오늘 읽을 글의 대주제는 traffic, 교통수단입니다. 자, 그럼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네, 여러분, 교재 49쪽을 봐주세요. Get ready. 함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나와 있죠? 그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명사처럼 투부정사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투부정사라는 이 문법 용어를 선생님이 지난 강의에서 몇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과연 이 투부정사가 무엇일까요? 먼저, to와 동사 원형이 같이 쓰여져 있는 형태의 말을 투부정사라고 말해요. to가 있으니까 to가 붙은 건 알겠는데, 부정사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부는 아닐 뿐 정은 정하다. 사는 품사 할때 사예요. 영어에는 여러 품사가 있죠?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이런 품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부정사는 그 품사들 중에서 어느 하나의 품사로도 정할 수 없어요. 어떨 때는 명사로 쓰이고 또 어떨 때는 형용사, 어떨 때는 부사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품사로 정할 수 없다. 그 특징을 가지고 부정사란 이름이 붙게 된 거예요. 이번 유닛에서는 명사로 사용되는 투부정사에 대해서 배웁니다. 다음 유닛은 형용사, 그 다음 유닛은 부사 이렇게 나갈 거예요. 자, 그럼 명사로 쓰이면 투부정사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명사 형태로 해석이 되고요. 다른 명사와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오거나 보어 자리에 오거나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텝 인에서 각각의 위치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인 시작합니다. 네, 교재 50쪽을 봐주세요. 자, 이제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을 시작해 볼게요. 파트 A와 파트 B에서는 주어 자리에 있는 투부정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다른 명사들과 마찬가지로 투부정사가 명사로 사용이 되면 주어로 쓸수 있습니다. 주어가 뭐죠? 여러분, 말할 수 있나요? 네, 주어란 그 문장의 주체가 되는 말이에요. 주인공인 말이거든요.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나오면 그것을 누가 하는지, 누가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할수 있어요. 나는 공부한다. 공부한다는 동작을 누가 하고 있죠? 나는. 나는이 바로 주어가 됩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영어의 주어는 은는 이가가 붙는 말이 돼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면 그게 주어라면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기는, 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하기가 이런 식으로 문장 속에서 해석이 돼요. 자, 그리고 주어에 오기 때문에 주어에 따라 동사의 형태가 바뀌죠. 투부정사는 3인칭 단수 취급을 하니까요. 그에 알맞은 동사를 써야 합니다. 예문을 보면 이 앞에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To learn a new language is not easy.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주어로 to learn, to 동사 원형, to 부정사가 쓰였죠? 해석은 어떻게 했어요? 배우는 것은이라고 해서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됐고, 자, 그리고 To learn, 투부정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에 맞게 is라는 비동사가 쓰였습니다. 자, 여러분 잘 이해했죠? 그러면 예문을 몇개더 볼게요. self-check입니다. 투부정사 주어에 위하면서 문장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To get an A on the exam was impossible. 그 시험에서 A를 받는 것은 어떻다? was impossible. 불가능했다라는 뜻이죠? 네, 여기서 보면 to get, to 동사 원형 to 부정사가 나왔고 맨 앞에 주어로 쓰였어요. 선생님이 받는 것은 이라고 해석을 했죠. 3인칭 단수니까 동사는 어땠나요? is의 과거형 was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해석을 하면 그 시험에서 A를 받는 것은 impossible, 불가능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네, 다음 2번 가볼게요. To swim in the pool is fun. 수영장에서, 그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은 재미있다. 역시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왔고 해석은 to swim,

사용하는 것은으로 잘 해석했어요. 동사 볼까요? is 3인칭 단수에 맞게 is가 잘 쓰였죠? 그래서 문장을 다시 해석해보면 그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은 재미있다입니다. 자, 이와 같이 주어로 쓰일 수 있고요. 다음 파트 B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도 주어로 쓰이는 투부정사를 살펴볼 건데요. 이번엔 가주어 it, 진주어 투부정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이 용어는 여러분 익숙하죠? 네,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투부정사가 앞에 파트 A에서 본 것처럼 앞에 주어로 위치할 때도 있지만 뒤로 갈 때도 있어요. 그렇게 뒤로 가버리면 앞자리가 비죠. 그때 가짜로 it을 써주는 거예요. 그때의 it을 가주어라고 불러요. 가짜 주어니까요. 가짜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해석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진짜 주어는 뭐예요? 투부정사. 문장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로 앞에서 우리가 해석했던 주어처럼 해석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예문을 볼게요. It is not easy to learn a new language. It 나왔고 투부정사가 나왔죠. 그러면 가주어 it, 진주어 투부정사 구문이에요. 뒤에서부터 해석이 갑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어떻다? 쉽지 않다. It은 해석하지 않았죠. 네, 바로 이렇게 뒤로 와서 진짜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 문장을 다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To learn a new language is not easy. Part A에서 봤던 문장입니다. 투부정사 주어가 이렇게 앞으로도 올 수 있어요. 앞에 쓸 수도 있고 뒤에 쓸 수도 있다. 뒤로 오면 가주어 이시 대신 쓰인다. 이렇게 호환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셀프체크해서 문장 더 볼게요. 가주어와 진주어를 찾아 밑줄 먼저 치고요. 문장을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It was impossible to get an A on the exam. 자, it하고 뭐가 나왔죠? 투부정사 to get 여기 있네요. 자, 가주어 진주어 밑줄 쳤죠? 뒤에서부터 해석해야 돼요. 그 시험에서 A를 받는 것은 was impossible, 불가능했다. 자, 이 문장 익숙하죠, 여러분? Part A에서 이렇게 나와 있었죠? 이 투부정사에 있는 주어부가 앞으로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to get an A on the exam was impossible. 의미는 똑같습니다. 단지 표현법이 좀 다를 뿐이죠. 자,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It is fun to swim in the pool. It 가주어, to swim 진주어. 그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은 어떠하다? It's fun, 재미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역시 이것도 투부정사 이 주어 부분이 앞으로 나오면 어떻게 쓰일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말해볼래요? 네, 바로 To swim in the pool is fun. 네, 앞부분으로 다 와버렸어요. 그리고 Part A에 나왔던 문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두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art B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어서 Part C와 D를 같이 공부해 볼게요. Part A, B에서는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이 문장에서 주어에 위치할 때의 해석을 연습해 봤어요. 이번에는 보어자리에 올 때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명사는 문장에서 보어로 사용될 수 있죠. 투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하면 역시 보어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보어가 또 뭐죠? 보어는 쉽게 말하면 보충해주는 말인데요. 우리가 계속 볼 문장은 보어 중에서도 주격 보어라는 거예요. 주격 보어란 뭐냐면 뭐를 보충해주는 말이냐면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에요. 주어가 무엇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주는 말을 주격 보어라고 합니다. 그 주격 보어로서 투부정사를 쓸 수 있어요. 문장에서 우리말로 해석하다 보면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죠.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이다로 해석됩니다. 즉, 비동사와 같이 쓰일 때가 많아요. 자, 여기 예문을 보면 앞에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Travel is to discover new cultures. 자, travel, 여행은 주어죠. 그리고 is, 이다가 나왔어요. 여행은 만약에 선생님이 이 부분을 가리고 is로 끝난다면

여행이 무엇인지 알수 없죠. 여행이 무엇이죠? 다음 보어가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뒤에 나온 이 표현, 투부정사로 표현된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행은 무엇이다? 새로운 문화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To discover가 발견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됐고요. 여행이 무엇인지를 보충해주는 말로써, 즉 주격보어로 사용된 문장이에요. 자, 주격보어 뭔지 알겠죠? 자, 그러면 self-check해서 문장을 더 보도록 할게요. His dream is to help animals in need. 그의 꿈은 도움이 필요한 동물을 돕는 것이다. 자, 여기서 in need라는 건 필요 안에 있다라는 그런 직역을 하면 안 되고요. 필요한, 뭐가 필요한 거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이렇게 in need라는 표현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도움이 필요한 동물을 돕는 것. 선생님이 to help를 뭐라고 해석했죠? 돕는 것. 이렇게 명사적 용법으로 해석을 했고요. 비동사와 같이 쓰여서 그의 꿈이라는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 주격보어로 쓰인 문장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2번도 함께 볼게요. Her goal is to become a famous actress. 그녀의 목표는 to become 되는 것이다. 유명한 여배우가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to become을 명사적 용법 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비동사가 is로 나와 있으니까 이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설명이 됩니다. Her goal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로 to become, 투부정사가 사용된 문장이었죠? 네, 이렇게 주격보어로 사용되는 투부정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파트 D로 같이 가서요. 목적어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명사니까 뭐로도 쓰일 수 있다? 목적어로도 쓰일 수 있다. 목적어가 뭐죠, 여러분? 동사의 동작이나 상태의 대상이 되는 말이에요.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라는 문장에서 공부한다 라는 동작의 대상이 뭔가요? 바로 영어를이죠. 우리말로 하면 을을이 붙는 말이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면 이게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 을을을 붙여서 뭐뭐 하기를,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문장 속에서 해석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 볼게요. He wanted to grow some plants. 그는 원했다. 몇몇 식물들을 기르기를, 기르는 것을 해서 wanted, 원했다라는 동사의 대상으로, 목적어로 to grow가 쓰였죠. 무엇을 원한 거예요? To grow, 기르는 것을 원했다. 이처럼 투부정사가 목적어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동사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쓸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ove, 사랑하다, begin, 시작하다, 또 want, 나왔죠? 원하다, hope, 희망하다, 또 plan, 계획하다. 이런 동사들이 목적으로서 투부정사를 가질 수 있어요. 자, 요 예문들은 우리 self-check에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 목적어에 유의해서 문장을 해석해 볼까요? She loves to read books in her free time. 그녀는 loves, 여기서 love는 아주 좋아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문맥에 맞아요. 아주 좋아한다. 그녀의 자유시간에 책 읽는 것을 하고 to read가 love의 목적으로서 쓰였죠. 아주 좋아해요. 뭘 좋아하죠? 책을 읽는 것을. 네, 그래서 love의 목적으로 투부정사 to read가 온 문장 확인했고요. 또 2번 볼게요. They hope to pass the exam. 그들은 바란다. 그 시험을 pass, 통과하기를. To pass가 hope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합격하기를, 통과하기를 이란 의미로 쓰였죠. 이렇게 목적으로 해석하면 를이라는 표현이 우리말에 따라 붙습니다. Hope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동사예요.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투부정사의 명사조용법 잔뜩 배웠는데요. 자,
자, 머릿속에서 정리가 잘안 되나요? 그럴 땐 이지은 선생님의 이지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투부정사란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형태의 말이고요. 우린 지금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따라서 해석할 때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다 명사처럼 해석이 됩니다. 주어로 올 때는 은는 이가가 붙어서 뭐뭐 하기는과 같이 해석되고요. 이때 주어는 3인칭 단수니까 동사 형태에 유의해야 돼요. 또 가주어 it, 진주어 to 부정사도 살펴봤어요. 가주어는 이때 해석하지 않고 진짜 주어는 뭐다? 두부정사다. 문장 뒤에 있으니까 잘 해석해야 되고요. 다음 다른 명사처럼 보호에 올수 있는데 우리는 주로 주격 보호에 오는 경우를 봤습니다. 주격 보호란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로서 문장에서 비동사와 함께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돼요. 목적으로 쓰일 때도 살펴봤죠? 목적어는 우리말에서 을을이 붙어서 해석이 돼요. 그런데 목적어로 투부정사를 취할 수 있는 동사는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많이 보게 될 동사들은 네, 요 정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했어요? 그럼 우리 배운 내용을 잘 적용해서 독해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스텝업입니다.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적용해서 독해를 정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지문의 대주제는 트래픽, 교통수단이에요. 이 주제는 처음 나왔죠? 자, 오늘도 어떤 재밌는 내용을 알게 될지 기대가 되지 않나요? 첫 번째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Some cities draw road lines with special paint. 몇몇의 도시들은 특별한 페인트로 도로선을 draw, 그린다. 네, 도로선이 글의 소재로 지금 등장을 했어요. traffic이니까 road lines, 관련된 어휘죠. 특별한 페인트로 도로선을 그린다고 해요. The purpose of this is to make the lines glow in the dark. purpose, 목적이에요. 이것의 목적은 그 라인을 glow, 빛나게 만드는 것이다.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자, 선생님이 이긴 문장을 해석했는데요. 여기에 이 문장을 잘 해석하려면 이 구문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make가 나오고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이때의 뜻은 이 목적어를 뭐하게 만들다란 뜻이에요. 문장 속에 대입해 볼게요. 이것의 목적은 그 선들을, 도로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선들을 동사 원형 나왔네요. glow는 빛나다란 뜻이에요. 그 선들을 빛나게 만든다. 어때요? 자, 이 구문에 맞게 잘 해석했죠? 네, 이것의 목적. 여기서 이것이란 앞에 나온 내용이에요. special paint로 도로선을 그리는 것의 목적은 이 라인이 빛나게 하는 것에 있대요. This paint absorbs light during the day and glows at night. 이 페인트는 낮 동안에 빛을 흡수하고 밤에 빛을 낸다. 빛난다. 자, 이 문장은 observes 그리고 glows가 and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네요. 두 개의 동사가 나왔어요. 이 페인트가 하는 기능이 나와 있어요. 낮 동안에 빛을 흡수해서 밤에 그 빛을 glow, 내뿜는 거죠. 정말 special paint, 특별한 페인트네요. 다음. The cities hope to keep cars and people safe at night. 그 도시들은 차들과 사람들을 안전하게, 밤에 차들과 사람들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을 hope, 바란다라는 뜻의 문장이에요. hope는 그 목적어로 투부정사를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동사였죠. 그래서 hope의 목적어로 to keep이 왔고요. 선생님이 지키기를 유지하기를 이렇게 명사처럼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keep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구문이 있어요. 바로 keep 목적어 목적격 보호 형용사 구문입니다. 이 구문은 목적어를 모호하게 지키다가 keep이니까요. 유지하다 이런 뜻의 문장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여기 문장에 대입해서 살펴볼게요. 차와 사람들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말로는 뒤에 오는 이 목적격 보호의 형용사가 뭐뭐 하게라고 해석된다는 거예요.
마치 부사 같죠? 부사는 우리말로 뭐뭐 하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safe를 나중에 영작할 때 safely로 쓰기가 쉬워요. 그런데 보호에는 부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형용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안전하게라는 의미더라도 safe와 같이 형용사 그대로 써줘야 돼요. 자, 이거 기억하세요. 다음, plus. It is possible to save energy. 자, it 가지고 to 부정사 진주어 구문이죠.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가능하다. How? 어떻게? The paint glows without using electricity. 그 페인트는 전기를 사용하는 것 없이 빛난다. 맞나요, 여러분? Without ing 하면 뭐뭐 하는 것 없이란 뜻이에요. 전기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페인트가 낮에 빛을 흡수해서 밤에 내뿜으니까요. So we can blank.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다. 이렇게 문장이 마무리됩니다. 네, 잘 읽어봤고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며 우리의 이해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볼까요? 네, 볼게요. 뒤에 so we can 하고 빈칸 처리가 됐는데 앞에 문맥과 어울리는 네, 문장이 완성되어야 되겠죠. 1번 볼게요. So we can protect many people on roads.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길 위에서 protect, 지킬 수 있다. 자, 앞에는 지금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Without using electricity, 전기의 사용 없이 페인트가 빛난다. 그래서 it is possible to save energy. 전기를, 즉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protect 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얘기하면 좀 어색하죠? 그래서 1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2번, turn off some of the street lights. turn off, 끄다란 뜻이에요. some of the street lights 하면 스트리트라이트가 가로등이거든요. 가로등의 몇몇을 turn off, 꺼둘 수 있다. 자, 2번이 들어가면 어울리나요? 그렇죠. 앞에 지금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빛을 낸다고 했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 전기를 사용하는 가로등은 몇 개는 꺼둘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So we can turn off some of the street lights. 잘했고요. 그래도 3번도 봐야겠죠? Keep the roads clean and safe. 네, 이 구문은 이 문장은 지금 목적어 the roads가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 clean and safe에서 형용사가 나온 구문이네요. Keep이 유지하다죠. 길들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한다. 네, 이것도 크게 관련이 없는 보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다음 2번 질문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에 대한 답으로 알맞은 것은? 질문이 나와 있어요. Why is the paint special? 왜그 페인트는 special, 특별한가요? 자, 우리 special 페인트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특별했죠? 페인트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까요?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This paint absorbs light during the day and glows at night. 이 페인트는 낮 동안에 빛을 흡수하고 그리고 밤에 빛을 내요. 이런 기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야광이라고 하죠? 그래서 특별합니다. 정답은 몇 번? 1번. 야광이어서가 되겠습니다. 네,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자, 이제 이지 가이드로 방금 읽은 지문을 정리해 봅시다. 자, 이 글은 어떤 정보를 전달해 주나요? 메인 아이디어 함께 볼까요? Some cities use special paint to make road lines glow in the dark. 문장이 좀 길지만 차근차근히 보면 몇몇의 도시는 특별한 페인트를 사용한다. 여기서 to make가 나왔어요. 그리고 make 다음에 road lines 목적어 나왔고요. glow 동사 원형이 나왔어요. 그러면 목적어가 즉 도로선이 빛나도록 만든다라는 뜻이 되겠죠. 어둠에서. 자, 여기 to 부정사가 나왔는데 이때 to 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 아니라 부사적 용법으로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이것은 다다음 유닛에서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장을 해석하면 뭐 하기 위해서 어둠 속에서 그 도로 선이
빛나게 만들어

들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페인트를 사용한다. 이렇게 문장을 정리할 수 있어요. 다음 디테일도 볼게요. The paint absorbs light during the day. 그 페인트는 낮 동안에 빛을 흡수하고요. It glows at night without using electricity. 그것은 전기의 사용 없이 밤에 빛난다. It is possible to save energy. 이 to 구문이 나왔습니다. 가주어 진주어죠?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서 특별한 페인트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그래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투부정사 명사적 문법 하고 있죠? 만드는 것이다. 자, 만들다, make를 뭘로 써야 돼요? To make 이렇게 쓰고요. 또 지키기를 희망한다. 희망한다, hope가 나왔어요. hope의 목적으로 투부정사 올수 있죠? 따라서 지키다, keep을 넣어서 to keep 이렇게 쓰였습니다. 마지막은 앞에서도 방금 이지가이드에서도 나왔는데요. 절약하는 것이 가능하다. 절약하는 것, 진주어로 to save 쓰면 완성되죠. 자, 이렇게 우리 투부정사 명사적용법 잘 배워봤고요. 이번에 나온 리뷰 퀴즈는 keep, 목적어, 그리고 이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찾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 다시 한번 열심히 공부해봐요.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기초 영문법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23강인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우리가 유닛 13에서 공부했던 수량 형용사와 빈도부사, 그리고 유닛 14에서 공부했던 비교급 내용을 총정리하는 날입니다. 우리 중요한 내용 위주로 개념 정리 먼저 해보고, 이어서 워크북 문제 풀이를 통해서 시험 문제 완벽 대비까지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량 형용사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잠깐 복습해 볼 텐데요. 우리 수량 형용사 세 가지 종류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로 many, much, 그리고 a lot of인데요. 각각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many의 경우 셀수 있는 명사의 앞에 나와서 많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면 much는 어때요? 얘도 많은이라는 의미지만 셀수 없는 명사의 앞에 오게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펜의 개수는 셀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펜들이라고 할 때는 many pens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물이라는 액체 물질은 어때요? water 셀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과 같은 액체 물질은 셀수 없기 때문에 많은 물이라고 할때 many water 아니죠? much water이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자, 이 차이점 잘 기억하시고요. 이어서 우리 a lot of 볼게요. a lot of는 편리하게도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 앞에 모두 올수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빈도부사 공부해 보았는데요. 자, 각 빈도에 맞게 여러분이 각 단어를 매칭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가장 자주 일어나는 일, 항상이라는 빈도부사 무엇이었죠? always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통 일어나는 일을 말할 때 보통, 대개에 해당하는 단어는 usually. 그 다음 빈도를 나타내는 단어로는 우리 often 있었죠? often은 자주, 흔히 이런 말이에요. I often play soccer 하면 나는 자주 축구를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빈도를 나타내는 단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때때로, 가끔에 해당하는 빈도부사죠. 네, sometimes입니다. sometimes. 자, 이어서 거의 뭐뭐 안타

사용하라고 할 때는 우리 단어 세 개 공부했습니다. 바로 hardly, seldom, rarely입니다. 자, 그리고 결코 뭐뭐 않다 혹은 절대 뭐뭐 않다에 해당하는 빈도 부사는 never이었거든요. 자, 여기에 있는 빈도 부사 정도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빈도 부사에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바로 빈도 부사의 위치입니다. 자, 빈도 부사의 위치는 그 문장에서 일반 동사가 있냐 아니면 비동사나 조동사가 있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문장 안에서 일반 동사가 있다. 그럼 빈도 부사는 그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일반 동사는 없고 조동사나 비동사가 있는 문장이다. 그러면 비동사나 조동사 뒤에 빈도 부사가 위치하게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비교급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비교급의 기본 형태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 비교급은 더 뭐뭐한 혹은 더 뭐뭐하게 이렇게 비교할 때 써주는 말이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형용사나 부사 뒤에 er을 붙여서 나타내게 됩니다. 다만 형용사나 부사 자체가 이로 끝나는 경우에는 이를 한 번 더 붙이지 않고 그냥 r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형용사나 부사의 길이가 이미 너무 길어서 뒤에 er을 붙일 수 없는 경우에는 뒤에 er을 붙이는 대신 앞에 누구를 붙여주기로 했어요? 앞에 more을 붙여주기로 하였습니다. 자, 우리 하나씩만 예를 들어볼게요. 키가 큰이라고 할 때는 tall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키가 더 큰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뒤에 er 붙이면 되겠죠? taller, 키가 더 큰. 자, 그런데 expensive는 어때요? expensive, 단어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자, 이럴 때는 뒤에 er 붙이지 않고요. 앞에 more을 붙여서 비교급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의미는 더 비싼이 되는 거예요. 더 비싼 비교급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비교급 만드는 형태는 이와 같고요. 이어서 비교급을 활용한 문장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비교급 뒤에 than을 써서 비교 대상을 나타내 준다라는 점입니다. 자, 비교급 만드는 방법은 방금 살펴봤죠. 뒤에 er을 붙이거나 앞에 more을 붙여주면 되는 거고요. 뒤에 누구보다 라는 의미로 than을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너보다 키가 더 커 라고 할 때는 I am taller than you가 되는 것이죠. 그쵸? 자, 하나 더.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즉, 훨씬 더 뭐뭐한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표현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 뭐가 있죠? Even, much, a lot, still, far 등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표현들이 이 비교급의 앞에 나오게 되면 훨씬 더 뭐뭐한 이렇게 비교급을 강조해 줄 수 있다라는 것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A입니다. 빈칸에 many 또는 much를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여러분, many와 much는 둘 다 수량 형용사로 많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many는 뒤에 셀 수 있는 명사가 나와야 하고요. much는 뒤에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와주어야 합니다.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 grapes라고 했어요. grapes 앞에 빈칸이 있죠. 포도들 셀 수 있습니다. 우리 셀 수 있는 명사 앞이니까 누구 써줘요? many를 써주는 거예요. There are many grapes in the box. There are 하면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이죠. 포도들이 많이 있대요. 어디에? 상자 안에. 다음 2번 볼게요. 이번에는 time 앞에 빈칸이 있습니다. 여러분, many time일까요? much time일까요? time은 시간, 추상적인 개념에 해당하기 때문에 셀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much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시간이 많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3번 볼 텐데요. 자, 이번에는 students 앞에 빈칸이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 셀 수 있잖아요. 한 명, 두 명 셀 수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셀 수 있는 명사 앞임으로 우리 many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Many students are in the classroom. 많은 학생들이 교실 안에 있다. 4번 보시면 빈칸 kinds of books라고 하였는데요. kinds of books 하면 종류의 책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kinds 셀 수 있거든요. 따라서 앞에 many 나와주면 되겠죠. 너는 많은 종류들의 책을 읽어야 한다.
자, 이어서 5번입니다. 이번에는 빈칸 fish라고 하였어요.

그 고양이는 많은 생선을 먹지 않는다. 자, 여기서 정답은 much인데요. 여기서는 생선이 한 마리, 두 마리의 개념의 생선이 아니라 그냥 음식으로서의 생선을 말하는 거거든요. 고양이는 생선을 별로 안 먹는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셀수 없는 명사고 따라서 much가 나와주면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이번에는 friends 앞에 빈칸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쉽다, 그쵸? 친구 한 명, 두명셀수 있기 때문에 앞에 many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제이슨은 많은 친구들이 있다. In this town, 이 마을에. 자, 이어서 7번인데요. 이번에는 chocolate milk 앞에 빈칸 나와 있어요. 여러분, 초콜릿 우유 혹은 초코 우유라는 액체는 셀수 없겠죠. 그 자체로 셀 수가 없어요. 따라서 앞에는 much가 나와주면 됩니다. Don't drink too much chocolate milk. 너무 많은 초코 우유를 먹지 마. 자, 이어서 8번인데요. 자, 빈칸 money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집합적인 개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much를 써주는 것이 맞고요. 여러분, there is라고 하면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인데, there is not이니까 뭐뭐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많은 돈이 없습니다. 어디에? In her pocket. 그녀의 주머니에. 자, 이어서 9번 볼게요. 이번에는 is there로 시작합니다. 우리 there is는 뭐뭐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is there 하면 뭐뭐가 있니?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무엇이 있니? 해변에 많은 모래가 있니? 라고 했어요. 우리 모래알과 같은 이 알갱이 물질도 역시 셀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나 설탕도 마찬가지예요. 알갱이 물질 셀수 없기 때문에 앞에 much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이번에는 people 앞에 빈칸 있습니다. 사람들 한 명, 두명셀수 있죠? 그래서 셀수 있는 명사 앞에 many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How many people?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are there 있나요? 어디에? On the playground, 운동장에. 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우리 B번 볼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자, 1번 보시면 much와 a lot of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는데, 역시 뒤에 있는 명사를 보니까 foreigners, 외국인들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foreigners 하면 외국인들인데 셀수 있잖아요. 외국인 한 명, 두명셀수 있죠. 따라서 앞에는 a lot of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a lot of는요, 뒤에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가 모두 나올 수 있습니다. 해석해보면 많은 외국인들이 visit Korea, 한국을 방문한대요. Every year, 매년. 자, 2번 볼게요. I don't drink many juice일까요? 아니면 I don't drink much juice일까요? 주스라는 액체 물질을 생각해보면 셀 수가 없죠. 따라서 much와 함께 쓰이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 3번 볼게요. 이번에는 questions 앞에 many를 써주냐, 아니면 much를 써주냐인데 질문은 한 개, 두개셀수 있습니다. 따라서 many와 함께 써주시면 되겠고요. She has many questions all the time. 그녀는 항상 질문이 굉장히 많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many water일까요? much water일까요? 자, 이건 여러분 맞힐 수 있습니다. water 하면 셀수 없는 물질이죠. 액체니까. 그래서 much와 함께 쓰이는 것이 맞고요. 우리 there isn't 하면 뭐뭐가 없다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in the pond, 연못에 많은 물이 없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입니다. Jack will do many work일까요? 아니면 Jack will do a lot of work일까요? 여기서 일 업무는 셀수 없는 추상적인 명사기 때문에 셀수 없는 명사와 함께 쓰일 수 있는 a lot of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Jack은 많은 일을 한다. 어디서? In the office. 사무실에서 라고 해석됩니다. 자, 이어서 6번인데요. There are much chairs일까요? 아니면 There are a lot of chairs일까요? Chairs 셀수 있잖아요. 의자 한 개, 두개셀수 있잖아요. 따라서 셀수 있는 명사와 함께 나올 수 있는 a lot of 골라줄게요. 많은 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에? In the room, 방 안에. 자, 이어서 7번인데요. Why do you have so many pencils? 일까요? 아니면 Why do you have so much pencils? 일까요? Pencils, 연필 한 개, 두개셀수 있잖아요. 그쵸? 따라서 many와 써주어야겠네요.

적으시면 many salt일까요? 아니면 much salt일까요? 소금이라는 물질은 가루류죠. 그래서 셀 수가 없어요. 따라서 much와 어울립니다. 해석해보면 he doesn't like to put much salt in his soup.

여러분, water 셀수 없습니다. 그쵸? 액체 물질 셀수 없으니까 우리 a lot of와 함께 써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어서 10번인데요. 이번에는 money 앞에 many와 much가 있습니다. 돈이라는 집합적인 개념도 셀수 없는 명사 취급한다고 했죠? 따라서 much와 써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C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괄호 안에 단어가 들어갈 위치로 알맞은 것을 고를 텐데요. 여러분, 괄호 안에 있는 단어들을 잘 살펴보니까 모두 빈도부사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빈도부사의 위치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빈도부사는요, 일반 동사의 앞에 쓰이고 비동사나 조동사의 뒤에 쓰이게 됩니다. 자, 여기 한번 필기해 볼게요. 자, 빈도부사는 일반 동사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비동사나 조동사가 나오게 되면 빈도부사는 그 뒤에 나와 주어야겠죠? 자, 이 점을 잘 기억하면 문제 쉽게 풀수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He plays baseball on weekdays. 자, 그는 평일에 야구를 한다고 하는데 가끔 한대요. 자, 빈도부사의 위치는 어딜까요? 여기 일반 동사 나온 거 보이시죠? 이 일반 동사의 앞에 위치해야 하므로 1번이 정답입니다. 그는 가끔 평일에 야구를 한다. 자, 2번인데요. Jane eats ice cream. Jane은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seldom, 거의 안 먹는데요. 일반 동사 앞에 나와주면 되겠다, 그쵸? 2번. 자, 3번인데요. She is kind to her friends. 그녀는 친구들에게 친절하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은 친절하다. 빈도부사 위치 어딜까요, 여러분? 비동사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비동사의 바로 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인데요. I get up at 6 in the morning.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난대요. 근데 often, 자주라고 하였어요. 자, 빈도부사의 위치는 일반 동사의 앞임으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살펴볼게요. 5번인데요. My mom drinks coffee after meals. 근데 never 넣어주래요. 자, 빈도부사의 위치는 이 일반 동사 drink의 앞이 되겠죠? My mom never drinks coffee after meals. 우리 어머니는 식후에 커피를 절대 드시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자, 6번 보겠습니다. Albert is late for class. 근데 never을 넣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비동사인 is의 앞일까요? 뒤일까요? 비동사의 뒤에 빈도부사가 나와주어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Albert is never late for class 하면 Albert는 수업에 절대 늦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7번입니다. All the drivers must follow the traffic rule. 근데 always가 있죠? Always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이 문장에는 조동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동사 어디 있어요? Must가 되겠죠? 이 앞에 와요? 뒤에 와요? 네, always의 위치는 조동사의 뒤이므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운전자들은 따라야 한다. Must always follow. 무엇을? 교통 규칙을. 이 되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8번인데요. 이번에는 일반 동사 washes가 있습니다. 따라서 빈도부사 often의 위치는 이 washes의 앞이 되겠죠? My father often washes the dishes on Sundays 하면 우리 아버지는 일요일마다 자주 설거지를 하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D 보겠습니다. 우리말과 같은 의미가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빈도부사를 쓰세요. 자, 여러분, 1번 보시면 나는 자주 영화 보러 간다고 했잖아요. 자주에 밑줄 치면 여러분 바로 정답 쓸수 있습니다. 자주에 해당하는 빈도부사는 often이죠. I often go to the movies. 자, 2번 볼게요. 그는 좀처럼 제 시간에 오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좀처럼 뭐뭐 하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빈도부사, 우리 세 가지 배웠는데요. 바로 seldom, rarely, 그리고 hardly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입니다. 써니는 보통 걸어서 학교에 간다고 했어요. 자, 보통에 해당하는 빈도부사는 우리 usually 써주시면 되겠죠. Sunny usually walks to school. 자, 이어서 4번.

아니다. 우리는 때때로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를 한다. 여러분, 때때로에 해당하는 빈도부사는 sometimes입니다. 그래서 we sometimes study together at the librar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5번입니다. 진수는 결코 수업 도중에 자지 않는다고 했어요. 결코 뭐뭐하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빈도부사는 never이죠. 진수 never sleeps during class. 자, 이어서 6번입니다. 나는 보통 저녁 식사 후에 책을 읽는다. 보통이니까 우리 usually 써주시면 되겠죠? I usually read a book after dinner. 나는 저녁 식사 후에 보통 책을 읽는다고 하였습니다. 7번인데요. 나의 아빠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다. 좀처럼 뭐뭐 하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빈도부사 seldom, rarely, hardly. 자, 그리고 그들은 자주 피아노를 친다고 했어요. 자주 뭐뭐 한다. Often, they often play the piano가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비교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A인데요. 다음 형용사 부사에 비교급을 쓰라고 하였습니다. 자, 1번 볼게요. Long, 짧죠? 뒤에 er 붙여주면 됩니다. Longer, 더 길이가 긴이 되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Smart, 비교급은 뭐예요? Smarter. 3번, young, 비교급은 뒤에 er 붙이니까 younger. 4번, early, 뒤에 er 붙이는데요. 이렇게 자음 y로 끝나는 단어의 경우 이 y를 i로 바꾸고 er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earlier 이렇게 써요. 이어서 hot인데요. hot, 더 뜨거운이라고 할 때 우리 er 붙여주면 되는 거 맞는데 이렇게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는 형용사는 마지막 자음 한 번 더 써주시고 er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hotter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계속 볼게요. famous, 유명한인데 더 유명한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OUS로 끝나는 형용사는 앞에 more 붙여서 비교급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7번, interesting. interesting, 길잖아요. 뒤에 er 붙이지 말고 우리 앞에 more 붙여서 나타내 줄게요. more interesting, 더 흥미로운이 되겠죠. 자, 이어서 8번과 9번 별표할게요. 8번과 9번은 불규칙 비교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새 비교급은 better, 그리고 little의 비교급은 less니까 여러분 따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어서 10번인데요. diligent, 부지런한의 비교급은 더 부지런한, 형용사 기니까 앞에 more 붙일게요. more diligent 이렇게요. 네, 이어서 우리 B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괄호 안의 단어를 알맞은 형태로 고쳐서 문장 완성하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 1번 볼게요. 이 카메라는 저것보다 더 작다고 했어요. 더 작다. 우리 small에 비교급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smaller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2번 마이크는 알버트보다 키가 더 크다고 했으므로 tall의 비교급 taller. 3번, 그는 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다고 했어요. 나이가 더 많은 거니까 old의 비교급 older 넣어줄게요. 4번입니다. 금은 구리보다 더 무겁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heavy의 비교급 써줄 거고요. 자음 y로 끝나니까 y를 i로 바꾸고 er 써주겠습니다. heavier. 고양이는 쥐보다 더 크다고 했습니다. 더 큰 거니까 larger. 이때 2로 끝나는 형용사의 경우 우리 R만 붙여주면 됩니다. 6번 보시면 이 그림은 저것보다 더 아름답다고 했으므로 beautiful 앞에 more 붙여서 more beautiful 비교급 넣어줄게요. 수학이 영어보다 더 어렵다. 우리 difficult 앞에 more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녀는 당신보다 더 많은 책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many의 비교급은요 more입니다. 그래서 8번도 별표하고 불규칙 비교급 꼭 기억할게요. 자, 이어서 9번인데요. 그녀는 그보다 더 지적이다고 했어요. intelligent 앞에 more 붙여주면 되겠죠. 자, 10번입니다. 건강이 좋은 것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 important 앞에 more 붙여주시면 비교급 완성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C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1번 한번 보시면 his bag is lighter than mine 이렇게 말했어요. 정답 바로 고를 수 있습니다. 정답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요? 바로 뒤에 than 보이시죠? than은 뭐뭐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형용사의 비교급과 잘 어울립니다. 해석을 해봐도 그의 가방은 나의 가방보다 더 가볍다

맞겠죠? 그래서 라이트의 비교급인 라이를 골라줄게요.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비교했을 때 인도네시아가 한국보다 더 덥다라는 의미이므로 하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는 그녀보다 더 유명하다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more famous 골라줄게요. 이어서 Jane은 수보다 더 날씬하다라는 의미니까 우리 thin을 골라주겠습니다. 5번입니다. 그녀는 마시는데 그보다 더 많은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우리 더 많은이니까 much의 비교급인 more 골라주어야겠네요. 6번. 나의 여동생은 영어를 잘 말하는데 나보다 더잘 말한다. 더 잘이니까 비교급이죠? better 골라줄게요. 이어서 7번인데요. 이 문제는 저 문제보다 더 어렵다라는 의미니까 우리 more difficult 써주겠습니다. 자, 8번인데요. 나의 삼촌은 그 배우보다 더 잘생겼대요. 더 잘생겼다. 비교급이죠. 따라서 handsome의 비교급인 more handsome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D로 넘어가 볼게요. 괄호 안에 단어를 사용하여 비교급 문장을 완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문장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요. 나의 어머니는 40살이다 라고 하였고요. 너의 어머니는 45살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나의 어머니와 너의 어머니의 나이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어린 거예요? 누가 더 젊은 거예요? 나의 어머니가 더 젊죠? 누구보다? 너의 어머니보다. 그래서 My mom is younger than your mom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비교급을 먼저 쓰고 그 뒤에 비교 대상을 써준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나의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보다 더 젊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나머지도 우리 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인데요. 나의 점수는 80점이야. 근데 그녀의 점수는 몇 점이에요? 90점이에요. 그럼 나의 점수와 그녀의 점수를 비교했을 때 나의 점수가 그녀의 점수보다 더 low, 낮죠. 따라서 우리 low의 비교급을 이용해 줄게요. My score is lower than her score. 이렇게 말하면 나의 점수가 더 낮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그녀의 점수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이번에는 3번인데요. My grandmother is 154cm라고 했어요. 나의 할머니의 키를 지금 얘기한 거죠? 154cm라고 했고요. 자, 이번에는 나의 할아버지의 키가 나와 있습니다. 몇 cm예요? 170cm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키가 더큰 거죠? 나의 할아버지의 키가 더 큽니다. 누구보다? 나의 할머니보다. 자, 그럼 비교급 문장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grandfather is taller than my grandmother. 이 되겠죠? 나의 할아버지는요, 키가 더 크십니다. 근데 누구보다 나의 할머니보다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입니다. 민수는요, 54kg이라고 합니다. 지금 민수의 무게랑 현서의 무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현서의 무게는 69kg이에요. 자, 그러면 민수와 현서의 무게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가벼워요? 민수가 더 가볍죠. 따라서 민수는 현서보다 더 가볍다라는 문장을 완성해주면 됩니다. 민수 is lighter than 현서. 이렇게 말하면 민수는 더 가볍습니다. 근데 누구보다 현서보다라는 문장이 완성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5번입니다. 나는 100권의 만화책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친구는 몇권 가지고 있어요? 200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내 친구보다 더 적은 만화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I have fewer comic books than my friend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나는 더 적은 만화책을 가지고 있다. 근데 누구보다? 나의 친구보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6번 보겠습니다. 나는 하루에 8시간을 잔다고 했고요. 나의 아버지는 하루에 6시간을 주무신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나의 아버지보다 많은 시간을 자는 거죠. 따라서 many의 비교급 써서
I have

I sleep more hours a day than my father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시간을 잔다. 근데 누구보다? 나의 아버지보다. 이렇게 비교급 문장 완성됩니다. 자, 이어서 진아는 7시 30분에 학교에 왔고요. 민지는 8시에 학교에 왔어요. 그럼 진아가 더 빨리 온 거죠? 그래서 진아 came to school earlier than 민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this watch, 이 시계는 80달러예요. 그리고 저 시계는 70달러예요. 그러면 이 시계가 더 비쌉니다. This watch is more expensive than that watch가 되겠고요. 자, 비교급 more expensive와 비교 대상을 써주어서 문장 완성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문제풀이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213강 자, 오늘은 수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수요일날은 쓰기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수요동사의 수동태, 자 오늘은 쓰기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먼저 저희가 이제 만들어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문장들, 자, 아깝게 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듣고 반복하시면서 정리 확인하시면 자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내가 원하는 그 코스, 과목이 내년까지는 제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글을 읽거나, 글을 읽을 때 혹은 글을 쓸 때 문장이 길면 바로 쓰지 마시고 뭐부터 먼저 결정한다? 기둥부터 먼저 결정한다. 자,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의 필수 성분부터 먼저 확정하시면 좋겠어요. 자, 주어진 영문어구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누가 어떻게 된대요? 바로 과목이 제공 안 된대요. 끝. 이게 기둥 1,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진 어구가 4개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주어가 누가 될까요? 과목이잖아요. 자,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두 번째로 제공되지 않을 것이다. 어때요? 요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요거는 보자마자 어때요? 수요동사. 수요동사의 수동태는 목적으로 하나 취할 수도 있고 두 개 취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 한 발 더 나가볼까요? 수요동사가 수동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쪽에 주어가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이렇게 사물로 되어 있죠? 이러면 DO가 앞으로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일형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수요동사의 IO 자리에 주로 사람이 오지만 사물이 못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사물이 이렇게 주어로 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일형식이 된다, 수요동사의 수동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한번 가볼까요? 나머지 남은 게 뭐예요? 그러면 제공되지 않는데 언제까지 제공되지 않는 거예요? 내년까지는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by 플러스 시점이 나오게 되면 언제 언제까지 계속이잖아요. 내년까지 계속 제공 안 되는 겁니다. 자, MD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어디 오면 되겠어요? 2번의 뒤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두 단어 이상이니까 부사구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어? 이거 뭐지? 주어 동사가 이미 나왔는데 왜 주어 동사가 또 나왔지? 자, 예전 같았으면 많이 당황하셨겠죠. 하지만 이제는 뭐예요? 접속사가 생략된 것일 거예요. 자, 얘는 뭐죠? 내가 원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뭐예요? want 다음에 뭐가 없죠?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건 뭐죠?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 생략된 것입니다. 따라서, 자,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이 I want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1 뒤에 들어가면 되겠죠. 요거는 1 뒤쪽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기둥 두개 세우시고, 1 뒤에 하나, 2 뒤에 하나, 요렇게 배치시키시면 되겠어요. 1 뒤에 하나, 자, 그 다음에 2 뒤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요걸 그대로 영문으로 바꾸시면 이런 거예요. The courses I want. 이렇게 되겠죠. 자, 관계대명사의 목적격 생략. 요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course는 과목의 뜻이 있으니까 그 과목들이 제공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겠고요. 여러분도 혹시 뭐 중학생이니까 won't 같은 것도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자, will에 not이 붙으면 이렇게 되죠. 자, 보통은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can에 not이 붙으면 can't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will도 이론적으로 보면 뭐가 돼야 돼요? wilt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아요. will은 자 won't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리고 발음할 적에 이 want하고는 또 어떻게 달라요? 이런 거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want는요, 그냥 우리가 want 이렇게 발음하고요. 요거는 요 콧소리가 좀더 나는 것 같아요. won't 정도에 좀 가깝습니다. want, won't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시면 won't be offered 이렇게 돼 있죠. until next year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충분히 설명 잘 드린 것 같고요. 그럼 암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였나요? The courses I want won't be offered until next year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1번 마무리 짓고요. 자, 두 번째 문장 가도 되겠습니까? 자, 2번으로 갈게요. 2번은 또 어때요? 자, 기둥이 누굽니까? 기둥을 먼저 세워야 건물이 튼튼합니다. 상품이 보내어질 거야. 이게 기본이죠. 그러면, 자, 지금 주어진 영어 어구 중에서는 누구예요? 상품이 뭐예요? 그 상품이 product 아니에요. 1번. 보내어질 것이다. 2번. 아, 또 수요동사구나. 됐죠? 그리고 또한 가지. 수요동사가 수동태로 쓰였는데 주어가 사물이에요. 이러면 일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머지 어구들 해결해 보시죠. 자, 보내지긴 보내지는데 어디로 보내지는 거예요? 제공된 주소로 보내지는 거예요. 자, 주어진 영문 어구들 중에 누구예요? 얘잖아요. 그럼 얘는 부사구예요, 여러분들. 일형식 검증이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게 이제 MD가 되고 요거는 2번에 뒤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럼 얘는 어디 들어가나요? 당신이 주문한 상품이에요. 그럼 원래는 얘는 그러면 내용상 형용사잖아요. 상품이 어떤 상품? 당신이 주문한 상품. 그런데 두 단어 이상이니까 어디로 가요? 이거는 당연히 1 뒤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 2의 기둥 다음에 1 뒤에 형용사의 절 하나, 2 뒤에 전치사구 하나. 이렇게 배치된 그런 문장이 될 거예요. 먼저 한글부터 정리하면 이렇게 수식어구가 뒤에서 앞으로 자,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영문으로 옮겨보면 어떨까요? The product which you ordered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 위치는 어떻죠? 생략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왜? 주어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빠진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위치가. 그래서 앞쪽에서 바로 앞번호에서 우리가 봤던 The courses I want처럼 The product you ordered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당신이 주문했던 제품이 보내어질 것이다. 어디로? 제공된 자 그런 주소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나요? 네. 이 문장도 암기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였습니까? The product which you ordered. 어떻게 된대요? Will be sent. 어디로 보내진대요? To the provided address.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참고로
send

3단 변화가 send, sent, sent 라고 해서 A, B, B 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규칙 동사 send까지 소개했고요.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은 어떻습니까? 자, 그들이 여권을 그리고 비자를 건네받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기둥이 뭐예요? 바로 그들이 건네어 받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들이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요게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요게 동사가 될 텐데요. 핸드는 수요동사잖아요. 근데 앞쪽에 사람이 주어가 됐어요. 그러면 뒤쪽에 목적어가 하나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DO가 주어 자리로 오지는 않은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됐나요? 자, 그러시면 뒤쪽의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수식어구들 좀 집어넣어 보세요. 자, 보니까 여권을 그리고 visa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건네어 받았다. 자, 수요동사는 이렇게 수동태가 되어도 목적어 하나 취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얘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들 셋 다? 요거는 이 뒤로 차례대로 배치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권이 뭐예요? passports. 여권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2-1이 되겠죠. 그 다음에 and가 2-2가 될 거고요. 자, visas가 2-3 정도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네요. 이에 딸린 아이들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목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마지막 얘 어때요? finally는? finally는 부사잖아요. 자, 여러 군데 등장할 수 있지만 저는 문장 맨 앞에 배치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어 어순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좀 해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동태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이렇게 등장한다. 자, 요거를 영문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자,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자, 건네어 주다, han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ere handed만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복원해 보실까요? 자, finally, they were handed their passports and visas.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3번도 마무리 짓고요. 네 번째 문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네 번째 문장입니다. 네 번째 문장 요런 내용은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그 학교 시험이나 혹은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지문 안에서 상당히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에 대한 내용들이 지문 안에 등장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자, 그래서 자, 이런 문장들로 한번 좀 구성을 좀 한번 해봤고요. 자, 요 문장은 지금 그리고가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은 길이는 길어 보이지만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거예요. 자, 앞쪽의 문장은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치료되었다 이걸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는 당연히 MD예요.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고요. 치료가 되는데 뭘로 치료가 되는지를 자세히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치료하다는 타동사지만 요건 아마 수동태일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자, 그래서 and 앞쪽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럼 누가 1번인가요? 바로 한 집단이 되겠죠? 그럼 one group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치료되었다는 어때요? 자, 치료하다가 여러 단어로 표현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treat라고 하는 단어가 다루다의 뜻이에요. 그럼 의사선생님이 환자를 다룰 때는 뭐라고 하죠? 우리가 치료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treatment라고 하는 단어도 요 시간에 공부하셨어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공부하셨는데 treatment를 뭐라고 번역했죠? 우리가 그때 치료라고 했습니다. 샴푸, 집에 보면은 treatment 샴푸 이런 거 다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치료의 의미도 있습니다. 원래 treat는 다루다의 뜻이라는 것, 어원이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고요. 자,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약이면 어때요?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는 new drug 이렇게 되겠네요. 자, drug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medicine만 약이 아니고요. 자, drug도 약의 뜻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drugstore라고 하면 약국을 우리가 drugstore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치사구가 붙어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부사구가 되겠습니다. 3번. 그 다음에 그리고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4번이 될 거고요. 나머지만 여러분들 이제 채워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근데 주어가 어떻게 똑같아요? 달라요. and 앞쪽과 뒤쪽이 달랐어요. 자, 그래서 얘가 맨 먼저 나와요.

0: 겁니다. 한 집단은 그렇고 그 통제 집단이 있는데 그 통제 집단은 이렇게 되는 거죠. 기둥이 누구죠? 얘죠. 제공받았다. 끝. 그럼 뭘 제공받았어요? 이거를 제공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번이 어디 있습니까? 컨트롤 그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이 어떻게 돼요? was given. 자, 수여 동사입니다. 그리고 수여 동사의 주어가 지금 이렇게 컨트롤 그룹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수여 동사는 뒤쪽에 하나의 목적을 취할 수 있죠? 자, 무엇을 제공받았습니까? 바로 sugar pill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게 지금 6번이었으니까 얘는 7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어로 먼저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수여 동사 이하에 하나의 목적어가 등장하고 있는 구조 기억하시고요. 자, 요거를 영문으로 다시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한 그룹은 진짜 약이에요. 새로 나온 약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우리가 통제하는 한 집단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거 약이야 라고 하고 나서 뭘 준 거예요? Sugar pill를 준 겁니다. pill이라고 하는 것은 알약이죠. 알약을 pill이라고 해요. 그래서 설탕으로 만든 알약을 그냥 받았어요. 자, 가짜 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치료 효과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보통 이 설탕으로 만든 약을 만든 사람들에게도 의료적인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위약 효과라고 하죠. 플라시보라고 하는 건데요. 뭐, 중학생들이 알아야 될 영단은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는데, 위자가 위선할 때 위자예요. 가짜 약을 줘가지고, 가짜 약 먹고도 낫는 경우가 있어요. 군대에서 특히 이제 많이 그렇죠. 예. 빨간 약 주면 배 아파도 먹고 머리 아파도 먹고 그렇습니다. 근데 잘 낫더라고요. 자, 이런 플라시보 효과가 세상에는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실험의 과정에서 주어진 문장이 되겠고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group was treated with new drug and the control group was given 무엇이었습니까? A sugar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장 어때요? 당연히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네요. 자, she heard 이런 게 이제 나올 텐데요. 그녀가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heard 대신에 자, 수여 동사 자, tell의 수동태가 사용됐습니다. 끝. 그러면 이제 앞뒤에다 집어넣으세요. 그런데 자, 요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녀가 요 내용을 들은 것이죠. 따라서 이 아이는 목적어가 되겠고요. 목적어의 위치는 당연히 어디예요? 동사 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 at first는 어디다 넣을까요? 요거는 여러 가지 위치에 들어갈 수 있지만 문장 맨 앞에다 집어 넣으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요거는 1 앞에 자, 집어 넣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요렇게 한국말 되겠죠? 예, 그리고 자, 영문 어구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대디아의 내용만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녀의 셀폰이, 셀폰은 여러분들 휴대전화라고 이미 앞쪽에서 알려드렸고요. 자, fix가 수리하다가 되겠습니다. 수동태로 쓰였네요. 수요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부사구만 와 있고요. for free, 수거입니다. 공짜로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자, at first, she was told that her cell phone would be fixed for free. 요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에요. 됐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돌아오시면 되겠어요.
1: The courses I want won't be offered until next year. The products which you ordered will be sent to the provided address. Finally, they were handed their passports and visas. One group was treated with the new drug. And the control group was given a sugar pill.

0: At first, she was told that her cell phone would be fixed for free.
1: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자, 세 번째 반복을 통해서 수요동사의 수동태 문장들을 구성해 봤습니다. 자, 이제는 충분히 숙달이 되셨고 완성도가 높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맙게 생각하고요. 자, 오늘 강의도 잘 들어주셨으니까 자, 내일 또 만나서 자,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2: 빨리 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요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스텝업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따라만 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 바로 그 다섯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앨리스가 무언가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say와 read 사용법을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이 이미 봤을 수도 있고 혹은 신선한데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3. Drink Me and Eat Me. Alice went back to the table. There, she saw a little bottle. A label was tied around the neck of the bottle. The label said, Drink Me, in large letters. But Alice was wise. No, I'll look at it first, she said. She checked to make sure it didn't say poison. She knew not to drink something marked poison. The bottle was not marked poison. Alice decided to taste it. She found it very nice. It tasted like cherry pie, custard, roast turkey, and hot buttered toast mixed together. She soon finished it. Alice felt herself growing smaller and smaller. What a curious feeling, she said. Soon, she was only 10 inches high.
0: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 바로 그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재밌어지고 있죠? 바로 보도록 할까요? Chapter 3, 제3장입니다. Drink me and eat me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마셔. 나를 먹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Alice went back to the table. 자, 지금 이 직전 강의까지 어떤 내용이었냐면 앨리스가 방에서 이 금색, 황금빛이 나는 열쇠를 하나 습득하게 되었는데 전부 다 문을 열어보니까 그 방에 문이 가득했었죠.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보지 못했던 이 커튼 뒤에 있었던 어떤 작은 문이 있었어요. 한 40cm가 살짝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딱 넣어보니까 되는 거예요. 문이 탁 열려서 그 문 이 통로 사이로 쫙 보니까 저기 아주 예쁜 정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문이 작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Alice went back to the table. 그래서 Alice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탁자, 식탁으로 돌아갔습니다. There, 거기에서 she saw a little bottle. 그녀는 하나를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작은 병을 보았습니다. A label was tied around the neck of the bottle 이라고 되어 있네요. A label. Label 이라고 하면 바로 라벨이라고 하죠. 혹은 꼬리표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병에 뭔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 뭐 상표라든가 어떤 제품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담겨 있는 그걸 우리가 label 혹은 라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게 거기에 어떤 병에다가 붙어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꼬리표를 발견했습니다. 라벨을 발견했어요. Was tied. 묶여 있었어요. 아, 거기에 병이 붙어 있었던 게 아니라 묶여 있었나 봅니다. Was tied around the neck of the bottle. 여기서 neck이 어딜까요? neck 하면은 이거잖아요. 목.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제 몸이 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목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병에 가장 아랫부분 혹은 중간부분 혹은 윗부분, 그 윗부분 입구 이렇게 좁아져서 뭔가 액체가 나갈 수 있는 그 윗부분 바로 밑에 이렇게 약간 좁아지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바로 목입니다. 그렇죠. 우리 몸에서도 똑같잖아요. 이 몸이 있는데 뭐 저 어깨 넘어에서 아 머리로 가는, 물론 이제 여기서 막 액체가 쏟아지고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제 몸을 보았을 때 마치 병에 비유를 한다면은 이 목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물이 담겨있고 이게 뭔가 나가는 입구로 가기 전에 그 좁아지는 그 부분, 그거를 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병의 목 주변에 묶여 있었습니다. 뭐가요? 꼬리표가.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쓰여져 있었다라는 게 되겠죠. The label, 그 꼬리표에는 said, 그 꼬리표는 said,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drink me in large letters, 아주 큰 글자로 drink me, 나를 마셔. 이 drink me가 아주 크게 적혀 있었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볼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say라고 하면 said나 say라고 하면 원형은 said, say가 되겠죠. 자, 이 say는 말하다잖아요. 그런데 the label, label이라고 하면 꼬리표예요. 어떤 이 상표나 제품명이 붙어있는 이 뭔가 꼬리표는 물건이죠. 이 물건이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이 say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는 우리가 몰랐던 say와 read의 사용법입니다. 됐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보면은 아, 이럴 때도 사용할 수 있는구나 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을 여러 번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He said, he was tired. 그는 말했다. 자, 일단은 say와 read의 기본적인 의미,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그런 의미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 said he was tired. 그가 말했습니다. 아, 예를 들어 제가 he라고 한다면 그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 오늘 피곤해. 아이고, 피곤해.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피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두 번째는요. She reads a book. 그녀는 읽습니다. 무엇을 읽냐면 책을 읽습니다. 저처럼요. 책을 많이 읽는 효린파파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책은 재밌죠. She reads a book. 그녀는 책을 읽습니다. Every night. 매일 밤에 책을 읽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보니까 아, 진짜 말 그대로 말하는 것이고요. 말 그대로 읽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가끔 나오는데요. 가끔보다는 좀 더 자주 나옵니다. 영 나오지 않진 않거든요. 꽤나 나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The sign says no parking. 그 사인에 쓰여져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진짜 그 사인이라고 하면 표지판이 됩니다. 표지판이나 어떤 쪽지나 어떤 이 신호나 이 뭔가 이 공지판 정도가 되겠죠. 뭐 표지판이라고 할까요? 그 표지판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었다는 게 표지판이 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no parking, no parking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쓰여 있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 표지판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주차 금지라고 적혀 있었다라는 게 되겠죠. 그 표지판이 진짜 살아서 막 말을 할 리는 없잖아요. 됐죠. 그 다음은요. 두 번째는 The sign reads Do not enter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지판이 읽었습니다. 표지판이 살아가지고 두 눈이 있어서 무언가를 읽는 것 아니겠죠. 그게 아니고요. The sign, 그 표지판이나 어떤 공지판, 어떤 공고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읽혔다. 읽혔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쓰여 있었다, 적혀 있었다. 마치 여기 있는 say와 비슷하죠.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0: 썼냐면 Do not enter, 출입 금지.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적혀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say와 read에 제가 또 다른 의미를 알려드렸잖아요. 적혀 있었다, 쓰여 있었다. 자, 그런데 보면은 하나 주의해야 될게 있습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면 이걸 수동태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read가 수동태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적혀 있었다, 쓰여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표지판이 직접 손발이 있어서 막 뭔가를 쓰는 게 아니라 이 표지판에 누군가가 와서 쓴 거잖아요. 그럼 표지판 입장에서 보면은 쓰여진 거잖아요. 이런 어떠한 것들이 쓰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게 The sign was read나 이렇게 뭔가 수동태로 써야 될것 같지만 그냥 reads나 says를 그대로 쓴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보고 계속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Alice was wise. 자, 그런데 거기에 뭔가가 이 꼬리표에 쓰여 있었죠. 나를 빨리 마셔, 나를 빨리 먹어라는 나를 빨리 마셔라는 그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Alice는 어땠습니까? Wise는 현명한 혹은 신중한 이런 의미입니다. No, I'll look at it first, she said. 자,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그것을 일단 우선은 한번 볼래. 아,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날수 있잖아. 일단 한번 볼래. 그녀가 말했습니다. She checked to make sure it didn't say poison. 그녀는 확인했습니다. To make sure 이라고 하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확실하게 하냐면, it didn't say poison. 그것이 말하고 있진 않는지, 뭐라고 적혀 있진 않는지. 여기도 보니까 say가 뭐라고 적혀 있진 않은지가 되겠죠. 뭐라고 안 적혀 있는지, poison이라고 하면 독입니다. 독. 독을 먹으면 안 되겠죠. 복어 있잖아요. 이렇게 자신의 몸을 부풀리는 복어에 보면 독이 많이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독이라고 적혀 있진 않은지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한번더 체크를 하는 것이죠. 한번더 확인하는 것이죠. She knew not to drink something marked poison.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Not to drink.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Something. 무언가를. 근데 이 무언가가 뭐냐면 marked poison. 뭐라고 돼 있는? poison이라고. 즉, 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했죠. 그래서 marked니까 표시가 된 무언가를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The bottle was not marked poison.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병은 poison, 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마셔도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과연 앨리스는 이걸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여기까지 음원으로 들어보고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3. Drink me and eat me. Alice went back to the table. There, she saw a little bottle. A label was tied around the neck of the bottle. The label said, "Drink me," in large letters. But Alice was wise. "No, I'll look at it first," she said. She checked to make sure it didn't say poison. She knew not to drink something marked poison. The bottle was not marked poison.
0: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Alice decided to taste it. 그렇죠. 지금 딱히 방법이 없으니까 앨리스는 decided, 결정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To taste it. 그것을 맛보기로 결심했습니다. She found it very nice. 자, 조금 마셔보니까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매우 맛있다고, 매우 괜찮다고 발견했습니다. 알게 되었다는 거죠. It tasted like 그것은 마치 뭐 같은 맛이 났습니다. 무엇 같은 맛이 났냐면 체리파이나 커스타드나 로스트 터키는 칠면조죠. 이 닭보다 좀더큰 그런 이 조류가 있죠. 어쨌든 칠면조. 근데 어떤 칠면조냐 하면은 바로 구운입니다. Roast turkey라고 하면 구운 칠면조. And hot butter toast. Hot은 뜨거운. Butter이라고 하면은 버터를 바르다. 근데 buttered라고 돼 있으니까 버터가 발린 토스트, 빵이 되겠죠. 이런 맛이 모두 다 함께 섞인 그런 맛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맛있는 맛이지 않을까요? 이런 모든 맛이 섞여 있는 그런 맛이 났다라는 거죠. 아, 괜찮은데. She soon finished it. 자, 이제 조금씩 마시다 보니까, 그녀는. 조금씩 맛보다 보니까, 그녀는 그것을, 곧다 먹었습니다. 끝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어떤 게 일어났을까요? Alice felt herself growing smaller and smaller. 앨리스는 느꼈습니다. 무엇을 느꼈냐면, 그녀 스스로 자신을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제

0: 제가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꼬집는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제가 이 꼬집는 이 고통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앨리스는 그녀 스스로 자신의 몸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걸 느꼈냐면 growing, growing은 어떻게 어떻게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뭔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뭔가 변화가 있겠죠. Smaller and smaller. 더더욱 더 작아지는 그녀 스스로를 느꼈습니다. 뭔가 이 작아지는 느낌, 제가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뭔가 자기 자신의 몸이 이렇게 작아지는 이렇게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 되겠죠. What a curious feeling, she said. 이거 참 희한한 느낌이네. 자, curious라고 하면은 제가 여기에 뜻을 세 가지를 적어 두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호기심이 많은, 궁금한이라는 의미를 흔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 강의에서 거의 대부분 curious가 그 의미로 나왔기 때문에 curious라고 하는 것은 호기심이 많은 혹은 궁금한이라는 의미로 거의 대부분 쓰였고 제가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curious라고 하면 별난, 특이한, 희한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느낌이네, 아주 이상한 느낌이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즉, 자기의 몸이 막 이렇게 작아지니까 이거 느낌이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Soon she was only 10 inches high. 곧 그녀는 단지 얼마나 키가 커졌냐면 10 inches high. 1인치가 약 2.54cm라고 그랬죠. 그러면 10인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10인치라고 했으니까 바로 25cm 정도 되겠죠. 약 25cm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녀의 몸이 25cm 정도로 줄어든 거예요. 아주 줄어들었죠. 자, 이제 그 문을 통과해서 갈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 놓칠 수 없겠죠?
1: Alice decided to taste it. She found it very nice. It tasted like cherry pie, custard, roast turkey, and hot buttered toast mixed together. She soon finished it. Alice felt herself growing smaller and smaller. What a curious feeling, she said. Soon, she was only 10 inches high.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Label, label. A label was tied around the neck of the bottle. Mark, mark. She knew not to drink something marked poison. Butter, butter. It tasted like cherry pie, custard, roast turkey, and hot buttered toast mixed together. Roast, roast. We had roast chicken for dinner. Curious, curious. What a curious feeling, she said.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Table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단어에다가 제가 새로운 의미를 하나를 추가시켜 드리겠습니다. Table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제가 뭔가 밥을 먹는다면, 이 밥그릇과 반찬들을 놓을 수 있는 이게 뭡니까? 바로 식탁이나 테이블, 탁자를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의미가 있는 반면에 하나의 의미가 더 있다는 사실. 여기 보도록 할까요? He put his books on the table. 그녀는 두었다. 그녀요. 그녀가 아니고 he. 그는 두었다. 그의 책들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On the table. 그 탁자 위에 두었다. 혹은 그 식탁 위에 두었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탁자나 식탁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요. Look at the table on page 10. Look at the table. 테이블을 봐라. On page 10. 10쪽에 있는 책의 10페이지에 있는 탁자일 수도 있지만 뭐 a picture of a table이라고 할수 있겠죠. 만약에 탁자 모양의 그림이라면, 자 그런데 그냥 table이라고 하면은 바로 표입니다. 도표나 표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테이블이 이 탁자나 식탁을 의미하는데 또 다르게 어떤 도표나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이 정보들이 담겨 있는 어떤 도표나 그냥 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문맥에 맞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반려동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세계 최초인데요. 반려동물에 대해서 코로나19 백신을 다 맞히겠다.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도쿄올림픽이 채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일본 가지 마라 라고 해서 여행 경보 단계를 가장 높은 4단계로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인데요. Today's topics를 통해서 일단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Today's topics' 그첫 번째 주제입니다. Russia rolls out COVID-19 vaccine for animals라고 되어 있군요. Roll out이라는 단어 잠시 후에 나오니까 그때 살펴보겠고요. 자, 일단 느낌만 좀 가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내용 확인합니다.
1: 'Russia rolls out COVID-19 vaccine for animals.' Russia said it rolled out a homegrown animal vaccine after trials showed that it generated antibodies in dogs, cats, and foxes. While there is no hard evidence that animals play a large part in spreading COVID-19 to people, infections have been recorded in various species worldwide, including dogs and cats.
2: Russia rolls out COVID-19 vaccine for animals. Russia said it rolled out a homegrown animal vaccine after trials showed that it generated antibodies in dogs, cats, and foxes. While there is no hard evidence that animals play a large part in spreading COVID-19 to people, infections have been recorded in various species worldwide, including dogs and cat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거나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많지 않은데요. 그래도 뉴스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확인하시죠.
1: To roll out.
2: To roll out.
1: Homegrown.
2: Homegrown.
1: Antibody.
2: Antibody.
1: Species.
2: Species.
0: 첫 번째 표현은 정말 요즘에 백신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To roll out입니다. 출시하다, 뭔가 시작하다, 전개하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고요. A vaccine roll out. 그때 붙여 쓰는데요. 그때는 명사로 쓸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Homegrown 이라고 되어 있군요. 집에서 키웠으니까 무슨 내가 텃밭에서 만든 상추 뭐 이런 거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국내산에 자체적으로 제작한 이라고 할때 정말 많이 씁니다. 예컨대 homegrown movies라고 하면 한국에서 만든 우리 영화를 얘기합니다.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Homegrown technology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자체 기술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Antibody, 항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들어보셨죠? Antibody. 마지막입니다. Species라고 되어 있고요. 동물종이든 생물종이든 생명체의 종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요거는 단수와 복수가 같은 형태라는 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러시아의 동물 백신 어떤 내용인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0: in dogs, cats, and foxes. 이렇게 돼 있네요. After, according to, trials.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때 it. 대명사는 항상 명사로 치환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것, 거시기 하면 그 거시기를 듣는 거시기가 어떤 거시기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기사를 읽으실 때는 대명사는 명사로 치환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있으면 뭘까요? 러시아일까요? 애니멀 백신일까요? 트라이얼즈일까요? 당연히 단수고요. 애니멀 백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트라이얼이라는 것은 임상시험을 얘기하는 거죠. 임상시험 결과 이 동물용 백신을 맞았을 때 개와 고양이, 여우들에게서 항체가 생겨났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While there is no hard evidence that blah blah blah. 일단 while이 나오는 순간에 뒤에 나오는 주절하고는 역접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evidence는 셀 수 없습니다. 그죠? 불가산 명사인데 함께 오는 단어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trong evidence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만 그보다 더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hard evidence예요. 딱딱한 증거가 아니고요. 딱딱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만질 수 있고 뭔가 구체적이라는 얘기잖아요. 명확한, 가시적인, 분명한, 확고한 이럴 때 hard evidence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명확한 물증은 없다는 거예요. 바로 that animals play a large part in spreading COVID-19 to people. 그렇습니다. 동물들이 코로나19의 인체 감염을 확산하는데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얘네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명확한 물증은 없습니다. 그러나 infections have been recorded. 감염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가 되었죠. In various species worldwide.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동물종에 있어서 말이죠. 예컨대 including dogs and cats.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사람들에게 확산됐다라는 물증은 없지만 일단 동물들에게도 코로나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를 통해서 이번에 러시아가 최초로 동물 백신을 출하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듣고 정리합니다.
1: Russia rolls out COVID-19 vaccine for animals. Russia said it rolled out a homegrown animal vaccine after trials showed that it generated antibodies in dogs, cats, and foxes. While there is no hard evidence that animals play a large part in spreading COVID-19 to people, infections have been recorded in various species worldwide, including dogs and cats.
2: Russia rolls out COVID-19 vaccine for animals. Russia said it rolled out a homegrown animal vaccine after trials showed that it generated antibodies in dogs, cats, and foxes. While there is no hard evidence that animals play a large part in spreading COVID-19 to people, infections have been recorded in various species worldwide, including dogs and cats.
0: 오늘 두 번째 토픽입니다. 미국과 일본 관련 소식인데요. U.S. advises against travel to Japan이에요. 미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against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행하지 말라 라고 이번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내용 확인하시죠.
1: U.S. advises against travel to Japan. The U.S. State Department advised Americans not to travel to Japan just 2 months before the Tokyo Olympics are set to kick off. It issued its highest travel advisory warning, level 4, citing a new wave of coronavirus cases and Japan's slow vaccination rate.
2: U.S. advises against travel to Japan. The U.S. State Department advised Americans not to travel to Japan just 2 months before the Tokyo Olympics are set to kick off. It issued its highest travel advisory warning, level 4, citing a new wave of coronavirus cases and Japan's slow vaccination rate.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이번에는 정말 어려운 단어가 몇 개 없습니다. 그래도 두 가지 정도는 확인을 하면 좋겠는데요. News keywords 확인하시죠.
1: To kick off.
2: To kick off.
1: To cite.
2: To cite.
0: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To kick off예요. 이거 축구에서 나온 단어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축구할 때 맨 처음에 공을 탁 차는 걸로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kick off는 뭔가를 시작하다.

0: 혹은 뭔가가 시작되다. 자동사와 타동사 모두 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꼭 스포츠 경기에만 쓰이는 건 절대 아니지만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과 같은 개막식이라든가 뭔가 행사의 시작을 얘기할 때 특히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To sight. 이때 sight는 뭔가를 이유로 들다. 이유를 얘기할 때 그 뒤에 이유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미국 정부의 권고안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The U.S. State Department, 주체가 여기군요. 미국의 국무부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국무부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가장 어울리는 것이 이제 외교부죠. 상당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예요. 미국에서 국무부 이제 장관이라고 하면 그 행정부에서는 넘버 3에 해당하고요. 미국 정계 전체에서도 넘버 4 정도에 해당합니다. 일단 대통령 서거 시에, 유고 시에 부통령이 그 자리를 잇고요. 부통령에게도 문제가 생기면 이때는 정부가 아니고 의회로 가죠. 의회의 하원의장이 그 뒤를 잇습니다. 그 다음에 하원의장도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시 정부로 와서 국무장관이 뒤를 잇게 되죠. 상원의장도 있을 텐데 상원의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원의장은 부통령이 겸임합니다. 그래서 상원의장은 이미 부통령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중복되지 않는 거죠. 자, 미국의 국무부가 advise Americans not to travel to Japan. 그렇습니다. 일본에 여행 가는 것을 가지 말 것을, 삼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Just 2 months before the Tokyo Olympics are set to kick off. 아, 이렇게 됐군요. Be set는 세팅이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될 예정이다. 근데 그 예정이 거의 확실할 때, 실제로 날짜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 과연 그때 정말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be set to가 된 거고요. kick off, 이땐 자동사로 쓴 겁니다. 시작되다, begin이라는 개념으로 쓴 거죠. 도쿄올림픽, 도쿄하계올림픽이 개막식을 하게 될 그날을 겨우 두 달 남겨놓고 말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하느냐 마느냐라고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번이 조금 더 일본 측에 있어서는 어려운 상황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It issued its highest travel advisory warning level 4라고 되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경보가 됐든 뭐가 됐든 발령하다라고 할 때 무조건 이슈예요. 미국의 국무부는 말입니다. 이번에 자신들이 체계 하에서 가장 높은 여행 주의 경보죠. 여행 경보를 이번에 발령했습니다. Level 4입니다. 그러면서 citing that blah blah blah 이런 얘기인데요. 뭐를 이유로 들었냐면 citing a new wave of coronavirus cases. 케이스는 사례라고 봐도 되고 환자라고 봐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 혹은 사례가 이번 새롭게 대유행을 하고 있다는 것과 and Japan's slow vaccination rate. 일본의 지금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둔화된 상황인데요. 1%가 되니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이 두 가지를 경고 수준으로 4단계를 발령한 이유로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듣고 정리하시죠.
1: U.S. advises against travel to Japan. The U.S. State Department advised Americans not to travel to Japan just 2 months before the Tokyo Olympics are set to kick off. It issued its highest travel advisory warning, level 4, citing a new wave of coronavirus cases and Japan's slow vaccination rate.
2: U.S. advises against travel to Japan. The U.S. State Department advised Americans not to travel to Japan just 2 months before the Tokyo Olympics are set to kick off. It issued its highest travel advisory warning, level 4, citing a new wave of coronavirus cases and Japan's slow vaccination rate.
0: Today's patterns, 오늘의 패턴은 바로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내용입니다. To kick off. 뭔가가 시작되다, 자동사로 쓰셔도 되겠고요. 무엇을 시작하다, 그리고 그것이 꼭 뭐 스포츠 행사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G20 정상회담은 이번 주 금요일에 서울에서 시작됩니다. 보통 이제 G20 정상회담 시작하면 보통 한 3일 정도 하기 때문에 일단 시작점이 중요하죠. 자, 이럴 때 G20 정상회담은 뭐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The G20 Summit, 이때 Summit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회담이에요. 실제로 정상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The G20 Summit will kick off in Seoul this Friday. 뭐 너무나 간단합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요. Kick off, 시작된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문장 같이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The G20

0: G20 summit will kick off in Seoul this Friday.
1: The G20 summit will kick off in Seoul this Friday.
2: 오늘 두 번째 예문입니다. 이번에는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로 그리고 조금 상황도 복잡해 보이는데요. 애플의 법적 조치는 새로운 특허 전쟁의 시작이 되었다. 시작을 알렸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patent이란 말 기억할 겁니다. 특허 전쟁은 a patent war라고 하면 되겠죠. 실제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허 전쟁이 많이 펼쳐집니다. 애플과 삼성, 그죠? 그리고 뭐 애플과 중국의 일부 스마트폰 회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Apple's legal action, 우리가 조치를 취하다, 행동에 나서다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 take action이에요. 그죠? 보통 무관사로 많이 씁니다만 take action이라고 쓰는데요. legal action이라고 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다라고 할 때 역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애플의 법적 조치가 has kicked off a new patent war 라고 해서 새로운 특허 전쟁을 시작했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장 듣고 따라하시죠.
0: Apple's legal action has kicked off a new patent war.
1: Apple's legal action has kicked off a new patent war.
2: 빙은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 작성도 하고요. 읽어보고 또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COVID-19 and vaccines 라고 되어 있군요. 코로나19 그리고 백신. 조금 전에 이제 동물 백신도 나왔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미국의 FDA가 승인한 이 백신은 최소 21일 간격으로 두 차례 접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백신마다 좀 특징이 다르죠. 파이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0도 이내에서 이하에서 일단 보관이 돼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요. 파이저라든가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 맞아야 되는 반면에 J&J, 즉 존슨 앤 존슨의 경우에는 한 차례로 끝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 맞는 경우에도 한 번 맞고 두 번째를 얼마 후에 맞느냐도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일단 최소 21일 간격으로라고 할 때 이걸 어떻게 살려줄 것인가? 우리가 은근히 이런 거 좀 약하거든요. 두 차례 접종이 이루어져야 된다 할 때 두 차례를 뭐 twice라고 써도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승인받다라고 할 때는 일단 to be approved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FDA는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미국의 식품의약국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식약국이라고 하는데 모든 의약품은 이쪽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The new vaccine approved by the FDA. 여기 항상 카마가 나오면 이 부분은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Extra information is given.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없어져도 문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엑스트라 정보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번 새로운 백신의 경우에는 미국 식약국의 승인을 이미 득했는데요. Should be administered.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 필, 알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주사해야 되거든요. 주사를 하다라고 할 때 administer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Should be administered in two blank. At least 21 days blan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최소한 두 차례 접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 때 should be administered in two doses.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dose는 약을 복용하든 주사하든 한 번에 맞는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in two doses라는 얘기는 예, 두 차례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at least 21 days, 21일 간격으로 apart.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장 나름 의미가 있으니까요. 들으시면서 따라해 보시죠.
0: COVID-19 and vaccines. The new vaccine approved by the FDA should be administered in two doses, at least 21 days apart.
1: COVID-19 and vaccines. The new vaccine approved by the FDA should be administered in two doses, at least 21 days apart.
2: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 표현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을 모아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0: To roll out.
1: To roll out.
0: Homegrown.
1: Homegrown.
0: Antibody.
1: Antibody.
0: To kick off.
1: To kick off.
2: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아시죠? 여기 밑에 주소도 나오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언제라도 기존 방송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MP3 스크립트도 다운이 가능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이 그래머코치 표준편의 제15강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그래머코치 정코치입니다. 잘 왔습니다. 우리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벌써 절반을 넘어가고 있죠?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려운 문법들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잖아요. 복습 한번 확실하게 하고 오늘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지난 강들보다는 조금 내용이 좀 쉽습니다. 오늘 배울 그래머 확인해 볼 건데요. Today's grammar, 접속사, 그리고 이제 비교 나오잖아요. 이게 큰 목차고요. 우리 이제 하나씩 볼 거예요. 접속사 오늘 먼저 보고 이제 비교는 다음 강의 이렇게 만나볼 건데요. 접속사 뭔지 아시나요? 접속사 들어보셨나요? 자, 이게 이제 팔품사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이 접속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그렇게 알아가면 됩니다. 자, 우리 명쾌한 개념 시크릿 통해서요. 오늘 배울 내용 확인합니다. 자, 쌤이었습니다. 오늘의 명쾌한 개념 시크릿은요. 여러분들이 이 빈칸에다가 알맞은 접속사를 넣어주시면 되는 건데요. 사실 뭐 해석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적절한 걸 넣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접속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오늘 확실하게 이해를 할 겁니다. 자, 강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확인할 거니까요. 오늘 열공 부탁드립니다. 자, 열공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그림이 재미난 게 나와 있지만 먼저 여러분들 교재 펴주시고요. 유닛 체크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유닛 33까지 왔고요. 우리 절반을 넘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And, but, or 이라고 하는 굉장히 친숙한 아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이제 접속사라는 건데요. 제가 이 기초를 딱 벼락치기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접속사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디서 봤어야 되냐면 팔품사 공부할 때 봤어야 됐어요. 팔품사 뭡니까? 단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되는 8가지의 성격으로 단어를 이렇게 8가지로 분류를 한 거예요. 외우는 방법, 명동에서 형분랑 대감이 접전을 벌인다. 이렇게 외우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접전할 때 접이 접속사고요. 접속사가 뭐 하는 애냐면은 붙여주는 애입니다. 무언가를 이어주는 말이 접속사고요. 그래서 이렇게 접착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단어와 단어, 그리고 구와 구, 그리고 절과 절이요. 왼쪽 보시면은 따로 이렇게 놀고 있어요. 따로따로. 따로. 몰라. 근데 접속사를 딱 이렇게 붙여놓고 내면요. 이 둘이 이렇게 수줍게 붙게 되는 겁니다. 단어와 구, 절을 연결해주는 역할, 이어주는 역할 하는 게 바로 접속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 접속사 여러분들이 처음 보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건데 그걸 문법적으로 오늘 정리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 근데 구와 절은 뭔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나 생각이 안 나신다면 짧게 설명해드릴게요. 단어는 한 덩어리. 우리 문장에서 뭐 덩어리 덩어리 있잖아요. 띄어쓰기가 되는 그 한 덩어리 한 덩어리로 우리는 단어라고 하고요. 구 같은 경우에는 두 덩어리 이상을 보통 말합니다. 두 덩어리 이상이 한 덩어리처럼 쓰이고 있는데 그때 그 안에 주어 동사 관계 없는 거. 그리고 절 같은 경우에는 역시 두 덩어리 이상인데요. 좀 덩어리가 많아요. 두 덩어리 이상이 의미적으로 한 덩어리처럼 쓰이고 있는 건데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절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 만나게 될 거고요. 단어는 짧은 거, 구는 좀 더 긴 거, 그리고 절은 더 긴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을 전부 다 이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분홍색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접착제, 이름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 녀석 잡으러 갑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and, but, or를 만나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여기 적혀 있죠. 가장 기본적인 접속사 아닙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쓰던 거고요. 뭐 and 같은 거는 진짜 많이 썼죠. 얘네가 문법적으로는 접속사가 되면서 이게 무언가 두 개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밑에 이제 해석해 보다가 우리가 이제 알게 되겠지만

반복적인 어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생략하면서 붙여주거든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and가 보이죠? 근데 사실 and를 완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and가 들어간 문장은 좀 길어요. 왜냐면 원래 있던 거에다가 and를 넣고 무언가를 더 갖다 붙였거든요. 그래서 문장의 길이로 보면요, 상당히 깁니다.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and가 정말 중요합니다. 고등학교의 그긴 문장이에요. 보면은 꼭 and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랬을 때이 and가 누구랑 누구를 연결해주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and를 무시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and 마음속 깊이 저장하세요. 아, 무언가 무언가를 연결해주는 건데 뭐랑 뭐를 연결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요 개념 고3까지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그거는 해석으로 알아내는 거예요. 볼게요. The bread was delicious. 그 빵은요, delicious. 맛있었대요. And, 그리고요. The soup was perfect. 수분요, perfect 했대요. 완벽했대요. 자, 얘는 지금 뭐랑 뭐 연결해요? 괄호 칠게요. 요만큼과, 그리고 요만큼을 연결하고 있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생략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반복되는 게 없기 때문에 앞에도 다 써줬고, 뒤에도 다 써줬습니다. 그 다음에 and는 그리고고요. but 하면은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나입니다.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좀 뭔가 반대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죠. 앞 문장은 oranges are sweet. 오렌지들은 달콤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but 근데요. lemons are sour. sour 단어는 신, 맛이 신 이런 뜻입니다. 레몬이 대표적으로 생각만 해도 막 지금 침이 고이죠. 오렌지는 달콤한데요. 레몬은요. sour 하대요. 맛이 시다라는 겁니다. 얘도 지금 생략한 거 전혀 없습니다. 앞에 있는 요 문장과 뒤에는 요 문장을 but으로 연결을 했다라는 거. 잘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or입니다. 또는 아닙니까? 요거 모르는 친구들 없을 것 같고요. 앞 문장에 you can stay here. 너는요, 여기에 stay. 머물 수 있대요. or 또는 이제 선택을 주는 거죠. 또는 you can go home. 너는 집에 가도 좋다. 이때 캔은 느낌을 약간 우리 조동사에서 허가해주는 거, 허락해주는 그캔 있잖아요. 그 느낌을 넣었을 때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얘도 지금 생략한 게 전혀 없죠? 앞문장, 그리고 뒷문장을 전부 다 적어줬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은 어떤가요? 생략되는 걸또 친절하게 괄호를 써서 표현해 놨습니다. 반복되는 어구는요, 계속 쓸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I인데, I가 또 나와야 될 때, I 할 이유가 전혀 없죠. I slept for just an hour. slept, 아직도 뭔지 모르면 우리 표준편의 클래스에 맞지 않는 겁니다. sleep의 과거형이죠? 그러면서 적어주는 저는 친절한 정 코치. 내가요, 잤대요. 딱한 시간 잔 거죠? for just an hour. 딱한 시간. 단지 한 시간을 잠을, 이게 잔 겁니까? 잠깐. 눈 뜨고, 눈 감았다 뜬거 아니에요? 한 시간을 잤대요. and 길이고요. 그리고 나서요. I went to work. 내가 이제 출근을 했다라는 건데, 여기 I 있는데, 여기다가 I를 또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 반복되는 어구는 보통 생략합니다. Alex는요, likes movies. 영화를 좋아하네요. But, 그러나, Grace는요, doesn't. 다음에 아무것도 안 써도 괜찮다. 원래 쓰는 거는 Grace doesn't like movies. Grace는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요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는, Alex는 영어 좋아하는데, 그레이스는 아니다 라고만 해도 뒤에 이제 영화를 안 좋아한다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알수 있는 거죠. 앞 문장을 보면 충분히 뒤에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낼수 있을 때는 요거 생략도 가능하다. and, but, or 가장 기본적인 접속사 알아보고 있고요. 이거는 전혀 새로운 게 없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하던 건데 하지만 고3까지 다 가르치는 이정 코치가 분명히 말하는데 얘네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뭐 너무 쉽다 그래서 아 뭐야 엔드를 왜 문법책에서 다루지? 다룰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긴 문장에서 엔드 만나면은 누구랑 누가 연결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단어와 단어 구하구를 얘네들이 연결하기도 하는 것을 살짝 볼 건데요. 단어와 단어는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와 한 덩어리를 and나 but이나 or이 연결해 준다라는 거고요. 구는 여기서 두 덩어리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두 덩어리 이상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는 게 얘네들 접속사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The model. 그 모델은요.

그 마들은 was tall and beautiful. 진짜 모델을 말하는 거죠. 그 이제 키큰 모델 있잖아요. 그 모델이 키가 컸고요. and beautiful.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단어와 단어. 여기서 우리는 단어와 구의 개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는 이런 거. 한 덩어리. 단어? 단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어와 단어를 and가 연결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she's wearing. 그녀는 입고 있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모자니까 쓰고 있는 중이네요. red. 빨간색 모자를요. and 그리고요. blue jacket 파란색 자켓을 지금 입고 있는 중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때 얘네들은 딱 봐도 덩어리가 한 덩어리 아니지 않습니까? 요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일종의 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근데 보통 문법을 좀 아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은 구입니다. 구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다 배웠으니까 우리 지금 레벨이 한50 넘었거든요. 절반 넘었잖아요. 100레벨이 이제 만점이라고 봤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50 넘어갔습니다. 우리 정도 되면요, 이제 9에는 나중에 막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막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런 거를 이용한 것도 9거든요. 우리 상상만 한번 해볼게요. 투부정사가 기본적으로 이게 두 덩어리 이상 아닙니까? 걔네가 의미적으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 게또 9예요. 그 다음에 우리 현재분사 지난 시간에 배운 따끈따끈한 거 걔네들도 뒤에 뭐 따라올 때 있잖아요. 그랬을 때이 덩어리들 구입니다. 과거분사 PP 아닙니까? 얘네들도 뒤에 뭐가 이렇게 뭐 이렇게 따라왔을 때 두세 덩어리 막 됐을 때 얘네들이 다 구예요. 구. 그리고 구의 특징은 얘네들이 한 덩어리긴 한데 그 안에 주어 동사 관계가 없어요. 이 안에 주어 동사가 없어요. 그랬을 때 얘네들은 구라고 부를 수 있고요. 요거는 좀 쉬운 구. 우리는 근데 사실은 이런 어려운 구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다른 강의나 다른 교재를 공부하시더라도 구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라. 우리 다 알고 있다. 자, 얘는 어떻습니까? The weather, 날씨가요. It is sunny, 한 단어네요. 날씨가 되게 좋아요. But cold, 날씨가 되게 화창한데. But cold, 근데 춥대요. 이렇게 단어와 단어 연결. 그다음 Do you want, 넌 원하니? 파이를 원하니? 단어네요. 또는 아이스크림. 뭐 간단합니다. 아이스크림을 원하니 이렇게 되는 거고요. 디저트로 넌 디저트로 파이를 원하니 아이스크림을 원하니 이렇게 간단하게 얘네가 연결하는 그런 사례들을 보셨습니다. 뭐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좀 넘어가 볼게요. 우리는 엑서사이즈를 통해서요. 기본적인 아이들을 한번 복습을 쫙 하려고 합니다. and, but, or 이런 것들 이제 계속 나올 건데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제 문장의 구조 파악하는 연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픽한 문제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다른 문장들은요. 쭉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해석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긴 문장 적응하는 거예요, 사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가장 큰 고민이요. 문장이 길어져요. 사실 중3만 돼도 문장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중1 때 비해가지고는 되게 길어집니다. 하지만 이게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게 많이 길어져요. 그때 여러분들이 구조 파악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아마 요 접속사 공부하면서 요 앞에 명쾌한 개념을 공부한 친구들은 그런 걸 봤을 거예요. 문장에는 주어 동사가 제일 기본이다. 맞아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 긴 문장이라도요, 주어 동사가 있죠. 요거를 잡아주면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근데 잡았는데 end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또참 영문법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어 동사 잡았는데 그 옆에 end가 보이면은 또 주어 동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왜? 얘가 문장과 문장 연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얘네들은요, and, but, or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구조가 좀 복잡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구조 파악하는 연습. 제가 픽한 문제, 네 문제 말고도요, 전부 다 보면서 좀 쉬운 단어들, 쉬운 문장들로 구조 파악하는 연습하겠습니다. 자, 여기 and, but, or가 연결한 어구를 밑줄 한번 표시해 볼까요? but은 바로 보이죠? 얘가. 뭐와 뭐를 연결하고 있는가?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요. 가볼게요. The movie, 그 영화는요. was까지 괜찮죠? 어땠대요? 어땠는데요? Very funny. 매우 재밌었습니다. But, 근데요. Too long. 너무 길었다. 이렇게 되네요. 얘랑 but이 연결하고 있는 거 맞죠? 이 물결과 이 물결을 but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은요. My brother, 나의 남동생은요. loves, 좋아합니다. 사랑해요. 뭘요? meat. 고기를요, but. 그러나,
제가 이제 습관처럼 세모를 치는데, 저는 도끼할 때 얘를 세모를 치거든요. 잘 보이게 해놔야 돼요. 잘 보이게 해놔야 이게 구조 파악이 되거든요.

진짜로. 내 남동생은 고기를 좋아하는데, but, 근데요, he, 그는요, hates, 싫어하다죠. vegetables, 채소는 싫어한다. 그러면, 딱 해놓고 나니까 문장과 문장 연결이죠. 앞에는 요 문장. 그리고, he hates vegetables라고 하는 한요 문장을, 이 문장 두 개를 but이 연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되시나요? 자, 넘어갑니다. 6번에도요, 바로 접속사 보입니다. 전제 스타일대로 세모를 칠게요. 테라가요, picked up the book, 책을 집어들었다라는 겁니다. 테라는 그 책을 집어들었다. And, 그리고요, put it on the desk. 그것을 책상에다가 put 하면 두다, 놓다 아닙니까? 그럼 얘는 지금 뭐한 겁니까? 이 뒤에 거를 딱 봤더니, 요렇게 연결하는 거죠. 책을 집어들어가지고는 그것을 데스크에다가, 책상에다가 놓았다. 요렇게 물결 두 개를 연결하고 있는 and. 그럼 얘는요, or 있네요. 자, 얘는 그 동그라미 쳤습니다. Should I do it now? 내가 그것을 지금 해야만 하나요? Or 아니면 wait, 기다려야만 하나요? Until tomorrow, 내일까지 기다려야만 하나요? Until 하면 참고로 뭐뭐까지 이런 뜻이고요. 자, 그러면 얘는 내일까지 기다리다라고 하는 요 덩어리랑 do it now, 지금 하다라고 하는 요 덩어리가 should I에 공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 물결과 이 물결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건데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이걸로 이제 기초를 닦는 겁니다. 근데 기초를 닦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쉬운 거를 왜 하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and, but, or이 보인다면은 제가 요거는 이제 동그라미를 쳤는데 여러분들 기호를 하나 만들어 봐요. 저는 세모를 칩니다. 이 중요한 거 세모 딱친 다음에 얘가 지금 누구와 누구를 연결하고 있는지를 늘 독해할 때 신경을 쓰라는 거 예, 명심해 주시고요. 자, 간단하게 기본적인 접속사 연결하는 말들을 알아봤습니다. 우리 정리하고 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많이 어렵지 않으셨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어렵지 않은 걸할 겁니다, 오늘. 하지만 하나하나 정리는 잘 해나가야 되고요. 접속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접속사는 팔품사 중에 하나이고요. 접전할 때 접입니다. 접속사, 이어주는 말입니다. 단어도 이어주고요. 구도 이어주고요. 이건 방금 봤죠? 절 이어주는 거는 잠시 후에 또 만나볼 거고요. 우리는 기본적인 애들 봤습니다. and와 but, or 살펴봤는데 진짜 이건 초등학교 때도 우리가 알고 있던 거잖아요. 하지만 이거 고3까지 기억해야 된다. 얘네가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고 있는지 이거 꼭한번더 문장으로 복습하시고요. 우리는 좀더 어려운 접속사 만나러 갑니다. 자, 쌤이랑 같이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유닛은요, 유닛 34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기 봐봐요, 제목.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다라고 이렇게 이제 탁 나와버립니다. and, but, or 좋았는데. 그 이해 잘 됐는데. 이게 딱 보니까 부사절이 뭔지도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접속사랑 만났어요. 이해 잘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게 전코치의 팁이 딱 들어갑니다. 이 문법 용어라는 게요, 처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문법 하는 사람들끼리, 영어 아는 사람들끼리 용어를 만들어 놓으니까는 우리가 처음 보면은 그 말이 뭔지를 모르죠. 하지만 내가 그거를 알고 나면, 나도 그 일원이 되고 나면요. 별거 아닙니다. 부사절부터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요. 부사절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부사절이 뭐냐면은, 절은 절인데, 저기 막 이상한 막 저기 막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스님들 계신 데가 아니고, 단어 구절 할때 절인데, 걔네가 부사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 짐작으로 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절이 뭔지를 알아야죠, 절. 절이라는 게 뭐냐면요. 봐봐요. 이 노란색, 얘가 절입니다. 구와 절이 뭐냐면은, 두 단어 이상이 모여가지고요. 얘네가 의미적으로 한 덩어리인 거예요. 한 덩어리.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보세요. When I was seven 이에요. 이거 설마 I 따로, was 따로, seven 따로인가요? 아니죠. When I was seven은 의미적으로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오케이? 되나요? 이런 거가 이제 하나의 덩어리가 되면서 이제 그때 생각할게. 두 단어 이상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면 구 아니면 절이란 말이에요. 구는 뭐였냐면은 그 안에 주어 동사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 구도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좀 고급스럽게. 영어를 공부하는 거 하면은 우리 to 부정사 쓰면은 to study English 쓸수 있죠. 이만 쓸게요. 이렇게 몇 덩어리?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얘네가 따로 때 지나요? 투 따로, 스터디 따로, 잉글리시 따로요? 아니잖아요. 우리 해석할 때 그냥 한 덩어리로 보잖아요? 이게 이제 덩어리가 지어진 건데, 요게 구냐 절이냐 따질 때는 주어 동사 관계가 이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돼요. To study English 주어 동사 관계 없죠. 그러면은 얘는 구입니다. 자, 근데 이번엔 여기 보세요. When I was 70요. 딱 봐도 우리 정도 되면 이게 한 덩어리란 말입니다. 근데 주어 동사 관계가 있나 없나를 딱 봤는데 너무 잘 보여 주어 동사가 이렇게. 주어 동사 관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얘는 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절이에요. 우리의 문법본은 눈으로 한 덩어리로 보이는데 그 안에 주어 동사 관계가 있을 때 그것을 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지 뭐.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문법 모르면요. 우리 문법 레벨 지금 한 50, 한 3, 4 되고 있거든요. 문법을 모른다. 레벨 한 3, 4일 때. 진짜 막 그래머 코치를 처음 이제 첫 장을 폈을 때는요. 구와 절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기본적인 이론을 배워도요, 한 덩어리로 안 보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레벨이 낮으면은, 문법 레벨이 낮으면은, 이런 게한 덩어리로 안 보여요. To study English가요, 한 덩어리로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To 따로, 뭐뭐로, study 공부하다 따로, English 영어 따로,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to 부정사를 알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보이는 거잖아요. 문법이 그래요. 레벨에 맞겠다 이렇게 가면은 알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레벨의 단어와 구하절은 별게 아니에요. 한 덩어리 보이죠? 절입니다. 자, 그때 이게 무슨 역할을 하나 딱 봐봐요. 문장에서 When I was seven, 내가 7살이었을 때요. I was short. 나는 키가 작았대요. 실제 쌤의 이야기고요. 쌤이 어렸을 때 되게 작았어요. 그래가지고 뭐랄까, 이렇게 반에서 항상 이렇게 움츠리고 있었지. 작고 되게 통통한 스타일이어가지고 막 공부만 했어. 막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막 키가 커가지고 막 농구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자, 요거 노란색이 뭐 하고 있어요? 시간 나타내고 있잖아요.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짜 문장은 하얀색이고요. 나는 키가 작았다라는 진짜 문장 앞에서 시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런 게 시간 같은 거, 방법 같은 거, 장소 같은 거 나타내는 게 부사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부사절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밑에다 한번 보세요. If you know the answer. 우리 정도 수준이 되면은 얘네가 한 덩어리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안 보이잖아요. 그쵸? If you know the answer이 한 덩어리로 보입니다. 자, 그때 이 노란색 한 덩어리 안에서 주어동사 관계를 생각을 해봤더니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절이 되고요. 절인데 무슨 절인가 한번 생각을 딱 해봤더니 얘는요, 네가 답을 안다면 raise your hand 하면 손을 들어라는 명령문이죠. 손 들어라. 이건 답을 안다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부사죠. 부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부사절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한번더 치고 올라갑니다. 우리의 문법 레벨이 56까지 올라가는 이 순간 절 하면요. 또는 구하면요, 종류가 세 개밖에 없어요. 명사, 아니면은 형용사, 아니면은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만 하면 돼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구 같은 경우에는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요렇게입니다. 딱. 그러니까 이 방금 부사절이라고 하는 게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은요, 그런 친구들은 얘네가 명사냐 형용사냐를 생각해봐요. 명사절이라면은 문장에서 얘네가 명사란 뜻이잖아요. 되게 중요한 주어 같은 막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형용사라면 명사를 꾸며줘야 되겠죠. 그런 거다 아니잖아요. 그냥 얘네들은 시간이나 조건이나 장소 같은 것만 문장에다가 더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부사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유닛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유닛 34, 위에 크게 파란색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사절, 이 노란색 덩어리를, 그리고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있는 그 덩어리를 얘네가 이끌고 있고요. 저런 when이나 if 같은 거를 지금부터 배우겠다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갑니다. 자, 기초적인 어떤 접속사들부터 쭉쭉쭉 한번 가볼게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중에 기초적인 접속사들인데요. 시간이나 이유나 목적, 조건 등을 나타냅니다. 이런 게 전부 다 무슨 의미냐면은 다 부사의 의미입니다. 그런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고요. 그럼 얘도 접속사죠. when이 접속사입니다. 왜 접속사냐? 이어줘야 접속사잖아요. 얘네들도 이어주죠.

was only five라는 문장이 있어요. 1번 문장이라고 할까요? 모차르트가요. Wrote music 하면요. 원래는 write가 쓰는 건데, 음악을 쓰는 건데 작곡하다라고 합니다. 모차르트가 작곡을 했대요. 뭐야, 다섯 살 때요? 세상에, 엄청난데? 여기 2번 문장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얀색 하얀색 두 문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앞서는요, 우리 강의 전반부에는 뭘 봤냐면은 이런 거를요, and 같은 거, but 같은 거, or 같은 거 이런 걸로 연결을 해줬잖아요. or 쓴 거예요. 이런 걸로 연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 when 같은 걸로 연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느낌이 좀 달라져요. 이런 거를 and로 연결하면은 문장 그리고 문장 이런 느낌이고, when이 딱 붙잖아요. 그러면 when이 무슨 뜻입니까? 뭐뭐 할 때죠. 그러면 얘는 문장 그리고 문장의 느낌이 아니라 이만큼이요, 때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부사절이 딱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문장이고 요거는 시간의 의미를 더해주는 그런 식의 느낌이 되는 겁니다. 되시나요? 요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법을 조금 더 공부하게 되면은 이런 애들이랑 약간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좀 달라. 똑같은 다 접속사인데 얘네랑 얘네는, 얘네들과 얘네들은 조금 성격이 다른 걸로 구체적으로 아마 배우게 될 건데요. 지금도 우리는 느낌은 잡을 수 있어요. 얘네들은 뭐 그리고 뭐, 문장 그리고 문장, 문장 but 문장이라면은 요것들은 얘네가 붙는 순간 요 뒤에 있는 것들이 시간, 이유, 목적, 결과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결과는 없지만 여기서 조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결과란 것도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두 문장이 연결이 되게 되죠. 모차르트는요 작곡을 했대요. 뭐 했을 때? 그가 오직 다섯 살이었을 때 작곡을 했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는 딴 거 아니에요. 딴 거 아니고 이 노란색의 의미 알아야 돼요. 부사절이 이끄는 접속사들은요, 의미를 모르면 여기 뒤에 있는 이 문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인지, 이유인지, 조건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요 노란색에다가 집중을 딱 하면서 정확한 의미랑 같이 봅니다. I watch TV. 나 TV 봤대요. While이 뭐예요? 뭐뭐 하는 동안에죠. 뭐 하는 동안에 에바가요, was playing her guitar. 에바가 그녀의 기타를 연주하는 동안에 나는 TV를 봤다. 뭐뭐 하는 동안에 while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do your homework. 명령문이네요. 너 숙제해라. before 많이들 아시죠? 뭐뭐 하기 전인데 요것도 선생님이 중학생들, 특히 중1들만 가르치다 보면은 앞에 거랑 자꾸 연결을 합니다. 뭐 숙제를 하기, 이렇게, 숙제하기 전에 막 이렇게 연결하는데 그게 아니고 뒤에 겁니다. 뒤에 게 한 덩어리가 되면서 이렇게 연결하면서 before you watch TV, 너가 TV 보기 전에 do your homework, 너는 너의 숙제를 해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뒤에 거예요, 뒤에 거. 이것도 처음 보면은 되게 헷갈립니다. 뒤에 거랑 노란색의 의미 연결. 또, 이 노란색들 전부 다 알아야 됩니다. after 나오고요, until 나오고요, because 나오네요. 할 수 있어요. after, 뒤에 거랑 연결하면은 after I finish this report, 이 리포트를, 이 보고서를 내가 마친 다음에 I will go to bed. 나는 잠자리에 들 것이다. 얘는 until이네요. 이런 거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별표 3개. 뭐뭐 할 때까지. 뒤에 거랑 연결하면은 until you come, 네가 올 때까지 I will wait for you. 나는 너를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되고 있나요? 자, 그 다음에 because 하면 왜냐면이죠. Because I was sick. 왜냐면은 내가 아팠기 때문에 I didn't go to work. 나는 출근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 잘 되고 있습니까? 이 노란색에 모르는 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리고요. I'm glad that you like it.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건 사실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that은 또 다음 시간에 제대로 배우게 되는데요. 요 that은 좀 어려운 that인데 의미만 파악을 딱 하고 넘어갈게요. I am glad래요. glad가 뭔데요? 즐거운 거죠. 기쁜 거죠. 나는 기쁘대요. 왜 기쁜데요? That you like it. 네가 그거를 좋아한다니 참 기쁘다 라고 하면서 이 덩어리는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덩어리인데 앞에 나오는 glad라고 하는 감정의 원인, 왜 기쁘냐, 이런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패턴이 굉장히 많아요. I am glad that, I am happy that, 뭐 이런 식으로 뒤에 that이야가
글래드라는 감정의 원인을 밝혀줍니다.

이때 부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부사절로 나와 있습니다.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나는 네가 그걸 좋아한다니 되게 기쁘다. 그 다음에 if 나오네요. 대표적인 녀석이죠. 많이들 아시죠? 만약 뭐뭐 한다면. 만약에 you ask him, 너가 그에게 좀 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뭐이 정도의 뜻이고요. 또는 요청한다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가 그에게 물어보거나 요청을 한다면은 he will help you. 그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요 정도입니다. if 정말 국민 접속사고요.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다음 although 나오네요. 자, 여기에 별표를 3개를 친 다음에 곱하기 10을 적습니다. 요게 중학교 수준에서 가장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얘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이런 뜻이죠. 그 뜻도 좀 어렵고요. 얘가 들어가 문장도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뜻이거든요. 비록 it was hot. 더웠어요.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she was wearing a jacket. 그녀는 자켓을 입고 있는 중이었다. 그 올드로 연결되는 두 덩어리는요, 얘랑 의미가 뭔가 안 맞아. 더우면은 자켓 안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더움에도 불구하고 자켓을 입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식으로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좀 상반되는 뭔가 맞지 않는 그런 애들이 연결할 때 올드로를 쓴다. 무슨 뜻이라고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는요, 이런 게 어려워요. 나와 있죠. 뜻이 여러 개인 접속사가 있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뜻을 파악해 줘야 돼요. 똑같은 as인데요. 이 as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전 같은 걸 이용을 하게 되면은 as의 의미가 진짜 많아요. 옛날에 종이 사전일 때는 as를 찾잖아요. 그럼 몇 장을 넘어가야 돼요? as 계속 as야. 의미가 굉장히 많고요. 지금 온라인 사전 이용하셔도요. as는 의미가 진짜 많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느낌 찾아가야 됩니다. 먼저 when이랑 같은 의미가 있어요. 나는 피터를 봤어요. as 뭐 했을 때 I was going to school. 내가 학교 가는 동안에 학교를 가다가 피터를 봤다. 뭐뭐 할 때. 괜찮아요? 자, 그다음에 얘가요. because의 의미가 있습니다. 몰랐다면요.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James가요. didn't go to work. 출근을 안 했어요. as where? 여러분들 왜 때문이죠? 이런 표현 쓰잖아요. 왜죠? 왜 때문이죠? He was really sick. 그가 정말로 아팠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직장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출근 못했습니다. 요거 because랑 바꿔 쓸수 있죠. 그럼 얘는요, 뭐뭐처럼, 뭐뭐대로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you must do, 너는 해야만 한다. must, 뭐뭐 해야만 하죠? as, 뭐대로. mom says, 엄마가 말하는 대로 너는 해야만 한다. 요런 식의 느낌 as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ile도요, 아, 이거는 진짜, 와, 이거는 별표 3개에다가, 얘도 별표 3개에다가 곱하기 10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는요, 사실 고등학교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의미거든요. 중학교 때는 거의 얘입니다. while 하면 뭐뭐 하는 동안에. Our TV was stolen. 우리의 TV가요, 이게 steal, 훔치다의 피피꼴이고요. 도난당했어요. while, 뭐 하는 동안에요. We were sleeping.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도난당했습니다. TV를 훔쳐간 거죠, 도둑이. 뭐뭐 하는 동안에. 얘는 뭐냐? 나는 화이트를 좋아해. 근데 나의 girlfriend, 나의 여자친구는요, prefers, 선호합니다. red, 빨간색을 선호합니다. 빨간색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내용이 상반됩니다. 이럴 때의 while은요, 반면에 또는 뭐뭐 하지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수준 독해 때 굉장히 이렇게 많이 쓰이거든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뭐뭐 하는 동안에가 기본이고 반면에 뭐뭐 하지만 이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since입니다. since 하면은 뭐뭐 이래로 계속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뭐뭐 때문에 because의 의미도 있습니다. 얘는 별표 3개에다가 곱하기 한5 정도.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몰랐다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가볼까요? since 뭐뭐 이후로 이래로 이렇게 참 많이 알고 있는데요. 현재 완료네요. 나는요, I have known her. 그녀를 쭉 알아왔어요. since 언제 이후로? she was a child. 그녀가 아이였을 때 이후로 쭉 알아왔다. 얘가 현재 완료랑 찰떡궁합이죠. 짜장면과 단무지 관계입니다. 어떤 시점 이후로 뭔가를 쭉 해왔다. 현재 완료거든요. 그다음에 얘는요, since we have no money. 돈이 없어. We can buy, 못사 그것을.
이게 원인이죠. 우리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 산다.

딱 원인과 어떤 결과입니다. 신스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 정말 좋네요. 요거는 고3까지 꼭 저장하셔야 되고요. 오늘은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이 내용들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연습하러 갑니다. 연습밖에 없습니다. 연습하면 완벽해지죠. 제가 픽한 문제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의미를 쫙 알고요. 그거를 적절하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 접속사들이죠. 왜는 뭐뭐 할 때, before 뭐뭐하기 전에, after 뭐뭐한 후에, until 뭐뭐까지. that은요,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좀 볼게요. 명사 덩어리 이끄는 그런 that이 참 많고요. if는 만약 뭐뭐 한다면, although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요게 좀 어렵겠죠.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부터요. I'm glad 다음에. glad라는 감정의 원인이어 지금 you got a job. 너가 이제 취직한 거예요. 직업을 얻은 거예요. 원인이죠. that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이 that 이하가 원인이 돼서 내가 참 글래드하다. 너 직장 얻어서 나참 기분 좋다. 그 다음, you must stay here. 너는 여기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안 익었어요. 의미로 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의미로 풀어주는 그런 문제. 6번은요. He was sick. 그가 아팠대요. My father went to work. 이 he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고요. 나의 아버지가요. 출근을 하셨죠. 아프면 출근을 안 하셔야 되는데 출근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자, 내용이 상반됩니다. 이때 뭐 씁니까? although죠. 이거 별표 3개예요. although 들어간 거 영원히 저장, 고3까지 저장. 그는요, 아팠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의 아버지는 출근하셨다. 오케이? 요게 although, 중학 수준에서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접속사의 느낌. 자, 이번에는요, 적절한 걸 찾겠습니다. 이게 참 전형적인 중학 수준의 문제고요. 철저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앞내용이랑 뒷내용이랑 해석한 다음에 연결관계 생각해야 돼요. I don't like him. 나 그를 좋아하지 않아요. He often lies. 그는요, lies.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이유죠. as가 정답이고 이유를 나타냅니다. 그가 거짓말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그 다음, he fell asleep. 그는요,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He was reading a book. 책을 읽는 동안에 아닙니까? While이 들어와줘야 되겠죠? 그리고요. Do in Rome. 로마에서는 해라. 유명한 속담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해라.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는 거죠. 요거는 뭐 하는 대로의 예입니다. 자, 이거는요. 눈이 많이 왔네요. 패트릭은요. 지하철로 출근을 했습니다. 눈이 많이 온게 원인이 되죠? 이유를 나타내는 since고요. 얘는요. 에릭은요. 이 드레스를 입었는데요. 이제 갈색으로 입었어요. 근데요, 메리는요, 지금 블루색을 입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청색을요, 뭐뭐 하지만이죠. 또는 반면이죠. 에릭은 요거 입고요. 반면에 메리는 청색을 입고 있는 중이었다. 자, 7번은요, 현재 완료를 보는 순간, since가 딱 생각나셔야 돼요. 10년이 됐다 이겁니다. 뭐한 이유로? 그 커플이 결혼한 이후로 10년이 지났다. 현재 완료와 since의 조합입니다. 저리 복습하고 옵니다. 자, 쌤이 왔습니다. 우리 방금 배운 내용은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는 겁니다. 얘네가 나면요, 이제 뒤에 나오는 덩어리들이 부사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When, as, if, since, while, after, before, because 알아봤고요. 각각의 의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이제는 전과제 명쾌한 개념 시크릿 바로 풀립니다. 해석하고 해석하고 알맞은 접속사 넣으면 되는 거죠. My mom was cooking dinner. 어머니가요, 저녁을 지금 요리하고 계셨죠. 뭐 했을 때, I came home. 내가 집에 왔을 때잖아요. when 정도의 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넣어주시면 딱 맞고요. 우리 배운 내용 확인합니다. 쫙 리뷰할게요. 접속사 뭡니까? 뭔가를 이어주는 말입니다. 연결해주는 말이고요. 기본적인 애들, and, but, or. 그리고 고급스럽게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해석이 되면 되는 거예요. 특히나 as나 since나 이런 아이들, while 같은 아이들 의미가 많았죠. 그 의미까지 싹다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 되셨나요? 자, 문장대로 쭉 한번 복습을 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 잘 복습하시고 그 열공의 흔적들 인증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은 좋아요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땡스타그램에서 만날 거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다음 강도 접속사거든요. 다음 강에서 우리 꼭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 저는 이상민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 잘 왔어요. 진짜 진심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 문장 삽입의 끝에서 두 번째 시간. 그죠? 오늘은 그래도 조금은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지 않았을까? 예, 문제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고, 물론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오답률이 좀 높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 높은 이유가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은 이제 4번 아니면 이제 3번, 5번 이런 부분에서 특히 4, 5번을 답으로 많이 하는데 의외의 스팟에 답이 있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오답률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선생님 늘 이야기하지만 사실 조금 어려운 파트도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그 문제를 잡고 끝까지 가셔야 돼요. 예. 우리가 한 시간 내내 앉아서 문제를 푸는 것처럼 시험에서도, 그죠? 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어려운 문제를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조금 어렵다 싶을 때 단어에 있는 그 해설지에 있는 단어를 본다거나 아니면 구문 설명을 본다거나 해석을 본다거나 아니면 좀 더 심하면 답을 본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은 내가 어느 부분에서 자꾸 걸리는데 그 걸리는 부분을 자꾸 놓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좋으냐?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모든 게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stay with it. 만약에 어려운 게 있으면 그 어려운 것들에 견뎌내고 버텨내셔야 돼요. That's courage. 그것도 역시 용기다라는 겁니다. 뭔가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 어려움을 진짜 맞닥뜨리고 그걸 용기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것 역시 그게 봤을 때는 아 내가 이거 못하는 것까지 너무 내 스스로까지 이거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용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더 한 단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stay with it. That's courage. 이 얘기는 꼭 마음속에 넣고 기억해 두시고 오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포기하면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죠? 오히려 지금까지 왔던 길들이 다 소용이 없어진단 말이죠.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들 잘 살려서 한번 끝까지 결실을 맺어 볼게요. 자, 오늘 4개의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17번의 시작이 참 좋아요. 뭘로 시작을 해? 그래서 박스에 있는 내용이 instead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라는 건 네, 선생님 왜 시작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맞아요. 뭔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뒤에 거예요. 라고 해서 앞에 있는 상황에 대한 반대의 내용을 제시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 때문에 그렇고요. 대부분에 이렇게 문장 삽입으로 따로 떼어서 주는 경우에 거기에 however나 instead나 rather 이런 표현이 있는 경우는 특히나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반전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대신에 주어진 내용은 적지는 않아요. much like 라고 얘기했으니까 뭐와 상당히 비슷하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와 마찬가지로요. The young child learning how to play nicely. How to play nicely? 네, 어떻게 착하게 노는지. 착하게 노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착하게 노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어린 아이와 마찬가지로 라는 얘기입니다. 친구들이랑 놀 때 착해야 착하게 굴어야 돼.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고 양보도 하고 뭐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걸 배우는 아이처럼 이란 뜻이에요. The apprentice scientist. 과학자는 과학자인데 어떤 과학자야? Apprentice라고 하면 도제나 견습이라는 뜻이 되겠죠. 도제, 견습의 과학자.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professional.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전문적인 그 느낌이 나지는 않는. 그러니까 막 처음에 도제 한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견습생이라는 얘기예요. 과학자로 막

조언을 해서 배우는 단계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과학자들은요, gains his or her understanding of the moral values. 그 과학자가 갖춰야 되는 도덕적인 가치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도덕적인 가치관에 대한 이해를 얻습니다. 자, 근데 이 가치관은

의식을 놓고 과학을 탐구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인간을 해할 수 있는 기술이나 화학 물질을 개발한다거나 이를 인류의 위협이 될 만한 것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들을 탐색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역할에 내재된 도덕적인 가치를 이해한 거기서 그 가치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됩니다. 뭘 통해서? 뭐에 의해서? 동료의 흡수를 통해서요. 동료로부터의 흡수가 바로 뭔데? 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거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사회화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실험실에 이제 견습생으로 들어간 거야. 그랬을 때 이제 보통 대학원생들이 많이 대학생 3, 4학년이나 대학원생들이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정말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야, 우리가 과학자로서 여기에 대한 그 학문을 탐구하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되는 요건들이 있어. 절대 인류에 반하는 그런 실험을 하면 안 되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실험을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도덕적인 가치를 누구를 통해서 배운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socialization. 그들의 동료, 사회화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일단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young children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과학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과학자가 뭘 통해서? 사회화를 통해서. 사회화를 통해서 뭘 배우게 된다? 예, 도덕적인 가치 의식. 도덕 가치, 도덕적 가치. 를 배우게 된다는 얘기야. 화살표가 반대로 되어야 되겠지? 과학자가 사회화를 통해서 도덕적인 가치를 배우게 된다. 자, 그럼 우리는 일단 앞부분에 보면 처음부터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서 가야 돼요?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일단 그 근처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As particular practices. 특별한 특정한 관행이 are repeated over time.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repeated, 반복이 됨에 따라서라는 얘기야. 어떤 특정 관행이 계속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반복이 되는 거야. 사회적으로도 봤을 때, 뭐, 이 시기에는 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관행으로 한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반복적으로, 반복이 되고, and become. 그렇게 됨에 따라서 more widely shared. 더 많이 공유가 됨에 따라서. 반복되고 공유가 돼. 반복이 되고, 공유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에 따라서 the values that they embody. 그들이 구현하는 가치는요? 라는 얘기야. 그들이 실제로 그 세상에서, 현실 속에서 구현해내는, 그 현실로 옮기는 그런 가치가 reinforce, 강화되고요. and reproduce,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그것들을 becoming institutionalized. 제도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한대요. institution이란 단어가 제도라는 뜻이고요. institutionalize라면 얘는 제도화라는 얘기죠. 제도화하다라는 뜻이고 여기에 ed를 붙여서 제도화된. 그러니까 이게 굳어져서 반복적으로 관행이 되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가 되고 그러면서 점점 굳어지면서 어떻게 제도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첫 문장은 그럼 뭐야? 어떤 특정 관행이 제도화되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괄적으로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도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는요. 자, this institutionalization, 이러한 제도화가요, has a formal face to it. 그것에 대해서 어떤 측면을 갖게 돼요? formal, 형식적인, 공식적인 어떤 측면을 갖게 됩니다. 공식적인 측면을 갖게 된다는 건 뭐야? 제도화가 이제 그냥 사람들의 어떤 민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정식화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런 면모를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with rules and protocols written down. 자, 어떤 규칙과 그리고 프로토콜이요. written down, 쓰여진대요. 문서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어떤 문서가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specialized roles, 특별화된 그런 특정화된 특별화된 역할이 created, 만들어지게 됩니다. To ensure that, 대디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요. Procedures are followed correctly. 어떤 절차들이 적절하게 따라와지게 하도록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화된 어떤 전문화된 그런 역할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한 나라나 어떤 한 사회에서 이게 완전히 제도화가 되었을 때, 그럴 때 그걸 또 수행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잘 적절하게 수행이 될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기관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별화된 역할, 특정화된 역할이 만들어진다, 특화된 역할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바로 뒤에 사실은 나오기는 해요. 우리가 바로 밑으로 가보시면 뭐가 나와?
법원에서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제도화된 것들을 잘 실행해서 그 절차가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될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라는 겁니다. 제도화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The main institutions of state, 국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국가의 주된 기관은요. 바로 그 기관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parliament, 의회라든가 court, 법원이라든가 police, 경찰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국가의 주된 기관들은 along with certain professionals, 뭐와 함께 professional, 전문 직종, 특정 전문 직종들과 함께요. 바로 이런 기관들을 exhibit, 보여주게 됩니다. This formal character, 이러한 공식적인 특징을 보여주게 됩니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공식적인 부분들, 이 제도화가 되면서 그것들이 아주 아예 굳어져서 형식적인 부분들까지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건 아예 그냥 문서화돼서 그 공식 절차가 쭉 나와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행정기관에 가도 어때? 이 매뉴얼, 프로토콜이 딱 있잖아요. 그죠? 가서 뭔가를 신청하고 싶으면 어디 가서 뭔가를 뭘 접수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고 절차가 쫙 정해져 있잖아. 그치? 법을 만드는 거 이 의회도 역시 그 절차가 쭉 다 정해져 있고 법원에서도 그게 다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특정한 역할들이 이렇게 formal character의 특징을 보여주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Other social institutions. 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국가의 이런 기관들이 공식의 특징을 갖고 있는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고 다른 사회적인 기관들은 또 다르겠죠. 그죠? 다른 사회적인 기관들은 아마도 perhaps the majority, 아마도 대다수가 될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대다수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더 대다수인 이런 다른 제도 기관들은요. 이런 제도들은 바로 are not like this. 이와 같지 않을 거래요. 앞에 있는 그 formal character를 보여주지 않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건 뭔데? Science is an example. 과학이 바로 그거의 하나의 사례가 돼요. 앞에 있는 것과 다른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드디어 뭐가 나왔어? 과학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줬어요. 그러면 과학 분야에서는 뭐가 아니야? 이런 뭔가 매뉴얼화되고 프로토콜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은 분야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치? 네, 그러니까 뭐야? 과학 분야에서는 사실은 이런 프로토콜이 매뉴얼이 공식화해서 만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되죠. 어때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그치. 과학이 그렇지 않은 앞에 것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는 내용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All the scientists, 과학자를 나왔어요. 과학자들이 are trained, 훈련을 받기는 해요. 교육을 받긴 합니다. In the substantive content of their discipline. 자신들의 분야, 학문에서 discipline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학문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들의 학문 분야에서 어떤 내용에 대한, 그것도 뭐 실제적인 내용에 대한 훈련을 받기는 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뭐 도저히 지금 과학자, 견습 과학자라고 해서 어딘가 실험실로 들어가거나 어떤 연구실로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뭐 실제적인 어떤 내용들, 그런 학습들, 어떤 학업들, 실험들, 연구들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배우기는 해요. 하지만 they are not formally instructed. 나왔죠? 방금 전에 우리가 뭐야? formal character를 갖고 있는 기관들이 있는가 하면, 제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공식적으로 교육하지는 교육받지는 않는 교육하지 않는 기관들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 제도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과학에 해당이 되는 분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은 뭐 하진 않아요? 공식적으로 교육을 받진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And how to be a good scientist. 좋은 과학자가 되는 방법. 좋은 과학자,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교육을 받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치. 비공식적으로 받으면 되겠죠. 공식적으로 받진 않고 대신에 착하게 노는 방법을 배우는 아이들처럼요. 견습 과학자들은 그들의 동료의 흡수, 동료로부터의 흡수, 즉 사회화를 통해서 도덕적인 가치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어디가 가장 적절할까? 그렇지. 5번에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이제 더 이상 갈 데도 없어요. 그죠? 그럼 5번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줄까? 이 사람들이 사회를 통해서 어떻게 배우는지 혹은 뭘 배우는지 이런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으로 나와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죠? 보겠습니다. We think that 우리는 생각합니다. These values 이러한 가치. 이러한 가치가 뭐지? 앞에는 이런 가치가 안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돼? 위로 가야지. 위 있는 문장이 5번에 들어오니까 이러한 가치라는 건 바로 뭐야? 도덕적인 가치가 되겠지. 그치? 과학자로서 갖춰야 되는 도덕적인 가치. 이러한 가치들이 뭐와 함께 along with the values that inform many of the professionals. 전문가들 다수에 대한 정보, inform이라는 건 뭐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전문가들에 대한 다수, 많은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걸 알려주는 그런 가치들과 함께
이런

가치들은요, are under threat.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협을 받고 있어요. 라는 얘기야. 마치 뭐와 마찬가지로요? Just as. 우리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마치 뭐와 꼭 마찬가지로 라고 해서 정말 비슷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견주어 줄 때, 비교를 할 때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얘기했어요. The value of the professions themselves is under threat. 그 전문 직종의 가치가, 그 자체가 위협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런 가치들, 이 전문직의 대다수, 그 전문직종, 과학이 되겠죠? 과학이라는 그 전문직의 많은 부분들을 알려주는, 그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가치와 함께 이런 가치들, 도덕적인 가치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공식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만약에 이 전문직종, 특히 과학 분야에서 과학자들의 어떤 그 가치관이 위협을 받게 되면, 혹은 이 전문직종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들도 당연히 아주 자연스럽게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 때, 위협을 받게 될 때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라고 위에 있는 상황을 끌어다가 부연 설명을 붙이는 5번 다음의 내용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가장 적절하다? 5번이 가장 적절하다. 여기서 누가 봐도 이 instead라는 표현이 여러분들한테는 좀 가장 결정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포멀한 formally instructed 되지는 않고 대신에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겪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5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17번 문제는 잘 해결해봤어요. 자, 18번 가겠습니다. 18번이 오답률이 좀 생각보다 높았어요. 사실 굉장히 주어진 내용 짧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본문의 내용도 좀 짧은 편이고 사실 많이 어렵지는 않거든? 그리고 우리한테 되게 좋은 단서가 하나 나왔어. As a result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거 무슨 뜻이야? 결과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자, 결과적으로니까 위에는 그럼 뭐가 나왔겠니? 위에는 원인이 나왔겠지. 뭘 했기 때문에 요 박스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 아닐까? 그 결과의 내용 좀 한번 볼게요. 자, 결과적으로요. They are fit and grow better. They가 가리킬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먼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들은 어떻게 해? 일단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것들은 fit, 건강하고 and grow better, 더 잘 자랄 거래요. 긍정이죠. 그죠? 자, 그럼 앞에 주어진 상황은 긍정이겠니, 부정이겠니? 긍정적인 상황이 나와줬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지. 살기에 혹은 지내기에 적합한 조건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건강하고 더 잘 자라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뭐가 같이 붙었어요? 그렇지, but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they are not particularly long-lived. 그들은 특히나 오래 살지는 않아요. 특별히 오래 살지는 않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참 신기하게 이 문장 다음에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주어진 내용의 결과가 분명히 잘 살게 돼요. 주어진 조건이 괜찮아서 그래서 잘 살게 되죠. 근데 결과가 하나가 더 있어요. 자, 그런데 잘 살게 되는데 근데 얘네들이 특히나 오래 살지는 않습니다. 라는 게 얘기했어요. 그럼 얘는 이 문장 자체가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는 문장이에요. 그죠? 분명히 건강하고 잘 자라는데 왜 오래 못 살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이 네이가 가리키는 이 네이가 왜 특히나 오래 장수를 하지는 long-lived 하지는 못한지에 대한 뭐가 나와주면 돼요? 그렇지, 이유가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특이하죠?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잘 자라죠. 하지만 오래 살지는 못해요. 왜 오래 살지 못하냐? 장수를 하지 못하는 조건이 뒤에 나와주기 때문이죠.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장의 앞뒤로 어떤 이유나 근거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분명히 이 문장은 틈이 있을 겁니다. 읽었을 때 그냥 얘를 빼고 읽었을 때 틈이 보일 거란 얘기예요. 갑자기 이상한 내용으로 갈 거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잘 자라는 조건? 그런데 장수하지 못하는, 오래 살지는 못하는 부정적인 조건이 바로 뒤에 이어질 걸 생각하면서 한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When trees grow together, 나무들이요. 뭐 할 때? Together. 함께 자랄 때, 성장할 때. 나무들 숲을 생각하면 돼. 혼자 덩그러니 있는 나무가 아니라 같이 생존하는, 살아가는 그런 나무들. 그죠? 나무들이 같이 자랄 때 nutrients and water, 영양분과 물이 can be optimally divided among them all. 그들 모두 사이에서 어떻게 최적으로 분할이 됩니다. 최적으로 나누어지죠. 라는 얘기예요. 의외지 않아요?
한두 그루의 나무가 있어서 그냥 그 근처에 있는 영양분이나 물을 다 그냥 독식하면 얘네가 더잘살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나무들이 함께 같이 살아야 걔네들 모든 애들 가운데서 아주 최적으로 잘 나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셔? 자, so that 뭐뭐 할수 있도록 이란 뜻이죠. Each tree can grow into the best tree it can be. 가능한 한 그것들이 최상의 상태, 아주 좋은 상태의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같이 자랄 때 가장 잘 그들 사이에서 영양분, 물이 최적으로 나누어지고 분할이 될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알수 있어요. 그렇지, grow together. 같이 생존해야 된다는 거알수 있어요. 인간과 되게 비슷하다. 인간도 혼자 살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혼자 사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훨씬 더 득이잖아요. 그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뒤에 보겠습니다. If you help,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와줘요. 강조죠, 그죠? 이렇게 따옴표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굴 도와줄 때 개별적인 나무를 도와줘요. 어떻게 도와줘? By getting rid of their supposed competition. 그 나무들, 여러분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그 나무들의 추정되는 경쟁 상대를 제거해 줌으로써 개별적인 나무를 도와줘야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준다면 이란 얘기야. 이를테면 그 숲에 여러분들이 아끼는 나무가 한두 그루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그 주변에 걔를 좀 생존을 좀 막게 하는 뭐 햇빛을 잘못 들게 한다거나, 아니면 걔가 가지로 이렇게 뻗고 싶은데 그곳에 뭔가 다른 나무가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개별 나무를 도와준다라는 명목으로 주변에 있는 그 경쟁 상대가 될것 같은 그 나무들을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도와줄 때, 그럴 때요, the remaining trees, 그 남아있는 나무들, 원래는 여러분들이 도와주려고 했던 나무들이 되겠죠. 그죠? 없애지 않은 그 남아있는 나무들은요, are bereft 하게 될 겁니다. 잃게 될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이러니하죠. 도와주려고 했던 애들이 오히려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된다라는 얘기, 잃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거, 인간들이 막그 주변의 생태계를 막 도와주기 위해서 인간들 나름대로는 좋은 의도로 행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결과는 안 좋은 결과로 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여기도 지금 비슷하죠. 나무들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나무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지워버리면, 없애버리면, 그러면 남아있는 나무는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한번 가볼게요. They send messages. 그들이 뭐야? The remaining trees가 되겠죠? 남아있는 나무들은요, messages out.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누구한테요? To their neighbors. 그들의 이웃들. 주변 애들한테 메시지를 보낼 거라니요. 화학약품, 화학물질들이 이렇게 막 방출을 하겠죠? 자, 그런데 어때? Unsuccessfully. 성공적이지 못하게 메시지를 보낼 거래요. 왜? 보내도 소용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Because nothing remains but stumps. Stump라는 단어가 밑에 그루터기입니다. 나무를 잘라내면 이제 그루터기가 남죠. 그루터기를 but 제외한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라는 얘기야. 이 선생님의 but을 except의 의미로 해석을 했죠. 자, 뭔가를 제외한이라는 의미로 but이 쓰인, 전치사로 쓰인 겁니다. 그루터기를 제외한, 즉 나머지 애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그 잔여물만 남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신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어.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게 되겠지. Every tree, 모든 나무들은요, now grows. 자, 이제는 어떻게 해? 알아서 나름대로의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나무들 없이 그냥 알아서 성장을 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자, 뭐 하면서? Give rise to 무엇을 초래하다라는 뜻이에요. Great differences in productivity. 생산성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면서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때? 굉장히 생산성에 다른 일에 비해서는 차이를 보이면서, 혹은 이전과 차이를 보이면서 엄청나게 많은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왜? 처음엔 경쟁자가 없으니까. 그죠? 볼게요. Some individuals, 일부 개인들, 즉 일부 개체들, 일부 나무들은요, photosynthesize like mad. 어떻게 photosynthesize를 한대요? photosynthesize라고 하면 얘는 광합성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광합성을 해? like mad. 미친 듯이 광합성을 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주변의 걔를 막을 수 있는 나무들도 없어. 그러니까 햇빛을 온전히 얘가 다 받고, 주변에 있는 영양분 다 끌어다가, 물도 다 끌어다가 광합성을 막 미친 듯이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until sugar positively bubbles along their trunk. trunk라는 게 줄기입니다. 그 나무 줄기를 따라서 sugar, 당이, 녹말 같은 것들이 되겠지. 그지? 광합성을 통해서 얻은 그 당. 그 당이 positively, 확연히, 눈에 띄게
bubbles, 흘러넘치게 됩니다. 뭘 따라서요? 그들의 줄기를 따라서. 영양분이 막 넘쳐가지고 엄청 광합성을 미친 듯이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영양분이 남아가지고 그냥 겉으로 흘러넘칠 정도로 얘네들은 막 성장하게 된다는 얘기야.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잘 성장한다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건강하게 더 잘 성장하게 될 겁니다. 괜찮은데요? 그러면 이 다음에 뭐가 나와주면 돼? 근데 오래 살지는 못해요 라는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지. 그리고 우리는 알지. 오래 살지 못하는, 장수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지. 뭐 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얘네들이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 나무들이 같이 grow together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다음 내용이 만약에 함께 살지 않아서 오래 살지 못해요 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내용이 있다면 몇 번이 정답이야? 요 다음인 2번이 정답입니다. 선생님 답이 너무 빨리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뒤에 만약에 이어지는 내용이 그래서 더 잘 자라서 정말 또 오랫동안 얘네들은 성장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볼게요. This is because. 자, 지금 보세요. 엄청나게 얘네들은 미친 듯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당분이 그들의 줄기에 넘칠 정도로 흘러 넘치게 될 겁니다. 넘칠 때까지 엄청나게 광합성을 해대면서 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뭐 때문이에요? 나무가 can be only as strong as 뭐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The forest that surrounds it. 그 나무를 둘러싼 숲만큼 건강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숲이 건강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숲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걔네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없앴죠. 남아있는 나무들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숲만큼 건강하다 얘기했는데 숲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건강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They are not particularly long-lived. 그렇게 오랫동안 살지는 못해요. 장수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니? 그렇지.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거야. 여러분들은 맞았나? 네, 여러분들 선배들이 많이 틀린 거야. 왜? 2번이 답이 되는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선생님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친구가 있는데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 라고 선생님이 늘 3학년 초반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 주어진 문장 안 읽고 그냥 읽어요. 읽고 그냥 틈이 있으면 틈을 찾아서 그 부분에 이거 넣어요.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해당이 안 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장이 그냥 읽었을 때는 크게 흐름이 어색하진 않는데 이 문장을 넣는다면 어디로 넣어야 되냐 이런 문제들도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친구는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문장부터 한번 읽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또 다른 친구는 좀 인상적이었던 친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4번 아니면 5번이 답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친분이 있으니까 웃자고 이제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친구는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달에 있는 모의고사에서 이 문제의 답이 2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너무 잘 알지. 대부분의 이런 통계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4번이나 5번이 답이랄 확률이 높죠. 우리 순서 문제에서도 1번이 답이랄 확률이 적은 것처럼. 하지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지. 우리는 인과관계 혹은 이 논리적인 관계에 주목하면서 읽어야 돼요. 3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알겠죠?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쭉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겠죠. 가볼게요. 자, 숲만큼 건강한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야. 얘네들은 앞에 건강하지 않은, 숲이 건강하지 않아. 주변에 있는 나무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자, and they are now. 그들은 이제요. A lot of losers in the forest. 숲에 많은 뭐가 생기게 돼요? Loser가 생기게 됩니다. 패배자가 생기게, 패자들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패자들이 바로 뭐야? 오래 살지 못하고 이제 죽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패자들은 바로 뒤에 보시면 weaker members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좀 더 약한 구성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약한 구성원들이 바로 패자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야? Who'd once have been supported by the stronger ones. 더 강한 구성원에 의해서 한때는 have been supported. 지원을 받았던 더 약한 구성원들이 suddenly fall behind. 갑자기 fall behind 하게 됩니다. Fall behind가 무슨 뜻인데? 얘는 뒤처지다 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뒤처지게 된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얘네들이 잘 살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사실은 주변에 있는 강한 구성원들한테 도움을 받았던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더 이상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약한 애들이 바로 루저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사라지겠죠.
죽겠지. 그지? 그 내용이 마무리로 나와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whether the reason for their decline is their location

and lack of nutrients, passing sickness, or genetic makeup.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선생님이 쭉 읽은 이유는 whether A or B 때문에 그렇죠. A든 B든 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자, 이유. 뭐에 대한 이유? For their decline. Decline이라고 하면 얘는 감소라는 뜻도 있지만 쇠퇴라는 뜻도 있습니다. 걔네들의 쇠퇴 이유. 걔네들의 쇠퇴가 뭐야? Weaker members가 갑자기 뒤처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쇠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쇠퇴 이유가 뭐든 그들의 위치 때문이든 아니면 lack of nutrients, 영양이 부족해서든 아니면 a passing sickness, 지나가는 병, 질병, 지나가는 질병 뭐야? 일시적인 질병이든 아니면 genetic makeup, 유전적인 구성 때문이든지 간에 이런 얘기예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렇든지 간에 they are now, 그들이라는 게 바로 누구야? weaker members가 되겠죠? 이 더 약한 구성원들은 now fall prey to, 뭐의 먹이로 전락하게 돼요? insects and fungi. 곤충이나 아니면 fungi라고 하면 균류입니다. 균류들의 이제는 먹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더 이상 생명체로서 나무로서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뭐야? 나무는 그렇지. 숲의 건강만큼 걔를 둘러싼 그 나무를 둘러싼 숲의 건강만큼 건강하다. 그러니까 같이 살아서 생태계가 잘 건강하게 유지가 될 때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나무들도 역시 건강하게 된다. 이런 의미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잘 살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이 되고 그래서 얘네들은 더 잘 살게 되지만 하지만 같은 문장 안에 어떻게 돼요? 그렇지,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오래 살지는 못합니다. 그 오래 살지 못하는 이유,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하는 이유, 근거가 뒤에 나와줘야 되는데 그 근거가 바로 뭐야? 바로 2번, 다음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언뜻 봤을 땐 얘는 부정적인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숲의, 숲의 강한 만큼, 숲만큼 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숲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앞에 내용에서 알 수 있었잖아. 그치? 그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기가 어렵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보시면 글을 읽으면서 이 2번 다음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2번을 기점으로 해서 앞뒤의 내용이 뭔가 갭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틈이 있는 것만 잘 찾으셨어도 사실은 이 문제는 좀 잘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지문의 난이도에 비해서는 오답률이 좀 높았던 문제여서 이렇게 짚고 갈게요. 다음 문제에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틈이 확실하게 있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읽어서는 잘 모르는 그래서 그 지문이 주어진 문장의 그 문장의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좀 우리가 맥락에서 관련된 내용을 찾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는 스팟, 문제를 풀기가 어려운 문제들도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자, 이 문제는 뭐에 속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봤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뭐가 없어요. 연결어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뭐가 보여? 그렇지, such a feeling 이라는 such가 보입니다. 그러한 이라는 게 바로 지시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감정. 근데 여러분들 꼭 그러한 감정이라고 해서 앞에 문제에서도 그랬지만 사람의 감정이 막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 그 내용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셔야지 기쁨이나 슬픔이나 즐거움이나 뭐 아니면 좌절이나 이런 감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안 돼요. 알겠죠? 물론 그렇게 감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내용 볼게요. There's a reason.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다. For that.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봤을 땐 전혀 모르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들어갑니다. 전통적으로요, 공원을 디자인하는 사람들, 공원 설계자들입니다. 공원 설계자는요, attempted to. 뭐 하려고 시도합니까? 시도했어요? Create such a feeling. 그러한 감정을, 그러한 느낌을 만들어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얘는 뭐에 관련된 거야? 공원 설계자들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공원 설계자가 어떤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어떤 느낌을 만들어내려고 시도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했느냐? 뒤에 있는 부분이 다 그 방식에 관련된 거예요. 자, 어떻게 함으로써? By planting, 심음으로써. 그리고 by building, 또 만들므로써. And by constructing, 또 뭐 함으로써? 또 만들어. 그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어떤 느낌을 만들어내려고 공원 설계자가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었는지 볼까요? 공원을. Planting tall trees at park boundaries. 공원의 경계가 되겠죠? 공원의 경계에 키가 큰 나무, tall trees, 아주 키 큰 나무를
만든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원 여기 있어. 근데 이 주변에 경계가 되는 부분에 아주 키가 큰 나무들을 만들게 된다는 얘기. 세운, 심는다는 이야기죠. 만드는 게 아니라. plant. 심어. 자, 공원과 이 주변에 있는 다른 공원이 아닌 지역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또 어떻게? building stone walls. 뭐도 세워? 돌담도 세워. 돌로 만든 그 담도 막 세워. 그럼 어떻게? 경계가 확실해지겠지. 그지? 자, 그리고 또 뭐 해? and constructing other means of partition. partition이란 단어. 여러분들 왜 어떤 공간에 파티션을 설치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칸막이야, 칸막이. 그러면 칸막이의 다른 수단을 또 만들어낸대요. 그러니까 여기 뭐 벽이 아니면 이런 돌담이 아니면 나무가 아니면 또 다른 걸로 이렇게 이 바깥쪽에 있는 구간과 여기 있는 파크, 공원에 있는 이 경계를 구분시킨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잠깐 구분시켜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구분시켜서 그러한 느낌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야, 여기 공원이야 라는 느낌. 그리고 여기는 공원이 아니야 라는 느낌을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럼 그 느낌, 어떤 느낌인지 좀 더 찾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뭐 희노애락의 그런 느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역시 소재는 뭐예요? 공원입니다. 공원은요, take the shape. 자, 형태를 띱니다. 어떤 형태요? demanded by the cultural concerns of their time. 그 공원들이 속한 시대, 공원들이 만들어진 그 시대에 대한 문화적인 관심사가 요구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선생님 지금 해석 어떻게 했어요? 뒤 것에 의해서 요구되는 형태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원래 바이아가 주어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공원이 속했던 당대 만들었던 그 시대에 대한 관심에 관심이 요구하는 얘가 뭐뭐 한다라는 뜻이니까 무엇을 이것을 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네, 수동태 형태로 된 거니까. 자, 그래서 그 공원이 속한 당대 그 공원이 만들어진 문화적인 관심사가 요구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공원이 만들어진 시기에 대한 관심사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여기는 지금 공원과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을 확실하게 구분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공원이나 그 주변 지역이나 크게 경계 없이 갈 수도 있고 공원이 어떤 특징을 더 뭐 안에 있는 호수라든가 혹은 뭐 연못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 있죠. 그때그때마다 공원의 특징입니다. Once parks are in place. 일단 공원이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조성이 되면 그러면 일단 뭐뭐 하면 이라는 원수죠. 그러면 they are no inert stage. 그것들은 더 이상 그 공원들은 더 이상 inert한 단계가 아닙니다. inert라는 건 여러분들 비활성화된 이란 뜻이에요. 활성화된다라는 거 이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막 변화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계죠. 근데 비활성화라는 건 그렇지 않은 단계예요. 정적인 단계입니다. 근데 그 정적인 단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야? 활성화된 상태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바뀔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뒤에 내용 보시면 their purposes and meanings. 그 공원들의 목적과 그리고 의미가 are made, 만들어지고 그리고 and remade,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누구에 따라서요? By planners and by park users.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공원을 계획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가 또 다시 만들어졌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야? 한번 만들어진 그 목적의 그 공원의 형태가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으니까 활성화돼서 계속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바로 뭐야? 공원이 그 만들어진 그 공원이 속한 그 시대의 요구사항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 형태를 띠는 게 공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용 됐어요? 네. 우리는 근데 뭘 찾아? 그렇지. such a feeling 이라는 부분을 일단 찾아봐야 돼요. 가볼게요. Moments of park creation. 공원이 만들어지는, 조성되는 그런 순간들이 are particularly telling. 특별히 말을 한대요. 이때 telling 이라는 게 여러분들 meaningful의 뜻입니다. 의미가 있는 significant라는 뜻이에요. 이게 특히나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공원이 조성된 그 순간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렇게 고성이,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변화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공원의 특징이 있지만 그렇지만 공원이 특히나 조성되는 그 순간, 만들어지는 그 순간이 특히나 중요하긴 한데 자,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 그 이유는 They reveal and actualize ideas about nature and its relationships to urban society. 자연과 그리고 도시의 사회 도시사회의 자연과의 관련성. 자연이 있고 우리가 공원하면 사실은 자연의 성격이 더 강하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꽃도 있고 뭐 연못도 있고 이렇게 자연적인 성격이 강하잖아. 그치? 자연과 그리고 도시사회에서의 자연의 관계성에 대한 그 개념이나 생각을 그 공원

들이 reveal 보여주고 있고 드러내고 and actualize 현실화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원이 조성된 그 순간이 특히나 중요하긴 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네. 자, 여기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번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예, 공원이 갖는 의미, 그리고 공원이 조성되는 순간이 갖는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because가 선생님 뭐라고 해석했냐면 뭐뭐하기 때문에 라는 because로 해석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나왔었는데 여기 지금 주어와 동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 문장도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어가 필요하죠. 연결어라기보다는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그죠? 문장과 문장은 코마로 연결되지 않아. 그죠? 접속사가 필요하고, 이렇게 접속사로 쓰이는 for는 문장의 보통 중간에, 그리고 앞에 코마를 찍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라고 해서 중간에서 뒤에 문장을 연결할 때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로 쓰일 수 있는 게 이때는 전치사 for가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까지 such a feeling 이라고 받을 수 있는 건안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요, was distinguished a park from the broader category of public space. distinguish A from B. A를 B로 구분하다라는 뜻이죠. 자, 공원을 뭐와 구분하는 거? A broader category. 더 넓은 범주. 뭐의 범주? 공공장소와 공원을, 더 넓은 공공장소의 범주와 공원을 구별하는 것은? 자, 사실 공공장소 공원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원 말고 공공장소라고 부를 수 있는 거 되게 많잖아. 그지? 그럼 다른 공공장소와 공원을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은 is the representation of nature. 자연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연을 표현하는 거란 이야기예요. 그 안에 자연이 있다는 얘기죠. 그건 바로 뭔데? The parks are meant to embody. 공원이 구현하도록 의미되어지는, 그렇게 의도하고 있는 자연에 대한 표현이 바로 일반적인 공동 공간, 공공의 공간과는 다른 부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 조성되는 순간이 일단 중요하고, 그리고 공원이 다른 공간과, 다른 공공의 공간과 갖는 차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such a feeling이라고 받으시는 내용은 딱히 없어요. 이러다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불안한 마음도 드는데요. 계속 보겠습니다. Public spaces. 공공 공간은 뭐가 있어요? 공원도 있고, 콘크리트로 된 광장도 있고, 그리고 보도도 있고, 심지어는 실내 아트리움도 있어요. 라는 얘기야. 이거 말고도 뭐 공공장소는 엄청나게 많죠. 그죠? 지금 이 내용을 누굴 받고 있어요? 앞에 더 넓은 범주의 공공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 좀 설명하고 있으니까 역시 몇 번에도, 이번에도 들어가기 좀 어렵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공공장소들은 여기를 포함해요. 공원은요, 일반적으로 뭘 가지고 있는 곳이야? 나무, 풀, 그리고 다른 식물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as their central features. 그 공원들의 중심적인 특징이죠. 그 공원의 중심적인 특징으로 나무, 풀, 그리고 다른 식물들이 바로 공원들을 구성하고 있는, 공원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공장소와 차이가 있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좀더더 자연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는 게 공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연적인 요소를 담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When entering a city park. 도시 공원에 들어갈 때. 도시 공원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요, often imagine, 흔히 상상합니다. 뭐라고요? Sharp separation from streets, cars and buildings. 거리, 자동차, 건물들과 날카롭게 구분이 된다는 거. 아주 확연하게,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걸 상상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시 길을 걷다가, 보도 같은 데를 걷다가 공원이다라고 해서 들어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뭘 상상하면서 들어가요? 아, 이제 더 이상 차는 없고. 그리고 건물도 주변에 없고, 어떻게? 그치, 자연으로 만들어진 그런 공간으로 내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 그러니까 확연하게 분리가 된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맞죠? 자, 그러한 느낌, 그러한 생각. 그러한 생각을 만들어내려고 했대요. 어떻게? 다른 지역과 다른 구역과 공원을 차별화하려고 도시 설계자들이 만들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들어가는 게좀 눈에 보여요. 그렇지. 이제 5번에 더 이상 갈 데도 없어요. 그죠? 예, 밀려날 데도 없어. 자,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즉, 사람들이 이렇게 도시 공간에 있는 그 공원을 들어가면서, 다른 이 공간과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라고 느끼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전통적으로 공원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느낌을 만들려고, 만들어내려고, 시도를 했죠. 어떻게요? 이런 방식으로
독립된 좀

분리된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느낌,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게 그렇지. 5번에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마지막 뒤에 마무리 한번 마지막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What's behind this idea? 이러한 생각에 대한 이면, 이러한 생각 이면에 있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도시와 공원을 구분한다는 이런 생각 이면에는 It's not only landscape, but 자,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뭐의 의도뿐만 아니라 이 조경을, 그 경치를 만드는 건축가의 바램, 건축가인데 경치를 만드는 사람이래요. 조경가가 되겠죠. 조경가의 그런 바램, 욕구입니다. 뭐 하고자 하는? To design aesthetically suggested park spaces. 미적인 암시성을 가지고 있는, 미적으로 암시할 수 있는 그 공원의 공간을 설계하고자 하는, 미적인 부분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암시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설계하고자 하는 조경가의 바램. 뿐만 아니라 much longer history of Western thoughts. 훨씬 더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서구의 사상, 서구 사상에 대한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 바로 있습니다. 이 이면에는 이런 생각이 있다는 얘기죠. 조경가의 바람이나 아니면 서구의 사상이 바로 그 이면에 있는 배경이 되는 생각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서구 사상이 바로 뭔데요? Envision cities and nature as antithetical spaces and oppositional forces. 상상을 한대요. 도시와 자연을 뭐라고 상상해? 대조적인 공간, 서로 대조적으로 그리고 반대되는 그런 세력으로서 상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반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서구 사상의 더 훨씬 더 더긴 역사 때문에 그 이면에 있는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런 조경, 즉 다시 말하면 이 도시와 이 공원의 환경이 완전히 분리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그렇지. 5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여기에는 feeling이라는 게, 아까도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진짜 막 기쁘고 슬프고, 막 좌절감을 느끼고 실망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생각해 볼수 있는 sharp separation입니다. 딱 분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라는 의미가 돼요. 됐죠? 네, 5번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20번 문제 가볼게요. 자, 이것도 역시 주어진 내용에서 우리한테 좀, 메시지를 줄수 있는 표현 혹은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봤을 때는 딱 단서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읽으면 또 뒤에서 특히 이 뒤에 부분에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좀 나와 있거든요. 볼게요. It may be easier. 자,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뭐 하는 게요? To reach an agreement. 어디에 도달하는 거? 합의에 도달하는 게더 쉬울 수 있어요. 뭐할 때? Settlement terms. Settlement도 역시 합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의의 terms, 조건이 don't have to. 뭐할 필요가 없을 때? To be implemented until months in the future. 자, 향후 몇달 이내, 몇 달까지 어떤 그 합의의 조건이 이행될 필요가 don't have, 없을 때. 그럴 때 어떤 합의가 도달하기가 더 쉽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뭐 학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학교의 학칙이 바뀌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별로 달갑지 않은 학칙이야. 근데 야, 내일부터 바꿀 거야. 아니야, 이 다음 주부터 바꿀 거야. 이렇게 당장 바꾸는 게 아니라 너희들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서 선생님이 다음 학기부터 아니면 학교에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바꾸려고 해. 라고 하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아직 좀 멀리 남은 일이니까. 그치. 합의에 도달하기가 좀더더 쉬워진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수 있을 만한 건 뭐가 중요할까요? 합의에 도달하기가 쉽게 하는 건몇달 이내로, 향후 몇달 이내로 도달될 필요가 없다라고 시간의 유예를 두는 게 합의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합의를 쉽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합의, 시간과 합의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유예를 좀더더 많이 길게 두는 게 합의의 가능성을 올리게 된다. 더 쉽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자, 그럼 이 지문의 내용은 아마도 뭐에 관련된 걸까요? 합의에 관련된 내용. 좀더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첫 문장에 negotiation. negotiators가 나옵니다. negotiation에 관련된 거예요. 자, 이거 뭐야? 협상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협상가들은요, should try to, 뭐 하려고 해야 돼요? find ways,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 to slice a large issue into smaller pieces. 큰 issue, 문제를요, into smaller pieces. 더 작은 문제로 slice, 나누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뭐라고 알려져 있어요? Using salami tactics. 살라미 전술이

라고 알려져 있대요. 그러면 이거 뭐야? 큰 어떤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큰 문제를 협상가들은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나누어가지고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게 사실은 더 효율적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협상가들은 큰 문제를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살라미 전술이라고 아예 이름까지 붙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Issues that can be expressed in quantitative measurable units. Quantitative, 정량적인이라는 뜻이죠.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량적이고 and measurable, 측정 가능한 그런 단위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요. Are easy to slice. 뭐 하기가 쉬워요? 나누기가 쉽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뭐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 단위가 뭐가 있을까가 생각이 들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요. Compensation demands, 보상 요구. 보상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거야. 뭐 직장에서 있을 수도 있고 일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생길 수도 있죠. 그죠? 자, 보상에 대한 요구. 보상 요구가 can be divided into, 나눠질 수 있습니다. into cents per hour increment. 시간당 센트의 증가분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증가하면서 얼마만큼의 더 보상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충분히 측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뭘로? 시간 단위로 그리고 돈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 그치? 더 나누기가 쉽다. 측정할 수 있으니까. 시간으로, 돈 단위로, 센트 단위로 측정할 수 있으니까 나누기가 더 쉽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or 아니면 lease rate. lease rate은 여러분 임대료입니다. 자, 임대료가요. can be quoted. 시세가 매겨질 수 있어요. as dollars per square foot. 평방 피트당 돈으로 시세가 매겨질 수 있죠. 이것도 뭐야? 여기서 여러분들 이 내용이 정확하게 뭐다라고 물으셔도 돼요. 지금 예시가 뭐에 대한 예시야? 충분히 잘 양적으로 측정이 돼서 정량적으로 측정이 될수 있는 분할이 쉽게 될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문제인가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지금 나눠준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사례가 되니까 몇 번은? 그렇지. 이번엔 들어올 수가 없겠다. 앞에 내용과 굉장히 긴밀하게 끈끈하게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When working to fractionate issues of principle or percent. 자, 뭘로 작업을 할 때요? Fractionate. 세분화하는 거죠. 세분화하기 위해서 작업을 할 때. 뭘 세분화해? Issues, 문제를요. 뭐에 대한 문제? Principle, 원칙이나 precedent. Percent가 아니라 precedent네요. 그죠? 관례, 전례라는 뜻이죠. 자, 관례나 아니면 원칙에 대한 문제를 세분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할 때 parties. Party는 여러분들 당사자라는 뜻이죠. 각각의 그 당사자들은요, may use, 사용할 수 있습니다. The time horizon. 뭐가 나왔어요?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드디어 나왔어요. 방금 전에 우리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정량적이고 측정 가능한 것들은 쉽게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제는 뭘 이용해서? 시간의 horizon, 시간의 지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지평. 이를테면 시간 지평이 뭐냐? 여러분들 그냥 봤을 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이 시간 지평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시간 지평이라는 건, when the principle goes into effect. 언제 원칙이 go into effect.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효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게 바로 뭐야? 효력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 몇달 이내로는, 이때 이내까지는 이거 실행될 필요가 없어. 언제 발효가 될지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드디어 뭔가 관련된 게 나왔어요. 얘가 먼저 나와야 되겠어? 얘가 먼저 나와야 되겠어? 얘가 먼저 나와야 되겠지. 이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몇 번을 염두에 두고 봐야 돼. 그렇지. 이 다음인 4번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간 지평에 대한 좀 설명이 안 끝나서 한번 볼게요. 언제 그 원칙이 발효될 수 있는지, 실행될 수 있는지, 아니면 how long it will last, 그것이 얼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와 같은 시간의 지평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은요. 자, 뭘로써? As a way to fractionate the issue. 그 문제를 세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시간 지평, 시간이라는 걸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이용할 때 앞으로 좀 오랜 기간이 남아있는, 바로 실행될 필요가 없는 그런 합의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 합의가 더 쉽게 도달할 수 있죠.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4번이 아주 유력한데요. Another approach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another approach는 뭐야? 시간이 아닌 다른 방식을 이용하는 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아닌 다른 방식을 이용하는 게 확실하다면 어디에 들어오는 게 그렇지. 4번에 들어오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방법인지 볼게요. 또 다른 방법은요. 접근 방법.

again, is to vary,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The number of ways, 방법의 수를 다양화시키는 거래요. 시간의 범위에서 넘어났는데, 그죠? 방법의 수, 뭐의 방법의 수? That the principle may be applied. 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그 방식의 수를 다양화시키는 거예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관련된 내용, 시간의 지평을 이용해서 합의에 도달하게끔 만드는, 그걸 나누는, 문제를 나누는 건 이미 끝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수로, 경우의 수로 이렇게 나누어서 원칙을 적용하는 사례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5번 다음 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면은요. A company, 한 회사가 may devise, 고안해낼 수 있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A family emergency leave plan. 야, 원래 plan이라는 게 여러분들 직장에서 쓰게 되면 leave plan이 휴가 계획이에요. 휴가 계획. 근데 emergency입니다. 비상. 근데 그걸 누구한테 쓰는 거야? 가족이야. 가족 비상 휴가 계획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말이 어렵네요. 그죠? 가족이 뭔가 일이 생겼을 때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그 휴가 계획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회사가. 그죠? 그때 쓰라고. 자, 이 계획은 바로 어떤 계획인데 that allows employees, 직원들한테 허락해 주는 거죠. The opportunity to leave, to be away from the company. 회사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 직원들한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자, 어느 기간 동안? For a period of long, no longer than 3 hours. 3시간 이내로. And no more than once a month. 한 달 이내로. 그죠? 한 달에 한 번 이내로. 이렇게 회사를 가족의 문제로 뒤에 보시면 for illness and the employee's immediate family. immediate family라고 하면 즉각적인 가족이 아닙니다. 얘는 바로 정말 가까이 있는 정말 직계 가족을 우리가 immediate family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직원의 직계 가족의 질병으로 직원들이 회사를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하게 하는 그런 비상 가족 비상 휴가 계획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요 시간 정도로.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4번 다음의 내용, another approach에 대한 사례가 바로 5번 다음의 내용이 되니까 5번에도 역시 들어갈 틈은 없습니다. 이미 끝났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돼요.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 시간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시간적인 부분에서 나눠서 합의에 도출하는 그 사례가 바로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만 보셔도 굉장히 짧은 부분, 우리의 남아있는 선택지는 4번밖에 없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문제의 문장 삽입 문제 완료해봤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똑똑복화입니다. implement or implement, implement 이렇게 앞에 강세, 뒤에 강세 오는 건 명사와 동사이냐에 따라서 강세가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정말 많이 나와요. ment를 붙였다고 해서 명사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동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행하다, 이행하다, 도구나 수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얘가 명사로 바꿀 때는 끝에 ation을 붙여서 implementation이라고 만듭니다. 이거 어디예요? 수강의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래요. implement라는 단어, ment 붙였다고 해서 명사만 있는 건 아니야. 동사의 의미로 사실 더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 문장 삽입 문제 딱 한 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근거 확실하게 찾아서 우리 다음 시간에 확실한 유종의 의미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네. 자, 한 주에 이제 반을 가르는 날인데요.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라고 해서 오늘은 경찰이란 직업이랑 또 관련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경찰이 차를 세운 시츄에이션이에요.
1: 아, 그러면은 뭐 범법 행위가 조금 있었겠네요.
0: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용상. 이 우리가 해외에 가면은 그 자동차를 렌트해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1: 그렇죠. 저도 렌트해 봤어요.
0: 그랬을 네. 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제 저는 경험이 있으니까 네. 운전을 하다가 조금만 뭔가 문제가 있어도 그게 꼭 무슨 뭐 과속이나 이런 게 아니어도 네. 뭐 예를 들어 등이 하나 나갔다든가 이럴 때도 굉장히 민감하게 잡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랬을 때 내용 어떤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저를 왜 멈춰 세우신 거죠, 경관님? 네. 아, 보통은 이제 말을 아예 못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이거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시츄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좀 떨리거든요. 뒤에서
1: 네.
0: 막 울리면서.
1: 그렇죠.
0: 예, 그렇,
1: 엄청, 뭐지, 누가, 뒷차가 빵만 해도, 뭐야, 나야?
0: 그럼요,
1: 나한테 한 거야?
0: 그럼요.
1: 이러면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경찰관님께서 이렇게 딱 오셨다 그러면은,
0: 똑똑똑 이러면서.
1: 너무 주눅들죠.
0: 완전히
1: 아우,
0: 얼어버려요. 자, 일단 이런 질문이 미션 1이고요.
1: 예. 네.
0: 두 번째 미션은, 우선 브레이크 등이 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나 봐요. 근데 오늘
1: 네.
0: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등이 나갔다. 이거는, 이것도 잡나요? 미국에선 잡아요.
1: 오.
0: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저는 또 약간 딱지 끊기는 과정인 줄 알고.
0: 그런 게 들어갈 수도 있죠, 사실은.
1: 예.
0: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뭔가 대처는 해야 되니까.
1: 그쵸, 그쵸.
0: 오케이. So,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아, 왜절 멈춰 세우신 거죠, 경관님?
2: Do you speak English?
1: 왜? 정말. Why? Why stop? Why stop?
2: Why did I stop you?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1: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is okay. I stop.
2: Your brake lights are out.
1: Light? 어머머머. 진짜네?
2: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1: 시트벨트?
2: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1: 아우! 아니에요. 내내 하고 있었어요. 시트벨트 하고 있었어요. You stop and 딸깍.
2: What?
1: You stop. You say stop, stop, stop. So at that time, 딸깍.
2: You were wearing your seatbelt.
1: 블랙박스. 블랙박스. See, see, see.
2: I don't believe you.
1: 아, 부끄럽네요.
0: 아니, 큰일 날 뻔했어요.
1: 네.
0: 제가 딱두 가지 말씀드리면,
1: 네네.
0: 미국 같은 데서 예를 들어 운전을 하시다가 이렇게 뭐 누군가 세웠다,
1: 네.
0: 경찰이 세우면 두 가지는 좀 확실히 해야 됩니다. 뭐냐면 본인의 권리는 찾아야 돼요. 그래서
1: 그쵸.
0: 왜 내가 여기 멈춤을 당했느냐라는 거는 해야 되지만,
1: 이유를 여쭤봐야죠.
0: 네, 또 하나는 적극 협조해야 됩니다.
1: 아.
0: 조금만 만약에 협조를 안 하는 자세를 보이면 그 사람들이 경계 태세에 돌입하면서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 이게 막 밀어붙여요.
1: 사실 한국에서는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조금,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예, haciendo 하시면서 이제 뭐 벌금을 쭉 예, 이렇게 매겨주시죠. 예.
0: 네. 약간 무서운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
1: 그렇군요.
0: 협조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잘 알아들어야겠죠.
1: 아유, 무조건이죠.
0: 네. 그래서 우리 청취에도 좀 힘써.

0: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2: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3: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0: 있는데 오. 거기에 지금 차를 세운 상황인 거예요.
1: 숄더 어깨예요?
0: 네, 맞아요.
1: 아, 그걸 갓길이라 네. 그러는군요.
0: That's right.
1: 자, why did you? 왜 그랬어요? 네, 당신 왜 그랬어요? 나를 풀 오버했어요. 풀 오버가 이렇게 끌어 당기는 거잖아요.
0: 어, 맞아요.
1: 그렇죠. 그다음에 경관님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은 그 경관님이니까
0: 경찰을 부르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쵸? 되겠죠.
1: 근데 폴리스맨 이러면은 너무 딱딱하잖아요. 폴리서.
0: 폴리서요?
1: 아, 이런 말 없나요?
0: 폴리서요? 굉장히
1: 오케이.
0: very creative.
1: 예, 큰 힌트가 됐고요. 아, 예, 자 그럼 폴리스맨.
0: 바로 자연스럽게 맨으로 넘어가.
1: 예예예. 예, 이렇게 갈게요.
0: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틀린 단어는 아닌데요. 다른 걸 가져왔습니다. 바로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1: 아, officer.
0: 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lright. 자, 경찰이라고 할 때, 원래는 cop도 가능은 해요. cop이란 네. 단어 들어본 적 있죠?
1: 그쵸. 택시랑 비슷해가지고 항상 헷갈려요.
0: Oh, cab. Oh, that's cab. Right. 자, let me show you. 자, police officer 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네. 경찰이라는 그 경찰관 를 얘기를 할 때 가장 무난한 표현입니다.
1: 아, 폴리스맨보다요?
0: Right. Policeman, policewoman 이거는 너무 한쪽 성별을 지칭하는 게 있어서 아~ 사실은 요즘에 안 쓰는 건 아닌데 많이 사라졌어요.
1: 그렇군요. 네,
0: 그래서 policeman, policewoman 뭐 이것보다는 police officer. 그냥 officer. 줄여서 맥락에 따라 officer 하면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1: 이거를 내가 어디서 보긴 했는데 네네. 떠오르질 않아서 폴리서가 된 것 같아요.
0: 아, 예. police. officer이랑 섞였군요.
1: 맞아요.
0: 오케이, 오케이.
1: 예.
0: I got it, I got it.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police officer보다는 cop에 더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둘 다 경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 명을 얘기를 하는데요.
1: 네.
0: 아, police officer 같은 경우에는 직업명으로 쓸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 my father is a police officer. 이렇게 직업명으로도 가능하고 호칭할 때 있죠. 부를 때.
1: 네.
0: officer 이렇게 부를 때도 아~ 잘 어울려요. However, 여기 cop이라고 하는 거는 직업명으로는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 my son is a cop. That's fine. 괜찮은데 excuse me, cop 이거 엄청 어색해요.
1: 아~
0: 네. 그래서 cop은 호칭할 땐 쓰지 않는 걸로.
1: 네.
0: 직업으로만. 그래서 두 개 중에 헷갈린다고 하면 그냥 이걸 쓰는 게 안전하죠.
1: 얘만 조금 더 머릿속에 저장해 두는 게.
0: That's 네. right.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많아요. 부르는 거. 뭐 police officer, officer. 남자일 경우에는 그냥 sir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뭐 여성분이라면 뭐 ma'am 가능하겠고요.
1: 네.
0: 오케이.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자, 여기 멈춰 세운다라고 하는 거 슬기 씨가 왜냐면 동사가 모르는 게 나왔다면 이걸로 아마 guess를 한 것 같아요.
1: 네.
0: Right? 오케이. 자, pull someone over 이라고 하는 거 바로 누군가를 멈춰 세우다인데요. 이거는 길 가다가 걸어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멈춰 세우는 거 stop 시키는 거랑은 달라요.
1: 예.
0: 얘는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경찰관이 세운다라고 할 때 거의 딱 정해져 있는 표현이에요.
1: 아.
0: 네, 그래서 옆쪽으로 이렇게 pull 시킨다. 이게 끌어낸다.
1: 아~
0: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사실은 원래 목적어 안 쓰고도 I pulled over 할 수도 있어요.
1: 네.
0: 내가 세웠다. 옆에 갓길에. 또 가능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이 나를 세운 거죠.
1: 그쵸.
0: 그렇기 때문에 pull someone over. 누군가를 멈춰 세우다. 이거는 정말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무조건 아셔야 돼요.
1: 네.
0: 자, 우리 한번 영장 만들어 볼게요. 캅을 활용을 해서
1: 오케이.
0: 그 캅이 그 경찰관이 나를 멈춰 세웠어. 어떻게
1: 할까요? The cop pulled
0: 과거로
1: pulled me over.
0: 그렇죠. The cop pulled me over. 그러면 옆으로 세웠다고 알아두셔야 돼요.
1: 네.
0: 자, 질문형도 한번 해볼게요. 그들이 널 세웠니? 멈춰 세웠니? 그들이 널 멈춰 세워서 pull over 시켰어?
1: Did they pull you over?
0: Wow! Very nice. Okay. 두 동사로 질문 만드는 거 약간 취약했었는데.
1: 그쵸.
0: You're getting better. Very nice.
1: 약간 알러지 있었거든요.
0: 그쵸. 예. So, did they? 그들이 과거에 뭐 했니? Did they pull you over 했니?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pull someone over. 아, 물론, stop이 더 포괄적이긴 해요. stop은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나를 멈춰 세우는 게 될 수도 있고, 경찰관이 뭐 차로 세울 때도 가능한데, 이 pull 그쵸. over는 specifically 굉장히 구체적으로 경찰관이 특히나 옆으로 세우게 만드는 거. 오케이?
1: 네.
0: 자, 같이 낭독해 볼게요. The cop pulled me over.
1: The cop pulled me over.
0: Did they pull you over?
1: Did they pull you over?
0: 본문 갈게요.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1: Oh,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0: All right.

0: 자, 이랬을 때몇 가지 이유가 있었나 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우선 브레이크 등이 나갔어.
1: 아, 그쵸. 사실 이 브레이크 등이 없음, 나가면요.
0: 네.
1: 운전 중에 정말 위험해요.
0: 엄청 위험하죠.
1: 그쵸.
0: 그러니까 그 라이트 관련해가지고 은근히 센스티브해요. 그래서 뒤에 브레이크 등이
1: 그렇군요.
0: 나가던가, 심지어 그 라이선스 플레이트 그거 번호판에도 불이 들어오잖아요.
1: 맞아요. 그불 나가도,
0: 걔도 안 돼요.
1: 자동차 검진할 때
0: 그렇습니다.
1: 다시 받아와야
0: 그리고
1: 돼요.
0: 가끔 가다가 이게 길에서 보면 밤에 깜빡하고 헤드라이트를 끄고 운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부러가
1: 그쵸,
0: 아니겠지만
1: 깜빡해요.
0: 그런 것도 큰일 납니다. 그래서
1: 예.
0: 좀 민감하긴 해요.
1: 아,
0: 오케이.
1: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아직 벌금은 아닌데, 여기는,
0: 거기는 뭐,
1: 조금
0: 네.
1: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First of all, 우선, 이거 진짜, 고등학교 때 엄청 외웠어요.
0: 오케이.
1: First of all, above all, 이런 거, 여러
0: 맞아,
1: 개 있어요.
0: 덩어리로.
1: 예. You are, or out. 아, 브레이크 등이니까.
0: 그렇죠.
1: 그러면 이거는, 브레이크는 너무 영어잖아요. 그럼 브레이크.
0: 오.
1: 등은 방금 내가 힌트를 얻었어요.
0: 뭐였죠?
1: 라이트.
0: 오케이.
1: 네, 브레이크 등이 하나가 아니니까 라이트?
0: 그쵸.
1: 예.
0: 그리고 여기서도 힌트가 좀 있잖아요. Yes,
1: R.
0: exactly.
1: Yes.
0: Okay, so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너무너무 비슷했는데.
1: 예?
0: You know what went wrong? That's right. 아니요. Brake로 쓰셨잖아요.
1: 제가요?
0: You did. You wanna go back? 제가 바로 증거로.
1: 이걸 왜 이렇게 썼죠?
0: 이런 경우 엄청 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생각하면 브레이크라고 하면은 브레이크 약간 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1: 어머.
0: Brake, take a break 할때 그거 맞아요. 스펠링. 틀린 스펠링이 아니라
1: 예.
0: 뜻이 다르죠. 이 브레이크는 휴식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동차 브레이크를 얘기를 할때 차를 세우는 그 제동장치라고 하나요?
1: 네.
0: 그것은 Brake입니다. 이거는 이거를 와, 이런 게 있었나? 할수 있는데요. 거의 10명 물어보면 한 8명은 틀려요. 진짜예요. It's okay. It's okay.
1: 전 브레이킹 라이트라고 고치려고 그랬거든요.
0: 그건 또 뭐, 별로 이렇게 상황을 좋게 하진 않는데.
1: 예.
0: So, Brake입니다. 여러분들
1: 오,
0: 주의하셔야
1: 완전
0: 돼요.
1: 처음 봐요,
0: Right.
1: 예.
0: 그래서 뭐 당연히 여러 개면 S를 붙여주면 되겠죠. Okay. So, 제가 그래서 이거 실수 나올 것 같았어요.
1: 와.
0: 왜냐면 너무 많이 틀리니까
1: 네.
0: 이렇게 주의해 달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이 나갔다라고 할 때,
1: 네.
0: 꺼졌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 어떤 단어를 썼죠?
1: Out.
0: 오케이. 아, 뭐가 out 됐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So, something is out. Alright? Especially the lights. 그래서 불이 나간, 뭐 꺼진 정도가
1: 네.
0: 되겠습니다. 보통 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면 꺼진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뭔가 고장 났을 때라든가. 자, 그런데 이게 하나만의 이유가 아니라는 게 first of all에서 나오죠.
1: 우선.
0: 네, 그래서 지금 슬기 씨도 얘기했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1: 맞아요.
0: First of all, 뭐뭐뭐. Second of all, 뭐뭐뭐.
1: 네.
0: And lastly,
1: 아,
0: 뭐 이렇게
1: 맞아요.
0: 한 기억이 있을 텐데요. 자, first of all, 우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뭔가 이유들을 여러 개 나열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니, 왜 내가 안 좋아? 너나왜안 좋아해? 이랬을 때
1: 예.
0: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선 넌내 타입이 아니야. 오케이,
1: 아.
0: 그러면 일단 우선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First of all,
0: 넌 나의 타입이 아니다.
1: you're not my type.
0: Oh my.
1: Yes.
0: 이 얘기 들으면 이유가 더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이번에는요. 일단 우선 난 돼지고기를 안 먹어.
1: First of all, I
0: Don't.
1: don't eat pork.
0: 그렇죠.
1: Yeah.
0: First of all, I don't eat pork. And second of all 하고 계속 연결도 가능하겠죠.
1: 네.
0: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First of all, you are not my type.
1: First of all, you're not my type.
0: First of all, I don't eat pork.
1: First of all, I don't eat pork.
0: Alright,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두 번째 이유를 댈 때, 그 다음에 라고 하려면, first가 아니라 뭘 쓰면 되겠어요?
1: Second.
0: Yes, yes.
1: Yeah.
0: And second of all, 이렇게 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근데 보통 있잖아요. 브레이크 등이 나갔을 때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른데, 경찰관이 이걸 주고 나서, 만약에 당신이 며칠 내로 이거를 고쳐오면, 그거를 뭐 리시트랑 보내면은 영수증 보내면은 우리가 없애주겠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1: 그렇군요.
0: 네네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1: First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0: All 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너

0: Anything I kill?
1: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0: Ne, ah, 근데 이유가 또 있어요.
2: 네?
0: 좌석 벨트도 안 하고 계셨고,
2: 아유,
0: 이거는 위법 상황이죠.
2: 빼도 박도 못 하겠네요.
0: 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2: 네, 요거는 네. 벌금 아하. 또는 범칙, 아니 그 뭐죠? 그거 아하. 벌점.
0: 맞아요.
2: 예, 그렇게 들어가야
0: 이게,
2: 돼요.
0: 근데 벌점까지는 미국에서는 아니고, 그거는 보통 moving violations라고 해서 네. 뭐 차선을 뭐 넘어가거나 오. 스피딩을 할 때는 보통 벌점이 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보통 벌금으로 끝납니다.
2: 아 그래요?
0: Right. So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이렇게 돼 있고 좌석 벨트 안 하고 있었다.
2: 네.
0: 뭐가 빠졌을까요?
2: 자,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벨트겠네요. 오.
0: 좌석 벨트.
2: 저는 뭐라고? 이거를 맨날 네. 외워요. 뭐냐면 우리 비행기 타잖아요. 비행기 탔을 때의 그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네. 그때 단어. Fasten your seatbelt.
0: 오.
2: 그게 너무 듣기 좋잖아요.
0: 아, 기분 좋아요.
2: 예. 여행 가는 설렘과
0: 설렘,
2: 더불어서.
0: 설렘.
2: 예. 원래는 막 좌석 벨트 하기까지가 seat. 잠깐만요. 아하. Seat belt.
0: 오.
2: 예. 이거죠.
0: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2: 예.
0: Alright. 자, 맞는지 볼게요. 좌석 벨트, seat belt. 정답입니다.
2: 아.
0: 띄어도 되고. 부셔도 돼요.
2: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좌석 벨트라고 하는 거, 진짜 좌석이 시트잖아요. 그리고 벨트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좌석 벨트, 안전 벨트 둘 다 번갈아가면서 많이 쓰잖아요.
2: 네.
0: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동차 관련해서는 좌석 벨트가 조금 더 자연스럽긴 한데요. 안전 벨트 뭐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같이 써볼게요. 이건 안전 그리고 벨트를 정말 써주시면 되죠. 안전, safe.
2: 아, safe belt?
0: 명사로 써야 되죠.
2: Safety?
0: 자, 아예 명사로.
2: 아, safety. 소리. 네. safety.
0: Okay.
2: Safety belt.
0: Okay.
2: 예.
0: 자, 노력했습니다.
2: Alright. 아니란 얘기네요?
0: 거의 맞았어요.
2: Safe. 아, 이가 빠지면 네. 안 되는구나.
0: 근데 이런 실수가 또 있죠. 이런 패턴이 막 뭐가 없어지는 패턴이 많으니까.
2: 이 원래 없애잖아요.
0: Right, right.
2: 잘 없애잖아. 나 이 좋아하는데.
0: 이 좋아하는데. 네. Alright, 여기서는 없애면 안 돼요. So safety belt 하면 이것도 안전 벨트가 되겠습니다. Alright. 자, 여기 보세요. 당신은 wearing 하고 있지 않았다고 그랬죠. 일단 부정을 했잖아요.
2: 네.
0: 근데 여기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과거 진행으로 썼습니다. 오케이? 자, 한참 뭐 하고 있다라고 해서 진행형을 쓸 때 비동사 ing인데요.
2: 네.
0: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쓰면 과거에 한 순간에 한참 그러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You know what I mean?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I was eating. 나 먹고 있었어. 과거에 한 순간에 한참 먹고 있었어. 근데 여기서는 다만 not을 써서 안 하고 있었다.
2: 네.
0: Right? 그래서 당신은 wearing 안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 진행형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냥 부정문으로 not을 써본 것 뿐입니다.
2: 네.
0: 이거 한번 try 해볼게요. 그래서 과거 한 시점 한참 안 하고 있었다.
2: I'll
0: 예를,
2: try.
0: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네. 그녀는 그녀의 좌석 벨트를 안 하고 있었다.
2: 아, she was not wearing her seatbelt.
0: 그렇죠. She was not wearing her seatbelt.
2: Yes.
0: 자, about this. 저희요, 비디오 게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 공부하고 있으라 그랬잖아. 그랬는데, 저희 비디오 게임 안 하고 있었어요. 공부하고 있었어요. 막 이러면서, right?
2: We were not playing game.
0: Playing a video game.
2: Playing a video game.
0: So we were not. Okay. 만약에 하고 있었으면, we were playing 이라고 했겠죠? 하지만 아니니까, we were not playing a video game.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2: 네.
0: 아, 만약에 이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처음에는 난 넌 걸 하지 마세요.
2: 네.
0: 그냥 과거 진행형 연습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부정형으로 바꿔보는 거죠.
2: 근데 우리는 항상 비동사 부정을 쓸 때 isn't, aren't 이렇게 쓰니까요. 그냥 비동사 뒤에 과거일지라도 not을 붙이면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0: Oh, yes, yes. 그리고 이거 줄여서 she wasn't 해도 돼요.
2: weren't.
0: Right, we weren't 해도 되고요.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2: 네.
0: She was not wearing her seatbelt.
2: She was not wearing her seatbelt.
0: We were not playing a video game.
2: We were not playing a video game.
0: 본문 할게요.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2: and you were not

0: wearing your seatbelt.
1: 자, 이랬을 때 억울한 거예요. 어? 아니에요. 내내 하고 있었어요.
0: 지금 푼 거예요? 지금 푼 거군요.
1: 지금 푼 거예요.
0: No, I was it the whole time. 전체 시간에. 그렇죠?
1: 맞아요.
0: I was 그거를 하고 있었다. I was I was wearing 이겠네요.
1: 계속 나왔죠?
0: 그렇죠.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의역은 되어 있지만
1: 맞아요.
0: 사실 시펠트를 입고 있는 거니까.
1: 얘도 옷이나 똑같아요. Okay. So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0: Yeah.
1: All right. Perfect. Very, very nice. 그래서 우리가 옷을 이미 입은 상태를 강조할 때도 wear 쓰듯이
0: 네.
1: 이 seatbel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착용하는 동작보다는 착용한 상태다라고 느껴주는 게 맞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상태였어요. 자, 그러면 wear 나온 김에 오랜만에 wear의 과거형, PP형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Yeah.
1: 여러분 교재 필기해 주세요.
0: Wear, were,
1: 과거형, PP형,
0: worn.
1: Oh, nice.
0: Yes.
1: You got it.
0: Mm-hmm.
1: So, 이렇게 입은 상태다, 입은 상태였다, 그 다음에 PP 형태.
0: 네.
1: 꼭 기본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에
0: 네.
1: 얼마 동안 하고 있었다고요?
0: Whole time.
1: The whole time.
0: Yes.
1: 얘는 덩어리입니다. 고정된 표현이에요.
0: The whole time.
1: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네. 이렇게 강조. 왜냐면 whole 자체가 전체라는 뜻이거든요.
0: 네.
1: Right? 자, 그래서 the whole time. 이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처음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0: 네.
1: Let me just show you, right? So 여기쯤 나눠서 자 보세요. I was sleeping the whole time. 이거 무슨 말일까요?
0: 나는 내내 잤었어.
1: 자고 있었어.
0: 그래서,
1: 너의 전화 안 받았어. 막 이러면서 막 한 3시간 동안 연락했는데 Oh, I was sleeping the whole time.
0: 아우, 개운하겠다.
1: 자, 그렇죠. 네. She was laughing the whole time. 이건 뭐라고 해석할까요?
0: 난 내내 웃고 있었어.
1: 그렇죠. 나 내내 웃고 있었어. 뭐 예를 들어 어떤 영화를 봤는데 너무 웃겼던 거, 너무 재밌었던 거.
0: 추천하는 거죠.
1: Right. So,
0: 네.
1: Oh, she was laughing the whole time.
0: Yes.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보여드렸으니까 낭독 같이 해볼게요.
0: 네.
1: I was sleeping the whole time.
0: I was sleeping the whole time.
1: She was laughing the whole time.
0: She was laughing the whole time.
1: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요.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확률상 원어민들은 똑같은 표현으로 하나 더 쓰는 게 있습니다. 전체란 뜻이에요.
0: 이거 아니에요? Every?
1: 자.
0: 전체? 더 올타임.
1: 더 올타임. 비슷하지만
0: 다 틀렸어요?
1: 다 틀렸습니다.
0: 아, entire.
1: The entire time.
0: 아.
1: 얘가 조금 더 격식의 느낌은 있는데 왜냐면 알아두셔야 여러분들이 안 쓰더라도 스쳐서 들었을 때 아, 대충 이런 느낌인가 보다.
0: 알아들을 수 있는
1: 알아야 게 때문에
0: 중요하죠.
1: 옵션 많이 깔아두면 좋습니다.
0: 네.
1: 자, 읽어볼게요.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0: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1: There you go. Al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비터 트레이닝 할게요.
2: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1: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0: 네.
1: 저를 왜 멈춰 세우신 거죠, 경관님?
0: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1: 두 번째는요?
0: 아니에요,
1: 내내 하고 있었어요.
0: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1: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2: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3: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1: 네, 입으로 하는 입영적 타임입니다.
0: 여러분, 입했던 잊지 마유 볼까요?
1: Alright. pull someone over.
0: Yeah.
1: 요거 활용해서

0: 한번 해볼 텐데 목소리 키워주세요. 예. 그게요. 경찰이 날 멈춰 세웠어. 그 cop이 나를 멈춰 세웠다.
1: The cop pulled me over.
0: There you go. Uh-huh. 두 번째. 그들이 널 멈춰 세웠니?
1: Did they pull you over?
0: Did they pull you over? 세 번째입니다. 아니, 절 왜 멈춰 세우신 거죠, 경관님? 왜 절 멈춰 세웠어요? Officer?
1: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0: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The cop pulled me over. Did they pull you over?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자, 다음은요.
1: 네.
0: The whole time. Mm-hmm. 여기 좀 억양을 많이 주세요.
1: 네.
0: 자, 난 내내 자고 있었어. 나 자고 있었어, 내내.
1: I was sleeping the whole time.
0: You got it.
1: Yeah.
0: 두 번째. 저는 그걸 내내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하고 있다는 건 왜 하고 있었다.
1: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0: You got it. 걔는, 그녀는 내내 웃고 있었어.
1: She was laughing the whole time.
0: Perfect.
1: Yeah.
0: 읽어볼게요. I was sleeping the whole time.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She was laughing the whole time. 네, 좋습니다.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3: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2: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5: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4: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5: No. Your brake lights.
4: It's rear.
5: Seatbelt.
4: Huh? Check out the black box.
0: Okay,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Alright.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검정 셔츠는 실패할 일이 없지라는 문장이었는데요.
0: 네.
1: You can't go wrong with black shirts.
0: 그렇죠. You can go wrong. 잘못될 수는 없는 거야. With black shirts.
1: Yes.
0: Very nice.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The whole time. 이거 활용해서 네. 다음 영작 해주세요. 그녀는 내내 조용했어. 원래 말이 많던 사람인가 봐요. 근데 그녀는 내내 조용했어.
1: 오호.
0: 네, 이 문장 영어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머릿속에 떠다니는 문장들을 조합해서 얼른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Al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라고 하는 목적으로 말하는 게 바로 attention,
1: attention.
0: please. 자, 이야기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Attention, please. 네. 그리고 물론 어떤 yeah, you don't have to pay that much attention
1: oh, okay.
0: to my face or
1: right, sorry.
0: what I say.
1: 그래서 I was trying to be attentive.
0: 또, 네. attention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것을 또 attentive라고 형용사로도 쓰기도 하는데요. 잘 언급해 주셨고 차렷 자세를 가리킬 때도 attention. attention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1: Okay.
0: 그런데 생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not necessarily 꼭 이것만은 아니에요. Because of all the attention that you get 생일날 모두가 막 관심을 주니까 그것 때문만도 아니고 because of any parties 어떤 파티 때문만도 아닙니다.
1: Okay. 그런데 so why? She says but just because it's a day where you hear from loads of people in your life how they feel about you.
0: How they feel about you. 그러니까 당신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mm-hmm. 나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거죠. Mm. 아낀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from loads of people in your life 내 삶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라는 말은 주변 사람들
1: The people around me, the 네. people I spend time with
0: 네. yeah. 영어에서는 이런 in your life, in my yeah. life 이 표현을 정말 많이 쓰는데 우리말로는 내 삶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조금은 부자연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right. 영어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yeah. people in my life mm-hmm. 주변 사람들,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 나를 아는 사람들을 가리키고요 mm-hmm.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많이 연락을 받는 날이기 때문이래요.
1: Mm-hmm. All right. Let's see what else she has to say.
2: It's a day where people send you all these lovely, uplifting messages about how they appreciate you and what you mean to them.
1: It's a day where people send you all these lovely, uplifting messages.
0: 네, 행복감을 주는
1: uplifting. Uplifting.
0: 기분을 더 좋게 해주는 거예요.
1: Yeah.
0: 노래도 uplifting song이 있을 수 있고요.
1: I was going to say that. 네. Uplifting songs. 네. There could be uplifting poems, 네. uplifting movies,
0: 네.
1: anything.
0: 여기서 행복감을 주는 이라는 것은 사전에 있는 정의를 가져오긴 했는데 아무튼 기분 좋게 해주는 건 다
1: yeah.
0: 그러니까 mood lifting 해주는
1: yeah,
0: 거죠.
1: It kind of lifts your mood up, 네. right? Makes you feel better.
0: 그래서 it's a day 어떤 날인가 하면 where people send you all these lovely uplifting messages 사랑스럽고 행복감을 주는 메시지들을 mm-hmm. 사람들이 보내는 날이죠. Mm-hmm. 무엇에 대해서?
1: Mm-hmm. About how they appreciate you and what you mean to them.
0: About how, 여기서 how라는 거는 the fact that,
1: yeah.
0: 네, 뭐뭐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Right. 그래서 they appreciate you라는 것은 나의 존재를 감사히 여기고 mm-hmm. 네가 있어서 고맙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mm-hmm. what you mean to them,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메시지들을 보내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부 다 you라고 하는 말이
1: mm-hmm.
0: 당신,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이 봤을 때 상대방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1: yeah.
0: 가리키는 거니까
1: yeah.
0: 거의 I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 For sure.
0: 네.
1: Let's see what else she has to say.
2: And although I wish this wasn't just a birthday thing and I try to make it a daily life thing where I would make sure that the people in my life know how much I appreciate them and how much I value them and what they mean to me.
1: And although I wish this wasn't just a birthday thing.
0: Just a birthday thing. Mm-hmm. 이따가 더 연습해 볼 건데요.
1: Mm-hmm.
0: 그냥 생일 것이라고 번역하면 말이 안 맞고 그냥 생일에만 하는 일.
1: Yeah, something that you do on your birthday only.
0: 네,
1: right?
0: 아니면 생일과 관련된
1: right.
0: 일인
1: mm-hmm.
0: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mm-hmm. 이제 그게 이제 this isn't just 이런 형태인데요. 여기서는 I wish까지 나와서 this mm-hmm. wasn't로 과거로 바뀌고 저는 이게 생일에만 하는 일, 즉 연락해서 나는 네가 있어서 고마워 이런 메시지를 주고 mm-hmm. 받는 것이 생일에만 하는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1: mm-hmm. She says And I try to make it a daily life thing where I would make sure that the people in my life know how much I appreciate them.
0: 그리고 저는 노력합니다. I try to make it a 지금
1: daily
0: 이것을
1: life. 네,
0: daily life thing.
1: Mm-hmm.
0: 일상 속에서 하는 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한대요. Where I would make sure 꼭 노력합니다. 반드시 뭐뭐 하기 위해서 the people in my life mm-hmm. 제 주변의 사람들이 know how much I appreciate them. Mm-hmm. 그들의 존재를 내가 얼마나 아끼는지를 mm-hmm. 알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러니까 생일 때만이 아니고 평소에도 하려고 노력한대요.
1: So not just a birthday thing, but she wants it to be a daily life thing.
0: 그리고
1: she says, and how much I value them and what

0: 오늘의 알쏭달쏭 영어 표현 한마디 소개하겠습니다.
1: Alright.
0: 어떤 물건에 대해서 아 그거 생일 선물로 받은 거예요 라고 설명하고 싶다면
1: That is, I received it for my birthday.
0: 네.
1: I received it for my birthday.
0: 생일 선물로 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for my birthday. 제 생일을 위해서 받은 물건이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So I received it for my birthday. 연습해서 꼭 써보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1: Alright, it's time for In the Social World.

0: 네, 오늘은 생일을 좋아한다는 내용의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m fond of birthdays when it's mine. I love festivities and exchanging gifts. I'm fond of any reason to celebrate with people.
0: 네, 자, 처음 메시지는 이거였죠.
1: Harry says, I'm fond of birthdays when it's mine.
0: 네, 생일을 좋아한대요. 근데 그게 내 생일일 때.
1: When it's mine.
0: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일은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으로 Reem 씨가 이렇게 말했네요.
1: I love festivities and exchanging gifts. I'm fond of any reason to celebrate with people.
0: 여기 처음으로 나오는 festivity, 여기서는 복수형으로 festivities라고 쓰였는데요. 이거는 축제 행사나 축제 기분, 분위기를 가리켜요.
1: Yeah, like when you're celebrating something in a certain way, right? Yeah. Whatever you do to celebrate.
0: 네, 그래서 기념하는 어떤 분위기나 행사 일을 festivities라고 부르고 그런 자리, 축하하는 자리, 기념하는 자리, and exchanging gifts. Mm-hmm. 선물 교환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Mm-hmm. I am fond of any reason.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이유가 있다면 좋아한대요. To mm-hmm. celebrate with people. Mm-hmm. 사람들과 함께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다 좋아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1: Hmm. All right, perfect. Well, me too, Reem. How about you guys? Anyway, that's the end of In the Social World and also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그래머 인사이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문장의 형식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문장의 형식을 다루게 될지 자, 다음 문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 문장 읽어 보도록 할게요. She rejected the offer without hesitation. 보이시나요? 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문장의 형식은요. 그렇죠. 바로 삼형식이 되겠습니다. rejected가 서술어가 되겠고요. 동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다 그 뒤에 나와 있는 the offer가 삼형식 문장에 있어서의 가장 큰 특징이죠. 바로 목적어가 되겠는데 목적어가 뭐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셔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제가 다 천천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공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삼형식 문장 한 번만 더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가 어떻게 생긴 친구냐면요. 주어, 그리고 서술어, 그리고 목적어로 이루어진 문장 구조가 바로 삼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중간중간에 수식어, 꾸며주는 말들이 막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수식어, 꾸며주는 말은 문장의 형식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주어, 서술어, 그리고 목적어라는 걸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겠고요. 이 목적어라는 게 그래서 뭐냐? 간단히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서술어에 동사가 보통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동사는 동작을 또 보통 표현하게 되는데 그 동작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목적어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또 예문을 보게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 동작의 대상, 그렇죠? 동작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목적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는 거. 요거 머릿속에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명사만이 목적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잊지 않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냥 부록으로 좀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 즉 삼형식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동사를 우리가 완전 타동사라고 부른다는 거죠. 완전하다는 건 이제 보어가 필요 없다는 뜻이고 타동사라는 건 이제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완전 타동사라고 부르면 아! 목적어만을 취하는 동사, 즉 삼형식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동사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완전 타동사가 쓰인 그래서 삼형식 문장으로 쓰인 문장은 어떻게 보통 해석이 되냐, 그리고 이게 그 목적어를 해석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특징이 되겠는데 문장 안에 을, 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실제로 이 문장의 몇 형식인지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이 문장이 몇 형식인지는 실제 그 영어적인 관점에서 서술어 뒤에 보어, 목적어 이런 게 뭐가 들어가 있느냐지 이게 어떻게 해석되느냐는 실제 문장의 구조와 우리말 해석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참고를 해보자면 보통 목적어가 우리나라 말로 뭐뭐을, 뭐뭐를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우리말 속에 을을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거 삼형식으로 뭔가 이렇게 영작해볼 수 있는 거 아닐까 하는 힌트 정도는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기본기 다져봤죠? 그럼 이제 우리 예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형식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형식 문장도 만들 수 있고 삼형식 문장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동사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사, 재밌는 녀석을 준비해봤어요. 바로 turn인데요. 우리 이형식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동사 turn이 나왔었어요. 이게 혼자 그냥 돌다란 뜻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무엇이 되다라는 의미로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무엇이 되다, 이거 이형식으로서의 쓰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똑같은 동사 turn인데 얘가 목적어를 취하기도 해요. 그 경우에는 이제 무엇을 돌리다라는 의미로서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의 동사가 하나의 형식으로만 쓰이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하나의 동사가 여러 형식으로 쓰일 수가 있구나라는 사실과 함께 자, 그럼 이게 언제 어떤 형식으로 쓰이는지를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그건 문맥 속에서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장 한번 읽어보세요. His face turned
pale.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pale이란 단어가 이거 형용사거든요. 창백한이라는 뜻이에요.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turn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다는 건 이 형용사가 보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형식인 거예요. 그러면 되다의 뜻으로 이 문장 해석해주면 되겠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라는 뜻이라는 거. 요런 로직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문장은 어때요? 이 문장은 어떻습니까? He turned the chair. The chair. 자, 목적어 자리에 명사 딱 들어가 있다는 거. 이거 뭔가 느낌으로 이제 딱 이해되지 않으시는가요? 자,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turn이라는 게 의미적으로도 되게 어울려요. 자, 돌리다라고 한번 turn을 해석해 보세요. 그럼 의자를 돌렸다.

의자를 돌렸다 을을 딱 해서 붙여가지고 삼형식으로서의 문장을 이해해 주시면 아 된다는 거죠. 그는 의자를 돌렸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동사가 여러 형식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그럼 이 동사가 어떤 형식으로 쓰이는지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 뒤에 들어가는 품사와 함께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형식 문장 영장 몇 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말 읽어볼게요. 팀장님이 그 회의를 취소했어요. 자, 그 회의를. 를 붙어있죠. 그럼 먼저 우리는 이거 혹시 삼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을을 들어갔다고 언제나 삼형식인 건 아니지만 먼저 의심은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장 만들어보면요. 주어 이렇게 시작됩니다. The manager. 우리나라 말로 팀장님 그냥 영어로는 보통 manager라고 많이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해서 the manager 주어로 넣고 자 매니저가 취소했죠. cancelled 취소를 했는데 요 cancel이란 동사는요. 그렇죠? 맞아요.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입니다. 뭘 취소했는지가 뒤에 명사로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뭘 넣어주면 됩니까? the meeting 목적어 넣어주면 문장 완성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간단했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he manager cancelled the meeting. Cancelled, 취소했다라는 그 동작의 대상이 the meeting. 목적으로 여기 이렇게 쓰였다는 거 봐주시면서 다음 문장도 같이 살펴볼게요. 그는 일주일에 세 권의 책을 읽어요. 자, 그는, he, 읽습니다. reads, 읽는데 자, 뭘 읽는 거예요? 읽다라는 동작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거 볼 수가 있죠. 그걸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명사입니다. 언제나 목적어 자리에 명사만 들어가요. 해서 뭐라고 적어주면? Three books. 세 권의 책을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읽다라는 동작의 대상. Three books. 목적어로 넣어주면 되고요. 일주일에 라는 말. 그냥 a week 정도로 덧붙여주면 문장 깔끔하게 완성됐다는 거 볼 수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He reads three books. A week. 자, 이렇게 해서 두 문장 함께 영작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She rejected the offer without hesitation. Rejected, 거절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뭘 거절했는지, 그 거절하다라는 동작의 대상이 바로 뒤에 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거절했어요. 뭘 거절했어요? The offer, 그 제안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오는 without hesitation은 수식어 꾸며주는 말입니다.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장 해석해보면 삼형식으로 그녀는 망설임 없이 without hesitation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라는 뜻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소에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문장의 형식이거든요. 삼형식 문장에 대해서 공부해봤어요. 오늘 내용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Grammar Inside의 김준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Hi guys, I hope you're ready to work out your legs. Okay, let's go. 네, 안녕하세요. 우리 역시나 다리 근력 운동 오늘 세 번째 날입니다. 가기 전에 우리 영어 대화 한번 먼저 보고 계실게요. Let's get started. So here you go. One popsicle for each of you. That is so not fair. I'm bigger than the other kids. Then do you want to get more homework because you're bigger? Fine, I'll take one popsicle. 네, 오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That is so not fair 또는 so unfair 같은 말이죠. Not fair.

unfair.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오늘의 영어 표현인데 너무 불공평해 이런 뜻입니다. 특히나 좀 아이들이 많이 쓰는 거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대화가 이렇게 시작해요. So here you go. 나 잘 여기 있어요. One popsicle for each of you 이러죠. 아이스크림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이렇게 막대기에 달린 그런 아이스크림은 보통 이렇게 콘이나 컵에 달린 거와 담긴 것 달리 popsicle 이렇게 얘기합니다. popsicle. 그래서 one popsicle for each of you. 자, 너희 하나당 한 명당 popsicle 하나씩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that is so not fair 이러죠. 아, 너무 불공평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I'm bigger than the other kids 이럽니다. 나는 다른 애들보다 덩치가 더 큰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개만 받는 게 불공평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oh, then do you want to get more homework because you're bigger? 이렇죠. 그러면 너가 더 크기 때문에 숙제도 더 많이 받길 원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fine 이러죠. 아, 알았어요. I'll take one popsicle.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나만 가져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that is so not fair. 살펴봤습니다. 너무 불공평해요. 이런 뜻이었죠. 똑같은 의미 가진 unfair 보러 두 번째 대화도 보겠습니다. I'm so tired. You made me walk too much. Hey, that is so unfair. You're the one who wanted to come here. I didn't think we'd be walking. I thought we were taking the subway. What do you mean the subway? We walked for 8 minutes. 네, 대화가 조금씩 길어지죠.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I'm so tired.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 나 너무 지금 피곤해. 너무 힘들어. You made me walk too much. 이럽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이 걸었잖아. 너무 많이 걷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Hey, that is so unfair. 이럽니다. 예, 잠깐만. 너무 불공평하잖아. 너무 불공평하잖아라는 말도 되지만 또 어떤 의미냐면 억울하다라는 표현이다. 억울하단 말 영어로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That is so unfair. That is so not fair. 이렇게 하시면 딱 됩니다. 그래서 야, 나 억울해. You're the one who wanted to come here. 이럽니다. 야, 너가 여기 오자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I didn't think we'd be walking. We would be walking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야, 나는 우리가 걸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I thought we were taking the subway. 이러죠. 나는 우리가 지하철 탈줄 알았지. 얘기를 하니까 What do you mean the subway? 이럽니다. 아, 지하철이 무슨 말이야? We walked for 8 minutes입니다. 우리가 8분 걸어서 고작 8분 걸을 거리인데 지하철이라니 무슨 말이야? 이런 의미였죠. 그렇게 해서 That is so not fair. That is so unfair. 아,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일단 또 요가 공부하러 가실게요. Okay. So, side leg raise version number two. We're going to start by lying down on our side again. I'll say it one more time. So we're going to start by lying down on our side again. Good. Now this time we will stay down and rest our head on our arm. I'll say it one more time. So this time we will stay down and rest our head on our arm. Good. Now, help yourself balance with your hand in front of your belly. I'll say it one more time. Help yourself balance with your hand in front of your belly. Good. Now, keep facing forward and lift the top leg up high. I'll say it one more time. So keep facing forward and lift the top leg up high. Good. Now, unlike last time, your leg is facing the ceiling, yes, instead of the front. I'll say it one more time. So, unlike last time, your leg is facing the ceiling instead of the front. Good. Now, that way, you can probably lift your leg up higher than last time. I'll say it one more time. So that way, you can probably lift your leg up higher than last time. Yeah? Good. Now swing your leg up high but slow 10 to 20 times. Your legs are straight like stone.
sticks.

Oh, wow. You guys did so great. Next time, we will also be working on our legs. So stay in tune. 네, 오늘 우리 근력 운동, 다리 근력 운동 하는 세 번째 날이었는데요. 너무 잘하셨고요. 영어 표현 우리 that is so not fair, so unfair. 둘이 같이 살펴봤는데 똑같은 의미예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역시나 조그만 아이들이 혹시 하는 거 보면은 아, 저게 그런 뜻이었구나. 이제 또 알아차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I will miss you guys. Have an amazing day, okay? Bye.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E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back to Beige Pudyongo. Gina Kim, go go. Let's sing.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Gina Kim.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진행자가요, 이 드넓은 그 소금 평지 위에서 뭔가를 발견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연히 발견했다고 합니다. 한번 듣고 찾아보시겠어요? Take a listen.
1: It's a dry season, but luckily I came across moist salt. It's glistening. I can't take my eyes off.

0: vast field of salt.
1: Well, how was it? Did you catch the answer? I hope so. 자, 바로 우연히 운 좋게도 촉촉한 소금을 발견했다는 거죠.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ere's the answer. Luckily, I came across moist salt. 운 좋게 촉촉한 소금을 발견했습니다. 운 좋게도요.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Second listening point 주세요. I can't take my eyes off. 눈을 뗄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또 어떻게 들리는지 집중해서 잘 들어봐 주세요.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It's a dry season, but luckily I came across moist salt. It's a dry season, but luckily I came across moist salt. 2. I can't take my eyes off. I can't take my eyes off.
1: 네, 잘 들어보셨죠? 자, 의미 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It's a dry season, but luckily I came across moist salt. 건기이지만, 건조한 계절이지만요. 운 좋게 나는 촉촉한 소금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어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I can't take my eyes off. 나는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반짝거리니까. Okay. 간단한 두 번째 문장이었네요.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각각의 문장 속에 이런 뜻으로 쓰였고요. 우리 귀에 이렇게 들렸습니다. 자, 이번엔 You Know What To Do Now 한 번 더 들어보실 텐데 이번엔 자막을 보면서 틀린 부분, 안 들린 부분, 잘못 들리는 부분 계속해서 안 들리는 부분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전체에게 한 번 더 들어봅니다. Let's take a listen.
3: It's a dry season. But luckily, I came across moist salt. It's glistening. I can't take my eyes off.

0: What's mysterious about the Salar de Uyuni is that there exists another island on this vast field of salt.
1: Well, are you ready to enjoy y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All right,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which is luckily, 그 발음이 된소리가 나죠. Luckily, 이렇게요. I came across. Came. 철자는 E라는 모음의 철자로 끝났지만 소리는 came. 자음의 소리로 끝나고 across. 어라는 모음을 만났어요. 그러면 연음 현상이 일어나죠. There's a liaison. 그래서 came a 이렇게 하시면 돼요. Came across. Came across. 모이스트 salt로 들리지 않죠, 여러분. 뭔가 소리가 부족합니다. 왜냐? moist-s, t, salt-s, 자음이 연속적으로 세 번이 쭈르륵 나왔어요. 이럴 경우에 두 번째 자음의 소리가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보니 s, s, 겹자음이죠. 이런 경우에 첫 번째 자음이 탈락하는지라 결과적으로 발음하실 부분은 moist salt, moi까지 하시고 salt로 넘어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발음할 때 그렇게 따라하시고 잘 들어보세요. moist, 안 들려요. moist salt. 이렇게 들리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1. Luckily, I came across moist salt. 네, 두 번째 Google Listening 2. Luckily, I came across moist salt. 그렇죠? Google Listening 3. Luckily, I came across moist salt.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문장에서도 give it a try. It's a dry season, but luckily, I came across moist salt. One more time. It's a dry season, but luckily, I came across moist salt. Excellent. All right, now give it a shot with the second listening point, which is, I can't take my eyes off. 자, 내용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Can't가 내용입니다. 동사.

0: 앞에 쓰인 조동사의 부정형은 동사를 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할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니까. 내 영어, 그리고 take도 내 영어, eyes도 내 영어, of라는 부사도 내 영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can이라는 긍정의 조동사는 잘안 들리고 발음이 짧고 약하지만 부정의 조동사 cannot 얘는 축약했을 때 can't. t 발음은 또잘안 들려요. n 사운드, t 사운드 같이 맞물려 있는 경우에 t 발음을 잘안 합니다. 그래서 길게 발음이 된다라고 하면 거의 들리시거든요. can't. t 겹자음이니까 어차피 n t 붙었을 때안 들리니까 I can't take my eyes off. off라기보다는 o 자체에 강세가 가는 부사인지라 i에 가깝게 발음하셔서 off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고고 리스닝 1. I can't take my eyes off. 그렇죠. Try to be a copycat. 고고 리스닝 2. I can't take my eyes off. There you go. 고고 리스닝 3. I can't take my eyes off. 되시나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try. I can't take my eyes off. 한번 더. I can't take my eyes off. Excellent. 영국식 발음 들어볼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It's a dry season, but luckily I came across moist salt. It's a dry season, but luckily I came across moist salt. 2. I can't take my eyes off. I can't take my eyes off.
0: 내용 뭐죠? It's blank, but luckily I came across moist salt. 빈칸에 들어갈 말은 a dry season. 건조한 계절, 즉 건기를 뜻하고요. 비 오는 날, 젖어 있는 우기를 가리킬 때는 a rainy season, 참고로 a wet season이라고도 합니다. 자, 건기이지만, 건조한 계절이지만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뭘요? 운 좋게도 촉촉한 소금을요. It's blank. 두 번째 빈칸에 glistening. 요게 이제 반짝거리는 이것이 반짝거립니다. I can't blank. 앞에서 연습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캐치하셨을 텐데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모모에서 눈을 떼다. Take one's eyes off. 요 표현 알아두시고요. What's mysterious about the salad that you only is that 했어요. 자, 신비로운 거 뭐에 관한 샐러드 유우니의 신비스러운 것은 모모이다. Is that there something? Another island 했습니다. 여기 빈칸에 들어갈 동사가 exist라고 해서 존재하다인데 존재하는 거예요. 또 다른 섬이요. 어디에? 빈칸. On this vast field of salt 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소금 평지의 말이에요. 눈으로 확인하셨죠? 한번더 들어봅니다.
2: It's a dry season, but luckily I came across moist salt. It's glistening. I can't take my eyes off.

Kristen Cho,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oday. 네, 안녕하세요. We are going to answer the question, what is your strength in an English interview, job interview? 자, 장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럴 때 참 우리가 뭐 자랑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어색할 수 있고 좀 창피할 수 있지만 이럴 때는 인터뷰에서는 아주 자신감 있게 you've got to show them that you are good at a very particular thing. So we're going to do that today. Let's see what kind of answer I've prepared for you. 저는 문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능숙합니다. I'm good at solving problems quickly and efficiently. 문제가 있을 때 저는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How do we say that in English? 저는 가능한 해결책을 재빨리 살펴보고 바로 행동합니다. I quickly look at possible solutions and act right away. Alrighty, so let's find out that middle sentence. How do we say that in English? Alrighty, so you are good at solving problems. 네, 문제들이 항상 있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저는 그걸 잘합니다. That's what we're saying today. Alright, I'm good at solving problems quickly and efficiently. 자, 중요한 거는 quickly and efficiently. 자, 저는 문제를 빠르고, 네, quickly, 효율적으로, efficiently, 네, 해결하는데 능숙합니다. So, I'm good at. 네, I'm sure you've heard of this phrase. I'm good at 뭐뭐를 잘하는 거죠. Right. So, I'm good at solving problems. 자,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잘하는데 중요한 건 빨리 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We have no time. Okay? I'm good at solving problems quickly and efficiently. 자, next one. 문제가 있을 때 저는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문제 있을 때 막, 어머,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죠? Right? How do we say that? When there is a problem, I'm able to keep my cool. When there is a problem, I'm able to keep my cool. 자, when there is a problem, 문제가 있을 때, I'm able to, 뭐뭐 할 수 있어요? To keep my cool. That is our key phrase for today. Keep your cool. 자, 뭐 cool as a cucumber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 cool 할 때는 그냥 나 멋져 이게 아니고요. 이게 화가 났을 때 열이 나죠. 반대말로는 이게 시원한 게 it means to be under control and to be calm, not angry and not excited and emotional. So to keep my cool is 침착하고 under control. 네, 아주 네, 조금 쿨할 수도 있겠죠? Alright. I quickly look at possible solutions and act right away. I quickly look at possible solutions and act right away. 저는 가능한 해결책을 재빨리, quickly 살펴보고 바로 행동합니다. So, 빨리. Okay. Solution. 자, 해결책을 빨리 이렇게 보고, 이거 할 수 있고, 저거 할 수 있고, and act right away. Right away means very soon, immediately, 거의 뭐, 바로, 네, 그런 뜻이죠. Alright, let's look at the whole answer one more time. I'm good at solving problems quickly and efficiently. When there is a problem, I'm able to keep my cool. Calm down. I quickly look at possible solutions and act right away. Alright, let's look at some key phrases. Alright, the first one is I'm good at. 네, 우리가 아마도 이제 고등학교나 or like 대학교, 중학교, I'm not quite sure, but you probably have heard this expression, I'm good at. 그럴 때 뭐를 잘하다. 네, 그래서 뭐 I'm good at skiing, 뭐 I'm good at 뭐 playing the piano 이런 answer도 있겠지만 이 business 상황에서는 이제 어떤 그 정확한 행동, 이 사무실 안에서 뭐를 잘하는지, that's the key point. I'm good at getting things done. I'm good at getting things done. 저는 일을 잘 처리합니다. 네, 다 좋아하죠.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은 최고죠. 그래서 저는 그걸 잘해요. I'm good at getting things done. 어떤 분들은 시작을 하는데
끝을 못 내요.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but confusing words. Cook versus chef. Cook versus chef.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cook 그리고 chef입니다. Cook는 요리하다가 아니고요. 요리사를 뜻하는 cook입니다. Okay, 일단 첫 번째 단어 cook부터 할게요. 여기서는 많은 분들이 cook이라고 발음하시죠? 아닙니다. 이거는 으 발음과 더 가깝고요. 그래서 cook, cook 좋아요. 이거는 look, book, took 다 똑같은 발음이에요. Okay, cook는 요리를 하는 모든 사람의 총칭입니다. Okay?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요리하는 사람은 cook. Okay. 예문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My husband is a lousy cook. She wanted to work as a cook.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Cook, 일반적인 요리사. Cook,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My husband is a lousy cook. 네, lousy라는 거는 서투른 하고 그냥 뭔가 못하다라는 말이에요. 못하다. 그래서 my husband is a lousy cook. 걔 잘 못하는 거예요. My husband is a lousy cook. 반대로 진짜 요리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My husband is an amazing cook. My husband is a great cook.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냥 음식하는 사람, 네, 남편이 요리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요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툴다.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She wanted to work as a cook. 다시 한번요. She wanted to work as a cook. 그녀는 요리사로 일하고 싶었어. 네, 여기서 요리사, cook. She wanted to work. 그녀는 일하고 싶었어. 무엇으로? 요리사로. As a cook. She wanted to cook. She wanted to work as a cook. 네, 마지막입니다.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이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속담인데요. 이거는 요리사가 너무 많으면 스프를 망치기 마련이지. 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리사가 뭐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아닌 거예요. 너무 많으면 오히려 스프, broth나 스프 혹은 육수도 됩니다. 가 망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네, 다음 단어를 넘어갈게요. Chef. 네,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셰프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영어로 발음 제대로 하실 거면 셰프가 아니고요. 이름절로 chef. 입술이 붙으면 안 되고요. F 발음 명확히 해주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Chef. Chef. 네, 이거는 전문적인 요리사입니다. 네, 이거는 호텔이나 식당의 주방자를 셰프라고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식당에서 일하는 그런 요리사들은 그냥 쿡이라고 하고 뭔가 진짜 그냥 음식이 좀 되게 고급진 그런 호텔이나 아니면 그런 식당 정말 음식 맛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데는 보통 주방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셰프라고 합니다. Okay, 예문들 통해서 볼게요. She dreamed of becoming a chef. My compliments to the chef. The chef trained her staff well. Chef, 전문적인 요리사. Chef. 네, 첫 번째 문장입니다. She dreamed of
그녀는 꿈을 꿨어. 무엇

입맛에 대해서 of becoming a chef. 그래서 주방장이 되는 것을 꿈꿨어. She dreamed of becoming a chef. She dreamed of becoming a chef. So someone who wants to become a chef usually goes to culinary school, right? Oka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My compliments to the chef. Okay, 뭔가 되게 고급 식당에서 먹다가 오,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우아하게 좀 세련되게 그 웨이터한테 이런 말할 수 있어요. My compliments to the chef. 이렇게 말하며 주방장님께 찬사를 보내요. 이런 말입니다. Okay? Compliment는 칭찬도 되지만 찬사도 됩니다.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chef trained her staff well. 네, 보통 주방장 밑에 일하는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주방장은 그녀의 직원들을 잘 훈련시켰어. The chef trained her staff well. 같이 해볼게요. The chef trained her staff well. The chef trained her staff well. Let's review what we learned. 네, cook은 그냥 일반적인 요리사입니다. 보통 이런 뭐 그냥 식당에서는 cook들이 일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나는 음식을 잘 만든다 그럴 때 I'm a great cook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chef는 이거는 진짜 전문적인 요리사를 뜻합니다. 네,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보세요. My husband is a lousy cook. My husband is a lousy cook. My husband is a lousy cook. My husband is a lousy cook. My husband is a lousy cook. She dreamed of becoming a chef. She dreamed of becoming a chef. She dreamed of becoming a chef. She dreamed of becoming a chef. She dreamed of becoming a chef.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soon. Bye!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주제가 참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루틴에 관련된 얘기죠. 아침 루틴, 점심 루틴. 자, 오늘은 저녁 루틴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요. 이제 퇴근 후의 상황을 좀 말하는 거겠죠? 퇴근하고 와서 집에서 여러분이 뭐 휴식도 취하고 저녁도 먹고 책을 읽으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이들 챙겨야 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저녁 루틴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녁 되어서 영어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자, 그러면 퇴근해야겠죠? 집으로 곧장 귀가하는 경우가 뭐 대부분이죠. 요즘 같은 경우는. 네, 특히 코로나 때문에도 가족들과 저녁을 집에서 또 많이 먹습니다. 집밥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퇴근하다부터 가겠습니다. 요거 간단합니다. Get off work. 자, 물론 표현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저는 요거 추천합니다. Get off work. 자, 이게 구동사는 아니어서 강세를 앞에다 줘야 돼요. Get off work.

0: off work 잘 안 합니다. Get off work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요거를 들어볼게요.
1: Get off work. Get off work.
0: 그래서 이거 어떻게 물어보냐면 What time do you get off work? 가장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퇴근 몇 시 하세요? When do you get off work? When do you get off work? 요거 기억해 두면 딱 좋아요. 출근은 지지난 시간 했으니까 퇴근을 알아야겠죠? 자, get off work, 오케이? 집으로 곧장 가다죠. 그러면 go home, 집에 가다죠? 그러면 곧장을 어떻게 낼까요? Straight을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Go straight home. Go straight home. 나 저 퇴근하고 곧장 집에 가요. I go straight home when I get off work. Go straight home. 부사의 강세를 살짝 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볼게요.
1: Go straight home. Go straight home.
0: 자, 그 다음에 집에서 저녁을 요즘에 거의 많이 먹기 때문에 가족들과 저녁을 집에서 먹다. 그러면 have dinner with my family. 이건 간단합니다. 자, dinner 앞에 eat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있어요. Eat breakfast, eat lunch, eat dinner.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eat은 약간 먹는 행위를 좀 이렇게 강조하는 거고 우리도 점심 먹다도 있고 식사하다도 있듯이 약간 저녁 식사하다의 느낌이면 have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have로 추천을 좀 드립니다. eat보다는 have dinner. eat dinner 보다는 뭐라고요? have dinner. eat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선택지가 있다면 저는 100번 have로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have dinner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have dinner with my family. I normally have dinner with my family. have도 먹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식사하다 의미 have dinner with my family. 들어볼게요.
1: have dinner with my family. have dinner with my family.
0: 자, 문장에 넣을게요. 나는 퇴근하면 주로 곧장 귀가한다. 요즘 뭐 거의 다 그렇죠, 여러분. 뭐 어디 가기도 그러니까. 퇴근하면 곧장 귀가한다. 아까 붙이면 될 것 같아요. Get off work 넣어주고, go straight home 넣어주고. 자, 그러면 집에 먼저 간다는 걸 앞에 써볼까요? 주로를 넣어야겠네요. I normally, I usually, I typically. 뭐 몇 가지 있죠? 부사 넣을 수 있는 거. 자, 이거에 집중합시다. I normally go straight home. 퇴근하고 after I get off work. 그러니까 이런 게 원어민들이 아주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인데 이런 콜로케이션이 잘 안 돼 있잖아요. 입에 안 붙어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정확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듯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I normally go straight home after I get off work. 간단합니다. 들어볼게요.
1: I normally go straight home after I get off work. I normally go straight home after I get off work.
0: Very nice. Okay, very good. 자, 그 다음에 운동하러 가시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퇴근하고 꼭 운동합니다. 인터넷 영상 같은 거 집에서 보는 경우도 있죠. TV 보는 경우도 있고 책을 읽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러면 운동하는 건 workout, exercise, 뭐 do yoga, go to Pilates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운동하는 장소에 가시는 경우에 hit the gym, 요거 아주 깔끔한 표현입니다. 아주 뭐 인싸되는 표현이에요. 요즘 용어로 hit the gym. I hit the gym after work. I hit the gym after I get off work. 나 저 퇴근하고 운동하러 갑니다.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어디에? 체육관에. gym이라고 하죠. 헬스클럽이라고 잘 안 하죠. hit the gym. hit the gym. 자,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1: hit the gym. hit the gym.
0: 그래서 이제 운동한다는 표현이 많아요. 많은데 어디 운동하러 가시는 케이스에는 요 표현을 추천드린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뭐 인터넷 영상 보는 건 watch video clips online. watch video clips online. 그죠? 뭐 여러분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또 OTT 채널들이 많잖아요. 영화 보시는 분도 있고 자, TV 같은 거 다시 보기를 보시는 분도 있고 watch video clips online. 영상 클립을 온라인상에서 본다. watch video clips online. 나쁠 거 없어요? 자, 들어볼게요.
1: watch video clips online. watch video clips online.
0: 자, 그러면 책 읽는 건 간단하게 read books, read books 해도 되는데 books에 s를 넣어야 됩니다. 일반화시키려면 한 권을 읽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책을 읽는다는 행위는 read book이 아니라 read books. I like to read books. I like to watch movies. 그 복수형 빠지면 안 돼요. 자, 그런데 do some reading. 이것도 괜찮아요. Do some reading. I do some reading after work. I do some reading before I go to sleep. 우리도 독서하다가 있고 책 읽다가 있듯이 영어에도 표현이 하나일 리가 없어요. 둘 다 들어볼게요.
1: Read books. Do some reading. Read books. Do some reading.
0: 자, 내 친구들 중에 일부는 퇴근하자마자 바로 운동하러 가. 운동 열심히 하는 친구들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Hit the gym 한번 써볼까요? Hit the gym.

0: Some of my friends hit the gym right after work. Right after work. 퇴근하자마자요. 간단하죠? Right after work. 일 끝나자마자 운동하러가 내 친구들 중 일부니까 다는 아니고 Some of my friends hit the gym right after work. 강세 여섯 군데 들어볼게요.
1: Some of my friends hit the gym right after work. Some of my friends hit the gym right after work.
0: 자, 혼자만의 시간은 alone time이라고 합니다. Alone time. Have some alone time. Have some alone time. 강세가 뒤에요. Alone. 재밌는 게 뭐냐면 me를 넣기도 해요. Me. Me. 목적격, I의 목적격. Have some me time 이라고도 해요. 그렇게도 하는데 요걸로 갈게요. 일단은 Have some alone time. 들어보세요.
1: Have some alone time. Have some alone time.
0: 저녁도 정말 나만의 어떤 시간, 뭐 밤늦게라도, 그렇죠? 밤늦게라도 나만의 어떤 시간, 한 시간 정도를 갖는다. 자, 영어 실력을 쌓다, 영어 공부하는 거, study English, 그건 너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영어 공부하다 말고 약간 실력을 쌓다, 연마하다 이런 표현이 하나 있어요. Brush up on my English. 선생님, 브러쉬가 왜 나옵니까? 저거 뭐 솔 같은 거 브러쉬라고 안 합니까? 맞아요. 맞는데 brush up 하면 이거 좀 달라져요. 그게 뭐 메이크업 할 때 브러쉬 이 느낌인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게 실력을 쌓다라는 얘기예요. 기술을 연마하다. 이걸 brush up이라고 그래요. Brush up. Brush up. 또 전치사 붙어야 돼요. up은 이 앞에 붙은 거고 on은 뒤에 붙은 겁니다. Brush up. 강세 주고 on my English. 이건 그대로 외우세요. Brush up on my English. Well, after I get off work, I brush up on my English. 그죠? 그럼 뭐, 우리 매일 10분 영어 방송을 본다든가, 뭐, 책을 본다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영어 실력 쌓는다. 자, 들어볼게요.
1: Brush up on my English. Brush up on my English.
0: 자, 집안이라고 가사 노동은 housework 이란 건 다 아시는 단어일 테니까, do some housework? 이건 아시죠? 우리도 가사노동이란 말이 있듯이 household chores. 저렇게 하면 약간 가사노동 느낌이에요. 똑같은 뜻입니다. 근데 우리도 집안일이 있고 가사노동이 있듯이 do some housework or do some household chores. 이렇게 해서 work and s 안 붙이고요. 여기 s를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이건 관용적이에요. 들어볼게요.
1: Do some housework. Do some household chores. Do some housework. Do some household chores.
0: 문장에 넣어볼게요. 나는 영어 실력을 쌓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 정도를 투자한다. 오케이. Brush up on my English. 그죠? 저녁 때 루틴이 1시간 영어 공부한다. I spend an hour each day. 자, 보낸다는 spend. 투자하다? spend죠. 그냥 spend. 뭐 invest. 굳이 그렇게 안 해도 투자한다는 말이. 보낸다는 얘기니까. I spend an hour. 1시간 매일. Each day. Each day to brush up on my English. 너무 좋은 문장입니다. 들어볼까요?
1: I spend an hour each day to brush up on my English. I spend an hour each day to brush up on my English.
0: 자, 오늘 나온 문장 세 개는 그냥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정리할게요. 곧장 귀가하다. 자, 저녁 루틴. Go straight home. 들어보겠습니다.
1: Go straight home. Go straight home.
0: 운동하러 가다. 아주 세련된 표현 있었죠? Hit the gym. 어디 운동하러 갈 때 체육관에 hit the gym. 들어볼게요.
1: Hit the gym. Hit the gym.
0: 영어 실력 쌓다. Brush up on my English.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Brush up on my English. 마지막으로.
1: Brush up on my English. Brush up on my English.
0: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녁 루틴에 관련된 얘기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자, 방송 놓치셨거나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다시 보기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로 이용을 하시고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EBS1004 참여 코드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던 것들을 이제 다 끝났는지 그 여부를 물어보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는 제가 어떻게 물어볼까요? 그렇죠? 식사 다 하셨어요? 공부를 하고 있을 때는? 공부 다 하셨어요? 시험을 보고 있을 때는? 시험 다 보셨어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상대방이 하고 있던 행동을 마쳤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상대방에게 뭘 다 했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Did you finish 어떠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많이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 그 식사를 다 끝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고 싶으면은, 그렇죠, 식사 다 하셨어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이거를 바로 Did you finish 무엇이라는 패턴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뭘 다 했는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선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그렇죠, Did you 동사로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을 다 끝내셨나요? 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동사에 finish를 많이 넣어서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Did you finish 어떠한 일? 무엇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대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되겠죠. 혹은 여러분이 보고 있었던 것들, 그것을 상대방이 끝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Did you finish 어떠한 일, 무엇 하면은 그걸 다 끝내셨나요? 라는 질문 오늘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 식사 다 하셨어요? 라는 질문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식사라는 거는 meal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Did you finish your meal? 이렇게 물어보면 식사 다 끝내신 건가요? 식사 다 하신 건가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Did you finish your meal? 한 번만 더. 시작. Did you finish your meal? 해가지고 식사 다 끝내신 건가요? 라고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을 때는 Did you finish your meal?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피자 가지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피자 다 드셨어요? 피자 다 먹은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바로 피자를 넣어서 Did you finish the pizza?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죠. 갈게요. 시작. Did you finish the pizza? 한 번만 더. 시작. Did you finish the pizza?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구체적인 음식을 넣어서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아까 앞에처럼 그냥 식사라고 얘기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구분지어서 얘기를 하는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빨래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럴 때 빨래 다 하셨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그럼 빨래는 뭘까요? 바로 laundr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id you finish the laundry?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빨래 다 끝내신 거예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Did you finish the laundry? 한 번만 더. 시작. Did you finish the laundry?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한국에서도 이제 그 코인으로, 이제 동전으로 하는 이제 빨래방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질문들이 되겠죠. 그래서 빨래 다 하신 거예요? 라는 질문들. Did you finish the laundry? 혹은 your laundry?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질문도 연습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네 번째 문장은요, 일 다 끝내신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은 work를 많이 넣으니까 Did you finish your work? 이렇게 물어보면 혹시 일 다 끝내신 건가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Did you finish your work? 한 번만 더. 시작. Did you finish your work? 혹시 일 다 끝내신 건가요? 라는 질문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이 뭔가를 하고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이 봤거나 혹은 여러분이 그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을 때 혹시 그거 다 끝내셨어요? 라는 질문 어떻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죠. Did you finish? 하고 나서 일, 되게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었죠. Did you finish 무엇으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Did you finish your meal? Did you finish your meal? Did you finish the pizza? Did you finish the pizza? Did you finish the laundry? Did you finish the laundry?

0: Did you finish your work? Did you finish your work?
1: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빨래 다 했어요? 라는 질문? 그쵸? Did you finish the laundry?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되게 끝내는 거는

Did you finish?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쵸? 그거 언제 끝내신 거예요? 라고 여러분이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빨래 언제 다 하신 거예요? When did you finish the laundry?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hen did you finish the laundry? 한 번만 더. 시작! When did you finish the laundry? 라고 얘기를 해서 언제 그거를 끝냈는지에 대한 질문 When did you finish? 무엇으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일 다 끝내신 거예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었죠? 그쵸? When did you finish your work?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그냥 다 끝냈다 라고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문도 많이 할 수 있지 않나요? 일을 전부 다 끝내신 거예요? 피자를 전부 다 드신 거예요? 왜요? 피자가 8조각이죠. 그럴 때 피자 그거 전부 다 먹었어? 라고 그렇게 물어보거나 일을 그럼 전부 다 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전부, 모두, 다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는 뭐를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바로 all이라는 걸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id you finish? 하고 나서 all your work?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을 전부 다 끝내신 거예요? 라는 질문이 되고요. 이 뒤에 all 뒤에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넣어주시면은 그쵸? 그거를 전부 다 끝내신 거예요? 그걸 전부 다 드신 거예요? 이런 질문이 되겠죠. 일을 전부 다 하신 거예요? 라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Did you finish all your work? 한 번만 더. 시작! Did you finish all your work? 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거는 여러분과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대명사로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다 끝내셨어요? 라고도 그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거, 그 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는 그쵸? This, that, it, them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Did you finish yet? Did you finish them?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살짝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요. 여러분 all이라는 거를 그 앞에 쓰시는 것이 아니고 대명사 뒤에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끝내셨어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Did you finish it all? Did you finish them all?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살짝 여러분에게 좀 트리키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대명사의 어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뭔가 보고 있거나 알고 있었던 것들을 그 상대방이 끝냈는지 그거를 이제 끝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Did you finish? 무엇? 한번 살펴봤어요.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your 10-Minute Happiness. 자, 매일 딱 10분이죠. 하루 한 문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행복함을 찾는 트라이어긴의 이근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흔히 말하는 호불호죠. 그래서 호불호가 갈리게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1번은 맨 처음 경험이 안 좋아서, 두 번째는 해본 적이 없어서, 자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무엇이든 맨 처음에 무엇을 새로운 결심으로 시작하실 때에는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 첫 경험을 무조건 공부하거나 힘들거나 다 외우는 걸로만 하시면 그게 재밌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요, 오늘도요, 예, let's make it more fun. 좀 더 재밌는 그런 시간 준비해놨으니까 함께 출발하시죠. 자, 뭐가 나온다고요? Coming up,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Right. Did you give it a try? 한번 해보셨나요? 그런데 무작정 영어로 옮긴 거를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게 왜 쓰이는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는 요가를 배우는 걸 싫어한다. 그러면 he hates it. 싫어하는 거죠. 그럼 제일 강력한 거고요. Does not like it. He doesn't like it. 좋아하지 않는다. 그거보다 약간 약한 거죠. 얘보다 더 약하게 말씀하시려면 그리 관심이 있진 않아.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그리 뭐뭐하지는 않아. 그는 뭐뭐하지는 않아.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영어로는요. 당연히 he's not. He's not. 하고 어떤 상황이 나오겠죠. 뭐 피곤하다, 관심 있다, 행복하다 뭐 이런 식으로요. 자, 어떤 내용이 나올지 let's go and check out more examples. Try them out. Step 1. 기억나세요? 그는 뭐뭐하지 않아 라고 할 때 he's not.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보신 듯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응용되죠. 그는 관심이 있진 않아. 바쁘진 않아. 어우, 까탈스럽지 않다니까. 까다롭지 않아. 고집이 있지 않아. 자, 시작은 다 뭐로 하시면 돼요? He's not. He's not. 자, 그가 관심이 있다. 관심이 있는은 뭐예요? Interested이죠. 빨리 하면 interested. 아니면 interested. He's not interested. 그는 관심이 없대. 이런 뜻이죠. He's not interested. 자, 그 다음에 바쁘지 않아. 그러면 바쁜이 뭐예요? 바쁜 거. Busy. 그래서 he's not busy. 어렵지 않습니다. 그는 까다롭지 않아. 까다롭다가 어려운 거죠. 걔 좀 사람이 어려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He's not difficult. 이렇게 많습니다. 문제가 어려운 것도 difficult questions, difficult problems라고 하지만 똑같이 someone is not difficult 하면 문제가 까다롭지 않다. 사람이 그렇죠. 이렇게 까다롭지 않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difficult. 맨 마지막에 그는 고집이 있진 않아. 자, 이런 단어도 한번 같이 정리해봅니다. stubborn이라는 단어예요. S-T-U-B-B-O-R-N에서 stubborn, stubborn. 자, 네 가지 읽지 마시고요. 바로 동작과 함께 정리하셔야 오래오래 갑니다. 그렇죠? That'll stay in your brain forever. 자, 여기 보지 마세요. 저를 보시고요. 그는 관심이 있진 않아. Your turn! 네, 맞습니다. He's not interested. He's not interested. 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요. 그는 그리 바쁘지 않아. Your turn. 네, he's not busy. 네, he's not swimming. 이거 아니에요. he's not busy. 됐죠? 자, 세 번째는요. 그리 까탈스러운 사람이 아니라고. Your turn. 맞습니다. He's not difficult. He's not difficult. 됐죠? 맨 마지막으로 그는 그렇게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니라고 고집이 세다니까. 자, your turn. 맞습니다. He's not stubborn. 아시겠죠? He's not stubborn. Stubborn.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당연히 step 2. 늘려볼게요. 그는 요가를 배우는데 그리 관심이 있진 않아. 그럼 앞에 나왔던 he's not interested. 간단하죠? 그 다음에 뭐뭐 하는 데 있어서 라고 할 때는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푹 퐁당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in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던 표현입니다. 말할 때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he's not that 여기에 그리라는 단어 하나 that 하나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대신 무슨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 he's not that interested in learning yoga. 요가를 하는 데 관심 있잖아. in doing yoga. 뭐 이런 식으로 in 다음에 ing가 쓰이는 이유는 요가를 배우다에 이런 말은 없잖아요. 요가를 배우는 것에 그러니까 것의 느낌을 살린 것이 ing다. He's not that interested in. He's not that interested in learning yoga. 자, 그 다음에는요. 그는 주말에는 그리 바쁘지 않아. 아까 나왔죠? He's not that busy. He's not busy인데 거기다 that 집어넣어서 He's not that busy. 그리 바쁘진 않다니까. 그래서 바로 언제요? 주말에. 주말이 딱 한 번만 있나요? 1년 내내? 아니죠. 52주가 있으니까. 그래서 weekend에 S를 붙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he's not that busy on the weekends. 됐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는 그리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야. 그럼 아까 나왔죠? He's not difficult에 그리가 붙었으니까 he's not that difficult. 이게 that 강조죠. 이거 하나만 쓰셔도 되게 응용이 많이 됩니다. 그 친구는 그리 잘생기진 않았어. He's not that handsome. 누가 잘생겼다고 계속하면. 그 친구는 그리 나쁘진 않아. He's not that bad. He's not that sad. 슬프진 않다고 그리. 그리의 느낌이 바로 that이에요. He's not that difficult. 뭐하기에? 만족시키기에 해서 이 표현 많이 쓰이죠. Difficult to please 아니면 hard to please 해서 만족시키다예요. 그러니까 제발이 아니고요. 물론 이제 만족시킬 땐 제발 이래야 되니까요. 그래서 동사로 만족시키다. 만족시키기에 that difficult 그리 어려운 사람은 아니다. 됐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나왔던 내용 그러면 직접 해보시는 시간이죠. 여러분 지금 하셔야 오래 남습니다. It's now or never. Try it again.

Let's try it in a dialogue for the last time. Here we go. 그는 요가를 배우는데 그리 관심이 있진 않아. 라고 했더니 B가 뭐라고 합니까? 야, 일단 시작하면 좋아할 텐데. 자, 그렇다면 관심이 없다. 그리 is not that interested in learning yoga. 그죠? 했더니 아니 일단 시작하면 once he starts it, once가 일단 뭐뭐 하면의 뜻이에요. 이것도 꽤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He will love it. 그래서 줄이면 he'll love it처럼 들립니다. 자, are you interested in reviewing what we have learned today many times? Then come over and visit our website ebse.co.kr. 여러분, 오늘 정말 열심히들 잘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Welcome back to 외신문 영어 진학김의 Google Listen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학김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살라데유 우니에 또 다른 섬이 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듣고 배우셨는데 그 섬의 이름이 또 있다고 합니다. 과연 뭐라고 불리는지 이야기를 통해서 캐쳐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Its another name is the Cactus Island, as it's entirely covered with cactus. The tall cactus is a grand sight. It is a guardian of spirit for the descendants of this land.

0: But to tourists, it's a great view.
1: How was it? Did you catch it?
2: Good. 잘하셨어요. 선인장 섬이라고 하죠. 이 섬 자체가 온통 선인장으로 덮여 있어서 그렇게 이름이 붙은 모양입니다.
1: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 point. First one is the tall cactus is a grand sight.
2: 키가 큰 선인장은요, 웅장한 광경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봤고요.
1: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a guardian of spirit for the descendants.
2: 후손들에게는 영혼의 수호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또 이어질 때 어떻게 우리에게 들리는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3: Today's listening point. 1. The tall cactus is a grand sight. The tall cactus is a grand sight. 2. It is a guardian spirit for the descendants of this land, but to tourists it's a great view. It is a guardian spirit for the descendants of this land, but to tourists it's a great view.
2: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자, 그럼 의미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될 거로 끝났어.
1: The tall cactus, 또는 cactus, is a grand sight.
2: 키가 큰 선인장은요, 웅장한 광경입니다. 이런 의미죠. 두 번째 문장 볼까요?
1: It is a guardian of spirit for the descendants of this land, but to tourists, it's a great view.
2: 그것은요, 이 땅의 후손들에게는 영혼의 수호자이지만 이 관광객들에게는 뭐다? 훌륭한 경치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의미가 다르네요. 오케이, 전체 이야기 이번에 한 번 더 들으실 텐데 아시죠? 자막 보면서 어느 부분을 내가 잘못 들었는지 안 들렸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0: Its another name is the Cactus Island, as it's entirely covered with cactus. The tall cactus is a grand sight. It is a guardian of spirit for the descendants of this land. But to tourists, it's a great view.
1: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war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e tall cactus is a grand sight.
2: 자, the, is, a, 기능어죠?
1: tall, cactus, 그리고 grand sight.
2: 이때 tall 할 때 여러분, tall, 이 발음하실 때도요, 위아래로 입을 벌려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특히 L 사운드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끝에 나는 L 사운드를 dark L 사운드라고 하는데요. 이 소리 내실 때 혀끝의 위치가 이 윗니, 아, 뒤에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tall, tall, 그냥 tall이 아니라 tall 하고 올려주셔야 되고요. cactus 앞부분에 강세 주시고 grand 하지 마시고 grand, grand, 은 사운드, 디 사운드 같이 붙어있을 때 역시 디 사운드 미약하게 들리죠. sight, 앞에 sight, sight 하지 마시고 sight 하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1, the tall cactus is a grand sight. 네, Google listening 2. The tall cactus is a grand sight. 되시죠? 잘 되시죠? Good. Google listening 3. The tall cactus is a grand sight.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The tall cactus is a grand sight. One more time. The tall cactus is a grand sight.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a guardian of spirit for the descendants. Of, for, the, 기능어죠? Guardian. 이때도 RD가 모음사에 껴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the 사운드 사라져버리고 R 소리 가깝게 들려서 guardian이 아니라 guardian,
1: guardian of spirit for the descendants. 세에
2: 이 부분에 강조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렵지 않으시겠죠? 해볼게요.
1: Google listening 1. A guardian of spirit for the descendants.
2: 네. Google listening 2.
1: A guardian of spirit for the descendants.
2: There you go.
1: Google listening 3. A guardian of spirit for the descendants.

0: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try. It is a guardian of spirit for the descendants of this land. But to tourists, it's a great view. 한 번 더. It is a guardian of spirit for the descendants of this land. But to tourists, it's a great view.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볼까요?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1: Go-go listening. 1. The tall cactus is a grand sight. The tall cactus is a grand sight. 2. It is a guardian spirit for the descendants of this land, but to tourists, it's a great view. It is a guardian spirit for the descendants of this land, but to tourists, it's a great view.
0: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It's another name is the blank. 그것에. 자, 그러니까 그 살라데유니에 있는 그 큰 섬. 그것의 또 다른 이름은요. 뭐다? Is the blank.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Cactus Island. 섬이란 단어는 S 모음인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죠? 선인장 섬입니다. As it's entirely covered with cactus. 왜 그래요? 뭐뭐 때문에, 뭐뭐이기 때문에. 그것은요, 전체가요, 어떻게 돼 있어요? 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뭐로요? With cactus. 선인장으로 덮여 있어서 이것의 또 다른 이름은요, 뭐예요? 선인장 섬입니다. 이렇게 쓰였네요. The tall cactus. 큰 키에 높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 선인장은요 is something 했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a grand sight라고 했어요. 이게 아주 웅장한 광경입니다. 보기도 정말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Alright, move along. It is a guardian of spirit for the blank 했는데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 descendants. 자, descendants는 후손들을 가리켜요. 그렇다면 반대 선조들, 조상님들, ancestors라고 하죠. 같이 반이어로 알아두시고요. 자, 수호자인데 모의 수호자, spirit, 영혼이죠. 누구를 위한, 후손을 위한 그 영혼의 수호자입니다. 모의 of this land, 이 땅의 말이죠. But to tourists, 그런데 관광객들에게는요, it's a great more.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 view, 경치입니다. scenery라고도 하죠. Alright, 이렇게 해서 전체 이야기 내용 파악 되셨는데 자, 이제 100% 들리는지 어쩐지 확인해 보시겠어요? Take a listen.
2: It's another name is the Cactus Island, as it's entirely covered with cactus. The tall cactus is a grand sight. It is a guardian of spirit for the descendants of this land. But to tourists, it's a great view.
0: 어떠세요, 여러분? 100% 다 캐치캐치 되셨나요? 아, 조금 안 들리는 부분이 있었다고요. www.ebc.co.kr로 가셔서 반복적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충분히 연습이 되셨다면 앞으로 한 서너 번 보시고 들으시면 캐치할 수 있습니다. 캐치 in mi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 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and confusing words. Sick versus ill. Sick versus ill.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sick 그리고 ill입니다. 네,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네, 첫 번째는 sick입니다. 여기서는

0: chic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I 발음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I 발음 많이 어려워해요. 이거는 연습, 연습 혹은 연습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는 E 발음도 아니고 E 발음도 아니고 중간 발음으로 E. 에, 네, 제 입술 길게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까지는 아니고 에, 에,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sick, sick, sick. Okay, very good. Okay, sick 같은 경우는 감기와 같은 일반적인 질병을 sick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회사원이 아프다 이럴 때는 주로 sick. 그리고 나 오늘 몸이 좀 안 좋아 이럴 때도 주로 sick라는 단어를 많이 선택합니다. 네, 예문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Too much junk food can make you sick. I feel a bit sick and dizzy. I was sick in bed all day. Sick, 아픈, sick.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Let's take a look at the first sentence. Too much junk food can make you sick. Too much junk food can make you sick. 네, 불량식품을 많이 먹는 친구한테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네, 불량식품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탈이 날 수도 있어. 네, 그래서 탈이 나는 것도, 탈 나는 것도 sick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Too much junk food can make you sick. Too much junk food can make you sick.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feel a bit sick. And dizzy. I feel a bit sick and dizzy. 그래서 I feel a bit sick 라고 하면 나는 몸이 좀 아프고 어지러워. And dizzy. Dizzy. I feel a bit sick and dizzy. 그냥 I feel a bit sick 라고 하면 나 몸이 좀 아픈 것 같아. I feel a bit sick. 근데 여기다가 어지럽기도 하는 거예요. And dizzy. I feel a bit sick and dizzy. 좋아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I was sick. 나는 아팠어. 그래서 in bed.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직역하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그냥 침대에 하루 종일 아파서 누워 있었다. 이런 느낌이죠. I was sick in bed. All day, 네, 온종일. 이거를 또 강조하고 싶으면 all day 이런 식으로 길게 발음해 주시면 좋아요.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I was sick in bed all day. I was sick in bed all day. 다음은 ill입니다. 네, 발음은 또 I 발음이 나왔네요. 네, ill. 에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에입니다. 에 이렇게 ill, ill 이거는 병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sick과 다르게 ill 같은 경우는 뭔가 암과 같은 중대한 병에 대해서 ill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심각하게 아플 때 ill 단어를 사용해요. 네, 예문들 통해서 볼게요.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Her mother was very ill. The man appeared ill. These patients are chronically ill.
1: 에, ill, 병든, ill.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0: Her mother was very ill. Her mother was very ill.
1: 그녀의 어머니는 위중했어. 네, 물론 여기서 her mother was very sick 라고 하면 나쁘지는 않아요. 이렇게 막 의미가 많이 달라지진 않아요. 왜냐면 very가 들어가 있으니까. 하지만 ill 라고 하면 뭔가 더 심각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그녀의 어머니는 위중했어. Her mother was very ill. 그래서 ill 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뭔가

0: 뭔가 심각하게 아프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까지 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Her mother was very ill.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man appeared ill. 눈으로 볼 때 뭐뭐 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죠. Appeared. 그 남자는 병든 것 같았어. The man appeared ill. 그래서 이거는 그냥 sick가 아니고 그냥 감기 걸리거나 독감 걸린 거 이거보다는 훨씬 더 좀 심각하게 아파 보였어. 병든 것 같았어. The man appeared ill. 느낌이 오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se patients are chronically ill. 이 환자들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어. 네, chronically ill. 만성 질환을 앓고 있어. 라는 말입니다. 네, chronically. 이것도 어려운 단어지만 많이 사용합니다.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ese patients are chronically ill. These patients are chronically ill. Let's review what we learned. 정리해 드릴게요. 네, sick.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아플 때, sick. In your daily life, when people are not feeling well, they will use the word sick. Okay? 그리고 ill 같은 경우는 뭔가 병에 걸리거나 뭔가 심각하게 아플 때, i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sick를 더 많이 쓰게 되겠죠. Okay, sick 그리고 ill.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oo much junk food can make you sick. Too much junk food can make you sick. Too much junk food can make you sick. Too much junk food can make you sick. Too much junk food can make you sick. Her mother was very ill. Her mother was very ill. Her mother was very ill. Her mother was very ill. Her mother was very ill. Great work, everyone. Don't forget, you can check out our website at ebse.co.kr to rewatch any of our previous episodes.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
1: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치.
2: 콘서트 늦겠다. 뚫자.
3: 뭐라는 거야?
1: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와, 사람 많다.
1: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1: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야, 뭐해, 빨려.
1: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1: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할 또 하나의 주제는 루틴에 관련된 주제, 이번 주 큰 주제와 맥을 같이 합니다. 주말 루틴 오늘 좀 잡아보겠습니다. 자, 주말하면 아무래도 이제 토요일, 일요일, 네. 이제 가족들과 좀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자기만의 어떤 취미 활동에 심취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야외로 나가서 뭔가 좀 디자인을 만끽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0: 나쁘지 않다 봅니다. 주말은 좀 정말 릴렉스하는 그런 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여러분이 쉽게 쉽게 영어로 일상 회화 표현으로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요거부터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가족들과 좀 뜻깊은 혹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그렇죠? 뭐 자녀분들과 시간을 보낸다든가 배우자분하고 뭔가 좀 시간을 보낸다든가 부모님과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낸다든가 형제들을 만난다든가. 자, 그러면 시간을 보내다라는 말은 어렵지 않은데 이 의미 있는 이런 말을 하나 아주 의미 있게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Meaningful 어떻습니까? Meaningful. 자, spend time 중간에다가 spend meaningful time with family. Family 앞에는 with my family 이렇게 소유격을 넣어도 되는데 그냥 family라는 개념으로 무관사로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그냥 with family 이렇게 씁니다. 관사 없이도 써요. 관사 없이 웬만해서는 안 씁니다. 모든 명사를. 근데 얘는 무관사로도 쓰는 친구입니다. 가족은 특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요. Spend meaningful time with family. Spend meaningful time with family. 물론 우리 가족에서 my family 이렇게 문장에 넣을 때는 my를 넣어도 된다는 얘기죠. 이 meaningful 대신에 quality 같은 단어를 넣기도 해요. Spend quality time with family. 이렇게도 씁니다. 들어볼게요.
1: Spend meaningful time with family. Spend meaningful time with family.
0: 오늘 어쨌든 meaningful, 의미가 가득 찬 내용이죠. 자, 그 다음 밀린 이야기를 하다. 이건 뭡니까? 평일에는 다들 바쁘니까 서로 얘기를 많이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주말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밀린 이야기를 하는 건데 do some catching up. 이건 관용구입니다. 관용구 뭐예요? 외워야 돼요. 이건 뭐 우리가 창의적인 어떤 탐구심으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아니라 원래 그냥 영어권에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밀린 이야기를 하다 이런 말이 관용적으로 쓰이듯이 do some catching up. Do some catching up. Catching up. 뭐가 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 이게 약간 이제 못해가지고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catching up은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느낌이. 따라가다. Catch up. 따라가다는 얘기인데 이게 관용구로 무슨 뜻? 밀린 이야기를 하다. 들어보세요.
1: Do some catching up. Do some catching up.
0: Do some catching up.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랜만에 친구 만나가지고 뭐 회포를 풀었다 이럴 때도 I did some catching up with my friends.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문화생활. 자, 이 문화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culture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뭐 꼭 딱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생활은 그런데 어떤 정말 컬처 느낌보다 영화 보고, 연극 보고, 어디 음악회 가고 엔터테인먼트에 더 가깝죠. 그래서 이 문화생활은 그냥 엔터테인먼트라고 처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생각하는 그 문화생활, 뭐 미술관 가고 이런 거. Go out, 나가야죠. 하루 나가야죠. Go out for some entertainment. 점심 먹으러 나갈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Go out for some lunch. Go out for lunch or go out for some lunch. 근데 여기서는 go out for 목적의 for입니다. For some entertainment. 요거를 그냥 문화생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1: Go out for some entertainment. Go out for some entertainment.
0: 자, 문화생활. Entertainment라고 주셨으면 좋겠고 나가다 go out for 붙였으면 좋겠고 주로만 붙이면 될 것 같아요. I usually go out for some entertainment on weekends. 이렇게. On weekends. S 붙여서 주말에 라고 일반화시킨 겁니다. On weekends. 됐죠? On weekends. 자, 다시 한번. I usually go out for some entertainment on weekends. 깔끔합니다. 이 문장 그대로 들어볼게요.
1: I usually go out for some entertainment on weekends. I usually go out for some entertainment on weekends.
0: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주말에 또 야외로 나가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야외로 나가고 뭐 대자연을 만끽하다 이런 표현들 별거 어렵진 않아요. 그냥 대자연이 뭔지만 알면 됩니다. 영어로 취미활동을 하다. 취미활동, 허비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지. 자, 이건 이제 콜로케이션 만들어볼게요. 콜로케이션 뭐냐면 단어와 단어를 조합해서 말을 만들어야겠죠. Go outdoors. S가 들어가야 돼요. Outdoors 해야 야외로 라는 얘기가 되고요. 야외로 나가다예요. Go outdoors. Go outdoors. 들어볼게요.
1: Go outdoors. Go outdoors.
0: 약간 우리말에 야외 나들이를 가다 이런 느낌이죠. Go outdoors. 오케이. 대자연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 Mother Nature라는 좀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자연을, 대자연을 약간 엄마. 엄마 약간 모성애가 느껴지는 엄마처럼 표현하는 느낌으로 Mother Nature라고 합니다. Mother Nature. 그럼 산이나 숲이나 아니면 뭐 계곡 이런 데를 다 Mother Nature. 그러면 Enjoy Mother Nature. I like to go outdoors to enjoy Mother Nature. 그럼 뭐예요? 나는 저 주말에 어디 야외 같은 데 가가지고 대자연을 만끽해. 즉 자연 경관이나 이런 걸 좀 만끽한다는 얘기입니다. Enjoy Mother Nature. 자, 이것도 주말 루틴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산에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0: look out.
1: Enjoy Mother Nature. Enjoy Mother Nature.
0: Okay. 약간 거창하게는 들리지만 why not, right? Enjoy Mother Nature. 자, 그 다음에 취미활동을 하다. Hobby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 자, 일반화시켜서 hobbies라고 할 건데 그 앞에 있는 동사를 do hobbies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I like to do hobbies. I like to do my hobbies or do hobbies during the weekend. 근데 engage in이란 말이 또 있습니다. engage가 무슨 뜻이냐면 약간 다가가다의 느낌의 단어예요. 그래서 취미 쪽으로 다가가다. 이걸 뭐라 하냐면 engage in hobbies. 그래서 뭘 하다의 어감이 engage in입니다. engage in hobbies. 강세 뒤에 engage in hobbies. 들어볼게요.
1: Engage in hobbies. Engage in hobbies.
0: Okay.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취미 활동을 합니다. Okay? 취미 활동을 합니다. 아까 engage in hobbies 해볼까요? Many people engage in hobbies during the weekend. 자, 아까 주말이란 말을 일반화시킬 때 on weekends에서 s 붙여도 되고요. during the weekend 해가지고 the weekend 해도 일반화가 됩니다. 요건 이제 여기는 s를 안 붙여도 돼요. 이런 경우는. 두 가지로 생각하세요. On weekends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during the weekend 이것도 일반화예요. 딱 이번 주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주말에 할 때 during the weekend 하셔도 됩니다. 이건 두 가지가 다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서 갈게요. 이번 주제가 주말 루틴이기 때문에 이거 중요합니다. 주말에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가는 거예요. 들어볼게요.
1: Many people engage in hobbies during the weekend. Many people engage in hobbies during the weekend.
0: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고 싶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주말 루틴이 그게 될 수도 있는 거죠. 편하게 쉬다. 표현 하나 알려드릴게요. Relax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앞에다가 kick back and relax. kick back은 뭐냐면 이렇게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편안한 자세로 있는 걸 kick back이라고 그래요. kick back and relax. 들어볼게요.
1: kick back and relax. kick back and relax.
0: 꼭 쓰세요. 저 표현.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거. 자, chill이라고 하는 재밌는 동사가 있어요.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쓰는 동사입니다. 너 뭐하니?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어. I'm just chilling. 와인 같은 거 chilling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just like to chill and do nothing. Just like to chill.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걸 좋아한다. And do nothing. 이거예요. Just like to chill and do nothing. 들어보세요.
1: Just like to chill and do nothing. Just like to chill and do nothing.
0: Just는 요 그냥을 살려준 거고요. 머릿속에 생각을 정리하다. 그렇죠? 주말에 이제 아무 생각 안 하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clear one's mind. clear one's mind. 일주일 동안 복잡했었던 머리를 좀 정리하는 거죠. 생각을 정리하는 거죠. clear one's mind. 이 표현도 나쁘지 않습니다. 주말 루틴 중에 있을 수 있어요. 들어볼게요.
1: clear one's mind. clear one's mind.
0: 자, 문장 넣어볼게요. 솔직히 주말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거 좋아합니다. frankly. 솔직히. 그죠? frankly. 솔직히. I just like to chill and do nothing over the weekend. 또 나왔네요. 또 있죠? 주말에란 일반화가 during도 되고 over도 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배웠어요. On weekends, during the weekend, over the weekend. 다 일반화입니다. Frankly, I just like to chill and do nothing over the weekend. 들어볼게요.
1: Frankly, I just like to chill and do nothing over the weekend. Frankly, I just like to chill and do nothing over the weekend.
0: 자, 오늘 주말 루틴 정리합니다. 문화생활 하러 나가다, entertainment라는 단어 쓰면 되죠? Go out for some entertainment. 들어볼게요.
1: Go out for some entertainment. Go out for some entertainment.
0: 취미생활 하다, engage in hobbies. 들어보세요.
1: Engage in hobbies. Engage in hobbies.
0: 마지막으로, chill 동사 있었죠? Just like to chill and do nothing.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걸 좋아한다, 주말에. 들어보세요.
1: Just like to chill and do nothing. Just like to chill and do nothing.
0: 좋습니다. 오늘도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놓치신 경우에는 다시 보기 홈페이지 와서 언제든지 이용하시고요.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Right, that's all the time we have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관심사에 빠져 계신가요? 저는요, 어떠한 거에 좀 빠져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관심사에 푹 여러분이 관심이 있을 때 그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요, 요즘 어떤 거에 푹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어떤 일에 푹 빠져 있어요? 바로 I am into 관심사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요, 요즘 SNS에 그냥 완전 빠져 살아요. 이런 얘기들 I am into 관심사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I am into 관심사라는 게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일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 그 관심을요, 영어로 interes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영어 표현이요. I am interested in 하고 나서 관심사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관심이 있는 거에서 완전히 그냥 푹 빠져버렸다 라고 강조를 할 때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I am into 푹 안으로 들어가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관심사 안에 그냥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냥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라고 정말 한국어 그대로 영어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I am into 관심사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요즘 관심 있게 정말 푹 빠져 있는 것들 I am into 관심사로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그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예를 들어서 저요 SNS에 완전 푹 빠져 살아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SNS는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한다? 그렇죠. Social media 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I am into social media 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그 좋아하는 그 소셜미디어 그 회사들 있죠? 그 회사들을 이 자리에다 넣어가지고도 얘기를 해 주셔도 됩니다. 자, 저는 소셜미디어라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am into social media. 한 번만 더. 시작! I am into social media. 라고 얘기를 해서 전 요즘 SNS에 완전 푹 빠져 살아요. I'm into social media라고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발음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미디어가 아니고 미디아 아로 발음된다라는 거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저요 요즘 완전히 DIY에 빠져 살아요. 그냥 집에 가면은 그냥 막 의자 만들고 막 뭐 만들고 막 이러느라고 정신없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DIY, doing yourself는 그냥 정말로 doing yourself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약간 농담으로 DIY 막 하다가 아 정말 힘들어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에요. 막 해서 다 DIY 하다가 다이하게 생겼어요. 막 이런 얘기들 농담으로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DIY는 doing yourself 혹은 die라고 얘기를 하거나 여러분이 편한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m into DIY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m into DIY. 한 번만 더. 시작. I'm into DIY. 해서 저는 DIY, doing yourself, die에 완전 빠져 삽니다.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저는 요즘 주식 투자에 완전 빠져 살아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주식이라는 거는, 그쵸? stock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m into stocks 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저는 그 stock market에 빠져 삽니다. 라는 얘기로 I'm into stocks로 간단하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요즘 주식 투자에 빠져 살아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m into stocks. 한 번만 더. 시작. I am into stocks. 라고 해서 주식 투자에 빠져 산다. 라는 문장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표현으로는요. 전 요즘 게임에 빠져 삽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대개 게임이라는 거는 영어로 번역하면 video gam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am into video games라고 얘기를 해서 전 요즘 게임에 빠져 살아요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am into

0: video games. 한 번만 더. 시작. I am into video games 라고 얘기를 해서 비디오 게임, 게임에 빠져 살아요 라는 문장까지 연습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은요. 전 어떤 것에 좀 관심이 있어요 라는 문장이 아니었어요. 어떤 의미? 그쵸? 그거에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요즘 어후 그냥 그것만 생각해요. 정말 거기에 빠져 살아요 라는 문장으로 I am into 관심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m into social media. I'm into social media. I'm into DIY. I'm into DIY. I'm into stocks. I'm into stocks. I'm into video games. I'm into video games.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좀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SNS에 빠져 살아요. 그쵸? I am into SNS가 아니고 그쵸? Social media라고 얘기를 한다는 점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꾸 여러분이 빠져 산다라는 거는 되게 시기와 많이 겹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 요즘이요. SNS에 빠져 살아요. 저 요즘 들어서 그냥 SNS만 그냥 하면서 그냥 정신없이 삽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렇죠? 여러분 문장 뒤에 these days를 넣어서 얘기를 하면은 요즘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I am into 무엇? These days. 저 요즘 완전히 어떠한 것에 빠져서 살아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으로 저 요즘 SNS에 빠져 산다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am into social media these days. 한 번만 더. 시작. I am into social media these days.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과거로 얘기를 할 때는 I am into가, 그쵸? I was into가 된다라는 점도 여러분 시제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 저 요즘 DIY에 빠져 살아요. I am into DIY, die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문장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제는 질문입니다. 혹시 뭐에 요즘 빠져서 사세요? 라고 질문하는 방법.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여러분들, are you into? 하고 나서 DIY? 이렇게 물어보면은 요즘 DIY에 빠져 사세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럼 그것을 아예 모를 때는 요즘 관심사가 무엇인지 모를 때는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무엇에 라고 얘기를 해서 what을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What are you into? What are you into? 라는 질문입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at are you into? 한 번만 더. 시작. What are you into?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 저 요즘 DIY에 완전 빠져 살아요. I am into DIY. 라는 질문이 될 거고 DIY에 빠져 사는지 알고 있을 때는 DIY에 완전 빠져 살고 있니? 라는 질문은 Are you into DIY? 라고 얘기를 해서 Are you into 무엇으로 얘기를 하면 그쵸? 여러분과 제가 다 알고 있는 그 관심사를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거고 요즘 뭐에 빠져 사세요? 라는 질문은 What are you into?로 구분 지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요, 어떠한 관심사에 푹 빠져 지낼 때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 이제 표현이었습니다. I am into 관심사 한번 살펴봤어요.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unless you give it up.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끝없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바로 인생이잖아요. 내가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는 순간 실패란 존재하지 않죠. 그냥 결과에 따름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도요. 도전하시면 즐겁고요. 그 도전의 시작은 바로 이거부터 합니다. Are you ready? All right.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actually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얼핏 보면 그렇죠. 이거 생각보다 되게 쉽진 않습니다. 이게 제가 메뉴판을 보고 골랐던 메뉴가 아닌데요. 외국 식당에 나가서 잘못 나왔는데 그냥 드시는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힌트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가 뭐뭐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 영어로 뭐라 할까요? 이것이 아니다. This is not. 그 다음에 내가 뭐뭐했다. What I. Is not을 줄이면 This isn't what I. 이렇게 뒤에 동작 쓰시면 되겠어요. This isn't what I. This isn't what I. 어디 what I? 이렇게도 들리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는 시간이죠.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첫 번째 스텝은요.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그렇죠? 붙여나가면서 머릿속에 꽉 틀을 잡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내가 주문한 게 아니에요. 긴 것 같지만 this is not. 그걸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This isn't. 그 다음이 바로 핵심이 what I 다음에 동명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주문하다가 뭐예요? Order. 근데 이미 주문했으니까 ordered. 됐죠? This isn't what I ordered. 아, 이 패턴이구나. This isn't what I 다음에 지나간 내용. 이거 내가 들었던 내용하고는 다른데? 야, 이게 내가 들었던 내용이 아니야. 영어로 뭐라 할까요? This isn't what I heard. 그렇죠? Hear의 과거형은 발음이 heard가 아니고요. Heard. Heard. This isn't what I heard. 됐고요. 자, 세 번째는요. 내가 예상했던 게 아니야. 그러면 예상하다 뭐예요? 예상하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맞아요. Expect. E-X-P-E-C-T. 됐죠? This isn't what I expected. 발음 하나 주의하세요. 쌤, 이게 P 발음인데 어떻게 expect이 아니고 expect이십니까? 그래서 영어에서는 S 발음 다음에 예, 바로 이렇게 PTK가 나오면 뿌뜨끄가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절대로 원어민들은요. expected라고 하지 않습니다. expected예요. No exceptions. 아시겠죠? 전혀 예외 없이 다 100% expected. 됐죠? 자, 예상한 대로가 아니다. 우리 기대랑 다른데? 이게 바로 이 표현이죠. 맨 마지막에 내가 말한 내용은 이게 아니라고 누가 왜 왜곡을 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 This isn't what I say인데 그거는 늘상 말하는 거고요. 말했더니니까 said. 아시겠죠? This isn't what I said.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가지고요. 보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Now you know the basic rule. 가장 중요한 규칙은 이제 알고 계시죠? Look at me. 저를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 부담스럽더라도 한번 살짝 보신 다음에 따라해 보세요. Number one, 제가 힌트 드릴 겁니다. 자, 제가 주문한 게 이거 아니라고요. 자, your turn. 맞습니다. This isn't what I ordered. 됐죠? 자, 두 번째는요. 이게 내가 들었던 게 아닌데, your turn. 맞습니다. This isn't what I heard. 두 번째는요. 이게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 다른데, 자, your turn. 네. This isn't what I expected. 됐고요. 자, 네 번째는요. 자, 이게 내가 말한 바가 아닌데, 라고 할 때 뭘까요? This 맞습니다. This isn't what I said.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좀 더 늘려서 길게 만들어 볼 수 있는지 차곡차곡 더 봅니다. Okay, we're gonna take a look at step 2. 메뉴를 보고 제가 시켰던 것은 이게 아니에요. 그럼 아까 나왔잖아요. This is not what I ordered. 됐죠? This isn't what I ordered. 근데 메뉴를 보고 시키다가 뭘까요? 그럼 시켰다는 나왔으니까 메뉴

메뉴가 있으면 쓰여진 메뉴에서 그대로 시켰다라고 해서 from the menu라고 씁니다. 왜냐면은요, 무엇의 출처나 기원을 이야기할 때는 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from이에요. from. 그래서 이 느낌이 this isn't what I ordered from the menu. 그러니까 써 있는 걸 보고 그대로 가서 시킨다라는 느낌이 from the menu예요. 예. 그래서 요 느낌도 하나 잡아 보세요. This isn't what I ordered from the menu. 됐죠? 좋습니다. 자, 내가 그한테 들었던 내용은 이게 아닌데. 아까 나왔죠? This isn't what I heard. 까지는 나옵니다. 다 하실 수 있죠? 그 남자로부터니까 뭐예요? From him. 간단하죠? This isn't what I heard from him. 장면 떠올리고 계신 거 맞죠? 이 글자를 보고 읽고 계시면 안 돼요. Hey, this isn't what I heard from him. This isn't what I learned from him. 내가 배운 건 이게 아니라고. 됐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첫 직장에서 기대했던 게 이게 아닌데.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예상은 이만큼 했는데 실제 상황을 가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기대했던 거 아까 나왔습니다. This isn't what I expected. 됐죠? This isn't what I expected. 발음도 expected 이게 아니고 expected. Expected. 됐죠? This isn't what I expected. 그다음에 새 직장이 뭐예요? New job이고요. 거기에서 3차원의 느낌이 들면 공간 속에 있으면 in이고요. 평면의 느낌이면 on이고 점의 느낌이면 at이에요. 이거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in my first job. 됐죠? This isn't what I expected in my first job. 자, 그러면 맨 앞에 나왔던 거 제가 주문한 게 이게 아니에요.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면서요. Try it again.

Let's try it in a dialogue for the last time. 자,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시킨 게 이건 아닌데요. 메뉴 보고 시킨 게 이게 아닌데. 그랬더니 반응이 당연히 뭐겠어요? 그렇죠. 제가 주문하신 거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영어로. 네, 맞습니다. This isn't what I ordered from the menu. 그러면 당연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Bring 쓰겠죠? 뭐라고 합니까? I'll be back 아니면 I'll bring 이렇게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 I'll be back이에요.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With your order. 주문하신 걸 가지고. 자,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표현들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Okay, so it's time to say goodbye. So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dbse.co.kr is the right place.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I'm so proud of you. 감사드리고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와서 공유 좀 많이 해주시고요.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그랜마 인사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3명식 문장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걸 통해서 목적어란 게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이렇듯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타동사,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부른다는 점도 함께 짚어봤는데, 오늘은 이 자동사와 타동사와 관련돼 있는 내용으로 수업을 준비해봤습니다. 과연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다음의 문장 같이 살펴보면서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장 큰 소리로 먼저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ry not to interfere in someone else's life. 자, 먼저 제가 해석을 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이 해석은 우리 이번 영상 마지막 부분에 해드릴 건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되는 부분은요, 바로 여기입니다. Interfere in someone else's life. 특히나 여기 전체 다 in이 왜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 저에게 깔끔하게 설명해 주실 수 없다면 오늘의 내용 꼭 들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준비되셨죠? 그럼 이제 본격적인 공부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의 내용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 뭔가 말장난 같죠? 근데 이게 그래요. 말장난 같은 거 인정할게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조금만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 들어봐 주시면 100% 공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기본기를 좀 다져보도록 할게요. 자동사라는 거 뭐예요? 한 번만 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를 우리가 자동사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자동사 뒤에는요, 명사가 혼자 빵, 목적어가 혼자 빵 이렇게 쓰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은,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 자동사입니다. 타동사는 그럼 뭐예요? 반대겠죠.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우리가 이제 타동사라고 부른다는 건데, 오늘의 주제 다시 한번 뭐라고 적혀 있어요?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 즉, 자, 우리나라 말로 봤을 때 너무나 목적어를 취할 것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사들을 가지고서 영작을 할 때 보면요, 많은 분들이 그냥 그 동사 뒤에다가 목적어를, 명사를 막 저번 얻는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얘네들이 자동사인 거야,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인 거야. 그래버리면 내가 그냥 이거 타동사야 아니야 하고서는 썼던 문장들이 틀린 문장이 되어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게 오늘 수업 내용을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자, 다음 예문들 보면서 조금 더 오늘 관련된 내용들 제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두 동사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동사 object입니다. 뜻은요, 동사로 반대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명사로는 뭐 물건이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지만 동사로는요, 반대하다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동사는 experiment입니다. 뜻은요, 실험하다 라는 의미거든요.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이 이 두 동사를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처음 소개시켜드리면서 얘네들 자동사일 것 같으세요? 타동사일 것 같으세요? 즉, 얘네들이 목적어를 취할 것 같으세요? 취하지 않을 것 같으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요, 많은 분들은 얘네들 목적어 취할 것 같은데요? 타동사일 것 같은데요? 라고 답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말로 무엇을 반대하다, 이게 너무 어울리거든요. 무엇을 실험하다, 을을 붙여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딱 말해보면 너무나 어울리니까 얘네들 타동사겠네? 라고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들입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우리말 문장을 보고 영작을 해볼 텐데, 우리말 문장 먼저 읽어보죠. 존은 언제나 수잔의 아이디어에 반대해요. 이런 경우는 이제 크게 케이스가 두 개입니다. 존이 수잔을 되게 싫어하거나 아니면 비밀스럽게 수잔을 좋아하는 거죠. 어쨌거나 저는 언제나 수잔의 아이디어에 반대한대요. 이거 문장 만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드세요. John, 주어 넣었죠? Always objects Susan's idea. 이거 틀린 문장이에요. 왜? object라는 동사는요, 우리나라 말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와 상관없이 얘 영어 기준으로 봤을 땐 자동사거든요. 이렇게 곧장 목적어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틀린 거고요.
object란 동사를 우리가 제대로 쓰려면은 이제 전치사와 함께.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전치사가 추가되는지를 여러분들 봐주셔야 돼요. 자, John always objects to Susan's idea. 이렇게 전치사 to와 함께 이 object라는 동사를 우리가 사용해 줘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전치사가 왜 붙냐? 얘 자동사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적으로 목적어를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치사가 한번 나와줘야 목적어스러운 의미를 뒤에 가져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느낌이 오세요? 자, 아까 봤던 동사 experiment 관련된 예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말 문장을 봅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새로운 방식들을 실험했어요. 되게 이제 창의적인 화가인가 봐요.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에게 영작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요,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옵니다. 이것도 훌륭하긴 한데, 자 보세요. She experimented new ways of painting. 이거 틀린 문장이에요. 왜 틀린 문장이에요? experiment라는 동사가 목적어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얘 자동사거든요. 그래서 얘도 중간에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전치사가 필요하냐? 전치사 with가 필요해요. 그래서 문장이 She experimented with new ways of painting 이라고 쓰여져야, 그래야지만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이 된다는 거죠. 아, 우리나라 말로 타동사처럼 해석된다. 그래서 그 동사가 영어에서도 꼭 타동사일이라는 법이 없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게 바로 오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대표적인 자동사인데 우리가 흔히 타동사로 오해하는 그런 동사들을 가지고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쌤을 6시간 동안이나 기다려야 했어요. 뭐뭐 해야 했어요 라는 거 이제 대체조 동사 have to의 과거형인 had to 써서 문장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먼저 나를 주어로 I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I had to wait까지는 많은 분들이 문장을 만드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자 얘도요, 얘도 자동사예요. wait 자동사입니다. 누구를 기다리다, 우리나라 말로 을을 붙는다고 영어로 그 동사가 언제나 타동사이지 않다는 거죠. 전치사 for가 들어가야 돼요. I had to wait for Sam for 6 hours. 참고로 for 6 hours의 for는 시간 동안을 말하는 거니까 앞에 붙은 그 wait for랑 비교해서 왜 for가 두 번 쓰이고 있는지 참고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 had to wait for Sam for 6 hours. 누구를 기다라고 말할 때는 wait for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 문장도 함께 볼게요. 사라는 절대 그녀의 상사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불평하다라는 것도 이것도 뭔가 타동사 같은데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거든요. 자,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Sarah 주어 넣었죠? 그리고 절대 몸을 하지 않으니까 never 넣어서 Sarah never complains 까지 만들어준 다음에, 자, 이 complain이란 동사도 전치사 about과 함께 쓰여야 된다는 거, 이거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근데 이제 complain, 불평을 하는 겁니까? 그녀의 상사 her boss까지 넣어줘서 문장 완성시켜볼 수가 있죠.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Sarah never complains about her boss. 아, complain이란 동사도 자동사여서 about이란 전치사와 이렇게 함께 쓰이는구나 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장으로 들어와 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을 제가 오늘의 문장으로 고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먼저 해석을 해보자면 try not to,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뜻이라거든요. 근데 뭐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뜻입니까? interfere in someone else's life. 다른 사람들의 그 인생에 참견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라는 뜻인데, 이 참견하다, interfere, 이것도 왠지 타동사일 것 같지만 사실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in과 함께 쓰여 있다는 거예요. 이 점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오늘의 내용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이 된 것이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0: Hi guys, today is a little special. We are going to be using a prop, so get a thick book prepared or anything to step onto if you have anything.
1: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또 다리 근력 운동 할 건데 혹시 두꺼운 책이나 아니면 이렇게 올라설 수 있는 물건 아무거나 있으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일단 영어 표현 먼저 배우고 가실게요.
1: So I've been thinking a lot about our relationship and I wanted to ask you if you're happy where we are. Don't beat around the bush and tell me what you want. I think we should move forward. I want you to see my parents. Phew! I thought you wanted to break up or something.
0: 네, 오늘의 영어 표현, don't beat around the bush. 이런 표현이에요, don't beat around the bush. 우리 한국말 할 때도 요점만 말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그렇게 설명 길어, 빨리 요점만 말해, 바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할 때 예전에 배웠던 get to the point, 이렇게도 되지만 don't beat around the bush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바로 요점 말해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너무 이렇게 돌려 말하지 말고 딱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해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So
1: I've been thinking a lot about our relationship
0: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말이야 이렇게 시작을 해요.
1: And I wanted to ask you if you're happy.
0: 아 내가 너한테 네가 요 지금 네가 행복한지 좀 물어보고 싶. 퍼고 이렇게 말이 굉장히 길죠. Where we are,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관계가 이렇게도 괜찮은 건지 행복한지 이렇게 말이 하니까, yeah.
1: Don't beat around the bush
0: 이러죠. 자 이쪽 삐삐 돌려 얘기하지 말고 and tell me what you want. 이러죠. 네가 원하는 걸 얘기를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I think we should move forward 이러죠. 아니 우리는 한 스텝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즉 관계에 있어서 진도를 더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관계를 조금 더 깊이 더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 I want you to see my parents 이러죠. 아 네가 내 부모님하고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귀는 단계에서 밟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Phew! 이러죠. 아, 다행이다. Phew!
1: I thought you wanted to break up or something. 이러죠.
0: 아, 난 또 네가 헤어지자는 줄 알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reak up, 헤어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I thought you wanted to break up or something. 헤어지자, 뭐 그런 건 줄 알았대요. 어쨌든, 그래서 don't beat around the bush 같이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대화도 역시나 같은 표현 보실게요.
1: Mom, you would love me even if I made a horrible mistake, right? Don't beat around the bush, honey. What did you do? I broke your favorite mug. I'm so sorry. You didn't get hurt, did you? That's all I care about.
0: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Mom, 엄마, 이렇게 시작해요. You would love me. Even if I made a horrible mistake, right? 이럽니다. 엄마, 내가 엄청난 정말 막대한 실수를 해도 그래도 날 사랑할 거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Don't beat around the bush, honey. 이럽니다. 자, 빙빙 돌려 얘기하지 말고 얘기를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What did you do? 이럽니다. 도대체 뭘 한 거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I broke your favorite mug. 이럽니다.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컵을 깨트렸대요. I am so sorry. 이러죠. 나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you didn't get hurt, did you? 이러죠. 어디 다친 데는 없지? 이렇게 물어봐요. That's all I care about. 이럽니다. 그게 엄마가 신경 쓰는 딱 한 가지야. 다치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치지 않았으니까 That's all I care about. 그게 엄마 신경 쓰는 것 오로지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Don't beat around the bush. 같이 살펴봤어요. 이 표현 써서 우리 요가 하러 가실게요.
1: Alright guys, today we are going to step on some books. Let's get started. Now, if you have a very thick book or anything to step onto, it'd be great. I'll say it one more time. So if you have a very thick book or anything to step onto, it'd be great. Good. Stand on top of whatever prop you have. And the heels stay off the prop. I'll say it one more time. So stand on top of whatever prop you have. The heels stay off the prop. Good. Now, it might be better to hold on to a wall for balance. Yeah? I'll say it one more time. So it might be better to hold on to a wall for balance. Great. Now, I won't beat around the bush. This one is not an easy workout if you do it right. I'll say it one more time. So I won't beat around the bush. This one is not an easy workout

That was fun, right? That was really, really fun. You guys did great. 네, 우리 오늘 한 자세 굉장히 재밌었죠. 두꺼운 책 준비하시면 훨씬 더 좋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고요. 영어 표현 우리 don't beat around the bush 이런 표현 같이 배워봤습니다. Don't beat around the bush. 자꾸 빙빙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제대로 딱 직설적으로 얘기해 이런 뜻이었죠.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I'll miss you. Have the greatest day ever, guys. Okay?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 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 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바로
1: Happy birthday to you.
0: 네, 생일이죠.
1: Birthday.
0: 네, 이번 주의 테마는 생일이고요. 오늘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t's interesting how birthday celebrations change.
0: It's interesting. 흥미롭다. Mm-hmm. 그리고 그 내용은 how birthday celebrations change. Mm-hmm. 생일을 기념하는 거. Celebration 자체는 mm-hmm. 기념 축하죠. 그래서
1: yes.
0: 이걸 기념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이 흥미롭다라는 내용을 오늘 이야기로 만나볼 겁니다.
1: Okay.
0: 네,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바로
1: Kayla from the USA.
0: 네, Kayla 씨의 이야기 들을 텐데요. 먼저 요약 문장 준비되어 있죠?
1: Yes, that's right. Kayla 씨,
0: 나와주세요.
2: I think it's interesting how birthday celebrations change from when we're younger to when we're older. I think it's interesting how birthday celebrations change from when we're younger to when we're older. I think it's interesting how birthday celebrations change from when we're younger to when we're older.
0: Interesting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말이 왔습니다.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1: So Kayla said, I think it's interesting how birthday celebrations change from when we're younger to when we're older.
0: 중간에 interesting 다음에 how라는 말이 있는데요. Mm-hmm. how는 물론 어떻게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mm-hmm. 이렇게 interesting how라고 할 때는 그냥 interesting that 그
1: yeah.
0: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mm-hmm. 많습니다. 그래서 I think it's interesting that 뭐뭐라는 사실이 흥미롭다. Mm-hmm. Birthday celebrations change from when we're younger mm-hmm. to when we're older. From to.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로부터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 이렇게 시간이 흐름에 mm-hmm. 따라서 생일을 기념하는 방식이 바뀌는 게 흥미롭다는 조금 더 긴 형태의 문장을 만나본 겁니다.
1: Alright.
0: 자, 그럼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1: Sounds great.
2: I think it's interesting how birthday celebrations change from when we're younger to when we're older. I think it's interesting how birthday celebrations change from when we're younger to when we're older. I think it's interesting how birthday celebrations change from when we're younger to when we're older.
1: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9 and my parents took my friends and I to an ice skating rink.
1: 네. 제가 8 or 9, 8살인가 9살이었을 때 여기서 8 or 9 years old 생략되어 있고요. And my parents took my friends and I to an ice skating rink. 스케이트를 타러 간 거예요. 스케이트장에 아이스 스케이트를 타러 갔고 거기에 데려가 주셨을 때였는데요. My friends and I 구어체에서는 이렇게 많이 쓰는데 took니까 my friends and me라고 하는 것이 문법적으로는 더 맞겠습니다.
0: That's right. But when people speak, I notice I do it as well.
1: 네, 구어체에서는 이렇게 많이 써요.
0: I just go to I sometimes, even though I'm like, I should have said me, but
1: 왜냐하면 내 친구들과 나라는 것이 my friends and I 그냥 하나의 덩어리라서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0: 네. Perfect.
2: We had this amazing time just skating around the park. We had pizza and hot dogs and ice cream, and it was really unhealthy, but really, really fun.
0: We had this amazing time just skating around the park.
1: 그냥 공원에서 스케이트를 타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around the park라고는 했지만 그냥 아이스 스케이트 링크를 벗어나서 스케이트를 타지는 못했을 것 같고요. 공원 안에 있는 스케이트장 안에서
0: That's right.
1: 돌아다니면서 그냥 재미있게 놀았고 뭘 먹었죠?
0: They ate, she says. We had pizza and hot dogs and ice cream and it was really unhealthy but really, really fun.
1: 네, 여기에 핵심 어휘 하나 나오죠. 건강하지 못한, 건강에 안 좋은.
0: Unhealthy, unhealthy.
1: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스케이트를 탄 거를 이야기하면서 스케이트 자체, 스케이트장에 가서 스케이트 탄 게 건강에 안 좋진 않잖아요.
0: Of course.
1: It's healthy because it's exercise.
0: It's healthy to exercise, but of course she means eating pizza, 네, hot dogs, ice cream. Those kind of junk foods are unhealthy.
1: 그래서 지금 음식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We had pizza and hot dogs and ice cream, and it was really unhealthy. 그러니까 8살, 9살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더 건강한 거를, 건강에 좋은 거를 먹이고 싶었겠지만, 그래도 그냥 좋아하는 음식들 먹었는데 건강에는 안 좋은 음식들이었지만, but really, really fun.
0: That's right.
1: 정말 재미있었어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I mean, some pizzas can be healthy.
0: Oh, yeah, some pizzas can, but in this case, birthday party pizza is always going to be unhealthy, right? It's a birthday party. You got to live a little bit, right?
1: 네.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들을 먹었다는 이야기죠.
0: So what happens when she got older?
2: And then getting into high school and college, it was more about having, like, a lot of people at your party, but not necessarily having like a big celebration where we go to some place and spend a ton of money because we don't have a lot of money as students.
0: And then getting into high school and college.
1: 어렸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 계속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 바뀌어 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And then getting into high school and college.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렇게 진학 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0: Then it was more about having like a lot of people at your party but not necessarily having like a big celebration.
1: 중간에 두 번 나오고 있는 이
0: like
1: 이 두 가지는 빼고 생각하셔도 되는 큰 의미는 없고요.
0: That's right.
1: 그런 단어들이었습니다. It was more about having a lot of people at your party.
0: That's true.
1: Something is about something else. 하면은 이것이 무엇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만
0: Of course.
1: more about 하면은 더 관련되어 있다라기보다 더 중요하다.
0: Yes,
1: That's more important.
0: Yes, in this case, it's about importance. It's more about this, right? In this case, this is more important.
1: 네, 이 요소가 더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부분이 but not necessarily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Having a big celebration. Big celebration이라는 것은 사람 수보다는 얼마나 성대하게 치르는가를 가리키는 거라서 그래서 성대하게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사람 많이 오는 게 더 중요했대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런데 이 big celebration의 정의를 뒤에 내려주고 있죠. 바로 다음 줄에서.
0: Yes, she tells us. Next. Where we go to some place and spend a ton of money because we don't have a lot of money as students.
1: Yes, where we go to some place. 어디인가 그냥 집에서 모이는 거 아니고 어딘가 가요. 예약하고 빌려서.
0: Yeah, 네. like renting a big space. Maybe decorating it, right?
1: 그렇죠.
0: It's a bigger celebration.
1: 네, 장소를 대관해서 뭐 하는 거를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spend a ton of money 하겠죠. 돈도 많이 쓰고 그런 거는 별로 덜 중요하고 사람 많이 오는 게 중요했대요. 친구들 많이 부르는 게 because we don't have a lot of money as students.
0: Yeah.
1: 학생으로서는 학생인 우리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요.
0: All right, let's find out more.

0: 네,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생일을 기념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내용의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t's funny how birthdays change as you get older. This time, a few years ago, I was celebrating. Now I'm just ready to sleep. I'm starting my birthday sipping coffee and watching this documentary, feeling perfectly content to never leave the house today. It's weird how birthdays change over the years.
0: 네,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1: Sammy says,
0: It's funny how birthdays change as you get older. 나이가 들면서 생일이 달라지는 것이 웃기다라고 하면서 재미있다고 하면서요. This time a few years ago, 몇 년 전 이 시간에는 뭐 이 오늘이 될 수도 있겠고 하루 중 지금 이 시간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Oh. 지금 10시쯤에는
1: That's right.
0: I was celebrating. 막 파티를 하고 있었거나 기념을 하고 있었어요. 축하를 하고 생일 기념을 하고 있었어요. Now I am just ready to sleep. 지금은 몇 년이 지난 지금은 그냥 잠잘 준비가 되어 있다. 잠을 자고 싶다.
1: I think it must be in the evening then, right? 네,
0: 그런 그게 이제 this time에 그런 의미도 같이 있는
1: Probably
0: 것 같고요.
1: Probably in the evening. 네. It's like sleep.
0: 그렇죠?
1: Sam says,
0: I'm starting my birthday. 생일을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Sipping coffee, 커피 마시면서 watching this documentary. 다큐멘터리 보고 있는데 feeling perfectly content. 발음 이제 content가 아니고 content.
1: content.
0: 만족한 거예요.
1: Yes.
0: To never leave the house today. 오늘 하루 종일 집 안에 있는 거, 집 밖으로 안 나가는 거 만족한대요.
1: Oh, yes.
0: It's weird how birthdays change over the years. 세월이 흐르면서 생일이 달라지는 것이 여기서는 weird, 이상하다.
1: Weird,
0: 네.
1: right?
0: Strange, 이렇게 말하고
1: right?
0: 있습니다.
1: All right, perfect.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clips, but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3: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2: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just some authors visiting my library, said Shinoy's mom.
1: Well, I don't care how famous you think you are, said the head teacher. I'm not letting anyone photocopy their bottom in my school.
0: Let's take a look at what's going on. Freedom! 자유다! Woohoo! In an instant, a full-sized ember was sitting on the copier. 친구들, here is our first word. Instant. 순간. 팍! 튀어나왔어요. All right? So, instant. A full-sized ember. 자, full-sized는 실물 크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조그맣게 이 안에 책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확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변신. All right? And she was sitting on the copier. 네, 복사기 위에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자, 너무 기분이 좋고 다들 신났어요. 근데 이제 Mr. and Mr. 교장 선생님이 이제 이 장면을 봐서 What on earth is going on?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네.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말이에요. 도대체. 네. What on earth? 그래서 이제 신호의 엄마가 아유 나 네. author 우리 Amber 작가가 제 도서관을 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I don't care how famous you think you are. 네. 나는 당신이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I'm not letting anyone photocopy their bottom in my school. 우리 학교에서는 아무도 엉덩이를 복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친구들, 이 장면을, 이 그림을 보세요. 이 엠버리 이 복사기에 앉아 있잖아요. 네, 누가 이런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미스터 이 교장 선생님은 엉덩이를 복사를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아니, 이거는 그러면은 절대로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He suddenly noticed the book in Shinoy's hand and smiled.
1: Oh, I suppose you'd like me to sign that for you?
0: Yeah, that's right. That's what we're waiting for. Mr. Mitri scribbled an overly dramatic signature on the title page and swaggered away, trying not to look too pleased with himself. Okay, 여기도 좀 재밌어요. 미스터 미트리가 아주 기분 좋게 자기 책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멋있게 하는데, 네, 슈노이가 이거 사인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여기에서 I suppose you'd like me to sign that for you. 자기 책을 딱 보니까 그래, 너 내 이 사인을 좀 해줄까? 먼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이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사실 그게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Mr. Amitri scribbled an overly dramatic signature. 자, here comes our second word, to scribble. 자, 휘갈기다. 네, to scribble. Write는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근데 scribble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책도 읽지 않고 뭐 sign 아마 이번에는 처음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All right. So let's continue and finish the book.
2: I'm off, said Amber. Thanks for getting me out of that squishy nightmare. She nodded at Bug, and in a flash, they were gone.
0: 자, thanks for getting me out of that squishy nightmare. 네, Amber 이렇게 말하는데, this is our last vocabulary word, nightmare. 자, nightmare는 악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잠을 잘 때 악몽을 꾸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상황이 악몽 같았던 거죠. Right? To be in that prison. So, thanks for getting me out. 그래서 이제 다 갔습니다. All right? They left. They were gone. Let's read the last page.
2: Right then, you two, said Shinoy's mom. You've got a lot of tidying to do in the library.

0: I could donate this to your library, said Chinoy, holding up the signed copy. Oh, perfect. It's just what I need for this wobbly bookcase.
1: 네, 책을 막 여기저기 막 어지러워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교장 선생님이 지금 방금 사인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기부를 한대요. Donate, 기부를 하는데 이 책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까요?
0: Perfect. It's just what I need for this wobbly bookcase. 자, 이 bookcase는 책장이에요. 근데 wobbly 하다는 거는 기우뚱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딱 그 책을 그 밑에다가 이 책장 밑에다가 끼워 놓네요. Alright, so anyway, the important thing is Ember is out of the prison. 그래서 왜 이 Baffling Books, 제목이 Baffling Books라는 타이틀이 있었는지 이제 알겠죠, 친구들? I hope you enjoyed that book. I thought it was a fun book. Alright, 자, 재미있는 이야기였고요. I will be back with another story next time. Alright, see you next time. Bye!
2: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3: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4: You need some hot water?
5: Oh, yes.
3: 어린 학생들이
4: This one.
3: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7: 앉으세요.
3: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8: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don't want to make new friends. Then let's play!

Look over there! A fish! A fish!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교림마파 성기용입니다. 영어 실력을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재밌게 하는 방법이 바로 영어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즐기면 되는가? 영어 책을 즐기면 되겠죠. 책이 따분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읽다 보면 빠져들게 되거든요. 바로 한번 읽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 바로 그 여섯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과연 앨리스는 오늘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오늘도 특이한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아야 되는 포인트니 한번 집중해서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요.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Alice was now the right size for going through the little door. She could enter the lovely garden. She waited first to see if she was going to shrink any further. When nothing more happened, she decided to go through the little door. But Alice had forgotten the little golden key. She went back to the table for it, but

0: she found she could not possibly reach it. Alice tried her best to climb up one of the table legs, but it was too slippery. She finally tired herself out with trying. Then, the poor little girl sat down and cried. "There's no use in crying like this," she said to herself. Then, she spotted a little box. It was lying under the table.
1: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 바로 그 여섯 번째 시간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궁금하죠? 자, 지금 앨리스의 몸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거기 있었던 작은 문을 통해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Now, Alice was now the right size for going through the little door. 지금 여기 있었던 이 문 기억하시죠? 문이 작았거든요. 채 40cm가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앨리스의 몸은 당연히 사람이니까 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언가를 마셨죠. 무언가를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몸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약 25cm 정도로 확 줄어들었었죠. 이제 이 문을 통해서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은 바로 그 커튼 뒤에 있었던 작은 문이었습니다. Alice was now the right size. 앨리스는 이제 바로 그 딱 맞는 사이즈였습니다. Right size라고 하면 꼭 맞는, 딱 맞는 사이즈였습니다. 딱 맞는 크기였다는 것이죠. 뭐 하는 데 있어서 for going through the little door, 그 작은 문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딱 맞는 사이즈였어요. She could enter the lovely garden 이라고 되어 있죠. 그녀는 이제는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들어갈 수 있냐면 the lovely garden, 그 사랑스러운 정원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쭉 그 통로를 따라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막 이런 밝고 예쁜 꽃들이 있었고 거기를 앨리스가 거닐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자, 그런데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She waited first to see if she was going to shrink any further 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몸이 원래는 컸는데 지금 이렇게 한 30cm가 안 되게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일단은 좀 기다려보는 거예요. 앨리스가 좀 신중한 친구네요. 앨리스는 기다렸습니다. She waited.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First. 우선은 기다려보았습니다. To see. 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If she was going to shrink any further. 뭐인지 아닌지. 여기 있는 if는 뭐뭐 한다면 이라는 의미도 원래 많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 if를 쓰면 뭐뭐 한다면 내일 만약에 비가 온다면 혹은 내가 새라면 할 때 이런 조건이나 가정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게 무엇이냐면 뭐뭐인지 아닌지. 이게 검정색인지 회색인지 잘 모르겠다. 뭐인지 아닌지. 맞죠? 뭐인지 아닌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검정색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라고 할 때 그런 인지 아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F는 뭐뭐인지 아닌지. 그녀가 was going to shrink. 그녀가 뭐 할 것이라고. To shrink. Shrink는 바로 줄어들다. 즉, 몸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더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Any further. Further이라는 것은 더 이상 혹은 더라는 의미입니다. 더 줄어드는지 안 드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하려고 우선은 좀 더 기다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앨리스가 한 25cm, 약 25cm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더 작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만히 한번 있어보는 거죠. 내 몸이 이제 다 줄어들었나? 이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네. 이렇게 한번 기다려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제가 밑줄 친 부분, 이거를 제대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 글쓰기 하면서도 빈번하게 활용하게 되는 포인트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는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문 제가 예전에 알려드린 적이 있죠. 이거를 빠르게 한번 더 정리하고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일단 간접 의문문이 뭔지 제가 그것까지 싹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보도록 할까요? 어디 갔죠? Where is it? 제 휴대폰 어디 갔죠? Where is it? 어디 있는지 묻는 거예요. 제가 직접적으로 묻는 거예요. 피디님, 제 휴대폰 어디 있는지 아세요? 감독님, 제 휴대폰 혹시 보셨어요? Where is it? 묻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죠.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바로 직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Where is it? 그거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질문이라는 것은 간접적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저는 제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네요. 알고 싶네요. 제가 직접적으로 피디님께 여쭤보

하진 않았지만 제 주변에서 듣고 있던 PD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휴대폰 효린파파 이 사람 휴대폰 어디 있는지 지금 나에게 좀 찾는 거를 도와달라고 혹은 어디 있는지 아는지 물어보려고 지금 이렇게 둘러서 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제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저좀 궁금하네요.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간접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음표가 달린 것 그리고 이렇게 의문사로 빡 시작을 하죠. 그러면 직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은 무엇이냐면 똑같이 where is it 이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문장이 다른 문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I want to know 라는 문장 있죠. 나는 무언가를 알고 싶다. 근데 I want to know 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 안에 where is it이 얹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간접 의문문입니다. 자, 그러면 직접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의 차이가 있다면, 직접 의문문은 동사 주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순이 동사 주어입니다. Where is it? 이라고 했을 때, is가 동사고, it이 주어입니다. 자, 그런데 간접 의문문은 눈치채셨습니까? Where it is입니다. 똑같은 문장인데, 주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It is라는. 이렇게, 주어가 앞에 나오고 동사가 뒤에 나온다. 이게 바로 간접 의문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언제 이런 주어 동사가 되는 것은 언제나 일어나는데 지금 여기 보면 where이라는 여기에 의문사, 이 묻는 어디에라는 맞죠? 이 묻는 말이 있습니다. 의문사라는 것은 질문을 하는 말이죠. 이렇게 where이 있는데 어떨 때는 이 의문사가 없는 문장이 있어요. 의문사가 있는 문장은 그냥 이렇게 그대로 적어두면 되거든요. 단순히 is it 이렇게 동사가 먼저 나왔다면 그 어순만 딱 바꾸면 끝인데 그게 아닌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문사가 없을 때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is he sick? 오늘 PD님 못 나오셨구나. 아, 이 지금 여기 카메라 감독님 오늘 좀 못 나오셨는데 아, 아프시다고요. 아, 배탈 나셨구나. Is he sick? 그가 많이 아파요. 그가 아파요? 라고 묻는 것이죠. Is he sick? 그가 아픕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묻는 거죠. 이건 직접 의문문이에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간접 의문문, 또 다른 문장에 한번 집어넣어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Is he sick? 이라고 했을 때 직접 의문문은 동사 주어의 어순이 됩니다. 여기에 딱 보이죠? 자, 그러면 간접 의문문에 두 가지 옵션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 위에 있는 거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She asked.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물었냐면, He is sick. 그가 아프다는 것을 물었습니다. 했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해도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가 아프다고 물었습니다. 뭔가 말이 좀 이상하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is he sick에서 주어 동사 순으로 바꾸긴 바꿨습니다. 맞죠? 여기 보이죠? 바꾸긴 바꿨지만, 뭔가가 이상합니다. 뭔가 한 개가 딱 이상한데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문은, 이렇게 where이라는 것이 있는 의문문은, 여기 있는 의문사가 두 문장을 더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즉, I want to know라는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Where it is에서 여기 it is라는 또 다른 주어 동사가 있죠.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더해주는 역할을 where이 하는데 여기 있는 이 문장은 한번 볼까요? She asked. 그녀는 물었다. He is sick. 그는 아프다. 이두 문장이 있는데 she asked와 he is sick이라는 두 개의 별도의 다른 문장이 있는데 이걸 두 개를 연결해주는 어떤 친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해석을 했을 때도 좀 어색했지만, 이 문법적으로 봤을 때두 개의 문장을 이어주는 말이 뭔가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채워 넣는 거예요. 무엇을 집어넣냐면, 바로 if를 집어넣습니다. 그녀는 물었다. 무엇을 물었냐면, 뭐인지 아닌지, 그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물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사가 없을 때는 if를 집어넣는다. 뭐일 때? 간접 의문문으로 바꿀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아까처럼 똑같이 하면 되겠죠. 아, 원래는 is he sick이었는데, 이제 he is sick이 맞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he is를 단순히 바꾸기만 하면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냐 하면, 이제 시제를 일치시켜줘야 됩니다. 저기 she asked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녀는 물었다. 그러면 그녀는 물은 게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도 단순히 주어 동사만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라 he was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 있는 이것이 올바른 간접 의문문이고 여기 있는 것은 아,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적은 문장이다.
예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접 의문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의문사가 있으면 주어 동사를 쇽 바꾸면 되지만 만약에 의문사가 없다면

0: 열쇠! 이렇게 잊어버린 것이죠. 그녀는 깜빡했습니다. 그 작은 금열쇠를 깜빡했습니다. She went back to the table for it. 그녀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탁자에 돌아갔어요. 열쇠를 가지러 돌아간 것이죠. But she found she could not possibly reach it. 그러나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possibly 라고 하면 도저히 그것을 이렇게 잃을 수 없다. 손이 자라다. 손이 자랄 수 없다. 그것을 가지고 갈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우선 보도록 하고요. 우리,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Alice was now the right size for going through the little door. She could enter the lovely garden. She waited first to see if she was going to shrink any further. When nothing more happened, she decided to go through the little door. But Alice had forgotten the little golden key. She went back to the table for it, but she found she could not possibly reach it.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Alice tried her best to climb up one of the table legs라고 되어 있죠. Alice는 try one's best라고 하면 바로 try one's best는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To climb up, 기어 올라가는 것을 one of the table leg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탁자의 다리를 하나를 막 타고 올라가는 거. 왜냐하면 지금 몸이 줄어들었잖아요. 그 열쇠를 가지고 있을 때는 몸이 컸는데 지금 몸이 아주 작게 줄어들었어요. 요만큼밖에 안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탁자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겠죠. 등산보다 더 어렵겠죠. But it was too slippery. 그러나 이 탁자의 다리가 보통 이렇게 마감을 잘 해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끄러웠어요. 올라가기 힘들었다가 되겠죠. She finally tired herself out with trying. 그녀는 마침내 tire out이라고 하면은 기진맥진하게 만들다, 매우 지치게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With trying 이렇게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그녀 스스로를 기진맥진하게 매우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탁자 위로 올라가려고 막 다리로 올라갔는데 잘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지쳤다, 지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Then 그리고 나서 the poor little girl sat down and cried. 그리고 그 가엾은 작은 소녀, 바로 앨리스가 되겠죠. 앨리스는 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었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Then there's no use in crying like this, she said to herself. 그리고 나서 그녀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그녀에게, 그녀 자신에게 이야기한 거니까 그녀가 혼잣말한 것이죠. There's no use, be no use는 쓸모없다, 소용없다라는 의미예요. In crying like this, 이렇게 우는 건별 소용이 없어. 그녀가 그녀 스스로 이야기했다. 즉, 혼잣말했습니다. Then she spotted a little box. 그리고 나서 그녀는 spot이라는 것은 바로 발견했습니다. 발견했는 거죠. 아, 저거 뭐야? 저 작은 박스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It was lying under the table. 그 탁자 아래 보니까 그 탁자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과연 이 박스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다시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Alice tried her best to climb up one of the table legs, but it was too slippery. She finally tired herself out with trying. Then the poor little girl sat down and cried. There's no use in crying like this, she said to herself. Then she spotted a little box. It was lying under the table.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2: Further. Further. She waited first to see if she was going to shrink any further. Shrink. Shrink. This shirt will shrink if you wash it in hot water. Possibly. Possibly. But she found she could not possibly reach it. Tire out. Tire out. She finally tired herself out with trying. Be no use. Be no use. There's no use in crying like this, she said to herself.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use라는 단어 아시죠? 사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쭉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I use your phone? 당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될까요? 당신의 전화를 사용해도 될까요? use는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사용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넘어가 볼까요? 이게 첫 번째 게 가장 기본적인 의미였죠. 두 번째는요. The use of water is important. 물의 사용은 중요하다. 자, 요걸 제가 알려드린 이유는 여기 있는 use는 동사로서 사용하다이지만 지금 여기에 보니까 the use, 지금 use 앞에 the가 붙어있죠. 관사가 붙어있다라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이 use, 이 단어는 바로 명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사용하다였지만 여기에서는 사용이라는 명사로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동사일 때는 발음이 use, 이렇게 z 발음이 납니다. 하지만 명사일 때는 use, s 발음이 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요. There's no use in crying like this. 자,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use라는 것은 바로 쓸모, 소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쓸모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소용이 없다. In crying like this. 이렇게 우는 것은 소용이 없다. 혹은 쓸모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문맥에 맞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관계 영어 해볼 텐데요. 제목이 휴가 일정 충돌 Part 2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1: 네.
0: 서로 날짜를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7월로 예약했는데 우리 8월 얘기 아니었어?
1: 기억나요? 네.
0: 그래서 둘의 날짜가 완전히 섞여 있어서 어떡하지 이거 좀 뭔가 바로 잡자.
1: 취소 수수료 생기기 전에.
0: 그렇죠.
1: 빨리빨리.
0: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또 계속 이어질지 네. 오늘 또 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자,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근데 나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했어. 그러니까
1: 아하.
0: 뭔가 바꾸긴 했나 봐요.
1: 그러게요.
0: 왜?
1: 어쩌면은 성수기 시즌으로 좀 이동을 하면서
0: 어허.
1: 요금이 좀 올랐을 수도 있고.
0: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1: 에.
0: 이럴 때 뭔가 또 돈을 내야 되거든요.
1: 그쵸?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니, 대신 방이 작아졌어.
1: 에헤. 아, 이러면은 갈 맛이 떨어지는데요.
0: 이게 또그
1: 예.
0: 숙소가 중요하거든요.
1: 아, 그럼요. 그 아무리 친구라도 각방
0: 예스.
1: 써야 돼요.
0: 아유, 큰일 났네요.
1: 예.
0: 네,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미션에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